0: 움직여! 제발!
1: 드리나를 파괴하라!
0: 드리나를 도와야 해!
2: 다이너스터, 준비 중이던 새로운 무기가 방금 완성됐어. 지금 바로 명령 코드를 전송할게.
0: 박사님, 어디에 쓰는 명령 코드죠?
2: 로봇 4단 합체. 퀀텀 에너지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합체를 시작해.
3: 다이너모빌 4단 합체 시작!

0: 와, 최고다. 완전 멋있어. 아직도 움직이잖아. 쟨 포기란 걸 모르나 봐.
1: 고아를 차지하라.
2: 우리도 마찬가지야. 아이키노 파워.
0: 진짜 멋졌어.
3: 장비의 성공.
0: 레드렉스가 집으로 가고 있어.
4: 트리나, 괜찮아?
2: 난 괜찮아.
4: 좋아, 이제 같이 백스헌터의 계략을 밝혀내자.

0: 어떤 이틀이나? 이제 모사스톰도 수리가 다 끝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1: 백스는 공룡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요. 거의 완성 단계고요. 전 백스를 막을 거예요.
0: 드리나? 백스 헌터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야.
1: 그래서 막겠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들을 해치기 전에요.
2: 너 혼자선 무리야.
3: 다 같이 힘을 합쳐야지.
4: 우리도 너랑 같이 갈게.
5: 야, 우리도?
1: 아니, 이건 어디까지나 내 문제야. 너희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 따라오지 마.
3: 기다려, 트리나! 어?
6: 잠깐만!
5: 따라오지 말라잖아. 트리나 말대로 하는 게 어때?
0: 글쎄, 중요한 일을 위해선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법이지.
2: 어서 가자!

0: 스캔 시작. 기다려, 백스 헌터.
1: 정말 이 장소가 맞아, 재민?
2: 당연하지. 티나가 분명히 이... 어? 어? 분명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지? 꼭 저 암벽 속으로 사라진 것 같은데? 이건 안...

0: 여기 아니라 거대한 화산의 일부야. 엄청 거대한 화산.
1: 입구는 따로 안 보여?
2: 근처에 입구를 열어주는 장치가 있을 거야. 왔어! 입구 찾기 성공! 그러니까 그냥 틀이나 말 듣자니까. 분명히 후회하겠지. 내려간다!
3: 반가운 손님들이 왔군. 레드렉스 준비해.
0: 여기 너무 불길하고 무서워. 너희들 괜찮아?
4: 어마어마.
0: 오는 길이 험난하긴 했지만 제대로 찾아왔어. 탐지기에 따르면 여기가 백세 은신처야.
4: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래도 예감이 별로 안 좋아.
0: 백스가 있을 텐데 어디 있는 거지? 어?
3: 그야 바로 네 앞이지.
0: 백스 헌터?
4: 대체 뭘 입고 있는 거야?
3: 내 은신처에 온 걸 환영한다, 다이노스타. 여기까지 와주다니 정말 고맙군.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
0: 얘들아!
4: 저분 설마! 전에 구조했던 타르보사우루스랑 스피노사우루스야! 백스한테 또 당했나봐!
0: 저 무시무시한 갑옷 좀 봐! 이제 진짜 끝인가?
3: 내 위대한 실험의 결정체를 보여주지! 공격!
1: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합체 준비!
0: 렉터 볼트윙! 비행 준비 완료!
5: 스테노트로 전투 준비 완료!
0: 쉴드 작동! 너무 강해!
5: 세고 해봐! 스매시!
0: 벡터 볼트 화살 발사!
1: 이러다간 끝이 없겠어. 루시오, 제이민, 협동 작전이야.
2: 우리만 믿어. 준비되면 신호 줘.
1: 다섯, 넷, 셋, 둘, 하나. 지금이야.
2: 올라갑니다. 야구지? 이 정도면 충분해.
5: 충격파!
2: 이번엔 우리 차례! 더블 볼트 화살 발사! 두 발 다 명중! 어떠냐, 백선터?
3: 설마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1: 어떻게 된 거야?
0: 그 바닥이 무너지고 있어!
4: 사방에 온통 용암이 가득해! 저건 레드렉스잖아!
3: 그럼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해볼까?

0: 해야지.
1: 트리나!
0: 트리나가 시간을 벌어줬어. 모두 사다랍체 준비해.
2: 메타트론! 사다랍체 굿!
0: 공격!
1: 야, 그럼 잘 가라고 다이너스타. 야.
0: 도망친다고? 거기서 백선다.
2: 메타 메타소드 공격.
3: 바닥이 무너지고 있어.
0: 세상에 죽어. 제이미, 탈출하는 길을 찾아야 해.
3: 저기야, 저 터널이 바로 탈출구야.

0: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2: 산행안전사고.
1: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오늘 말로 할 때 문 열어. 에 받아요. 오, 하네.
3: 야.
2: 맛있어?
4: 응. 야. 빨리 가. 빨리 가.
2: 어우, 갑자기. 아, 어우. 아. 야. 좋은 동네, 좋은 동네야. 어? 야, 이거 올라가다가 이거 굴러 떨어지면 그대로 돌아가겠어, 집에. 아우, 이 산미는. 야, 이, 잠깐만. 몇 층이야, 이거? 층수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받아. 받아. 안 받아.
5: 여보세요?
2: 컬러링을 해놨어?
5: 왜?
2: 침수를 말해줘야지. 침수도 모르는데 네가 뭐 여기 건물주야?
5: 동생 침수도 모르냐? 17층.
2: 17층이 어딨어? 딱 봐도 지금 10층도 안 돼 보이는구만.
5: 10층.
2: 몇 호?
5: 둘 중 하나야.
2: 알았어. 문 열어라.
4: 아이고야?
2: 예, 받아.
4: 아, 살 찐 거 봐, 이거 살.
2: 이거 받아.
4: 뭔데?
2: 받아, 빨리. 아,
4: 뭐야?
2: 뭐가 이렇게 많어, 이거.
4: 내 집이야.
2: 물 줘, 물.
4: 아, 벗고 와야지.
2: 왜? 아,
4: 벗고.
2: 귀찮아.
4: 아, 벗고 와야지, 지금.
2: 알았어,
4: 걸어온 알았어. 거 아니야, 구미에서.
2: 알았어, 알았어. 되게 깔끔한 척 하네. 아, 나와, 나와.
4: 왜 왔는데?
2: 이건 뭐야?
4: 뭐?
2: 크리스마스 지난 찍었는데 곧 있으면 여름이야.
4: 아, 네가
2: 아주 꼴값 떤다, 꼴값 떨어. 아이고, 힘들어.
4: 아, 그 옷, 그 벗고 앉아.
2: 아, 싫어.
4: 뭐 벗고 앉으라고.
2: 야, 이거 입는 얼마나 고생인지 이걸 바로 벗어.
4: 아, 귀찮아. 뭔데,
2: 야,
4: 이거?
2: 그, 저기, 한, 이거 확인 좀 봐라.
4: 뭔데?
2: 이거, 그, 전국이랑 김치찜이랑 저기 소고기 먹고.
4: 어?
2: 소고기 입국.
4: 다시 한번 얘기해봐.
2: 이거.
4: 다시 한번 얘기해봐.
2: 이거 전구지랑.
4: 전구지랑.
2: 그 김치찜이랑.
4: 김치찜이랑.
2: 저기 소고기 국.
4: 연습 많이 했네.
2: 지금 뭐라 그거 엄마가 저기 올라갖고 갖고 왔으니까.
4: 야, 그 진짜 엄마가 해준 거야?
2: 엄마가 해준 거야. 그건 이제 소고기 국. 야, 그거를 바로 먹냐, 이때고.
4: 아, 엄마 해주고 만대.
2: 맛있지?
4: 응, 이제 가야지.
2: 기다려봐. 이거 인증샷 찍어야 되니까.
4: 인증샷.
2: 웃어라. 이거 엄마 보내줘야 되거든. 자, 자, 이거 봐. 아우, 왜 이렇게 크게 나와?
4: 그, 니 얼굴밖에 안 나오잖아.
2: 야, 너가 찍어!
4: 아, 보내서 뭐 하는데, 이거?
2: 야, 빨리 데리고 찍어.
4: 웃어, 웃어.
2: 웃어. 아우, 할 거 다 있다, 할 거 다 있어.
4: 아, 왜 이렇게 덥냐, 진짜. 펭귄 아이랄까봐, 이거. 가자, 가. 도리.

0: 야, 눈 빠졌다.
1: 야, 눈 빠졌다. 렌즈 끼고 왔네, 또. 또 촌에서 왔다, 또 렌즈 끼고 온 거 봐. 아유, 씨.
0: 야. 똑바로 붙이라. 자, 아웃들이.
1: 가, 이제.
0: 야, 근데, 이건 왜 안 치우는 거냐?
1: 뭐? 치우는 뭐 해? 1년 뒤에 또 설치해야 되는데.
0: 아, 야. 너 뭐 여자친구 생겼냐? 너 남사스럽게 이런 걸 다 하고 있냐?
1: 왜? 나 혼자 파티하면 안 되니?
0: 발도 혼자 있겠다.
1: 그럼 너는?
0: 야, 나랑 웨이팅 있어.
1: 생겼어?
0: 생긴 게 아니라 항상 있었어.
1: 아. 아우. 뭐야?
0: 아우, 갑자기.
1: 아!
0: 아우!
1: 아!
0: 아!
1: 아!
0: 아! 니 갖다 낼 때까지 낀다.
1: 아무 소리 자연스럽게 잘 끼네. 어? 진짜 낀다.
0: 껴봐.
1: 너 진짜 2분만 기다려.
0: 야, 어떤 사람이 방구를 2분 기다리고 끼어.
1: 야, 여긴 안 돼. 아.
0: 이야, 옷이 많네. 야, 이거 때문에 이거 놔줘.
1: 내 거야. 아, 입을 수 있으면 입어봐. 너 살짝 못 입잖아, 어차피.
0: 야.
1: 뭐?
0: 야, 이거 내 거 아니냐?
1: 내 거야.
0: 내 이름, 어? 이거 내 거잖아.
1: 아, 똑같은 거 샀어, 누나 입는 거.
0: 참나? 왜?
1: 아, 사면 안 되냐?
0: 침대 좋은 거 사니?
1: 뭐 좋은 거 사?
0: 야, 나무 그냥 이거 원목이야.
1: 근데 오동나무.
0: 오.
1: 아!
0: 아!
1: 야, 씻고 누워야니까냐!
0: 아, 야, 이선민. 야, 배고픈데 나가서 먹자.
1: 아이, 엄마 반찬 가져왔잖아.
0: 아, 그거는 너가 알아서 먹고. 야, 뭐 먹을래?
1: 아, 집에서 먹자니까.
0: 아, 뭐 맛있어, 여기. 야, 아,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 좀, 어? 밖에서 뭐가 되는 거 아니냐?
1: 족발?
0: 아, 족발 불 안 땡긴데.
1: 아니, 막창.
0: 아, 막창 안 땡긴데. 아니, 뭐 맛있는 거 없냐고.
1: 포케?
0: 포케 싫어.
1: 아.
0: 와! 떡볶이 먹자! 서울 떡볶이!
1: 아, 그럴 거면 집에서 먹지, 무슨 떡볶이야. 아, 그거 정말. 먹자.
0: 뭐. 자, 뭐 먹어. 아, 뭐, 일단 떡볶이 하나 담고.
1: 또.
0: 튀김?
1: 튀김?
0: 응. 아, 살 뜨는데.
1: 야, 허리 둘레 보고 얘기해.
0: 야, 그러니까 살 찐다고.
1: 그럼 누나 뭐, 너 떡볶이만 시켜?
0: 아, 나 떡볶이만 먹어야겠다.
1: 그럼 내가 시키는 거 먹지 마. 한 입만 하지 마.
0: 안 먹어.
1: 한 입만 하지 마. 얘기했어.
0: 저기요. 저 관리하는 펭귄이에요. 빨리 시켜. 배고파.
1: 맛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떡볶이만 먹는 거야.
0: 다들 나 몇 키로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1: 몇 키로?
0: 나보고 50키로 같대. 너 요즘에 그 연기도 하더라? 거기 그 트와이스.
1: 트와이스의 다현 씨.
0: 맞아.
1: B1A4 출신의 진영 씨.
0: 그러니까. 그 사이에 너가 어땠죠?
1: 학생으로 낀 건 아니지. 담임 선생님. 그 역할로 해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좀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대한항공의 기본 영화 서비스가 있는데 그 내 작품이 나오는 거야.
0: 어머나!
1: 이 비행기에도 내가 나오는 거야. 그때.
0: 아유, 우리 손이 다 컸다, 진짜.
1: 근데 그때 지금 눈물이 나가지고.
0: 야, 비행기에 너가 나와?
1: 비행기에 내가 나와.
0: 대박이다.
1: 근데 그게 아마 되게 성적이 좋은 영화였으면 그 비행기에 없었을 거야.
0: 야, 왜 그렇게 생각해? 작품이 좋아가지고 비행기에서 저기 가져온 걸 수도 있지. 그리고 무려 대학생이면서.
1: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넓혀가는 거지, 나도.
0: 그래.
1: 연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어.
0: 야, 그러면은 코미디 연기랑 그 일반 그 영화 연기랑 한번 좀 비교해가지고 똑같은 거 한번 해볼래?
1: 일단 정극으로 따지면. 뭐 잘못했어? 내가 엎드려 뻗쳐. 이게 정극이야.
0: 아, 이게 정극이야?
1: 이게 정극이었어. 코미디를 본 거야?
0: 아니야. 정극이었고. 자, 코미디어는?
1: 뭐 잘못했어? 내가 엎드려 봤자.
0: 야! 이건 그냥 다르게 하려고 한 거잖아.
1: 어떤 포인트에서 웃었어?
0: 아니, 설득력이 있네. 너 연기.
1: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는 느낌이 웃었지, 누나? 방금 이 행위는 최민식 선배님도 못할 거야.
0: 와.
2: 네, 저 주문하신 떡볶이랑 튀김 드릴게요.
0: 야, 이게.
1: 맞습니다.
0: 야.
1: 와. 누나, 요거는 같이 먹는 거 이렇게 중간에 놔두고, 요거 내 거니까 여기 놔둘게.
0: 오, 너 뭐 많이 시켰다.
1: 자, 먹어, 이제.
0: 야, 맛있게 먹어라.
1: 아, 맛있게 먹어. 와. 어우.
0: 야, 이거 점도 많아.
1: 내가 먹어볼게.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0: 짱.
1: 우와. 우와.
0: 야, 그래 너 그 너 배우가 나중에 또 그 광고 찍으려면은 어. 응? 자, 광고 들어왔습니다.
1: 자, 야, 이거 쌀 보세요. 물리서 들어가가지고. 어? 우와! 정말 맛있다!
0: 야, 들어오겠다.
1: 한번 들어오겠어?
0: 우와!
1: 누나, 어.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튀김 광고가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
0: 어, 튀김 한번 해봐.
1: 누나 한번 보여달라고.
0: 아니, 너가 해. 아니, 너가 해줘.
1: 튀김 또 소리가 중요하거든.
0: 그치, 그치.
1: 내 인생 마지막 한 점.
0: 어머.
1: 우와! 바닥바닥하냐!
0: 뭐라고? 야, 넌 그것도 틀려?
1: 바닥바닥. 바닥바닥이나 하지 마.
0: 이게 솔떡볶이구나. 어? 와. 맛있냐? 한번 줘봐.
1: 장난하지 마.
0: 아니, 장난이 아니고, 줘봐.
1: 뭐를?
0: 줘보라고.
1: 자.
0: 방금 먹은 거.
1: 아니, 뭐?
0: 아니, 줘보라고.
1: 어, 누나가. 어? 야! 내 거냐! 한 입만 하지 말랬지?
0: 어, 맛있네. 야, 그리고,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야.
1: 니께, 어?
0: 니께 내 그래. 거고, 니께 내 거고.
1: 아니, 내 건 내 거고,
0: 니꺼 내 거고. 니꺼 나 거, 나 거라고.
1: 니꺼 내 거, 내 거. 아! 왜 이렇게, 야! 왜 이렇게 정확한 거야? 아! 김말이! 마지막이!
0: 야, 됐고, 이거 먹고 우리 노래방 갈 거다.
1: 아, 뭐 노래방이야.

0: 그도 참아야 했다.
1: 그동안 내 눈을 만나 힘이 들.

0: 내 파트잖아.
1: 아 좋았다.
0: 아니 내가 그거 부르려고 이거 부른 거 아니야.
1: 아 됐어 이제 내 차례야.
0: 근데 왜 이렇게 잘 부르냐 근데?
1: 참을 수가 없다. 아 내 마.
0: 아 미안해. 어 미안해. 어 미안. 아니 소리 이거 음정 낮춘다는 거 미안해 누나.
1: 거기랑 취소랑 멀 텐데.
0: 아니 손가락이 다섯 개잖아. 그러니까 뭐 헷갈릴 수도 있지. 왜 그래?
1: 아
0: 잘못 눌렀다니까.

0: 엄마. 느낌 있는데? 예. 따라와, 들어와. 나 에너지 지쳐 못해, 지금.
1: 아니, 어딜 갈 건데?
0: 아, 따라와봐. 누나, 살 좀 빼야 돼. 자, 일단 어깨부터 풀어줘야 돼, 이렇게. 응? 풀다가 좀 심심하면 이렇게 엄마나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어?
2: 응.
0: 보고 있냐고.
1: 빨리 해.
0: 자, 해봐, 누나. 누나, 빨리 와서 해봐.

0: 아, 너나 해.
1: 아, 빨리 해봐. 운동하기 전에 이거 스트레칭 해야지 안 다치지. 그거 말고 내가 어깨 푸는 방법이 있거든?
0: 못하는 건데.
1: 아, 섀도우 복싱 해주란 말이야, 이렇게. 응? 자, 자, 자, 하이. 자, 자, 하, 하, 하이. 어깨 풀리잖아, 이렇게. 잘하네. 그렇지, 그렇지. 더 스텝을. 그렇지. 어깨 다 풀리잖아.
0: 아, 힘들어.
1: 누나가 문제가 뭔지 알아?
0: 뭐?
1: 하체가 너무 얇아.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지금 너무 얇잖아.
0: 아, 난 장점이야, 이게.
1: 아니야, 아니야. 누나, 이러다가 바로 종아리 부러질 수 있어, 일로. 열 개. 헛! 헛! 헛! 헛! 바! 바! 헛! 잘하네, 그렇죠. 둘, 셋. 뭐 줄까? 자, 헛! 헛! 헛! 헛! 헛! 흑자! 흑자! 자, 어머님들이 지금 응원해주자는구나. 흑자!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흑자!
0: 감사합니다.
1: 흑자! 우리 누나 잘하죠?
2: 잘하잖아요.
0: 아, 감사합니다.
1: 흑자!
0: 흑자!
1: 흑자! 오, 딜리셔스. 네. 우. 이씨. 으이씨.
0: 아, 언제 끝나?
1: 으이씨.
0: 하루 종일 하겠네, 진짜. 아, 여기 가자, 이게 빨리.
1: 뭘 가. 마무리 해야지.
0: 뭘 또 마무리, 아까 이게 마무리 되네.
1: 모자라.
0: 뭐가 모자라?
1: 아, 나 운동 좀 할게.
0: 뭐 하러 가? 진짜 모자란 것 같아, 진짜로.
1: 아, 네. 쯔, 헛쯔, 헛, 헛쯔, 헛.
0: 여보세요? 엄마. 뭐 하고 있냐고? 으이, 하고 있어. 갈 거냐고? 나 지금 집 갈 거야, 엄마. 가서 봐. 어우, 쟤는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어? 아니, 무슨 고릴라 같아. 아우, 잠깐만. 다음편! 사실, 저도 신경이 쓰이긴 하거든요? 신경 원장님? 시켜줘. 피부과 VIP.
3: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4: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자랑스러운 국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폭포지에서 불 맞아보는 것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5: 안 밀려져요.
6: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4: 자,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0: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연주곡들을 사람들이 저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내가 아는 언어 중에서 제일 솔직하고 제일 예쁜 단어가 있을까? 그런 말들을 아 우리가 진짜 많이 해줘야겠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 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오메세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오메세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오메세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 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 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0: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어?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2: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1: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0: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 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4: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0: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5: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6: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8: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9: 아이고 잘하네.
8: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1: 첫 성교육.
10: 성교육이야. 야 신납니다. 저는 매주 이 시간을 기다리는데 오늘 특히나 뉴페이스가 한 분 나와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Nobody, nobody but you. 오! 예!

0: 이제는 아이돌이 아닌 아이들의 엄마로 돌아왔습니다. 와~
1: 어떡해, 혜리 씨가 아이돌의 엄마.
2: 아니, 저도 TV에서 봤는데 남편분이 그 태권도 선수 맞죠?
0: 맞아요.
2: 아, 그럼 여기 성교육 방송 네. 이 그 출연 제안 받았을 때 어땠어요?
0: 시우가 이제 22년생인데 요즘에 좀 자기 신체, 몸에 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 됐다. 가서 많이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왔어요.
1: 자, 오늘 주제는요. 저희 의상의 답이 숨겨져 있는데
2: 저는 일단 드레스코드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약간 출애사 같은 느낌? 신랑 다시 하기 좀 그럴 것 같고
1: 신랑 다시
3: 출애사 옳다, 오라. 네. 저는 오늘 그 결혼식 사회자로
4: 단정하게 네, 톤 다운해서 네,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1: 잘 어울려요. 네.
0: 저는 약간 하객룩 느낌으로 왔어요. 너무 좋아요.
4: 그쵸. 네.
1: 저는 약간 상반신은 신부의 마음, 밑에는 하객. 콜라보를 저는. 나름 콜라보를.
3: 밑에 뭐라고요?
1: 하객, 하객.
3: 아, 하객.
1: 하객과 신부의 어떤 그런.
3: 아, 섞으셨구나.
1: 네, 많이 섞어봤어요. 새롭게. 네. 네.
5: 아, 교수님 잘 어울리신다.
6: 사실 이렇게 입고 주례도 서요.
3: 오!
1: 아, 네. 주례를?
6: 주례도 네 번 섰어요.
1: 와, 교수님이 멋져요.
3: 그 뭐라 해야죠? 세컨 웨딩이라고 하나?
0: 리마인드 웨딩.
3: 아, 그렇지. 리마인드 웨딩.
1: 세컨! 죄송한데 경규 씨, 나 많이 창피해요. 나 많이 창피해요.
3: 미안해.
1: 혜림 씨 앞에서 많이 얼굴이 빨개지네.
2: 조금 위험한데, 세컨 웨딩.
3: 리마인드 웨딩.
1: 혜림 씨가 우리가 좀 부족한 것들을 많이 잡아줄 예정이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 아마 다들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0: 사람은 결혼했어.
1: 남들은 뭐 잘생겨서 그런데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2: 엄마가 아빠랑 결혼했는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3: 왜 엄마가 아깝냐?
4: 남자와 남자가 만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어?
1: 우리 부부 커플의 점수를 한번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2: 아이 100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3: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요.
5: 엄마 뱃속에 지금 셋째 있대.
0: 빨리 나와, 빨리 나와.
3: 빨리 나와.
1: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되기까지 다 역사가 있잖아요.
3: 맞습니다.
1: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죠.
2: 그렇죠. 뭐 하고 다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요즘은 그냥 주름 생기는 것만 보고 옛날에 어떻게 사는지.
1: 그래서 저희가 리마인드를 하시라고 사진을 준비해봤거든요. 맞아. 나 되게 예뻤다 그때. 예뻤어요.
4: 공동 임신 같아.
1: 저희 남편 같이 임신해가지고 마음이 착해요.
3: 형님 배꼽이 진짜 크시다.
1: 네, 1년 지나고 바로 아이를 낳았고 와.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고 이제 둘째.
3: 어머.
1: 둘째도 낳았죠.
3: 아 이제 쌤 형.
1: 나 이제 쌤, 예, 쌤 씨.
2: 13년.
1: 쌤 씨 말랐다.
3: 형 많이 얼었는데 지금.
1: 많이 말랐어. 네. 쌤씨도 같이 임신했네. 같이 임신했네.
2: 화살표에다가 맥주 써 있어요.
3: 어머어머.
2: 이게 와이프 거 위에 베이비 써 있고, 내거 맥주.
1: 비어. 아, 맥주 배. 오, 일벤져스. 너무 귀엽죠, 애기들.
3: 진짜.
2: 아, 그럴 때도 있었구나.
1: 자, 이번에는 정희 씨네. 2015년에 결혼하셨네요.
3: 맞아요.
1: 사진만 봐도 서로가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지죠.
3: 햄새로 화가지.
1: 딸 둘, 진리와 자유. 이름도 너무 예뻐요. 자, 이번에는 우리 혜림씨. 혜림씨가 20년에 결혼했네요. 20년도에.
6: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1: 그러게요.
3: 혜림씨가 배만 이렇게 나왔다.
1: 배만 나오시고 너무 예뻐요. 우리 혜림씨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맞아요.
6: 근데 저 임신했을 때 20kg
3: 쪘었어요.
6: 어? 두번나 20kg. 네. 68kg.
3: 돌잔치.
6: 돌잔치. 저는 한복에 한옥 이런 꼭 하고 싶어요.
3: 아, 그렇구나.
1: 잘 어울려요.
6: 시안이. 둘째는 좀 힙하게.
1: 너무 멋있다.
6: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1: MG 느낌스.
6: 24년 12월.
1: 완전체 이렇게 리스프가.
3: 남편이 또 엄청 멋져요.
1: 잘생기셨어요. 네. 아니 근데 진짜 그 사진을 보니까 언제 저럴 때가 있었나 싶은데 정규 씨는 뭐 지금 뭐 달라 보이지가 않아요.
3: 네. 진짜 저는 또 어릴 때 많이 이렇게 예 성숙도 있었어가지고
1: 아 이미
3: 네. 네
1: 외모적으로.
2: 근데 애들 이 결혼식 사진 보면 엄마 아빠 아닌 것 같고 천통 혼례 그 궁중 혼례 했으니까
1: 한식으로
2: 예 좀 놀림 많이 받았어요.
3: 왜요?
1: 너무 이쁜데.
2: 왜 이렇게 무슨 왕이니? 뭐 이렇게 약간
1: 뭐라고?
2: 왕이냐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애들
3: 오빠 네. 들려주기에는 뭔가 조금 우리도 조금 쑥스럽고
1: 맞아.
3: 좀 살짝 맞아. 오글거리는 느낌도 좀 있고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게 필요할까요?
7: 이게 어느 나라나 건국신화나 설화 이런 게 있잖아요. 민족에 대한 게 이게 한국인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개인으로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맥락에서 자라왔는지를 아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이제 이야기화해주는 건 자기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자신의 가족의 스토리를 잘 아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굉장히 강하게 잘 이겨낸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 오,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그런 과학적인 연구가 있는 거예요?
7: 네, 미국에서 실제로 학습장애라고 난독증, 난산증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심리학자가 어떤 애들은 문제 풀다가 좀 잘 안 되고 어떤 애들은 문제 풀다가도 안 돼도 잘 다시 풀어나가고 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알아봤더니 자기 가족에 대한 스토리를 되게 잘하는 애들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족을 모아놓고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서 살았는지 아니, 너네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는지 아니,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아니 이런 거 쭉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0: 실제로 그 연구 중간에 9.11 테러가 있었어요. 9.11 테러가 미국에서는 정말 큰 트라우마였거든요. 뭐 그 사건 이후에 더 빨리 회복한 애들이 바로 가족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아이들.
1: 야,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네.
2: 와, 진짜 대박이다.
3: 사실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결혼했어? 이거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소속감,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역사를 아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어떻게
1: 중요하죠. 맞아요.
3: 태어났느냐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네가 태어난 날 아빠 너무 좋아서 병원 복도에서 막 우셨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 정말 기다렸던 존재구나. 굉장히 중요한 서사예요.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서사죠.
2: 사실 이제 저는 실제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아빠는 왜 엄마랑 결혼했냐고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속으로는 뭐왜 엄마가 아깝냐?
4: 아니, 너무 예쁘긴 해요.
2: 막 화가 나는 거예요.
4: 우리도 궁금하긴 해요. 너무 예뻐서 이런 생각은.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2: 네.
4: 만약에 지금 아이가 엄마,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2: 어머, 어머, 귀엽다.
4: 아우, 귀여워. 해보고 싶은가 봐.
5: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6: 결혼이 뭔지 알아요, 이게?
7: 자기를 사랑하는 듯.
4: 서로를 사랑하는 듯.
7: 좋아하는 것. 예를 들면 그거를 진짜로 결혼이라고 말해.
4: 아이를 낳는 거지. 궁금하네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2: 커플 점수.
8: 하나, 둘, 셋.
9: 잘하잖아.
4: 오, 점수.
10: 아빠는 왜 100점이야?
4: 100점?
2: 과연?
9: 49점은 왜 49점이야?
4: 49? 이게 진짜일 것 같은데?
7: 엄마랑 아빠는
4: 싸우가지고.
7: 야,
2: 애들 앞에서.
7: 엄마랑 같이 싸우는 걸 다녔다. 잘리.
0: 표정 안 좋아져요.
4: 여기서는 엄마가 505점?
0: 505는 뭐지?
7: 엄마는 505 아니야? 엄마 505 아니야?
11: 엄마 55. 50점.
4: 아, 점.
2: 아, 50보다.
11: 안 맞는 점도 반. 맞는 점도 반. 대화할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8: 엄마랑 아빠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4: 아니, 안 어울린 것 같은데.
0: 역시 아이들은 솔직해.
7: 90점?
2: 오,
7: 우와. 아니, 많이 잘 어울리니까?
6: 아빠는 엄마가 조금 아깝다고 생각해서 90점으로 했어.
7: 왜 아까워?
6: 100점 만점.
7: 왜? 화를 많이
4: 화를 많이
7: 짜. 화가 많이.
10: 다들 화가 많으신가 봐.
4: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눈동자.
6: 엄마가 예쁘니까?
11: 자기 나보다 점수 낮으면 속상할 것 같은데?
4: 아빠는 만점? 만점. 엄마는 2억 만점.
12: 야, 이게 좀 과하지 않아요?
2: 애들 점수가 궁금합니다.
4: 그러니까 여기 애들.
11: 그럼 그 점수가
7: 1, 2, 3, 4, 5,
11: 6. 나랑 결혼을 잘했다는 거?
13: 아유, 그건 주말하면 된 소리지.
4: 진짜였네. 나는 제일 큰 숫자야겠다.
12: 엄청 짧았나 봐요.
13: 어떻게 1억 점을 줄 생각을 한 거야?
7: 날 태어나게 해주고 나는 예뻐해주고 엄마 아빠가 화려하게 태어난 모습이 예뻐. 아빠 왜 엄마랑 같이 결혼했어?
13: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아빠는 엄마가 이뻐서 좋아.
4: 어머나, 정답을 항상 말씀하시면서.
11: 뭘 하자고 할 때, 별로라고 한 적이 없고, 무조건 오케이.
7: 왜, 엄마는 아빠랑 결혼했어?
11: 여울이랑 만나고 싶어서.
2: 아, 이 대답도 너무 좋다.
11: 엄마, 아빠 결혼했으니까 여울이가 생겼대?
7: 아,
6: 근데 엄마 아빠는 왜 결혼한 것 같아?
7: 아빠는 친절하고 잘생기고 엄마는 살짝 예민하지만
4: 예민하대.
7: 그럼 다시 태어나도 엄마랑 결혼할 거야?
4: 대답 잘해야 돼요?
6: 그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13: 한번 해봤는데.
4: 근데 진짜 너무 재밌네요. 근데 진짜 갑자기 왜 결혼했어? 그럼 내가 막 남들은 막 잘생겼어 그런데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1: 우리 애들 솔직히 저는 약간 무서운 사람으로 그렇게 느끼거든요. 제가 훈육 담당이라서
4: 악역을 하는구나. 네.
1: 엄마는 아플 때 우쭈쭈 이렇게 해주고 따뜻한 사람. 그래서 왜요? 엄마가 아빠랑 결혼했는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4: 우리 부부 커플의 점수를 한번 이제 써보도록 할게요. 100점 만점에서 다들. 솔직하게 안 쓰면 제가 바로 잡아낼 수 있거든요. 솔직하게 써주셔야 돼요.
1: 예.
4: 부부의 점수를. 하나, 둘, 셋. 자.
5: 오.
4: 오. 오. 오, 다들 점수 비슷하네.
5: 되게 높다.
4: 80점, 85점, 80점.
1: 아이, 100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4: 아니, 맞아요.
2: 아니, 어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4: 어제 왜요?
1: 어제만?
4: 뭐가 좋았어?
2: 어제
4: 뭐가 좋았어?
2: 어제 막 우리 너무 막 같이 뽀뽀하고
4: 너무 사랑했어.
2: 너무 좋았어.
4: 아 오케이 그럼 인정해 드리고
3: 여기는 99점.
4: 선생님도
0: 결혼한 것에 대해서 정말 후회가 전혀 없고 너무나 만족하고 지내.
4: 근데 초점이 계속 흐려지시거든요. 계속 다른데 모셨다 여기 모셨다.
2: 말을 계속 더듬으시는 게 죄송한데
0: 계속 노력하고 싶어서 미완성으로 99점 이렇게.
4: 야 근데 아내분 혹시 이 방송을 매번 매주 보시나요?
0: 매주 봅니다.
4: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우리 혜씨가 80점을 하셨어요.
11: 요즘 제 가장 큰 불만은 좀 예쁘게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4: 아, 예쁘게 말했으면 좋겠다.
11: 너무 이렇게 툭툭 내뱉고 그런 게 좀 안 예쁘게 말할 때가 많아서.
4: 그리고 결혼 생활 몇 년 차 되셨죠?
11: 이제 6년 차 됐어요.
4: 6년 차?
11: 연애 7년 하고.
4: 6년 차. 한 10년 차 되면 이제 말수가 적어지게 되죠. 그런 것도 좀 얘가 예고를 해드립니다. 이게 가족의 탄생과 스토리다 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만났는지 사실 이게 궁금하잖아요.
11: 저는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님이시고
4: 아버지가?
11: 아버지가. 친오빠도 태권도를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태권도 모임에 따라갔어요. 아빠가 오늘 저녁 식사 오면 그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다고 밥 먹으러 따라갔다가 거기에 남편을 봤어요.
2: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아버지 같은 분을 이상형으로 두고 있으셨나 봐요.
11: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닮은 듯 다르지만 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4: 아니면 아버지가 빅픽처를 그리신 거 아니에요? 자만추처럼 약간 이런 빅픽처.
2: 야, 진짜 아니 가능성 없는데?
11: 근데 일단 부모님이 되게 좋아했어요.
4: 그럼 맞지. 그럼 맞죠. 우리 또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내랑 SNS로 제가 연락을 한 게 아니라 아내가 연락을 했어요.
4: 근데 이거는 저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게 자리 없기 때문에 막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2: 아, 그래 저한테 네. 처음 그 뭐 24살 박지원입니다 하면서
4: 진짜?
2: 모니터에서 빛이 난대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4: 본인이 의심을 했어.
2: 아니, 저는 진짜 무슨 저기 사이비 그런 데서 나 포교 활동하려고.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4: 별 생각을 다 했네.
2: 진짜 다 했어요. 네.
1: 아니 뭐 저는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지만 그냥 술집에서 만났어요.
4: 아 술집에서.
1: 낭만 없어요. 오. 그냥 옆 테이블에 있다가.
4: 자연스럽게.
1: 어디에서 왔니? 와이프 먼저 물어봤어요.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냥 한국말로 맞춰봐.
4: 매력 있다.
1: 한말로 섞으면서 영국? 아 아니야 호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합석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놀다가.
4: 야, 그러니까 인연이 진짜 신기해요.
11: 진짜 자만추네요. 네.
2: 아니, 누나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4: 아, 저도 근데 소개팅을 했어요. 저희 남편이 뭐 한 달 정도 후에 만나자고. 그때 부가세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한 달 후에 만나자고. 이제 그런 오기심이 발동을 해서 만난 거죠.
2: 남의 얘기, 남의 결혼 스토리만 들어도 이렇게 재밌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아빠, 엄마 이야기라고 하니까.
4: 더 재밌지.
2: 얼마나 재밌겠어요.
4: 맞아요. 맞아요. 네.
3: 저는 이럴 때 이제 상대를 왜 결혼 상대로 골랐는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의 연애에 대한 어떤 지침을 좀 마련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왜 아까 아버지를 닮은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얘기처럼 우리들의 이상형은 아주 어려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다정한 거, 뭐 아빠가 재밌는 거 이런 장점을 자꾸 얘기를 해주고 또 왜 연애부터 지금 결혼 생활 하면서 어려움 좀 있잖아요. 어려움 극복.

0: 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이게 영웅전보다 더 재밌는 거죠. 아, 그랬어?
1: 대부분 이제 부부 사이가 뭐 좋을 수도 있고 사실 나쁠 수도 있잖아요. 뭐 저는 제가 옛날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엄마가 조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아버지가 다 존경스러울
0: 그렇죠.
1: 수만은 없잖아요.
0: 네.
1: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빠 같은 사람은 결혼하지 마 이럴 순 없잖아요.
0: 그래도 아빠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해 주는 게 좋고, 우리가
1: 네.
0: 결혼할 때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결혼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해 주는 게 좋고, 아빠하고의 단점 같은 것들은 아이들이 이미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강조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좀 말이 통하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좀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1: 이게 사실은 현실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0: 맞아요,
1: 사실은
0: 맞아요.
1: 모두가 다 모범적인 뭐 가정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0: 그럼요.
1: 같아서.
2: 저도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그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왜 우리 엄마랑 아빠는 결혼을 하신 거야? 이
1: 그러신 분 무조건
2: 생각이
1: 많아요. 저도
2: 굉장히
1: 그랬어요.
2: 많이 들어서 많이 여쭤봤는데 가족 스토리 연구를 분석해 봤더니 상승형 이제 가족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가지고 계속 잘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강형이라고 해서 만나고 나서 계속 안 좋은 거야. 뭐가
1: 힘들었는데.
2: 계속 안 좋은 데로 이사 가고 뭔가 이렇게 있어요. 또한 가지가 진동형이라고 그래서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스토리. 이런 진동형 스토리가 트라우마 극복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솔직하게 힘들었던 점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또 그걸 또 어떻게 우리는 극복해 나가거나 조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좀 들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적나라한 감정 표현이나 과거를 굉장히 후회하는 말은 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네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인생이 꼬이는 것 같다.
0: 아이고.
2: 정말 아닐 것 같지만
1: 은근히 많아요.
2: 정말 그렇게
1: 네.
2: 얘기하시는
1: 너무
2: 분들이 있어요.
1: 살면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2: 나와요.
1: 나올 수
2: 그래서
1: 있죠.
2: 아이들이 굉장히 아이들이 죄책감을 많이 갖거든요.
0: 실제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이 부모 결혼 탐색 인터뷰 같은 걸 시켜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 왜 만났냐? 왜 하필 저 사람하고 결혼했냐? 이런 거를 다 얘기를 듣는데 아이들은 대학생이 돼도 부모의 결혼이 되게 궁금해요. 사실 이혼이나 사별이나 이런
1: 그렇죠.
0: 여러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저는 이제 엄마한테 얘기해보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은 이제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1: 그렇죠. 눈치.
0: 못 물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혼이나 사별의 기간이 좀 길었으면, 그러면 여쭤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엄마도 아빠도 그 결혼에 대한 성찰이 훨씬 깊어졌을 거기 때문에 아이한테 훨씬 더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1: 오늘 여기 계신 혜림 씨가요, 아이에게 가족의 탄생기를 제대로 알려주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족이 됐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3: 어휴,
1: 여기, 아우, 패션이 아니네. 오! 여기 힘들겠다. 이 집이 힘들겠다.
4: 와, 에너지 장난 아니다.
5: 제발, 헬프비. 저 원더걸스 활동할 때보다 지금이 더
1: 빠졌어요. 어머나.
5: 47kg.
1: 세상에, 얼마나 힘들까요? 이게 누구야?
6: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발신이 중요한 거.
7: 안녕하세요.
1: 시우, 시안이 엄마, 우혜림.
8: 아빠 신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4: 삼남선녀. 와.
1: 복권도 최고죠, 우리 신민철 씨.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애들. 어떻게 너무 귀여워.
9: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족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나서 너희들이 있는지, 그걸 잘 알려주려고 합니다. 둘째 만삭 사진.
4: 방금 시우 사진인 줄 알았어요.
1: 그쵸.
9: 아빠랑 많이 닮았구나. 어렸을 때.
8: 짠.
10: 홍콩이 엄마입니다.
1: 홍콩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
8: 누구야?
1: 친구는 누구야?
8: 몰라?
1: 시우랑 닮은 것 같아?
10: 응.
1: 안 닮았어?
8: 아니, 닮은 것 같은데?
1: 똑같지, 뭐.
8: 시안아, 일로 와봐. 자, 요거 누구야? 누구야?
1: 아는 사람은 누구야?
8: 이거 누구야?
1: 이거야, 그냥 이거야.
8: 이거.
1: 엄마는 이거. 말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 이거. 아, 이거.
8: 엄마 콧구멍 봐봐. 똑같이 생겼잖아, 너랑. 어? 봐.
1: 이때 엄마가 홍콩에 있었어. 시 홍콩 가봤지? 오. 엄마 홍콩에서 어린 시절 살았었거든? 네이호, 이렇게.
9: 우리 또 언어를 엄청 잘하시니까
1: 홍콩 이름이 뭐
9: 언어가 지금 3개인 거 아시죠?
1: 와일람. 네. 와일람 다들 와일람 와일람
8: 너무 이상해.
1: 유 와일람
9: 정말 어렸을 때부터 춤추고

0: 노래하는 걸 좋아했어. 시윤은 뭐 좋아해? 태권도. 오, 그치. 태권도 좋아하지. 오.
1: 옳지. 발차기!
2: 근데 아빠 아기 때 학교 보여줄게.
0: 여기 있네, 아기 때.
3: 누가 이거 누가?
2: 할머니.
3: 와, 할머니.
4: 아빠 어렸을 때.
2: 아빠야 이거.
3: 그렇다.
5: 딱. 할매 해봐.
6: 귀여워, 시아니.
7: 아, 야, 이게 되게 웃겨. 아빠는 어렸을 때, 아기 때부터 지는 거 너무 싫어해.
0: 승부욕이 정말 강해요. 말하면서도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나는 달리기 시합하잖아? 이거 학교 뭐 운동회 이런 데서 해야 될 때. 애초부터 이길 생각이 없어. 나는 그냥 1등 할 생각이 없고 어차피 질 생각으로 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포기를 해.
1: 완전 반대구나.
0: 완전 편히 뛸 수 있게.
1: 말이 안 되지, 그지? 무조건 이겨야지, 그지?
0: 그래서 우리 애들은 아빠를 닮았을 것 같아.
7: 닮았어, 이미. 보니까 지는 거 싫어하고.
1: 아빠 패션 봐봐.
2: 뭐야?
0: 입었어. 예, 저 어렸을 때부터 패션 엄청 고집했대요.
7: 아빠 어렸을 때부터 어? 되게 멋부리는 거 좋아했거든? 내가 꾸며야 돼. 그러니까 막 엄마가 입혀주는 거 되게 싫어했어.
2: 안 돼!
7: 신기해.
0: 이렇게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시우는 매일매일 패션쇼예요.
7: 봐봐.
0: 잘 봐.
7: 엄마 아기 때 닮았어? 아빠 아기 때 닮았어?
0: 근데 너무 귀엽다. 아니.
7: 뭐 아니야?
0: 잠시 엄마 봐봐. 시윤은 엄마 닮았고 내가 봤을 때 시안이가 아빠 닮았네.
7: 아니요.
0: 눈 봐봐. 아니래. 한우입니다. 아, 우와. 누가 봐도 엄마 닮았는데 자기 아빠 닮았네. 아빠가 약간 롤모델 같아요.
1: 아니 아빠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7: 짠.
0: 엄마랑 아빠랑 연애할 때 찍은 사진이야.
7: 억지로 끌려갔어, 아빠도. 어떤 분한테 초대받아서 앉아있는데 엄마가 등장하고 갑자기 상큼 발랄한 샤라랑
6: 이런 얼마나 이뻤을까, 또.
7: 하필이면 또 아빠 앞에 다 앉는 거야. 봐봐. 이 엄마 진짜 예뻐.
0: 시윤이 어때? 예뻐? 어때, 시우야?
7: 아야.
0: 결혼 사진을 보면 굉장히 싫어요. 질투.
6: 태권도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발로 그냥.
0: 질투하는구나. 표정 굉장히 안 좋아요. 거의 울기 직전에. 속상해.
7: 뭔가 기분 나빠지고. 엄마는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왜 아빠랑 그러지? 사진. 왜 결혼했어? 던지고.
0: 왜 결혼했어? 엄마 아빠 결혼했을 때 자기가 없었잖아요. 그거를 조금 아직 이해를 못하고.
7: 나중에 너도 결혼해라.
0: 근데 엄마 아빠가 결혼했으니까 우리 예쁜 시우랑 시안이가 있는 거야. 응? 엄마 아빠가 결혼했으니까 우리 멋진 시우랑 시안이도 있는 거지. 엄마 아빠가 결혼 안 했으면 시우랑 시안이는
8: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직은.
9: 엄마랑 아빠랑 결혼했잖아. 어때? 싫어? 시우는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0: 엄마 아까 엄마 뺏겼다는 생각이 들었구나.
7: 시우야 나중에 엄마랑 결혼해.
1: 그럼 되겠다, 그지?
2: 아니야.
1: 뭐가 아니야?
2: 지금
1: 결혼할 거야?
0: 나중에 아니야.
7: 아니야. 그럼 아빠 어떻게?
2: 아빠 다른 데로 가야 돼.
1: 아빠 다른 데로 가야 돼?
8: 혜림 씨 너무 행복하겠다. 인기 폭발이에요, 진짜.
0: 그래서 아빠 없을 때 몰래 결혼해야 된다고 막 반지도 만들어주고 막 블록 이런 걸로 장난감을 만들어서 주고
8: 경쟁자야.
0: 지금 빨리 와서 막 인형 앉혀놓고 우리 결혼하자고.
8: 어머 세상에. 너무
0: 되게 질투를 많이 하더라고.
8: 저희 딸은 매일 임신을 해요. 뱃속에 자꾸 인형을 넣고 임신해서 나타나. 엄마 나 임신했어. 또 남편이 누구니? 문제환. 그래. 둘이 행복하게 살아.
7: 진짜.
0: 그 영상 보면 시우가 거의 울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잘 말해줘야 될지 좀 고민되더라고요.
10: 저 시기에는 잠재적으로 아빠랑 라이벌 의식도 굉장히 강하고 닮고 싶은 마음도 강하고 또 저렇게 보내버리고 싶은 마음도 강하고
6: 보내버리고
10: 저렇게 아빠 없을 때 결혼해야지 저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마음들이 되게 많이 있는 시기여서 역으로 그런 것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첫째랑 아빠랑 둘이서 노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도 저런 것들을 좀 중화시켜주는 데 좀 도움이 좀 돼요.
8: 저는 시우가 너무 이해가 됐어요. 막 테리도 제 결혼식 사진 보면서 왜 자기 없냐고. 이거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11: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사진 보면 나부터 찾잖아요. 항상. 나 어딨지? 이걸 찾으니까 그럴 거고요. 네가 아직 우리한테 오기 전이었잖아. 이

0: 이제 남편이 갑자기 막 수트에 넥타이를, 나비 넥타이를 격식을 차리고 가야 된다고
1: 어머.
0: 이렇게 샘님처럼 입고 갔어요, 병원에.
2: 야, 너무 멋지다. 감동이다.
3: 첫 대면을.
0: 예, 첫 만남이니까 격식을 차리고 가야 된다.
2: 그 수트로 입을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진짜. 민철 씨 너무너무 진짜 대단하고 저 남편 뭐 입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뭐 입었어요?
1: 아, 저는 모자 쓰고 그냥 트레이닝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2: 특히 다들 남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철 씨는 진짜 야 오늘 또 부럽네요. 진짜.
4: 근데 영상 보면서 굉장히 건강했던 게 매일 부부끼리 저거 너도 알면서 그렇다. 네 애들이라 그렇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2: 맞아요. 네.
1: 유전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2: 맞아요.
1: 그러니까
2: 진짜.
1: 저희 아내는 진짜 알람 소리 딱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거든요. 첫째가 똑같이. 알람 소리는 바로 일어나.
4: 이야, 벤틀리 같은 경우는 뭐가 같이 영화 볼 때 옆에서 계속 질문해요. 아빠 얘는 왜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저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도 똑같아요. 영화관 갔을 때 얘는 둘이 지금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맨날 얘기하는 궁금해. 내가 감독님도 아니고 내가 작가도 아닌데 나도 모르겠어. 같이 보자고 좀.
2: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숙제를 안 해. 아우 진짜 애 닮아가지고 앉아서 공부를 안 해요. 하다 보면 숙제를 안 하잖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조금 들먹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전자를.
1: 있죠.
2: 그거 괜찮나요 근데?
5: 사실 그 유전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보면 자기 정체성이나 자존감에 좀 상처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전자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개선해보고 싶어도 그 마인드를 다 꺾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왜 아빠 닮아서 이래 이런 얘기들이 평소에 왜 배우자한테 느꼈던 어떤 불만 같은 맞아요. 게 표출될 수도
2: 맞아요.
5: 있고
2: 맞아요. 항상
5: 공격하는 느낌을 네. 좀 받을 수도 맞아요. 있고 하기 때문에 안 좋지만 부모님들이 볼 때 아이의 어떤 잘못이 자꾸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2: 맞아요.
5: 근데 그게 사실은 나한테 있는 잘못일 때가 많아요.
1: 맞아요.
5: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나를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6: 부모랑 자녀 유전자 염기 서열만 보면 99.5%가 동일해요.
1: 오?
6: 근데 사람이랑 침팬치도 유전자 일치도가 98.7%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유전자는 1에서 2% 정도에서의 차이가 사람마다 되게 다른 거죠. 근데 이제 그 차이를 내는 유전자 1, 2% 안에선 부모를 닮는 비율이 대략 한 50%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유전자 자체는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가족 내 세대 간 전이라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나 부모님처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네.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부모님처럼 살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비슷한 그런 것들.
2: 진짜 저도 이제 저희 엄마를 생각해보면 이제 보쌈집을 하셨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셔서 어쨌든 가족을 부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 진짜 엄마처럼 저렇게 너무 힘들게 열심히 안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계속 인정받고 열심히 사는 엄마의 모습을 똑 닮아 있어요 제가.
3: 그쵸.
2: 지금도 놓지 않고 계속 달리고 열심히 살고 근데 진짜 그럴 때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4: 어쨌든 너무 유전자만 뚫먹이지 말고 부모의 양육 방식도 중요하다는 거 알겠지, 자기야?
2: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가족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정규 씨는 어때요? 가족 계획이 더 있으신가요?
1: 아, 이거를 제가 지금 이제 스포하기는 좀 그래서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어요.
4: 뭐요?
2: 네. 뭐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규 씨네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7: 이렇게 엄마 이거 봐. 나 아무것도 안 했거든. 여기 피해.
8: 볼래.
7: 오늘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케이크를 준비했어.
2: 궁금하네요. 오늘 뭐가 있길래 정규 씨 궁금하게.
9: 이 상자에 뭐 들었을까?
10: 테이프.
9: 테이프?
10: 랑랑.
9: 뭐?
10: 아 옛날에 조그만 거 같아.
11: 네, 축하합니다.
4: 뭐가 축하합니다?
11: 축하합니다.
2: 무슨 축하?
1: 뭘 축하하는 거지?
11: 오늘은 말이야, 얘들아. 기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적을 축하한 거야.
2: 진짜?
11: 진리한테는 뭐가 기적 같은 일이야?
10: 다 낫는 거. 몸 아픈.
11: 아, 아픈 게 다 낫는 게 기적이야.
10: 키가 크는 거.
11: 키가 크는 거?

0: 둘, 셋.
1: 응? 뭐야? 이게 뭐야?
2: 이게 뭐야?
1: 코로나?
3: 임신 테스트 기한 중?
2: 와. 이거 생겼어요? 우와.
0: 코로나 아니야.
1: 임신 테스트기?
4: 두 줄이면 뭐게?
1: 아기.
4: 엄마 뱃속에 지금 셋째 있대.
1: 응. 장난이야?
2: 진짜 맞죠?
4: 진짜요?
5: 진짜 아는 것 같은데요?
3: 아, 그냥 역할극이.
4: 그래, 너는 이제 동생 생겼어.
1: 남동생?
4: 어?
1: 남동생.
4: 그건 아직 모르지.
2: 진짜요?
6: 아니, 우리 애들이 셋째를 엄청 기다려.
2: 오, 기다리고 있구나.
1: 남동생.
4: 왜 남동생 생겼으면 좋겠어?
1: 아.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아.
4: 같이 놀 수 있어서? 지금도 언니랑도 많이 놀잖아.
1: 그러면 시간 돌리기를 못하잖아.
2: 아, 둘이서.
3: 아, 인원이 많아야 수건 돌리기가 가능하니까.
4: 진리는?
1: 나도 똑같아. 활기찬 남동생.
4: 아, 활기찬 남동생?
7: 얌전한데.
4: 뭐, 깨고 부수고 이러는 동생?
1: 아, 저희는
4: 근데.
2: 어떤 누나가 원하고 싶어?
1: 하가나도 용사해줘. 착하고 재밌는.
2: 오, 최고의 누나.
3: 동생 진짜 잘 봐줄 것 같아요.
1: 만들어줄까? 계란볶음밥만 할 수 있어. 귀여워. 빨리 나와, 빨리 나와.
4: 빨리 나와.
7: 이거는 뭐야? 엄마 배 떨어지겠다.
1: 뭐야? 응? 네? 아니 뭐야, 장난이잖아.
3: 아, 우리도 깜짝 속을 뻔했네요.
4: 네, 진짜.
3: 아이, 깜짝 속을 뻔했네요.
4: 깜짝 카메라였습니다.
3: 아, 진짜. 아이,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1: 설마 했네. 너무 연기를 엄마 잘해가지고. 이거 사인펜으로 그런 거 아니야?
6: 사인펜으로 그었어요, 저게.
3: 아, 진짜인 줄 알았네. 우리도 속을 뻔했어요.
1: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남동생 낳아주세요.
3: 저희가 영상에서 지금 정규 씨네 셋째 얘기를 했는데 네. 특별히 AI로 2세 사진을 한번 만들어봤다고 합니다.
6: 궁금하다.
3: 누구예요? 정규 씨네.
6: 정말 귀엽다.
3: 아니, 셋째 너무 귀여운데요?
6: 진짜 내 아들이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그냥?
3: 어머, 렛츠고, 셋째 렛츠고.
6: 아, 너무
5: 귀여워. 아, 이름 왜 했어요? 아, 네, 원해. 아, 이게 시도 많이 했어요. 그 시험관 한 10번 했어요. 셋째 가지려고. 네, 안 되니까. 와.
2: 이렇게
6: 이거는
2: 혜린 씨 아니야?
6: 혜린 씨 같은데?
3: 어머나, 누군가의 셋째. 아니, 이렇게 예쁠 수 있어요? 어머, 진짜 딸이었으면. 아, 아들.
6: 아, 만약에 아들이면.
3: 아니, 이거 누가 아들? 아니,
5: 이거 지혜 씨
3: 아들. 나예요? 아, 그런 거죠?
2: 우리 아들.
3: 우리 아들이에요? 가야겠다.
2: 언니, 너무 귀엽다.
3: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만들어주시니까.
8: 인쇄해서 가지고 다니고 싶어요. 너무 예뻐요.
3: 그러니까.
5: 우리 애들은 연년생이라서 그런 건지 엄청 싸워요. 따로따로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정말 병화스러운데 같이 있으면 혁혁이 판 보는 것 같아요, 맨날. 네.
8: 지금 안 싸우고 있는데 얼마나, 언제부터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5: 금방 와요. 그러니까 시간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뭐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정말 천사투리였는데 어느 순간에
6: 네. 아니, 근데 또 이게 또 살짝 반대였던 게, 첫째 이제 진리가 너무 다 봐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자유가 둘째가 막 언니 때리고 막 이래도 다 봐주는 거예요.
3: 어머,
6: 제가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은, 참지 마.
3: 어머.
6: 참지 마. 화내. 너도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막 그랬어요.
3: 너무 센 것도 고민이고 또 너무 약해도 고민이고. 근데 사실은 뭐 우리 때 생각해 보면요, 언니가 몇 년생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싸우면 일단 기본 머리채를 잡고 머리끄댕이라고 했어요. 머리끄댕이를 잡고 서로 안 나. 서로 안 나. 놓는 순간 지는 거거든요.
6: 그렇지.
3: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좀 싸운 거 있어요?
8: 저는 친 네. 오빠가 있는데 3살 차이 난 오빠예요. 네.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나요. 뭐 때문에 맞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저는 엄마한테 일러요. 일렀다고 또 맞아요.
3: 오,
8: 많이 맞았어요.
5: 저는 외동이라서 그런 경험이 없는데 애들 보면 어깨 동무 하다가 갑자기 막 주먹 날리고
3: 아까 잘 지내다가
5: 붓기만 하면 매일 싸우고 있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0: 사실 형제자매를 제가 부모님들한테 설명드릴 땐 형제자매는 일생일대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한정된 부모의 사랑, 시간, 자원 두고 다뜰 수밖에 없잖아요. 비교를 당하게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이게 사춘기 되면 100% 심해져요.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형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1: 맞아요.
0: 얘기하는 걸 이제
1: 맞아요.
0: 얘가 이렇게 싫어하면 어떡하죠? 이거는 그냥 속상해서 그런 거지. 예, 그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듣기 거북하면 말 정도는 뭐 순화해서 표현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죠. 저는 이걸 밸런스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 지고 이쪽이 이기고 뭐 이게 이제 대충 비율이 좀 맞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개입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근데 한쪽이 나머지 한쪽을 일방적으로 계속 괴롭히거나 한쪽이 대항을 못하거나 방어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부모가 좀 개입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1: 근데 사실 막그 아이들이 이제 둘이, 저도 딸 둘이니까 막 싸우고 있으면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개입을 안할 수가 없는 게 일단 결국엔 누가 하나 울어야 끝나요. 울고
2: 진짜.
1: 불고 엄마 이거 꼭 찾아와요. 그럼 저는 누가 먼저 이거 시작했어? 누가 때렸어? 누가 먼저 때렸어? 결국에는 둘다손 들고 서 있어요.
0: 그렇죠.
1: 네,
0: 맞아요. 결국 둘
1: 결국에는.
0: 다 혼나게
1: 근데
0: 되죠.
1: 이거 잘못된 건가요?
3: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좀 공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4: 네.
3: 부모가 매번 이렇게 왜 누가 먼저 때렸어? 이렇게 물어보면 한쪽이 좀 반드시 억울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아이의 감정의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너희 둘다 사랑하니까 누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둘이 해결책을 좀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엄마가 들어볼게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0: 누구야, 이렇게 하면 언니가 속상하대. 이런 정도로만 그냥 전달해주는 정도로 하지. 이렇게 딱 판사처럼 판결 내려서 너 90, 너 10.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1: 그걸 하면
0: 하는
1: 안 되는
0: 것은 별로
1: 거예요.
0: 그렇게 좋지는 않다.
4: 집에서는 거의 뭐 저희가 재판관이에요.
1: 맞아요.
4: 예. 네.
1: 매번.
4: 판관 포청천이야.
1: 맞아. 매일 결정을 내려야 되고, 판결해야 되고.
3: 저도 둘째 낳고 이제 신생아랑 퇴원해서 왔는데, 우리 아이가 툭 들어오면서 엄마 그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애가 총각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큰 것처럼. 그리고 아이하고 소통이 되니까 아이를 어른 취급을 제가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3살은 너무 어린 나이였던 거예요. 둘째는 잘 자기 얘기를 못하니까 엄마는 좀 작은 애를 좀 이렇게 편을 들어줄
4: 네.
3: 수밖에 없죠. 또 항상 왜 동생을 좀 돌봐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냥 주변에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큰애하고의 시간을 아빠랑도 갖고, 그리고 또 둘째를 아빠가 보면 큰애도 엄마를 독차지할 수 있는 거죠. 오래간만에 그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이 독자적인 육아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1: 1대1 데이트 각자 하고 첫째 주, 둘째 주 하고 이제 셋째 주, 넷째 주는 이제 나 혼자 있어도 돼요?
4: 그럼요.
1: 저도 사랑해 주는 거
4: 아닙니까? 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네.
0: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저희가 가족 얘기를 하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형태가 다양한 가족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또 많이 보는 가족들이 복합가정이라고 해서 재혼을 통해서 자녀들도 다 같이 이제 가족이 되는 결합이 되는 그런 가정도 있고 입양 가정도 있고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없는 이제 그런 딩크라고 하는 그런 가족도 있고 조성 가족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고 요즘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가 비친족 가족이라고 해서 혈족은 아니지만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가족들도 있고 이런 가족들이 전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다양성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랑 지낼 때도 훨씬 잘 지내고 자기가 어떤 위기에 빠져 있거나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걸 털어버리고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께서 좀 같이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오늘 가족의 탄생 스토리를 쭉 들어봤는데요. 부모의 첫 성격 앞으로 온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4: 오! 어?
1: 편지가
4: 되게
1: 있어요.
5: 희호, 우리 혜림이.
1: 저요? 아, 남편이구나.
5: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자기에게 청혼해서 허락을 받아 결혼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치유 시아니까지 인생 최고의 행복을 얻게 되었고, 난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남편, 그리고 아빠가 될게. 다시 한번 사랑한다, 우혜림. From 남편이. 와, 대박.
1: 확실히 촉촉해졌어요.
6: 약간 울음 참고 있었어요.
4: 우와.
6: 말을 이렇게 예쁘게 잘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1: 자, 이번에는 누가 썼는지. 자, 내 인생에 들어와 가족이 되어준 쌤. 그 자체만으로도 내게는 정말 큰 기적이고 소중한.

0: 소중한 선물이야. 낯선 나라와 문화 속에서 24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온 게 얼마나 쉽지 않았을지 이제는 조금 더 느껴져.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바로 가족의 힘이겠지? 많이 표현하지 못했지만 항상 고맙고 사랑해. 가족 눈물 나.
1: 운다. 형 울어요.
0: 나도 눈물 나.
2: 아니야! 괜찮아!
0: 나도 눈물 나. 유희 씨의 마음이요.
2: 솔직히 편지 쓰는 거 알고 있었어요.
0: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2: 아니, 며칠 전에 매니저 우리 와이프한테 쳐다는데 스피커폰으로 받았어.
0: 아이고, 눈치 없게 매니저님.
2: 그 다음날은 갑자기 자기 뭐지 가방 안에서 이렇게 그 봉투 나왔고 어젯밤에 윌리엄은 올라왔는데 아 엄마 밑에서 편지 쓰고 있다 이렇게.
0: 아이고야, 스포를 다 했네요. 뭐 거의 알
2: 그래서
0: 수 있었다.
2: 제가 아침에 와이프한테 내 편지 가지고 갈게. 알고 있었어? 그래도 내용 모르니까 10번 썼대요.
3: 어머.
2: 그래서
3: 꽂히고
2: 하니까 그래서 좀 더 감동받은 거야.
0: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정리하고. 오늘은 정말 뭐 재미, 정보, 감동까지 막 눈물이 났어요. 뭔가 너무 꽉찬
3: 진짜.
0: 느낌이 드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상견례세요.
4: 상견례세요.
5: (웃음) 남자아이들이 83배 늘었다고 합니다.
0: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빠른 사춘기 성교습증입니다.
6: 저희 첫째가 가슴에 이제 멍울이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2: 시커먼 털 있잖아요.
7: 키는 170, 170.
8: 커야 되는데, 이게 왜 발달이 빠르지?
5: 성교습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0: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성교습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9: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10: 이게 동해 문화군요.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5: 네.
11: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12: 한 250억 했고요.
13: 연매출이
14: 14만
12: 한 50억.
14: 한 10억대 정도 보시면.
15: 예쁘죠? 문어꽃이 활짝 폈잖아요.
16: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 그래서 해물사각지.
17: 우와!
18: It's magic.
19: 안돼,
6: 뼈 끝나니 진짜
19: 먹어봐, 뼈
6: 맛있지?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2: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95.
3: 이민샷, 이 정도는 돼야죠.
4: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더스 이민샷.
5: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전 청와대 수석 셰프 천상현의 제대로 된 한식 한상. 한국인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먹는 미역국. 실패 없는 국물 맛에 비법이 담겨 있는 소고기 미역국부터 중식과 한식의 콜라보. 색다른 잡채를 선보인다. 쫄깃쫄깃 납작당면에 중화풍 양념으로 감칠맛을 한껏 살린 퓨전 잡채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8: 자, 안녕하세요. 최후의 아들 광희입니다.
9: 안녕하세요. 천상현입니다.
8: 자, 오늘은 대통령님의 요리사에게 배우는 시간이라 저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9: 저도 오늘 광희 씨 찐팬이고요. 예. 저희 와이프도 찐팬이에요. 오늘은 대통령이 진지를 준비하는 것처럼 예. 정성을 다해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8: 세상에 너무 영광입니다, 셰프님. 자, 오늘은 국 종류 중에서도 베스트 이 미역국을 준비하셨는데요. 네. 자, 언제 올라와도 미역국은 정말 질리지 않는 그 국 중에서도 항상 베스트셀러예요.
9: 그렇죠.
8: 예. 그럼 재료를 볼까요?
9: 네. 불린 미역.

0: 그리고 국거리 소고기. 네.
1: 자, 이거 불리면 네.
0: 한 불리 한 20g 정도.
1: 20g.
0: 20g이니까 스푼으로 치면 한 1.5스푼 정도에서 예. 4인분 기준이면 한 6에서 8스푼 정도 하시면 되고요.
1: 네. 미역국은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간은 어떤 걸로 하실지 궁금해요.
0: 네, 이렇게 국간장. 네. 꽃소금, 네. 소고기 맛 조미료, 네. 다진 마늘, 네. 이렇게 그 필요한 그 양념입니다.
1: 정말 간단한데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양념이 나와서 어떻게 요리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역국, 미역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0: 네, 그렇죠. 미역을 한 10분 정도 불린 상태에서 네. 물에 넣어서 바지락바지락 하면은 더 빨리
1: 네.
0: 이런 식으로.
1: 오.
0: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불어요.
1: 빨리 불어요, 네. 더. 이렇게 몇 분 정도 두라고요?
0: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두시고, 예. 더 빨리 불게 하려면 바지락바지락 하면 더 빨리 불립니다. 그런 다음에,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리로 해서,
1: 네. 이렇게. 이게 지금 몇 그램이라고 그랬죠?
0: 20g. 말린 거 20g.
1: 말린 거 20g. 네. 그럼 말린 거 20g에 몇 인분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0: 보통 한 4인분 잡으면 돼요.
1: 4인분. 네,
0: 가족이 요즘 보통 한 뭐 자녀분 두 분, 예? 뭐 엄마, 아빠. 4인분 기준으로 끓이시면은 딱 4인분 기준으로 맛있게.
1: 네.
0: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이 될 거예요.
1: 준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아무리 이제 이 미역 분량을 말씀해 주셔도 집에서 하면 굉장히 또 어려워서 잘 못 맞춰요.
0: 그렇죠. 그럴 때는 예. 그 우리가 요 예? 집에서 먹는 숟가락으로
1: 이 불리기 전 미역 그렇죠. 기준이죠. 말린 미역.
0: 말린 미역 가지고 하나 반 정도 예. 해서 4인 기준이라고 하면 6개에서 8개 정도 하시면은 끓이면은 예. 또 더 불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인분이 안 될 것 같아도
1: 네.
0: 그 끓다 보면 이게 불어나기 때문에 4인 가족 충분히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1: 자, 이렇게 이제 미역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럼 이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0: 이런 다음에 먼저 네. 우리가 이제 소고기를 네. 한번 볶아봐야죠. 다음에 네. 미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자, 그럼 소고기 볶으러 가볼까요?
0: 네, 소고기를 볶기 전에 네. 참기름을 먼저 넣어주세요.
1: 맞아요. 요 정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그렇죠. 계신 것 같아요.
0: 그 볶아주는 이유는 사람들 왜 참기름을 그 미역국에 먼저 볶을까 하는데 잡내도 제거해주고
1: 네.
0: 볶으면서 수분이 나오면서 코팅 역할도 해주고
1: 소고기를 먼저 볶는 그렇죠. 이유가 사실은 이 미역국 끓이는 방법은 꼭 알고 있으면 좋아요.
0: 예. 맞아요. 요즘 미역국은 남편이든 예. 와이프든
1: 맞아요.
0: 왜냐하면 누가 생일이면은 그런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1: 어떤?
0: 사실은 미역국 아침에 끓여놔야 되니까.
1: 맞아.
0: 그런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1: 예.
0: 그 음식 중에 하나.
1: 예. 맞아요.
0: 오늘 제가 간편하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네.
0: 이렇게 참기름에 한 8, 90% 정도
1: 네.
0: 익을 정도로 코팅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고기를 볶아주시면 돼요.
1: 8, 90%?
0: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익다 보면 마늘을 집어넣는데
1: 네.
0: 마늘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조리로
1: 예.
0: 살짝 해서 걷어내도 돼요.
1: 오.
0: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마늘을 같이 넣고 볶는 게 그 마늘의 그 향도 있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럼요, 그럼요.
0: 그 다진 마늘이 들어감으로써
1: 네.
0: 또 이렇게.
1: 혹시나 모를 소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고요.
0: 그렇죠. 그리고 네. 미역을 넣어서 같이 볶아드리겠습니다.
1: 네, 소고기가 어느 정도

0: 사실은 이제 한 번만 질문 또 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미역국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총 다섯 분의 대통령님과 네. 이제 같이 계셨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럼 매번 우리 대통령님의 생신 때마다 미역국을 끓여주신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미역국은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미역국은 아침에 예. 아침에 이제 무슨 행사가 있어서 못 드신다. 예. 그럼 점심에라도 미역국을 끓여주는 우리나라 식생활이 있는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그렇죠. 생일 때. 네.
1: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0: 그렇죠. 우리 생일에도 이제 누군가가 항상 네. 나를 위해서 미역국을 끓여주면 네.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1: 저는 미역국에 다신물이나 이런 물을 안 넣고 저는 맹물을 넣겠습니다.
0: 그러게요. 뭔가 육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네. 근데 맹물만 넣는 이유가 뭐예요?
1: 맹물을 넣어도 예. 소고기와 미역에서 나오는 그 바다 내염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우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쌀, 우리가 보통 집에서는 쌀뜨물.
0: 맞아요.
1: 뭐 이렇게 뭐 다시국물, 그 네. 멸치국물.
0: 맞아요.
1: 그 멸치국물 하면 오히려 이걸 죽일 수가 있어요. 이 맛 자체를.
0: 오히려.
1: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쌀뜨물 있으면 하면 좋은데 맹물로 네? 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맛을 만들 수가 있어요.
0: 셰프님, 네. 요 상태로 한번 팔팔 끓이면 되는 거죠?
1: 한번 팔팔 끓인 상태에서 네. 우리가 남은 네. 국간장, 소금, 소고기,
0: 조미료.
1: 조미료. 네. 넣겠습니다.
0: 자, 지금 한번

0: 처음 팔팔 끓었거든요. 오, 지금 해서, 예. 진짜 맛있는 그 그렇죠. 감칠맛의 향이 올라와요.
1: 그렇죠. 여기서 해서 이 국물을 거품 같은 걸 살짝. 네. 근데 사실은 이 거품이 단백질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걷어줄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좀 했을 때만, 좀 거품 꼈을 때만 살짝 걷어주시고. 네. 미역국은 네. 소금간보다, 뭐야, 우리가 양조간장도 있잖아요. 네? 국간장으로 끓이는 게 가장 시원하고 맛이 좋아요.
0: 그 이유가 뭐예요?
1: 국간장이 깊은 맛이 있어요.
0: 그래서 살짝. 색도 탁하게 되지 않고.
1: 탁하지 않고 맑게 나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소고기 조미료. 네. 그리고 소금. 네. 소금. 자. 근데 이 꽃소금은 나중에 예. 지금 이렇게 넣어서 약간 짜질 수도 있고 싱거워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소금으로 약간 밸런스를 조정하시면 돼요.
0: 사실은 근데 셰프님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네. 사실은 저희 이제 가정집에서는 다 이 소고기 맛 조미료 조미료 쓰거든요. 우리가 맛을 위해서.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요리 프로그램이잖아요. 요리 프로그램에서 사실은 이 소고기 조미료가 나와가지고 사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나와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이거에 대한 솔직한
1: 솔직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할 때도 썼고 예. 썼고 설탕, 소금, 예. 조미료 예.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 음식의 맛을 적재적소에 적당량만 넣었을 때는 참 감칠맛을 내줄 수 있는
0: 한끗 예?
1: 소금도 우리가 많이 먹으면 안 좋죠.
0: 그럼요.
1: 설탕도 많이 먹으면 안 좋죠.
0: 그럼요.
1: 똑같은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0: 근데 아마 이 소고기 조미료가 들어가서 우리가 덜 짜게 먹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금으로 다 간을 할
1: 그렇죠. 걸. 이게 조미료가 넣는다는 게 약간 그 저염 음식 많이 넣고 약간 덜 짜게 만들고 예. 감칠맛은 더 내는 효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집에서 주부님들이 약간
0: 그럼요. 저희 엄마도 넣으세요.
1: 네. 어제 사왔냐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걸.
0: 그러니까 적절한 양이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맞아. 잘 쓰는 사람이 예. 진정한 음식을 잘하는 사람.
0: 아, 그러게, 네. 그러게.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맛있게 또 끓이고 있는데요. 네. 이 상태로 몇 분 정도 더 끓이면 될까요?
1: 이 상태로 저희가 이제 한번 한 소끔 끓였잖아요. 예. 끓인 상태에서 이제 그 우리가 국간장 소금 다 넣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네. 그게 됩니다.
0: 자, 30분 맛있게 한번 또 끓여볼게요. 셰프님, 네. 30분 정도 지금 맛있게 끓었어요.
1: 네, 한번 볼게요.
0: 예.
1: 어휴, 맛있게 됐네. 한번 간을 제가 한번 보고요. 네. 아, 짜지 않고 약간 심심하게 잘 됐어요.
0: 아, 그래요?
1: 예, 이렇게 심심하게 잘 됐을 때는 좀 더 끓여주시면 간은 배요. 여기서 굳이 꽃소금이나 국간장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0: 만약에 좀 간이 좀 세다 싶으면?
1: 간이 세다 그러면 예. 처음에 우리가 육수를 뭘로 사용했어요? 맹물을 사용했잖아요. 예, 예. 맹물 조금 넣어서 그 밸런스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거를 그 주부님들은 이거 짠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막 이렇게 발 그거 이렇게 막 이렇게 그갈 필요는 없어요.
0: 조급해 하지 않았어요.
1: 조급해 안 했어요. 그냥 예. 물만 살짝 부어서 그 밸런스를 맞춰주시면은 네. 이런 맛있는 네. 미역국이 될 수 있습니다.
0: 자, 이제 그럼 옮겨 담아볼까요? 네. 자, 옮겨서 맛있는 미역국 담아볼게요. 자, 아니, 30분 더 끓여서 그런지 미역이 더 부들부들해진 네, 것 같아요.
1: 부들부들해지고 색도 약간 노릇노름하게. 예.
0: 굉장히 진한 국물이 보이는데.
1: 이렇게 해서 끓여놨다가, 네. 저녁에 끓여놨다가 아침에 살짝 데펴서 뭐 가족들, 뭐 신랑이나 그 생일일 때 아침에 이렇게 직장 출근할 때 함께 해서 드리면은 아주 사랑받는 남편. 며느리 되겠죠?
0: 네. 굳이 생일이 아니어도 그렇죠. 건강에 좋으니까 항상 그렇죠. 챙겨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역도 푸짐하고 소고기도 푸짐하게 들어갔어요. 국물도 진하고, 그쵸?
1: 국물도. 네. 냄새가 지금 참기름하고 이렇게 같이. 예. 약간 이게 바다 내음도 나고.
0: 맞아요. 감칠맛 나는 향이. 자, 먹은지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소고기 미역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소고기 미역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불린 미역을 찬물에 넣고 주무른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달군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이렇게 참기름에 소고기를 볶아주면 잡내도 제거되고 코팅이 되어 육즙이 빠지지 않아요. 여기에 다진 마늘과 불린 미역을 넣어 볶다가 물을 넣고 한 소끔 끓여주세요. 미역국이 끓어오르면 거품을 제거한 뒤 국간장과 소금, 소고기 맛 조미료를 넣고 약불에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소고기 미역국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 네.

0: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잡채가 먹고 싶어도 네. 이 만들기는 어렵기만 하거든요. 그렇죠. 셰프님의 도움을 받아 맛있는 퓨전 잡채 만들어 네. 보겠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불린 당면, 양파, 네. 청피망, 홍파프리카, 당근, 네. 부추, 표고버섯, 네. 이런 모기버섯이 또 있고.
0: 네. 자, 퓨전 잡채에 필요한 양념을 보면 간장 양념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렇죠.
0: 자, 양념을 한번 볼까요?
1: 네. 오늘 약간 중식 스타일의 감이 된 양념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굴소스, 예. 노두유, 예. 설탕, 후추, 예. 양조간장, 맛술, 네. 참기름.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야채와 소고기로 만든 퓨전 스타일의 한번 퓨전 당면을 한번 잡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0: 퓨전이라서 그런지 양념도 뭔가 색다르고 간편한데요. 네. 자, 빨리 만들어 볼까요? 네. 자, 그럼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1: 오늘 야채부터 네. 먼저
0: 썰어볼까요?
1: 네, 썰어보겠습니다. 자,
0: 사실 잡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도 잡채 굉장히 좋아하는데.
1: 그렇죠.
0: 잡채 하나가.
1: 잡채는 네. 집에서 참 하기가 쉬운 잡채는 1년에 연중 행사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제가 오늘 쉽게 예. 요러고 말씀을 잡채는 0.5로 이렇게 더 쓸어주시면 돼요.
0: 물론 이 멘트가 편집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잡채 하다가 기분 잡친다는 분 많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재료도 많고
1: 왜 잡채냐면은 이게 네. 약간 다 채를 쓸어야 되는데 예. 그래야지 잘 볶아지는 거죠.
0: 그렇죠. 일일이 다 볶아야 되고
1: 그렇죠, 그렇죠.
0: 손은 많이 가는데 또 맛이 잘 안 나면 그거만큼 아쉬울 수가 없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0: 그래서 오늘 셰프님께서 아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1: 잡채가 또 이게 의외로 집에서 하기가 주부님들이 손이 안 익으면 빨리 예. 하기가 쉽지 않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0: 예. 그래서 오늘 셰프님께서 특별히 퓨전 잡채로 굉장히 또 간단하죠.
1: 간단.
0: 방법도.
1: 야채만 쓸어놓으면 예. 5분 내로 나옵니다.
0: 이거. 오, 셰프님 만약에 집에 있는 채소 야채가 있다면 그것도 이제 넣어도 되는 건가요?
1: 다, 예, 뭐 느타리 버섯, 예. 뭐 생송이 버섯, 예? 야채로 다 응용할 수 있는 그
0: 요리죠.
1: 요리죠.
0: 예, 오늘은 이 부추.
1: 그렇죠.
0: 부추 지금 계절하고 딱 맞는 그쵸. 부추를
1: 부추는
0: 넣어서.
1: 나중에 딱 해서 미리 볶을 때는 제일 나중에 넣어주는 게 부추고요.
0: 예.
1: 표고버섯.
0: 표고버섯도. 네, 정말 이 잡채는 버섯이 정말 잘 어울리는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모든 버섯을 넣고 볶아도 맛있네요.
0: 네. 지금 냉장고에 있는 자투리 채소도 그렇죠. 넣으시면 됩니다. 버섯도 송송 썰어서. 예, 벌써 푸짐한데요?
1: 그리고 부추는, 예, 부추는 뭐 먹기 편하게 한 4, 5cm 정도 자르시면.
0: 부추의 향과 맛이 정말 좋죠.
1: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은
0: 예. 채소 준비가 끝났죠.
1: 이제 소고기를 살짝 우리가 요 양념 간에 예. 한번 그 다진 마늘하고 살짝
0: 볶아볼까요?
1: 네, 다져놓을게요.
0: 아, 다져놔요.
1: 요 묻혀놔가지고
0: 예.
1: 예, 고기에 약간 밑간이 뵐 수 있도록.
0: 아.
1: 예.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요 예. 소고기는 바로 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0: 네.
1: 그래서 마늘 조금 우리가 간장.
0: 간장.
1: 예. 굴소스.
0: 굴소스. 오, 아니 사실 잡채에 굴소스 들어가는 거 처음 봐요.
1: 아, 굴소스는 요즘 집가에 오면은 예. 우리 주부님들 굴소스 두반장은
0: 많이 갖고 계세요.
1: 기본이에요.
0: 예, 맞아요.
1: 볶음밥에도 맞아요. 굴소스 넣고 기본이기 때문에
0: 예?
1: 모든 이제 볶음 요리나 이런 양념에 조금씩 사용하시면은 감칠맛도 나고 굉장히 좋아요.
0: 조금 예. 사용하는
1: 그렇죠,
0: 게 정말
1: 그렇죠,
0: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잠깐 이렇게 재워두는
1: 네,
0: 거죠.
1: 잠깐 재워놓고
0: 네, 밑간을 한 후에.
1: 그렇죠.
0: 자, 이제 재료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떤 걸 하면 될까요?
1: 일단 한번 이제 고기부터 소고기부터 한번 네. 볶아볼까요?
0: 그럴까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고기를 줄까요? 이게 다진육이라고 하나요?
1: 요즘 그 주부님도 집에서 굳이 소고기 사서 뭐 쓸거나
0: 예.
1: 그 국거리를 자를 필요는 없어요.
0: 예.
1: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워낙 잘 돼 있어요.
0: 맞아요.
1: 뭐 채로 썰어져 있고 국거리용으로 쓰여 있고 그런 거 사오셔서 집에서 네. 하시면 돼요.
0: 용도에 따라.
1: 그렇죠.
0: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잡채에 소고기 안 들어가면 섭섭해요.
1: 아, 예. 소고기가 없으면 돼지고기.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또 돼지고기가 없으면 각종 닭고기 해산물.
0: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잡채의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죠. 이제.
1: 그렇죠.
0: 볶기 시작하는.
1: 그렇죠.
0: 자, 정말 걱정이 되는 게 오늘 이 소고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채소들을 하나하나 좀 달달 볶아야 되거든요.
1: 아니요. 저는 오늘... 안 그린다.
0: 아, 그래요?
1: 바른다. 보통 우리가 한식 예. 잡채는 하나씩 볶아서 손으로 버무려서 최종 마무리를 하잖아요.
0: 예?
1: 하나씩 볶다 보니까 기름이 들어가다 보면 칼로리가 높아져요.
0: 아, 칼로리 폭발. 네.
1: 근데 중식은 그렇지는 않아요. 다 채를 썰었기 때문에
0: 예?
1: 그 비슷한 채끼리 해서 같이 볶아버립니다.
0: 자, 일단 한 번에 볶을 수 있어서 네. 좋은

0: 그 대신 여기 한번 볶을 때 후라이팬을 좀 많이 좀 달궈주는 게 좋아요. 달궈줘야지 이게 야채들이 잘 섞이고. 네. 네, 이렇게 해서 다진 마늘을 거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다진 마늘을. 네.
1: 예, 확실히 다진 마늘이 들어가면 혹시나 뭐 우리 또 이 소고기에 있을
0: 잡내도 잡아주고 예. 우리 또 우리나라 향신료 중에서 마늘 다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1: 그렇죠. 입맛에 맞죠.
0: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우리가 썰어놓은 네. 채소.
1: 채소를 넣어볼게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소고기가 육안으로 봐도 거의 익은 그렇죠. 상태예요.
0: 자, 이것만 저 부추만 빼고 다 집어넣겠습니다. 네.
1: 이유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연하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잡아드릴게요. 근데 버섯은 왜 안 들어가요?
0: 버섯은 조금 버섯을 지금 넣어버리면 네. 이 간을 했을 때 네. 버섯에만 다 묻을 수가 있어요.
1: 아, 빨아 당기니까
0: 그렇죠. 간을 빨아 당기니까
1: 스펀지처럼.
0: 그렇죠.

0: 정육간장이에요.
1: 자, 정육간장이에요.
0: 중화요리에 들어가는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굴소스.
0: 굴소스 맞아요. 이거 구비해 드시면 좋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 설탕.
0: 예. 구매 설탕.
1: 그리고 우리가 조미료. 예. 조금 한 꼬집. 그리고 후추.
0: 후추.
1: 네, 이렇게 해서 양념은 네. 다 넣어서 볶겠습니다.
0: 야, 이렇게 하니까 또 중화요리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0: 넣겠습니다.
1: 네.
0: 부추하고
1: 한 번에.
0: 네. 넣고 젓. 그리고 먹이버섯도 넣고. 그리고 볶고 이제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볶아지면은.
1: 네.
0: 요거는 하루 전에 예. 집에서 이제 다음 날 뭐 당면을 먹겠다 하루 전에 아니면 한 서너 시간 전에 불려 놓으면은 이렇게 네. 돼요.
1: 이게 지금 넓적 당면이에요.
0: 네, 넓적 당면인데 여기 요즘 뭐 우리가 다용도로 써요. 뭐 마라탕에다 쓰고 장장피도 쓰고.
1: 맞아요, 맞아요.
0: 요거 또 우리가 기존 당면보다 또 별미예요.
1: 네. 넓적하게 양념 그렇죠. 많이 묻을 것 같고.
0: 그렇죠.
1: 만약에 넓적 당면 없으면 집에 있는 당면 써도 되나요?
0: 그렇죠. 상관없어요.
1: 네. 근데 아까 불려 놓으셨다고 했는데. 네. 불려 놓으면 막 이렇게 끊어지거나
0: 안 그래요.
1: 너무 불지 않을까 싶은데
0: 아, 그렇진 않아요.
1: 오, 뜨거운 물만 아니면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찬물에 계속 담가놔도 상관없어요.
1: 네. 지금 10초도 안 됐는데 투명해지고 그렇죠. 있어요.
0: 이제 그만큼 많이 불려졌다는 얘기예요.
1: 예? 자,
0: 그래서 바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1: 아, 물기를 바로 털고?
0: 네, 털고 바로 넣으시면 돼요.
1: 맞아, 되게 부들부들했어요, 그때 먹어봤을 때도.
0: 그렇죠.
1: 식감이 좋아가지고 쫀득쫀득. 진짜 간단한데요?
0: 그렇죠. 자, 다 됐죠?
1: 이야! 여기서 볶아내면 끝인 거예요?
0: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볶아내면은 끝인 거죠.
1: 잡채를 이렇게 금세 만들 줄이야. 마지막에 깨까지 올려서 당면에 맛있게 양념이 됐어요.
0: 그렇죠. 더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1: 예. 잡채를 이렇게 금방 만들다니. 너무 신기해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집에서 할 때 이제 야채를 더 많이 드시고 싶다면 야채를 좀 더 넣으면 되고.
1: 채소를 더 많이 넣으시면?
0: 그렇죠. 그렇죠. 요 면. 예. 면도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
1: 예.
0: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뭐 소고기가 없으면 집에 있는 짜투리 음식, 뭐 돼지고기, 해산물 예. 이런 걸 넣어서 만드셔도 돼요.
1: 셰프님, 이 잡채는 만들고 나서 오래 두면은.
0: 아, 보통 한식 잡채는 오래 두고 먹어도 예. 그렇게 많이 마르고 그러진 않아요.
1: 예.
0: 근데 이 잡채는 프라이팬으로 볶은 잡채이기 때문에.
1: 아, 맞아요.
0: 바로 먹는 게 가장 맛있고 좋아요. 또 오래 다듬으면 좀 약간 말르고 약간
1: 예. 좀 뻑뻑해질 것 같은데.
0: 예. 그래서 바로 먹었을 때
1: 볶는 잡채는
0: 예. 예. 이게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바로 해서 먹을 수 있는
1: 예.
0: 그런 잡채가 이 퓨전 잡채고 우리가 고유 우리나라에서 하는 한식 잡채는
1: 천천히
0: 두고두고 저녁 때까지
1: 저녁 때까지
0: 예. 그날 만든 저녁 때까지 예. 먹을 수 있는 잡채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1: 자 옮겨 담아 볼까요?
0: 네.
1: 이야 진짜 금세 했어요 퓨전. 퓨전 잡채. 자, 오늘 만들어 바로 먹기 좋은 요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해서 바로 먹는 퓨전 잡채. 향이 너무 좋아요.
0: 그리고 이 면이
1: 예.
0: 되게 어린 남녀노소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양념도 많이 묻어가지고, 그쵸, 넓다 보니까.
1: 그래서 버섯하고 골고루 해서 예. 먹고 싶는.
0: 반찬도 되지만 간식처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약간 조금 싱겁게
0: 맞아요, 맞아요.
1: 그냥 집에서 우리
0: 파스타 먹듯이, 면 요리 먹듯이.
1: 우리가 명절 때 보면 아침에 잡채 먼저 해놓으면 잡채부터 먹잖아요.
0: 맞아요.
1: 밥 오기 전에.
0: 집에 있는 재료들 다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울리는 채소들. 버섯들 해서 맛있게 퓨전 잡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는 퓨전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2: 퓨전 잡채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양파, 빨간 파프리카, 피망을 채 썰어줍니다. 당근과 표고버섯을 먹기 좋게 썰고 부추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다진 마늘, 양조간장, 굴소스에 채 썬 소고기를 넣고 버무려줍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밑간한 소고기를 넣어 볶아주세요. 다진 마늘, 맛술, 양파, 피망, 빨간 파프리카, 당근을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서 잠깐! 버섯은 양념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중에 넣어 볶아주는 게 좋아요. 맛술, 양조간장, 노두유, 굴소스, 설탕, 조미료, 후춧가루를 넣고 볶다가 부추, 표고버섯, 불린 목이버섯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끓는 물에 불린 납작당면을 넣어 데쳐줍니다. 팬에 데친 납작당면을 넣어 볶다가 통깨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퓨전 잡채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구수하고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보양식 도다리 쑥국부터 새콤한 김치와 짭조름한 햄만 있으면 한 끼 뚝딱! 김치볶음밥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한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3: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4: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5: 남자아이들이 83배 늘었다고 합니다.
6: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빠른 사춘기 성교습증입니다.
7: 첫째가 가슴에 이제 멍울이 잡힌

0: 그래가지고
1: 사실 시커먼 시커먼 털 있잖아요.
2: 키는 180, 170, 170 커야 되는데 이게 왜 발달이 빠르지?
3: 홍조숙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성조숙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잇몸 튼튼 이가탄.

0: 여사고, 와사고.
1: 저기 베르베로로 아만 아만 아만네 아만
2: 워터
1: 워터 아만

0: 1000년의 역사를 품은 도시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흥겨운 현장을 함께합니다. 수만 년의 세월이 빚은 대자연에서 풍경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1: 소금을 이렇게 먹네요, 이렇게. 야.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 찾았던 모로코. 공부와 업무를 마치고 1999년에 떠났으니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하죠. 다시 찾은 모로코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첫 여정을 마라케시에서 시작합니다. 모로코 중부에 위치한 마라케시는 11세기에 세워진 천년 고도입니다. 도시의 건물 대부분이 붉은색을 띠고 있어 붉은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도시 전체가 야외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곳곳에 유적지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1985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죠.

0: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과 아라베스크가 정교하게 새겨진 바브 아그나우는 과거 도시를 건설한 이들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줍니다.
1: 역시 마라케시가 번잡하네요. 길 건너기도 힘들고. 이 마라케시 도시에 그 올드 시티 구 메디나로 들어가는 관문에 서 있는데요. 지금 이 문은 바브 아그나와라고 합니다.
0: 메디나 남부에 위치한 카스바는 왕이 사는 성이자 요새 역할을 했던 장소인데요. 서쪽은 주거지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호기심이 일어 가게 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직 주인이 출근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풀리지 않은 궁금증을 아는 채 골목을 따라 걷다 마침내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1: 지금 좀 전에 그 줄 서 있었던 분들이 저 과자를 사려고 했는데
0: 라마단 기간에 먹는 디저트 중 하나인 시바키아는 밀가루와 달걀 등을 넣은 반죽을 기름에 튀긴 후 우린의 물엿 같은 것을 발라 완성합니다. 브리와트 역시 라마단 기간에 많이 먹는 음식인데요. 얇은 반죽 안에는 고기나 생선 등이 재료로 들어갑니다.
1: 브리와트. 아, 브리와트. 브리와트. 시바키아 루브키로. 루브키로. 미에텐 감싱이라.
0: 라마단 하면 금식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달달한 간식이라니 의아하실 텐데요. 라마단에는 먼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한 후 저녁을 가족과 함께 합니다.
1: 하늘 라크. 사마니아키로 사마니아키로. 진짜 따시할게요. 아들 개미에게 진짜. 아들 리 마타 마우.
2: For my family.
1: I love.
0: 곧 시작될 라마단을 위해 시바키아를 대량으로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1: 여기 시바키아. 제가 지금 시장 안에서 여기 맛을 보니까 주변 분들이 관심이 많네. 카메라 뒤쪽에서 시바키아, 시바키아.
3: 시바키아, 시바키아, 시바키아.
1: 이 시바키아는 라마단 달 그 단식하면서 당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녁 때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는 무려 16kg를 사가네요.
0: 모로코에 머물 당시 시바키아를 나눠 먹었던 기억이 떠올라 주변 상인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1: 시바키아,
3: 시바키아, 시바키아.
0: 천년 세월을 품은 유적지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일상. 길을 따라 걷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1: 살라무 알라이쿰. 마두 유사마가?
4: This is Warqat Bastila.
1: Warqat Bastila. 아,
4: 파피
1: 파이. Warqat Bastila.
4: Bastila.
1: 아,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0: 바스틸라는 고기로 속을 채운 일종의 페스트리 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식으로 맛을 본 적은 있지만 바스틸라에 들어가는 와라카를 만드는 것은 처음 봅니다.
1: 우리 식으로 하면은 뭐 만두피 뭐 그런 식입니다. 여기. 그래서 와라카 때 바스틸라는 와라카라는 것은 아랍어로 와라카는 나뭇잎 또는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종이처럼 얇은 거죠.
0: 결혼식, 출산 등 축하 행사에 주로 먹는 바스틸라는 금식이 끝나는 해질녘 온 가족이 모여 즐기는 라마단의 저녁 잔치. 이프타르에도 빠지지 않고 오르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옛날엔 모두 집에서 만들었지만 요즘은 가게에서 전문적으로 만든 와라카를 사는 가정이 많이 늘고 있다는군요. 한 달 동안 이어지는 라마단을 앞두고

마차를 타고 오래된 도시를 달리니 마치 타임캡슐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마라케시는 아틀라스 산맥의 언저리에 위치하면서 동부 사막과 또 남부 사막 쪽을 연결하는 교육대의 중심지죠. 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중동의 교차점에 위치해 11세기부터 수많은 상인과 여행자들로 붐볐던 마라케시는 다양한 문물을 수용하고 융합해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유산은 바로 이곳 제마 엘프나 광장에서 만날 수 있죠. 과일 주스, 전통 음식, 과자, 기념품, 액세서리는 물론 노래하는 사람과 춤추는 사람, 서커스를 하는 사람 등 온갖 물건들과 사람들로 광장은 언제나 북적입니다. 마라케시에 있는 제마일리프나 광장은 해질녘이죠. 수십 년 전이라 오늘이라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광장을 빠져나와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라케시 제마일리프나 광장에서 가장 석양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주 명당입니다,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본격적인 감상에 앞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모로코 전통 요리 꾸스꾸스입니다. 마라케시 제마일리프나 광장 주변에 전망 좋은 테라스에서 제가 꾸스꾸스를 먹습니다. 네, 꾸스꾸스와 병아리콘이죠. 꾸스꾸스는 지역이나 만드는 사람에 따라 재료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으깨밀과 각종 채소와 고기 또는 생선을 넣고 쪄서 만든 음식입니다. 맞은편에는 아틀라스 산맥이 보이고요. 또 오른쪽으로는 모로코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마라케시에서 가장 큰 쿠투비아 모스크 뒤로 쫙 해가 넘어가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루를 건너온 태양이 천년 도시에 내려앉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광장은 번성했던 지난날의 영광 속으로 저를 초대합니다.

0: 태양이 비켜난 자리에 하나, 둘, 불이 켜집니다.
1: 저희가 지금 범의 계절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상당히 여기도 더워요. 낮에 그 열기가 강하고 눈이 뜨기 어려울 정도로 햇빛이 강한데 사람들은 그래서 밤에 많이 나옵니다, 이 광장에.
0: 낮과는 또 다른 활기로 가득 찬 제마일루프나 광장.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축제의 현장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국적과 언어, 성별이 다른 이들이 만든 작은 원 안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집니다. 광장을 메디나의 고동치는 심장이라고도 부른다는데요. 넘치는 열기와 에너지가 그 말을 실감케 합니다. 한낮에 카스바 골목에서 마라케시의 어제를 만나고 불야성을 이룬 광장에서 마라케시의 오늘을 봅니다. 한바탕 흥취를 즐기고 돌아서니 이번엔 웬 낚싯대들이 눈길을 끕니다. 물고기를 잡는 건가 봤더니 음료수병들이 늘어서 있네요.
1: 낚시네요, 낚시. 바다 알라 폭 하거든. 저게 생긴 리움을 그 음료수

0: 병 위에 올려놓으면 저 음료수 가져가야 되나 봅니다.
1: 이래봬도 생긴 지 10년이 넘은 오래된 놀이 중 하나랍니다. 보기엔 쉬워 보여도 고리에 끼우는 게 만만치 않다는데요. 이분은 성공률이 꽤 좋은데요.
0: 이야, 성공하신 분이 3개, 저쪽 2개 있고요. 이야, 대단하네. 올라갔어. 와, 문타죠? 마치 타이어 같이 생겼는데, 그게 도넛 모양으로.
1: 광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구경만 해도 지루할 틈이 없었는데요. 어디선가 불어오는 달콤한 냄새에 이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광장 한쪽에 길게 늘어선 트럭에서 다양한 견과류와 말린 과일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0: 샤르 라마단, 마르 이드 라마단 마르.
1: 호두부터 대추회자까지 풍성합니다.
0: 이게 제 무화과입니다, 이거.
2: Take one for this day. Take one for
0: this. 주인이 저 사려고 했는데 사기 전에 맛있던 맛부터 보라고 그러네요. 저 개인적으로 저기 무화과 좋아하거든요.
2: 어. Baby, it's good.
0: 하다 팀 미네인이 봐야 되나?
2: 다운나트.
0: 펜. 마가리 펜. 마다 아가디르 하고. 이거는 저기 카사블랑카하고 라바트 그 인근 지역에서 나온대요. 왜냐면 기후가 모로코가 한반도에 3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기후가 틀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나온다. 아무튼 1kg. 1kg 살려고요.
1: 인심 좋게 덤을 건네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0: 아, 그냥 슈프란 맛보라 그러는데. 아니, 루즈, 루즈. 마그리비, 아몬드입니다. 이거 모로코산 아몬드. 아몬드에 소금으로 약간 양념을 조미를 했어요. 어, 이거는 호도네요, 호도. 바다, 밀가루, 밀가루. 아, 마라케시야. 이건 마라케시 지역에서 나오네요. 이 지역에서 나오네요. 말이 상당히 곱습니다. 라디
1: 손님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0: 역시 최고의 상수는 웃음인 것 같습니다. 저 보세요, 저기. 지금 전부 저를 잡기 위해서 웃음으로써 저를 맞이해줘. 아니, 여기는 알통으로 오라 그러고, 여기는 웃음으로 부르고. 와.
1: 활력 넘치는 상인들의 입담과 표정에 더불어 미소 짓게 되는 야시장. 걸음은 어느새 맛있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먹거리 구역에 닿습니다. 다채로운 향신료로 맛을 내는 음식들을 보니 절로 군침이 돌았는데요. 라마단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포장마차 주변이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0: 달팽인데요. 저거 뭐 프랑스에서는 좀 비싸고 좀 그런 음식 아니겠어요?
1: 손님이 많은 걸 보니 맛집인 모양입니다.
0: 사람이 꿀이야, 사람이야. 나 안 부자라, 많았고, 꿀이.

0: 달팽이 먹는 법을 물어보니 친절하게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달팽이를 먹고 있는데 그런 제가 낯설고 신기했는지 다른 가족에게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1: 저를 찍고 바로 아, 이 사람 한국 사람 왔다고. 난 우와. 자기 신랑한테 화상통 하면서 저를 막 찍고.
0: 따뜻한 미소와 국물 한 모금에 몸과 마음의 쌓인 피로가 풀리고 온기가 차오릅니다.
1: 아우, 짭짤합니다. 우리 포장마차 홍합 먹을 때 그 기분인데, 국물.
0: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만난 우연한 만남들. 그 만남들이 묵직한 추억으로 오래오래 남을 천년 도시 마라케시. 그래서 여행자들은 이곳을 잊지 못하고 다시 찾게 되나 봅니다. 이제 마라케시를 떠나 동쪽으로 약 380km 떨어진 토드라 협곡으로 갑니다. 모로코에서 손꼽히는 절경으로 알려진 토드라 협곡. 아틀라스 산맥의 자리에 있어 가는 내내 시원한 풍광이 펼쳐집니다. 장장 6시간을 달려 토드라 강의 선물 팅이르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 오아시스 너머에 토드라 협곡이 있습니다. 수억 년 전 지각변동으로 융기한 땅이 오랜 세월 강물에 깎여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셈으로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기나긴 시간이 협곡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1: 아, 이게 높이가 굉장합니다. 이게 300m라는데요.
0: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그 유형을 드러냅니다. 협곡 사이의 폭은 약 10여 미터에 불과한데요. 언뜻 보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는 것 같아 더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차가 아닌 두 발로 협곡 사이를 천천히 거닐어 봅니다. 걸어야만 보이는 풍경이 있기 때문이죠.
1: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곳을 왔었을 때는 물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 입구에서 물어보니 지난 3년 동안 비가 잘 안 내렸답니다. 그래서 많이 말랐어요. 여기가 물이 많이 넘쳤는데.
0: 이 작은 물줄기가 비경을 만들었다니 자연의 신비는 늘 놀랍습니다. 저와 같은 여행객들에게 토드라 협곡은 관광 명소 중 하나지만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협곡 주변에서 사는 베르베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중해를 따라 대서양 연안까지 뻗어 있는 북아프리카의 원주민으로 이들의 유래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과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농사를 짓거나 산악 지역에서 유목을 하며 생활하고 있답니다.
1: 아, 여기가 개천으로만 봤거든요, 협곡에. 그랬더니 안쪽에서 샘인가 봐요. 물이 나와요, 여기서.
0: 강수량이 부족한 토드라 협곡. 이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강은 그야말로 크나큰 축복이죠. 수량이 풍부하진 않지만 토드라강은 인근에 사는 베르베르 사람들과 가축들을 살리는 생명수랍니다.
1: 쉴 때 한번. 아, 차이.
2: 네, 알았어. 있었어, 이럴 때.

0: 야, 여기 저기 차 끓여 먹네요, 이게. 와, 한테.
1: 아이샤.
0: 아이샤. 와.
1: 라키야.
0: 라키야.
1: 예.
0: 무지. 우스라 아 무지.
1: 나.
0: 세 사람에서 이제 각자 이쪽 봉우리 저쪽 봉우리 각자 저 산 속에서 각자 멀리 살면서 물 먹이러 내려오면서 만나가지고 여기 이제 점심 먹네요, 점심. 다시 있습니다.
1: 미나.
0: 슈크라. 슈크라. 갑자기 말을 건 낯선 이방인에게도 선뜻 점심과 차를 나누어주는 베르베르 사람들. 아, 달다. 이들의 따스한 환대 때문인지 민트차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야, 임타 다르지? 알라사 사냐 누스?
1: 누스 치고야.
0: 감사. 사 감사.
1: 감사.
0: 사 감사 다르지? 꼭.
2: 가축들이 충분히 물을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협곡 인근의 집으로 되돌아간다는데요. 베르베르 사람들의 일상은 사람이 아닌 가축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협곡 사이를 걸어가는 염소떼의 행렬은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장관을 연출합니다.
0: 하드 컴 아더드. 컴 아더드 하드 꿀로. 마이즈.
3: 그러자.
0: 괜찮지 하드.
3: 어?
0: 하드 야틀라 푹.
3: 푹 하세요.
0: 잘 딱그리번 이니나
3: 아르바스 아
0: 아르바스 아 한테 텀시 우쭈쭈쭈쭈 아 한 달 됐대는데요 한테 한테 마시 자 마시 아우 한테 하면 돼 어 사게라 옛날 아르바스 한테 한테 이제 약하다 이거 또 네 시간 또 안고 간다는데요
2: 새끼 염소 돌보기가 오늘 아이에게 주어진 미션인가 봅니다. 나이가 어려도 제 몫을 해내는 베르베르 아이들. 거친 협곡이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가축이 함께하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0: 네, 여기 투드라 협곡에 있는 유목민을 만나러 왔습니다.
4: 아, 알라이쿰.
0: 와알라이쿰 살람.
4: 알라이쿰
0: 알라. 말씀 카림.
4: 무함마드.
0: 무함마드. 캐타나도 하빌라 노마드 마이 하디 따리까 하디 따리까
4: 하다 따리 그럼 쇼한들 노마드
2: 척박해 보이는 이곳에 과연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아랍어 베르베르어가 가능한 가이드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5: 야, 아셨죠? 하디 찰라차 치니 찰라차 아멘 감사합니다. 남역은 암탈
4: 암탈
2: 울퉁불퉁 거친 바위산이 마치 사람의 발길을 거부하는 듯 했는데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며 사람의 흔적을 찾아 계속해서 산을 오릅니다. 이런 길을 그 어린 아이가 염소까지 안고 4시간이나 어떻게 걸었을까요?
6: 경사가 가파르니까 길이 이제 바로 못 올라가고 지그재그로 왼쪽 오른쪽 돌아가네요. 구비구비.
2: 이정표 하나 없는 길 앞사람이 걸어간 자국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 멀리 무언가 눈에 들어옵니다. 언뜻 보면 돌무더기가 쌓여있는 것 같지만 확실히 사람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해발고도 약 1920m 우리나라의 한라산과 비슷한 높이인데요. 외지고 황량한 이곳에서 마침내 베르베르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0: سلام عليكم. سلام. بخير.
1: تمشي 머무는 땅은 소유물이 아닌 빌려서 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베르베르인들. 최소한의 것만 취하며 살아간답니다.
2: 네, 옷을 해나?
0: 네?
2: 옷을 해나? 아일라, 헤나, 헤나, 헤나.
0: 그러죠.
2: 벤 드라리.
0: 아멘.
3: 드라렘 쇼에 아무로 아멘.
0: 아, 말.
3: 얼마,
0: 얼마. 얼마, 얼마. 댄스, 사고, 벨루.
1: 손수 파낸 토굴은 총 8개. 손님을 맞는 곳과 자는 곳, 요리하는 곳 등 용도가 각각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7 식구가 살고 있답니다.

0: نك شحال نك نك شحال هاي تغنت الناس يا ما يدوم معنا
1: انا نقول هذا تغاس نبدو ولا صاغي فيها
0: هي
1: قزغ تريك
2: تريك 18년 전에 여기를 본인이 할아버지께서 직접 자기 손으로 이걸 다 만들었다고
1: 그 얘기를 사 تنتر حاسة دراس سمسمري نصيف الدوق داخل ترغالوك نيلين يدرار تاغي داخل تقرفلوك نجلس
3: معلسمل نعنودا بيرانغان بوغرو يحانا عالما دسي صدرلو 차를 끓입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이에게 베푸는 최고의 환대 물 한 방울조차 교환한 곳이다 보니 그 마음이 더 고맙게 느껴집니다
2: 통골 안에서 차를 끓이다 보니까 설탕 그 고체 설탕은 이제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깼거든요. 그 사용하시는데 설탕이 들어가니까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먹던 거 달고나 냄새가 이렇게 달짝지근하게 나네요.
0: 네. 오케이 이렇게
3: 해야지. 차를 준비하는 사이 길손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2: 독일에서 오셨어요.
3: 토드라 협곡을 트레킹하는 중이라는데요. 아흐마드 씨는 길을 지나는 이들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답니다.
2: 여기 워킹 인 더 호스피탈 인 패스.
4: Yes, I used to. It's over now. It was an internship. Like only 4 weeks. And now I travel a little bit here.
3: 바쁘게 흘러가던 여행자의 시간도 이곳에선 걸음을 늦추는 것 같습니다.
2: 연세가 80몇년 되셨네요. 옛날에 왕도 살지 못한 나이 80을 내가 살고 있다. 대단하십니다. 아,
3: 도시 문명의 안락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척박해 보이는 삶이지만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새끼 염소들을 돌보며 보낸다는 아흐마드 씨는 행복을 말합니다.

0: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협곡으로 물을 떠러 나갔던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많지 않은 양이지만 이틀 동안 일곱 식구가 사용하기엔 충분하답니다.
1: 아, 여기가 물통들이 여기 있네요. 기존에 물 갖다 놓은 거하고 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 20kg, 한 20kg 되겠네. 20kg 정도 무게가 나와요.
0: 산 너머로 해가 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사위가 어두워집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엔 별이 하나 둘 떠오릅니다.

0: 새롭게 시작되는 협곡의 아침, 아흐마디스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1: 우와! 어제 우리 왔을 때는 새끼 염소 한 10여 마리 있었는데 저 안에 꽉 찼네요, 저 속에. 사실은 감하다도 아니죠, 이나 미야,
2: 네.
1: 미야 감신
2: 시틴
1: 말이죠. 65마리래, 60마리. 어제는 저희 가이드가 있었어요. 같이 올라오셨던 분이 무함마 씨가 그 베르베르하고 저하고 아랍어로 통역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분은 이제 가이드가 없어요. 이른 새벽에 제가 올라오는 바람에 그래서 저하고는 부득이하게. 저는 뭐 모로코 사투리 아랍어, 이분은 베르베르어로 어떻게 쓴지 의사소통해야죠.
0: 가축의 기상시간에 맞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아흐마드 씨 가족. 이곳에서 시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아유, 어머니 계시네. 아유, 사람 어렵고. 예뻐, 락. 예뻐, 살레이쿠.
0: 부엌에서 분주하게 아침상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네요.
1: 수프를 만드시네요. 하리라. 아, 하리라 만드시구나. 아, 저기 여기 아들인데요. 유습은 18살이고요. 여기 유습 이름 쓴 유습. 아들 이름 유습. 여기 18년 된 토굴이니까 아들이랑 역사가 같군요, 여기.
0: 모로코 전통 요리인 하리라는 일종의 수프인데요. 특히나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금식이 끝나는 저녁 시간에 속을 달래기 위해 모로코 전역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식사를 마친 막내 아들이 무언가를 준비하는데요.
3: 아니, 그래.
0: 바로 소금입니다.
1: 시원하죠?
4: 메이즈.
1: 이게 메이즈?
4: 메이즈.
1: 아, 염소 먹이로 지금 뭐 준비하나 봅니다.
0: 소금 속 나트륨은 동물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죠. 야생 염소를 길들이고 가축화하는 데에도 이 소금이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아유, 소금을 이렇게 먹네요, 이렇게. 이야. 어머님은 따라가네요, 계속. 소금 여기 있는데도 여기를 안 먹어요.
1: 제 눈에는 염소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이분들은 한 마리 한 마리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염소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거친 땅에서 함께 기대며 살아온 가족이기 때문이죠. 염소를 먹이고 나니 아침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제보.
2: 아가이.
0: 굿.
2: 아나 아타이.
0: 응.
2: 그렇지.
0: 응.

0: 정성이 담긴 소박한 아침입니다.
1: 정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영감님이 계속 아드님한테 야, 저 친구는 저 차 안 마셨어. 이리 빨리 데리고 와. 참여해, 참여해.
0: 달달한 정이 담긴 따뜻한 차가 움츠러든 몸을 달래줍니다.
2: 당신 어떠셨나요?
3: 일단 따뜻해서 좋고요.
1: 응.
3: 자라서 좋고.
1: 아, 그럼. 뭐 그래요.
0: 단출한 아침 식사를 나누는 사이 염소들은 먹이를 찾아 먼저 길을 나섭니다. 산을 타기에 아직 어린 새끼들은 따로 먹이를 챙겨줍니다.
4: 풀먹이를 안 돼요. 풀먹이로. 지금 가방이 되게 무거워요. 네. 뭐 엄청 무거운데 안에
5: 워터. 네. 아, 그럼
1: 저도 이번에 베르베를 배우게 됐네. 우연치 않게. 빵이 원래 코브즈인데 아랍어로 이건 아그럼이라고 그러고요. 베르베로로 아만, 아만, 아만, 네? 아만.
5: 워터.
1: 워터, 아만. 네.
6: 가보시게요.
1: 네.
0: 엉겁결에 유습을 따라 나서게 되었는데요. 시작부터 속도 차이가 너무 나더라고요. 과연 같이 동행을 할 수 있을까요? 가파른 산길을 가뿐히 오르는 염소들.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1: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어휴, 이게 장갑 끼지 않고서 만질 수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 두꺼운 장갑으로 해놨는데 이걸 염소가 이걸 먹는 겁니다. 이거, 이거. 바딘 하다.
5: 라디.
1: 에살라스. 라디. 뭐야? 뭐야? 바딘 하다.
5: 이케네.
1: 그래요. 바딘 뭐야? 이틀에 한 번씩이네.
0: 유습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염소를 데리고 가야 할지. 돌아다니던 염소가 언제 집으로 오는지 자연과 아버지로부터 배운 지혜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유습이 염소는 안 보고 카메라만 보네요.
1: 응?
5: 응. Money is lapare.
1: 아, 유습이 이 카메라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확실히 이 젊은 아이라는가 봐요. 자기 돈 벌면 이렇게 카메라 하나 사고 싶대요.
5: 아들아, 디지.
1: 응?
5: 아들아.
1: 아드렐.
5: 아드렐.
1: 아, 여기 이제 전경이 멋있다고.
5: 아드렐.
1: 파노라마.
5: 아드렐.
1: 아드렐.
0: 대화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덧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1: 맞아, 이거 투두가. 이마트 잡아 아스티프. 아스티프. 아스티프.
0: 굽이치는 산맥과 그 위로 펼쳐지는 하늘. 태초의 지구는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유습에게 특별한 경험을 남겨주고 싶어 카메라를 맡겼습니다.
1: 유습, 삼아?
5: 네. 네.
1: 이거는 호기심 많은 우리 유습, 18살 유목민이 찍는 장면입니다. 여기 아드레르?
5: 아드레르.
1: 딸.
0: 제법 안정적으로 잘 찍는 것 같죠?
1: 아, 쉬어, 쉬어. 사실 저는 아침부터 계속 생각한 게 제가 신발이 더 있으면 좀 가까우면 벗어주고 가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좀 등산 다니는 신발인데 여기 이제 가시 같은데 걸리고 하니까.
5: 예, 예.
1: 이게 다 떠져가지고. 자. 이거 주고 내가 이거 신으면 안 돼. 한번 신어봐봐. 딸. 자릅, 자릅, 자릅.
5: 자릅아?
1: 예.
5: 예. 이렇게.
0: 이렇게. 쑥스러운 듯 머뭇거리며 발을 넣어보는 유습.
5: 뒷수발.
0: 크기가 딱 맞지는 않지만 마음에 드는 듯 웃어 보입니다.
1: 옆에
5: 대장님께서 드시게요?
0: 그 미소를 보니 제가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1: 지금 이야기가 이제 신발을 사실은 좀 유습한테 조금 작아요. 근데 자 이제 신발 내 신었으니까 자기는 이거 신고 한국 갈 테니까 저 보고 너는 여기 제작진하고 여기 저희

0: 그건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힘들어요. 정상이에요.
1: 상담만 받아도 스타일러 하나로 비서만 주면 볼륨, 웨이브, 스트레이트 다양한 헤어스타일 완성.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2: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3: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4: 드릴게요.
2: 예.
4: AIA 생명
2: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5: 이동하실게요.
2: 예.
4: AIA 생명.
2: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간다.
4: AIA 생명.
2: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2: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3: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5: 드릴게요.
2: 예.
4: AIA 생명.
2: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5: 이동하실게요.
2: 예.
4: AIA 생명.
2: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간다.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2: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4: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5: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4: 깎아야 잘 살지.
6: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7: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8: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6: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세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9: 키움에세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0: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6: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3: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1: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13: 와, 이게 동해 문화군요.
14: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15: 네.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한 250억 했고요.
16: 몇 매출이?
17: 13억?
15: 한 50억.
17: 한 10억대 정도 보시고.
18: 예쁘죠? 문어꽃이 활짝 폈잖아요.
19: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 그래서 해물 섞었지.
2: 우와!
0: It's magic.
9: 맛있지?
4: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뉴스 11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 교육을 이끌 교육감 후보들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전국 16개 시 도에서 모두 58명이 출사표를 던져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1: 오는 목요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앞으로 2주간의 치열한 본선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0: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교육감 선거 후보 등록에 전국 58명의 주자가 뛰어들었습니다. 지역당 평균 3.6명, 전국 어디서나 3파전 이상의 경쟁이 펼쳐지는 셈입니다. 가장 치열한 곳은 서울입니다. 보수 성향 후보 4명, 진보 성향 후보 3명에 막판 깜짝 등록한 이학인 신한대 교수까지 모두 8명이 출마했습니다. 보수 진영 단일화는 막판까지 진통이었습니다. 류순호 후보로의 단일화에 합의한 조전혁 후보가 하루도 안 돼 절차상의 이유로 불복하며 독자 출마에 나섰습니다. 경기와 전북은 두 명이 맞붙는 양자 대결.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3에서 4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세종 김인엽, 경남 김승우 김상권, 충북 신문규 예비후보 등은 본후보 등록을 앞두고 사퇴했습니다. 후보자 성비는 남성이 87%에 달해 여전한 쏠림을 보였습니다. 후보들은 오는 목요일부터 2주간의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는 오는 일요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됩니다. 사전투표는 29일부터 이틀간 이뤄집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1: 우리나라 학생들의 행복도가 OECD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안타깝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은 높아지고 고립 문제도 점점 어린 연령대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2: 네, 특히나 교육열이 높은 서울의 학생들은 지금의 행복을 유예한 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서울 학생들의 행복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20대 청년들에게 당시의 행복도를 물었더니 입시 경쟁이 본격화되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스트레스가 크게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행복감이 가장 낮았습니다. 행복을 가로막는 요인은 초등학생 때 학원과 숙제에서 중고등학생이 되면 입시와 공부 압박으로 심화됐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사교육이 늘어나고 중학생 때부터는 수면 부족과 운동량 감소로 마음의 피로가 커지는 겁니다. 고등학교 시기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대입 중심의 입시 구조 속에서 우울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학생들은 다른 지역보다 공부 시간은 가장 길고 수면이나 휴식 시간은 가장 짧은 이른바 시간 빈곤 상태였다는 분석입니다.
4: 한때 조금 위축되는 것 같다가 다시 사교육 시장이 지금 다시 뜨거워졌거든요. 앞으로 오히려 아이들의 시간 빈곤, 특히 서울 학생들의 시간 빈곤은 제가 봐서는 더 커질 것 같다.
3: 청년들이 학창 시절에 가장 많이 바랐던 건 숨쉴 시간이었습니다. 예체능과 체험 활동을 늘리고 친구들과 편하게 지낼 시간, 사교육과 경쟁 부담을 줄일 방안, 충분히 자고 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연구진은 서울시교육청에 수업 시간을 줄이는 대신 점심시간을 100분, 쉬는 시간을 15분으로 늘리는 서울형 자유학교 시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또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권은 학생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2023년 폐지된 학생 행복조례를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1: 영화를 보면서 라이브 오케스트라 음악을 함께 감상하는 필름 콘서트가 이제는 대중적인 행사가 됐는데요.
2: 네, 판타지 영화의 명작 해리포터 시리즈의 필름 콘서트가 지난 주말 8년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황대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지난 주말 세종문화회관 로비는 해리포터 덕후들의 모임장이 됐습니다. 페이스 페인팅으로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도 느껴보고 굿즈와 음료수도 인기입니다. 좋아하는 기숙사 망토에다 지팡이까지 들고 기념사진도 남깁니다.
6: 순이대리네 펜지 파킨슨이라는 캐릭터를 보고 그 캐릭터처럼 오늘 입고 왔습니다. 카리스마 있고 약간 멋있는 느낌이 있어서.
5: 사랑하는 자녀를 따라 학부모도 덕질에 동참해봅니다.
7: 사실은 저는 해리포터

0: 것들을 전혀 모르는데 딸 때문에 같이 이렇게 맞춰서 왔어요. 이 뜻은 지혜고 이 그린핀도르는 용기래요.
1: 판타지 영화의 명작 해리포터 시리즈를 오케스트라 라이브 연주와 함께 즐기는 필름 콘서트. 매년 한 편씩 상영을 이어오며 8년간 5만 명이 넘는 관객들을 불러모았습니다. 듣는 영화라는 형식을 대중화시키며 클래식 공연에 대한 문턱도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2: 일반 클래식 공연이 이제 음악 자체에 집중한다면 이제 필름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랑 영상 그리고 스토리랑 오케스트라가 다 함께 호흡하는 장면을 이제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1: 8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이날 공연에는 해리포터 시리즈에 각별한 애정을 품은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3: 해리가 역경을 만나가지고 페시버 친구들이랑 같이 역경을 이겨내는데 그 모습이 멋있어가지고.
1: 성장기를 함께 보낸 기존 영화 주인공들과의 마지막 인사라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4: 원작과 그 영화가 다 마무리가 딱 제 20살쯤 됐었거든요. 드라마도 제작이 될 예정이라 또 새로운 설렘이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뭔가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움이 또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 인사를 하러 온 느낌이 오늘 좀 있고요.
1: 8년 동안 스크린 밖으로 흘러나온 마법의 선율. 해리포터라는 세계를 사랑해온 팬들에게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5: 2028학년도 지역의사제 수시 전형에서 의과대학 대부분은 지원자에게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 등급 충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교육계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로 신입생을 뽑는 31개 의대 수시 선발 인원 571명 가운데 97.5%인 557명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능 등급을 보지 않고 선발하는 인원은 성균관대와 건양대, 제주대 등 3개 대학에서 14명에 불과했습니다. 학교 내신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수능이 당락을 가를 가능성이 큰 만큼 반수생이나 재수생이 고3 수험생에 비해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6: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아 오늘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5.18 관련 전시물과 모바일 앱 등을 체험하고 학생들과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최교진 장관의 방문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으로 앞으로 학교 현장의 역사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으로 5월 18일 EBS 뉴스 12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2: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3: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4: 평생 살면서 빚은 그만 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3: 돈보다 더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0: 상가말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파워펜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아니 뭘 걱정을 해.
4: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5: 540일까지?
6: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7: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1: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7: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1: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6: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6: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 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0: 상가말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펜 증정.
2: 아버지 간병 있으신 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4: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2: 최대 540일까지?
6: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7: 흥국생명은 암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1: 암진단비를 매년 계속!
7: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1: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6: 네, 평생이요. 암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1: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6: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 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8: 소상공인 폐업 100만 시대. 30초에 한 명씩 사업을 접을 만큼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내수시장은 갈수록 첩첩산중,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가운데 생존을 위해 라이브 커머스를 선택한 사람,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꼽니다.
8: 이곳에선 상인들이 직접 쇼호스트가 되어 방송을 진행하고 자체 개발한 밀키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10: 와, 그야말로 환생의 현장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11: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할까.
12: 점포마다 뭐 몇백만 원씩 가는 점포들도 있고.
8: 한편 하루에도 몇 번씩 직업을 바꾸는

0: 정가가 400만 정도 가는 거예요. 4만 하고 5만 갑니다. 5만, 5만 원 계십니까?
1: 5만 5초!
2: 5만 낮다.
3: 득템한 기분이죠.
4: 너무 저렴한 거예요. 일반인들 진짜 생각 못할 정도로.
5: 자, 출발! 만! 만 낙차! 3만! 낙차! 15만! 낙차! 이거 얼마인지 아시죠? 13만원짜리.
6: 경매장에서 파는 것보다도 어느 때는 실시간 방송 통해서 판매되는 양이 무시 못합니다.
7: 극심한 내수 한파에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
5: 자, 이게 같이 가요.
7: 그 치열한 생존 전략을 들여다봅니다. 대전 광역시 동구의 자그마한 골목시장. 10분이면 시장 전체를 한 바퀴 둘러보고도 남을 만큼 아담한 곳인데요.
8: 70개 점포예요. 소규모 전통 시장이죠.
7: 사거리 마트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선 골목 상권. 비록 규모는 작지만 없는 것 빼고 있을 건 다 있는 그야말로 알찬 시장이랍니다. 특히 전통시장 중에선 온라인 매출이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라고 하는데요.
9: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10: 예쁘게 만드셔서 제육볶음 하나만 포장해주세요. 이따가 10시쯤 찾으러 오겠습니다.
9: 네.
7: 아침부터 바쁘시네요.
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따 저희 11시 라이브 커머스가 있는데 네. 오늘 들깨 칼국수 촬영 있거든요. 네,
10: 촬영용으로 예쁘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1: 저희는 시장에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개발한 밀키트가 있어요. 상인 주도용으로 해서 이제 따로 호스트가 없이 저희가 호스트가 되어서 네, 저희 직원들끼리 해가지고 상인분들과 같이 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7: 게다가 매일 아침 들어오는 신선한 식재료를 상인들 손으로 직접 손질하고 포장까지 하는데요.
11: 들깨 칼국수,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짜글이거든요. 암만 해도 이게 월 많이 나올 때는 제 파트만 해서도 한 큰 거 한 장 이상 나올 때도 있고요.
7: 그 시각 정육점 사장님도 밀키트에 들어갈 고기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상황. 제육볶음과 짜글이용으로 두 종류를 손질해 납품하고 있답니다.
12: 제육볶음 같은 밀키트 상품이 하나 들어오면은 시장 내에서 저희가 고기, 뭐 야채집에서 뭐 야채, 뭐 이렇게 양념 뭐 이렇게 다 나가기 때문에 그 하시는 분들이 다 골고루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만 좋은 건 아니에요. 다 같이 좋은 거예요.
10: 사장님, 이따가 촬영할 때 뵙겠습니다.
7: 생방송 1시간 30분 전, 음식 방송이라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릇이며 냄비며 밀키트 구성까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13: 과장님, 저기 그 라이브 방송할 마이크 충전해놨어?
10: 네, 충전되어 있습니다. 네. 네.
11: 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하는 거예요.
13: 아, 두 분이서요?
11: 네.
7: 이제 방송을 위해 이동합니다. 도착한 곳은 상인회 건물 2층에 자리한 회의실. 직접 장비 세팅까지 하십니다.
13: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고 네. 또 색깔도 더 진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14: 지금까지 한 100, 한 몇십 회 한 것 같아요.
15: 100회가 넘어요? 방송하신
14: 예.
15: 게?
14: 예.
15: 그럼 베테랑이신데요?
14: 아직 서투릅니다.
11: 고객님들께 또 혜택을 또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라이브 방송하면 또 라이브 방송의 또 묘미가 그걸 보시고 사시는 분들은 할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혜택이 또 하나 있잖아요. 뭐라도 하나를 드리면 또 하나를 더 사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7: 방송은 휴대전화로 송출하는데요.
16: 오늘은 네. 우리 호스트 여러분 오늘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분들이 더 식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13: 연습 한번 할까? 시작. 안녕하세요.
1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3: 꼼지락 꼼지락 신도 꼼지락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17: 반갑습니다.
13: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오세요.
14: 그 유명한 개그맨도 데려다 해보고 개그맨이 800만 원을 주고 했었어요.

0: 처음에. 근데 방문자 수가 고객이 한 2만 명 이상이 들어왔는데 판매가는 10개도 안 됐어요. 아, 실제로 저희가 하니까 판매가 더 이뤄지는 거예요.
1: 시작하면 좀더 들어오겠네.
2: 지금 30분 전인데 벌써 136명이 지금 들어와 있네.
3: 일찌감치 들어와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회장님 얼굴에 만감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4: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그동안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일들이 소상공인들한테 닥쳐왔습니다. 시장에는 사람이 60, 70%가 줄고 매출도 60, 70%가 줄다 보니까 공식률이 3개월, 6개월, 길게는 뭐 1년까지 이렇게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발버둥이라고 할까?
5: 시작하겠습니다. 3, 2, 1.
2: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6: 네.
2: 주문을 많이 해주시면
6: 네.
2: 저희 작은 전통시장 꼼지락이 아주 힘을 받고 더 나갈 수 있습니다.
4: 제육볶음을 가지고
6: 나왔습니다. 아, 제육볶음? 네,
4: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는 모든 거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맛이 항상 같거든요.
3: 고기와 채소를 한 번에 넣고 센 불에서 타지 않게 볶아주기만 하면 10분 안에 제육볶음이 완성됩니다.
0: 가장 중요한 건 소스였어요. 소스를 이제 전문 셰프한테 의뢰를 했더니까 3개 만들어주는데 2천만 원을 달래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고춧가루를 20g 넣었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10g으로 줄였다가 다시 5g 더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번 이제 정심을 밀키트로만 이제 끓여 먹게 됩니다.
6: 깨칼국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0: 예전에 하면 또 칼국수가
6: 그렇죠.
0: 굉장히 유명하죠.
6: 간단하게 끓여 드실 수 있는 레시피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0: 원대에서 들어왔습니다.
3: 시원한 황태 육수에 구수한 들깨 가루. 그리고 쫄깃한 칼국수 면발까지 더해지면 간편하고 든든하게 한끼 식사가 해결되죠. 이때 화면 뒤편에서도 분주한 모습인데요.
6: 스피드가 7가지가 있는데
0: 바지락 칼국수 있고
6: 네.
0: 고등어 조림 있고
6: 네.
0: 동태탕 있고
6: 네. 오징어 떡볶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매콤 두부 오징어가 있습니다.
3: 이왕이면 종류별로 골고루 주문하실 수 있게 현재 구매 가능한 품목까지도 알려드려야 하는데요. 잠시 후 마침내 시식의 순간입니다.
0: 아, 너무 맛있겠다.
6: 따로.
0: 고기가 야들야들. 자, 야채도 아주 맛있게 됐고요. 일단 파하고 이번엔 야채하고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3: 아. 밀키트 방송 5년 차의 관록인지 회장님도 과장님도 먹방에 탁월한 능력치를 갖게 되신 것 같습니다.
0: 너무 고소하다고 하고 해야 되나?
6: 너무 고소한데? 와.
0: 와.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꿀꺽. 진짜 맛있습니다. 지금 점심 시간이라 고객님들 지금 배가 딱 고프실 때지? 전 부모님 때 오빠네 집에도 보냈어요. 어우. 더보기 누르시면 7개 저 상품이 쭉 나오거든요.
6: 방송이 딱 끝나고 나면 혜택이 다 끝나버립니다.
0: 맞습니다.
6: 네. 지금 저기 네. 보니까
0: 네.
6: 지금 170개 주문 가능하냐고 지금 문의가 들어왔어요.
0: 당연 가능하죠.
7: 아, 170개.
4: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0: 네, 고맙습니다.
8: 됐습니다.
0: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8: 지금 한 12시 전, 11시 50분인데 확인해 보니까 70개 정도 들어왔고, 아까 단체 주문권 그분 이제 연락 오시면 240개 정도?
0: 너무 많이 들어오면 또 저희가 포장해서 나가는 시간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3: 당일 주문, 당일 발송이 원칙이라 서둘러 주문서를 정리해야 하는데요.
6: 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야채는 야채대로, 원물은 또 원물대로 또 이렇게 다 보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문을 다 따로따로 각각 넣어야 돼요.
9: 안녕하세요.
6: 네, 제육볶음이 주문 제일 많이 들어왔죠.
9: 아,
6: 21개거든요.
9: 네.
6: 요거 이따가 적어도 1시 반
9: 주문할게요.

0: 방송에서 여러 번 안내한 덕분인지 오늘은 주문이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인적이 뜸한 평일 낮 시간 밀키트 덕분에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1: 좀 있어야 돼요. 짭짤합니다. 그렇다고 딱 놈들이 봤을 때 저거 몇 개 팔아서 되겠냐 그러는데 이게 한 개 두 개가 모이면은 새가 나와요. 아들만 셋인데요. 먹는 것도 엄청 먹습니다. 완전 황소들이에요. 황소들.
2: 그러니까 아들 세 명.
1: 예, 예. 황소예요. 황소. 그래서 부지런히 벌어야 돼요.
0: 방송 좀 자주 하셔야겠는데요.
3: 아이스팩 100개 갖다 주세요. 아니요, 장롱하는 것도 있어서 괜찮습니다. 100개.
0: 일당백 활약을 펼치는 회장님. 잠시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 사이 각각의 점포들이 구성품을 진공 포장해 납품을 완료하면 이곳에서 최종 밀키트 꾸러미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4: 각 점포마다 뭐 몇백만 원씩 가는 점포들도 있고 3천만 원은 기본 평상시에도 나오고 많게는 뭐 한 7천만 원 이상 나올 때도 있었어요.
0: 잠시 후 직접 가지러 오신 손님도 계시네요.
5: 오징어 뚝배기 하고요. 네.
6: 포장해서 택배 보내려고.
5: 네. 그리고 이 집안에 칼국수 네. 오늘 저녁에 네. 먹으려고 맵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손쉽게 저희 이제 직장 다니다 보니까 네. 집에 가면 뭐 차려 먹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바로 해서 네. 뭐 10분 내에 먹을 수 있으니까요.
0: 택배 발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작업을 끝낸 상인들. 마침 딱 맞게 택배차가 도착하는데요.
7: 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데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웃어주시고 또 거기에 공감도 해주시고 그리고 물건까지 구매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3: 고생하셨어요. 우리 밀키트 잘 가. 안녕.
0: 저 역시 응원하겠습니다. 또 다른 라이브 커머스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새벽부터 달려온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구제 거리로 손꼽히는 고양시 식사동인데요. 구석구석 옷들을 살피느라 분주해 보이네요.
8: 이런 거는 귀엽고 예쁜데 사이즈가 작네요. 이거는. 제가 빈티지 샵에 있는 제품들을 셀렉해서 이제 방송을 하거든요. 사서 제가 세탁하고 이제 케어하고 뭐 수선도 하고요. 그리고 기장을 좀 줄이기나 하고 이렇게 좀 약간 살짝 터치를 해요 옷을. 그래서 컨디션을 좀 끌어올려서 이제 제품을 이제 판매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거죠.
9: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 저 지금 사실 물건 좀 구경하러 왔는데 고객님들이 좀 좋아하실 만한 의류들을 이제 여기서 셀렉을 하기도 합니다. 원단이 너무 좋지 않나요, 이거? 색감, 그쵸? 색감도 예쁘고 패턴도 예쁜. 나 열심히 또 발품을 팔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10: 방송을 한 거예요?
8: 네, 살짝 방송을 한 거죠. 방송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의류들 중에서 제가 보물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는 거죠. 네. 네.
0: 구제 의류를 전문으로 하는 라이브 커머스 경력 5년 차의 희희 씨.
11: 디자인도 예쁘고 색감도 예쁜 아이. 얘는 여기가 조금 되게 앤틱하고 예뻐요. 디자인 로아즈 빈티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박시하게 입어주실 수가 있는데.
8: 근데 빈티지는 지금 이 제품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가치가 있을 거야. 약간 독특하고 특이한 것들. 사실 그런 의류들을 좀 건져내는 거죠.
0: 그렇게 날마다 보물 찾기 하듯 전국을 누비고 있다는군요.
8: 전국에 지금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네요. 박음지 상태랑 원단이 엄청 좋잖아요. 상품으로서 가치가 저는 있죠. 지금 뒤에 패턴들도 너무 예쁘니까 이거는 안 팔려도 제가 입어야죠. 네, 저는 항상 뭐든지 다 안 팔려도 내가 입어야지 하고서 가져가요. 이거는 여기는 키로 하는 되거든요. 지금 요거는 한 2만 원 또? 지금?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가격을 착하게 이제 사실 셀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은 고객님들한테 좀 착하게 팔 수 있으니까 사실 메리트가 좋죠.

0: 새벽부터 구제거리를 한 바퀴 둘러본 뒤 매장으로 출근하는 희희씨. 옷가게지만 라이브 커머스가 중심이 되다 보니 굳이 대로변 1층을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 이유로 아파트 상가 건물의 4층 구석자리지만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답니다. 이곳에 보관 중인 구제 옷들만 대략 1,000점 가까이나 되지만 재고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언제 어떤 인연으로 주인을 찾게 될진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내 옷이라 생각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1: 원단별로 좀 나눠가지고 세탁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빈티지 옷이 원래 보통 세탁을 안 하고 이제 판매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세탁을 하면서 판매를 해가지고
0: 옷 한 벌 팔기까지 그 여정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1: 저희가 좀 약간 고객층이 좀 확고한 샵이에요. 이렇게 지금 원색 계열의 좀 특이하고 화려한 옷들, 나이대는요 진짜 20대 고객님부터 80대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두 가지면 될 것 같네요. 니트.
0: 집에서 세탁하듯 소재별로 꼼꼼히 분류를 끝내고 나면 차례대로 세탁을 시작하는데요. 세제 역시 본인 취향에 따라 집에서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캡슐 세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금 쉬려나 했더니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는데요.
2: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거 나왔나요?
1: 치마.
2: 네, 감사합니다. 저희 수선을 담당해 주시는 저희 우리 사장님.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1: 이거 잘 팔 수 있겠다. 이거는 사실 팔린 거예요. 팔린 건데 밑단이 조금 뜯어져가지고 여기 저희 금손 우리 사장님께 맡겼죠. 이거는 또 제가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옷을 이제 팔려고 하다 보니 그런 하자가 눈에 보이는데 그거를 아무리 싸게여도 사실 판매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못하겠어서 그때부터는 근데 옷은 너무 예쁘니 그런 거를 조금 수선해서 정말 깨끗하게 이제 팔아보자.
0: 희희 씨의 이런 깐깐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단골들은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방송만 켰다 하면 꼬박꼬박 출석 두 장을 찍고 있답니다.
1: 다른 채널이고요. 이거는 그래서 채널마다 방송을 또 해야 돼요.
3: 그럼 채널 몇 개나 이렇게 방송하시는 거예요?
1: 정도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럼 두 시간씩만 해도 한 10시간 되니까
2: 나도 뛸게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랄라찰리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샵은요. 빈티지 중에서도 걸어놓은 누가 있지 하는 정말 특이한 아이들, 독특한 아이들 그만큼 소장 가치가 있는 의류들 위주로 판매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감이 엄청나게 화려해요. 고객님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완전 득템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막 드릴 거라서 내가 요거 15,000원.
0: 세탁과 건조, 달인질의 수선까지 그야말로 애정을 듬뿍 담아 선보이는 세상에 하나뿐인 옷들입니다.
1: 아, 요거다. 이거 너무 예쁜데. 봄에도 입을 수가 있고 여름에도 입을 수가 있어요. 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 빈티지 제품인데 새 상품 상태를 입고 오셨어요.
0: 옷 한 벌 선보일 때마다 하고픈 말은 왜 이리 많은 건지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1: 제가 지금 방송을 조금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고객님들.
0: 시간을 뒤늦게 확인하고선 서둘러 방송을 종료한 희희 씨.
4: 엄마 뭐 해야 돼?
2: 당근 잘라.
4: 당근?
0: 이건 또 무슨 상황인 걸까요? 갑자기 김밥을 말기 시작하는데요.
4: 아, 여기는 저희 엄마가 이제 저희 쇼룸 옆에서 김밥집을 하고 계세요. 공간을 좀 나눠서 운영을 하면 조금 덜 부담일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엄마가 흔쾌히 또 옆에서 저 도와주겠다고.
0: 이번엔 지단을 붙이려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한날 한시에 개업한 모녀. 5년째 한 지붕 아래에서 김밥집과 빈티지 샵을 운영 중인데요.
4: 쓸 때도 또 저희 얼마나 예쁘게 썼는지 몰라요. 수단이.
0: 각자의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간대에 따라 업무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5: 필요할 때 부르면 도와주고 그리고 딸이잖아요. 옆에서 친구처럼 같이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좋죠.
0: 일단 점심시간에는 다 같이 김밥 장사에 올인해야 하는데요.
1: 청량으로 이렇게 두 줄이죠.
0: 딸이 좋아하는 김밥으로만 메뉴를 만들다 보니 재료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갑니다.
4: 아니, 일부러 불면서 내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하면은
0: 한 번에 미리 구워 놓을 수 없는 대패 삼겹살은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새로 구워 불맛을 입혀야 합니다. 김밥집 경력 5년 차가 되고 보니 주문이 밀릴 땐 2인 1조 숙달된 솜씨로 엄마는 썰고 딸은 상자에 담아내며 환상의 호흡을 자랑합니다.
4: 엄마 나 재활 좀 하고 올게.
5: 다녀와.
3: 어디 아프세요 근데?
4: 아니요. 저 수업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재활 트레이너거든요. 이제 빨리 가야 돼요. 여기 저예요. 네, 접니다.
6: 컨디션이 아니시네요.
4: 네. 왔어. 가자. 몸 좀 풀고 몸은 좀 어때요?
6: 괜찮아요.
4: 괜찮아요? 이제 허리 아프거나 이런 건 없어요? 골반이나?
6: 골반 좀 안 좋아.
4: 그래? 골반이 안 좋아?
6: 계속 그렇죠.
4: 오케이. 다리 드는데 여기서
0: 체육대학에서 운동 처방학을 전공한 희희 씨. 졸업 후 재활 트레이너로 차곡차곡 경력을 쌓았습니다.
4: 다섯.
7: 무업이요? 우선 아까 재활 그리고 빈티지샵도 운영을 하고 있고 김밥집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놀이체육 강사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단추공예처럼 저희가 이제 제작해서 파는 핸드메이드 작가 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일을 좀 도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0: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그녀에게도 코로나의 악몽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개그맨인 남편 경선 씨는 무대를 잃었고 트레이너인 희희 씨도 거리두기 탓에 강제로 일을 쉬어야만 했습니다. 딸아이를 키우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여러 일을 전전했던 부부.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으로 시작한 사업이 바로 이 빈티지 샵인데요.
7: 신랑 직업이 이제 코로나 완전 직격탄 직업이었어요. 거의 공연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힘들 때 뭔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이 라이브 커머스 덕분에 그 힘든 기간을 다 넘어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저한테는 이게 정말 큰 돌파구가 됐어요.
4: 엄마, 나 배고파. 김밥 하나만. 나 그냥 와사비.
3: 힘드실 것 같아요, 두 시간 동안. 말을 한마디 안 하시고 계속 하시던데.
7: 맞아요. 지금도 약간 지금 목소리가 아까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방송 하다 보면은 목소리가 좀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4: 김밥.
0: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내내 뛰어다니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한 희희 씨.
7: 그냥 끝까지 오늘 만약에 매출이 없다 그러면 매출이 일어날 때까지 해요.
0: 잠시 후 또다시 방송을 준비하는데요.
7: 옷을 지금 블라우스를 조금 입어봐야 돼가지고.
4: 엄마 나 피팅 좀 도와주라. 나 사이즈 큰 것만 남아가지고.
5: 알겠어. 뭘 도와줄까?
4: 피팅해줘요. 피팅.
0: 이번엔 어머니의 피팅 모델 푸마씨.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4: 엄마, 이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주시면 되겠어요?
5: 사이즈나 스타일 맞으시면 옷도 보내주세요.
4: 일단 좋다 하는 아이템.
0: 노련한 피팅 모델의 코멘트도 이어지는데요.
5: 88까지 돼.
1: 88까지 돼요, 이거는? 그리고 요 혹시 88 사이즈 있으신 분 있나요? 요 슬랙스랑 같이 매칭해주시면은 예쁘게 입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옷들이 55 사이즈가 입으셔도 괜찮고, 662 입으셔도 괜찮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0: 드리고 싶은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오 예쁘다.
1: 이렇게 오픈해서 예쁘게.
0: 짠.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2: 딸을 보는 어머니 눈에도 달달한 꿀물이 한가득 흘러넘칩니다.
0: 지금 저처럼 약간 아우터 느낌으로 입으실 분들 있잖아요. 아우터 느낌으로 입으실 분들은 이렇게 입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다가
1: 저희 엄마가 옷을 가져갈 때도 있어요.
0: 아, 제가 되게 많이 가져가요. 저희.
2: 그런데 그때.
1: 정말 오셨어.
0: 아, 저요. 지금.
1: 빨리 갔다 또 불러.
0: 알았어. 네. 필요하면. 저희가. 그럼서 오늘은 방송을 이 정도까지로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2: 출근한 지 어느덧 14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
0: 오늘 한 이 정도 팔면은 한 60만 원 정도?
2: 근데 뭘 살펴보는 건가요?
0: 보면서 이렇게 하자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박음질이 좀 틀어진 게 있는지를 조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2: 이제 택배 포장만 끝내면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뻐근합니다. 집에 가서 이제 또 근데 방송을 또 해야 돼가지고.
1: 아니 이게 끝이 아니에요?
0: 네.
2: 퇴근하고 나니 어느새 다시 밤입니다.
3: 엄마 왔어.
0: 어 왔어. 나
4: 왔어.
3: 왔어.
4: 많이 늦었네.
5: 주말에는 제가 또 일하고 서로 일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면서 일할 때는 열심히 하라고 좀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0: 아니 나 방송 좀 더 하고 약해.
4: 아 많이 늦었는데. 빨리 얼렁하고 풀하고 자.
0: 하이 좀 재워줘. 알았지?
4: 하이야 자자. 학교 가야 돼. 자자. 수고해.
2: 사실 단추로 작품을 만드는 건 일이라기보다는 온전히 취미처럼 느껴지는 재미있는 작업이라는데요.
0: 단추 보고 싶다는 고객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신상 단추도 좀 몇 가지 있거든요. 지금 요 단추가 지금 두 분 아닌가? 두 분 가능하세요. 단추가 좀 디테일이 되게 좋죠. 그리고 색깔이 예뻐가지고 빨간색. 주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요런 느낌. 얘도 옆에 부분의 디테일이 엄청 좋아요. 요 아이도 귀걸이 제작 가능.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방송 녹화를 해놓을게요. 감사합니다.
2: 쓸모를 잃고 버려진 단추에 새로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그 자체로 힐링이 된다고 하는데요.
0: 힘들 때도 오히려 방송을 켜고 고객님들이랑 소통할 때 또 마음이 또 풀어질 때가 또 많거든요. 그렇게 도움을 저도 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고객님들과 소통하면서 또 저 마음에 또 힐링을 또 쌓고 싶습니다.
2: 경기도 화성의 한 중고 물품 경매장.
6: 2만 원이십니까? 자, 2만 원 3만 갑니다. 3만 한만 원이십니까? 21만 9천 원짜리 2만 5천 원짜리. 자, 여기 정가가 400만 정도 가는 거예요. 4만 하고 5만 갑니다. 5만 원이십니까?
7: 5만 5천!
6: 5만 갑니다.
7: 이거 어마무지하게 비싼 거 나왔네, 이거. 네?
6: 알았어. 자, 이것도 보세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거 18만 원짜리예요.
7: 새 거 한 번도 안 쓴 거.
2: 낙찰을 위해선 속도가 생명입니다.
8: 고기 구워 먹는 거야. 10몇만 원짜리라는데 이거 어느 사이에 이런 거.
2: 보기만 해도 흐뭇하신가 봅니다.
9: 그럴 좋은 거 샀어요. 싼 걸로. 중에서 이렇게 사질 못해요. 거저주는 거야 이거.
7: 야.
2: 그야말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6: 이거요. 70만 원짜리예요. 자.
10: 요. 멋있다.
6: 자, 출발 반. 자, 수박. 3만 낙찰. 오케이.
2: 치열한 경쟁 끝에 스님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6: 복숭아 맛. 5개. 자,
1: 빨리 주시려고.
11: 예, 예. 자료도 주려고.
6: 야, 이거 진짜 오빠 기가 막히네.
2: 이번에는 전기로 가는 스쿠터인데요. 이건 가격이

0: 좀 나갈 것 같네요. 비싼 물품이다 보니 잘 동작하는지 시연은 필수입니다.
1: 자, 갈게요. 만! 만! 여러분, 우시, 들어!
0: 200만 원 정도 하는 물품이라고 하네요.
2: 싸게 산 거지.
0: 악기, 의자,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정말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네요.
3: 보통 다룰 수 있는 게 몇천 가지는 되죠. 소위 사람만 빼고 다 경매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 그럼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침 8시 무렵 경매할 물품들을 실은 트럭들이 연이어 도착합니다. 하루에 이런 1톤 트럭 9대에서 10대의 물량이 경매에 붙여진다고 합니다.
4: 다 가져온 건 아니고요.
5: 조금 오늘 팔 것만 가져온 거예요.
0: 생활 가전 제품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정말 제품들이 다양하네요.
4: 사장님 잠깐만 이거 한 번만 들어도 돼요?
6: 여기 냉겼겠는데 어때요?
0: 냉장고처럼 무거운 물건도 경매에 붙여집니다.
7: 냉장고 깨끗하네. 이건 청소기네.
8: 이거요? 네. 점검하신 거죠?
4: 완벽하죠? 완벽하죠?
7: 네.
4: 그럼 완벽하지 않으면 가져오질 않아요. 아, 가져오질 않죠.
0: 모두 작동 여부를 확인한 제품들이라고 하네요.
5: 인터넷으로 봤어요.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만물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우리 생활에서 필수 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다 팔고 사고 하는 거죠. 새 거에 비해서 10분의 1 가격이면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너무 저렴하고 그러니까 굳이 새 거 안 사고 또 이런 경매장에 와서 많이 애용을 하죠. 그래서 경매장에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붐벼요.
0: 자전거, 병풍, 고가구 등 이런 다양한 제품들은 어떻게 입수되어 경매에 붙여지는 걸까요?
9: 유통업체들이 많잖아요. 그쪽에서 유통하고 남은 이제 어쨌든 그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반품 제품이나 리퍼 제품, 재고 제품들이 또 다른 형태로 또 이렇게 유통이 되는 루트들이 있거든요.
10: 아무 같은 거는 어디서?
9: 저거는 이제 뭐 아파트 경비 아저씨 전화도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삿짐 센터 하시는 분들이 이사하고 나머지 처분해 버려야 되는데 아까운 제품들은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제 경력이 그러니까 좌우하는 거죠.
11: 저기 경매 물품 이 집으로 가지려고 합시다.
0: 경매장 자체적으로도 경매 물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00에서 1000여 점이 거래되는데 경매 물건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공산품보다는 미술품과 공예품, 고가구 등 각종 골동품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2: 똑같은 물건을 항상 그 경매에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0: 신중하게 물건을 고르는 대표.
12: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어때?
13: 좋은 것 같아요.
12: 두 점, 네. 두 점 한번.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사실 이런 게 흔치 않거든요.
14: 이 그림을 진짜 그린 거거든요. 하나하나.
12: 보통 이런 거는 이렇게 하나, 두 점이거든요. 100만 원 정도 더 갈 수도 있고.
14: 조심합시다. 네. 조심해서. 네.
0: 또 다른 경매 물건을 찾기 위해 향한 곳은 도자기와 동상들을 보관해 놓은 야외 전시장.
12: 아이고, 좋네요. 아, 오늘 또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나 해서 한번 와봤어요.
15: 많이 들어왔지.
12: 네, 많이 들어왔네요. 네.
0: 정말 수백 점의 가지각색 조형물들이 있는데요. 그 가격 또한 만 원짜리에서 몇 천만 원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12: 이 프로즈가 보기에 어우 이거 아유
15: 여기다 놔야 뭐야. 아유
12: 자 잠깐만요. 네. 경매 올려서 네. 낙찰 한번 시켜볼게요. 가격은 저한테 살짝 말씀해 주시면
16: 800만 원입니다.
12: 800만 원? 너무 센데?
16: 세면 유도리가 조금 있을 거예요.
15: 화이팅!
12: 화이팅! 네, 저분들이 이제 갤러리 사장님, 갤러리라고 부르는데 저분들이 저희 경매장에 물건을 가져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물건을 매입하기도 하고 또는 저분들 물건을 경매다에 올려서 낙찰을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혼용해서 쓸 수가 있고요.
17: 800만 원이요?
12: 네, 사실은 저분이 희망하는 가격이고요. 제가 볼 때는 한 2, 300이면 충분합니다.

0: 이제 경매 시작 30여 분 전, 오늘도 700여 점의 물품들을 경매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1: 방송 준비 좀 해주시고요.
0: 경매에서 유찰되거나 수량이 많은 공산품들을 팔기 위해 또 경매장 홍보를 위해 실시간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2: 아, 저희 이제 실시간 방송 준비 중이고요. 이게 왜냐면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제품들은 여기서 현장 낙찰밖에 안 되는데 이제 저희도 공산품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대량 주문이 들어오기도 해서
1: 경매장에서 파는 것보다도 어느 때는 상당한 양이 그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판매되는 양이 무시 못합니다.
3: 아, 뭐 수량 많은 제품 같은.
1: 네네네.
0: 이래서 실시간 방송을 병행하는군요.
3: 이게 보시면서 탐나는 물건들이 좀 있으신가 봐요.
2: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제가 브랜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앞에서 궁금해가지고 너무 예쁜 스피커가 나왔는데 만 한 분 드셨는데 낙찰 해버리면 저는 내가 될 걸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긴 하지만
3: 아 본인도
2: 아 손님이요. 손님이 우선이니까.
0: 드디어 경매 시작 시간. 비어있던 주차장에 차들이 그득합니다. 그만큼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경매 시작 전 방송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1: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찰 없이 경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4: 아, 블라인드로구나. 자, 블라인드, 블라인드. 자, 블라인드인데 이 사이즈는 봐야 될 대로 줄 잡아도 돌아가네. 이거 맞추려면 7만 원 줘야 된대요. 15,000 낙찰 나름만 주세요.
1: 자, 요거요. 이거는 위험한
0: 봄철 가장 수요가 많다는 전지 가위.
1: 여기 손가락 넣고 누르면 자, 요거 한번 갈게요. 정매로 자.
5: 2만 끝까지 드세요. 4만 5만 6만
1: 자, 공짜. 자, 여기 서화 장사장 제일 먼저 들었어. 공짜는 손을 빨리 들으면 됩니다.
0: 중간중간 사람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공짜 물품도 나눠준다고 하네요.
6: 네,
7: 감사합니다.
6: 나도 다원세로 걷는 경우도 있어요.
7: 많이 있습니다.
1: 소품을 쓰시면 좋고
0: 드라마에 쓰일 소품인 가채도 등장하네요. 정말 별별 물건들이 다 나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다양한 물품 구경이 재미있나 봅니다. 이번에는 판매자가 직접 키운 먹거리 등장.
1: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두릅이에요, 두릅. 자연산 천재 사냥한 사람이거든요. 2만 낙찰. 자,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자, 왕.
4: 자, 자전거 이거 한번 갈게요. 이거는 1만 자전거가 아니고요.
1: 아주 가벼운 거. 그리고 이거는 접이식입니다. 자, 이게 접히는 거 맞고요. 접으면 작아져요. 반에 반으로 줄어들어요. 47만원짜리 자전거. 자!
8: 10만!
1: 뭐야, 12만 낙찰!
0: 손주 선물을 위해 낙찰 받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갑자기 웬 노래인가 했더니 노래방 기계가 이번 물품인 것 같네요. 치열한 경매가 예상되는데요.
1: 자,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발. 10만. 30. 50. 더 이상 합니다. 낙찰.
9: 신품이고 내가 저 캠핑장이 좀 하고 있는데 써보고.
1: 자, 여러분 재밌으셨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0: 다른 경매사에게 바통을 넘기고 무대를 내려와 잠시 쉬어갑니다. 온종일 긴장 속에서 경매를 진행한 탓에 뒤늦게 피로와 통증이 한 번에 몰려옵니다.
1: 네, 아, 목도 뻐근하고 허리도 아프고.
3: 아, 계속 서서 하시니까요?
1: 네, 계속 서서 하고. 제가 하루가

0: 한 2만 보 정도 걷는 것 같아요.
1: 2만 보요?
0: 네, 하루가 그 며칠 전에 2만 2천 보를 걸었더라고요. 제가 새벽 4시에서 움직이는데, 4시, 4시 반, 저녁 12시, 1시까지.
2: 여간 고단한 일이 아니네요.
0: 아, 시원하다.
1: 시원하세요?
0: 예. 목이 벌써 이렇게 계속 숨쉴틈 없이 한 시간 반 했더니 항상 뭐 이런 이게 반복되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낙찰 받아가시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은 또 나름대로 또 보람도 있고요. 제가 5시 가까이 가는 무렵부터 2시간 정도 저 메인 물품과 메인 타임에 제 골든 타임에 저 마지막 그 파이널을 장식해야죠.
2: 잠시 후 골든 타임이 찾아왔습니다.
0: 자, TV 48인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경매가 아니라 경품이군요.
0: 자, 실속이노고 생활 먹거리. 권준영.
3: 아유, 지훈이에요.
2: 어머니가 좋아하겠네요.
0: 지훈이.
4: 감사합니다.
0: 마지막 48인치 TV 해드리겠습니다.
2: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TV.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0: 가셨네. 흔들어,
5: 흔들어.
0: 흔들었어요. 엄청 흔들었어요. 5385.
2: 당첨의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문자씨. 간밤에 좋은 꿈 꾸셨나 봅니다.
6: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자, 두 마리 60 있어요? 60? 자, 제가 낙찰을 하겠습니다. 자, 낙찰!
7: 안 돼요, 아니, 60 안 된다는 거
0: 아니, 이쪽으로 내려, 이쪽으로.
7: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0: 아니, 일단 그쪽으로 내려. 아니,
7: 아이씨, 안 된다.
0: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그쪽으로 내려. 알았어, 여기. 아, 티벳이라는 나라 있죠, 티벳. 티벳에 스님들이 쓰는 거래요, 자. 자, 15,000 낙찰. 한 번만. 이거.
7: 아,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해도 저긴데, 얼마 돼, 돈이.
0: 그러니까, 세계에 15,000 낙찰.
7: 뭔?
0: 15,000.
7: 아니, 안 돼요. 이게 틈도 있게. 아, 이거. 이거 값이 얼마 돼? 한 시간 다 한테 한 대. 오늘 무슨, 이거 하나 값만으로도 2만원, 3만원씩 가는 걸 갖다가 이게 민속적인데 왜 이걸 줬어요? 아이, 웬만하면 줘. 내가.
2: 아쉽지만 유찰입니다.
7: 이거 물건 얼마나 비싼 건데. 몰라서요, 딸은.
1: 너무 손해봐요.
2: 그리고 마침내 등장한 오늘의 최고가 출품작.
0: 여보, 작가도 있고요. 100? 아, 400. 400. 자, 400 나오고.
8: 액션이 650이요.
0: 600! 600! 600! 근데 이제 안 돼요.
8: 그래도 600에도 안 돼. 자, 유찰. 유찰.
0: 유찰.
8: 안 돼요. 600에도 유찰이.
0: 오늘 경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낙찰받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돈이 없으신 건지 금액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언젠가는 저 낙찰됩니다.
2: 다음 경매가 기다려지는 건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 이게 새로운 게 자꾸 나오는 그 재미가 있어서 나는 오는 거야.
10: 누르와 누르와.
11: 계속 올 거야. 사람 많이 데리고 올 거야.
10: 아 왜요?
11: 경 좋은 거 많잖아.
10: 그 빨간색 스쿠터. 그게 눈에 아른거려서라도 또 오시겠어요?
11: 그래 계속 온다니까.
0: 자 5만 낙찰. 예, 3만 낙찰, 그 다음 2만 낙찰, 15,000 낙찰, 4만 낙찰, 아유, 13만 낙찰.
12: 이게 제대로 된 거야?
13: 이거 제대로 된 거야?
12: 됐잖아. 혹시 또 그만.
13: 여기?
12: 안에 더 들어가봐.
13: 이쁘다.
4: 상담할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

0: 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가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6: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8: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8: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9: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8: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가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1: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12: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11: 자랑스러운 국주.
12: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11: 폭포 뒤에서 물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13: 안 밀려져요.
14: 역시 코스는 다른데요. 자,
11: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12: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초록의 산을 굽이굽이 휘감으며 유유히 흐르는 섬진강에 따스한 봄볕 내려앉으면 어김없이 강으로 향한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 짊어지고 힘겹게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남자. 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4: 아, 지금 곳간이 열려가지고 보험을 찾으러 왔어요.
3: 이 강물이 삶을 지탱해준 곳간이라는 남자. 이곳엔 어떤 귀한 보물이 숨어 있을까요? 그 남자의 곳간으로 가봅니다.

0: 오늘은 남도의 젖줄 섬진강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전라북도 임실에 왔습니다. 이 계절이 오면 이곳 분들은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시나 봤더니 다슬기입니다. 섬진강 품은 동네에 왔으니 다슬기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맘때 먹는 다슬기는 뭐가 좀 다른가요?
1: 야채 같은 것도 겨울 지나고 이게 봄에 되게 모든 게 되게 맛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살도 좀 통통한 것 같고.
2: 네.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씹는 맛이 쫄깃쫄깃해요.
0: 입맛 돋우는데 제철 음식만큼 좋은 게 없죠. 5월은 다슬기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 겨우내 웅크려 있다 먹이 활동을 재개하면서 속이 옹골지게 여물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진답니다. 새콤한 다슬기 무침부터 다슬기 전까지 봄의 보약 한 상이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섬진강의 보물 다슬기 덕분에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손혜영 씨.
3: 인창이 아빠! 인창이 아빠! 아 이거 이따 계속 이거 나가라니까 진짜 퍼지니까 그냥.
4: 갖다 주면 되지.
0: 속 타는 아내 마음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 기술 씨는 천하 태평. 급기야 자리를 박차고 가게 밖으로 나갑니다. 이러다 아내 불호령 떨어지면 어쩌려고 이러시는 걸까요?
5: 평소에 아버님이 잘 안 도와주시나요?
3: 지금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어.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작업을 못했어요. 날씨만 좋아지면 잡으러 나가려고.
5: 다슬기 잡으러요.
3: 다슬기에는 진심이에요. 그냥 태몽도 다슬기.

0: 꿈꿨다니까. 우리 딸 날 때 태몽이 정말 엄청 큰 왕다슬기 잡는 꿈.
1: 역시 남편 기술 씨는 아내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자 어김없이 차를 끌고 섬진강으로 향하는 남자. 어딘가 모르게 들떠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오자마자 물 상태부터 살피는 기술 씨.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온 도구를 꺼내 다슬기 잡을 채비를 하는데요. 그런데 장비 하나하나가 범상치 않습니다.
2: 수분은 뭐예요?
3: 아, 이거 이제 넘어지지 말라고도 가지고 다니고, 또 다슬기도 담고요, 나중에. 아, 이제 갑니다.
1: 자기 몸보다 큰 그물을 어깨에 메고 기술 씨가 흐르는 강물 속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습니다. 강 바닥에 그물을 닿게 한 뒤 강물이 흐르는 방향대로 직접 걸으며 다슬기를 잡는 방식인데요. 하루 길게는 2시간여를 작업하는데 강물에 휩쓸려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4: 이게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망이?
3: 4m요. 그물만 무게 한 30kg?
4: 그럼 이걸 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또 더 무게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3: 네.
1: 섬진강에서 나고 자라 35년 넘는 경력의 베테랑 어부에게도 절대 만만치 않은 작업. 몸을 부지런히 움직인 만큼 얻어지는 일이라 요령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한 차례 조업이 끝나고 그물을 털어보는데요. 얼핏 보기에도 소쿠리가 꽤 묵직해 보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아기 다루듯 조심스레 불순물을 걸러내는 기술 씨. 올해 첫 조업 양이 얼마나 되는지요?
3: 자, 보세요. 한 번 들어왔는데 이 정도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가 다슬기 고가 아니에요, 고가.
1: 섬진강 변 사람들에게 다슬기는 강 아래 묻힌 사금 같은 것. 캐는 순간 보물이 된답니다.
2: 여기가 원래 다슬기가 많이 나는 동네예요.
3: 네, 많이 나요. 뭐 딴 지역보다 다슬기가 맛있어요. 지금 이때는 또 알이 없어요, 다슬기가. 예? 다슬기 알을 가지고 있으면은, 예, 처음 먹어본 사람들은 지근거린다고 모래 씹힌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알이 없어.
1: 특히 기술 씨의 고향인 강진면 일대는 예로부터 물이 맑고 깨끗해 일급수에 사는 다슬기가 많던 곳. 그가 생업으로 삼은 이유기도 합니다.
3: 들어와라, 다슬기야.
1: 잡는 사람이야 힘들겠지만 보는 사람은 신통방통한 다슬기잡이. 그런데 어떻게 그물을 짊어지고 걷기만 하는데 다슬기가 잡히는 걸까요?
3: 다슬기가 그 돌에 붙어있으면요, 이 추가 건드려, 다슬기를. 이 추가 딱 건들면은 다슬기가 톡 뜨거든요. 그때 싹 지나가면서 요리 가두는 거야.
1: 그물에 붙은 추가 다슬기를 건드리면 부력에 의해서 떠오르는데요. 그때 촘촘한 그물망에 가둬 잡는 방식이랍니다.
4: 힘들고 그러지 않으세요?
3: 힘들죠. 아, 힘들도 너 힘들지 모르고 해. 또 이제 집에 가면은 또 이렇게 물 생각이다. 다슬기 잡아야 하는 그 생각이.
1: 아무리 고단해도 다시 강으로 나오는 건 섬진강이 내어주는 이 풍요 덕분이겠죠. 그러니 기술 씨는 오늘도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다슬기를 잡아오면 바빠지는 건 아내 혜영 씨.
0: 이게 돈 들어오는 소리야. 돈소리. 돈소리.
2: 돈소리도 들리세요?
0: 그럼요. 다슬기.
2: 다슬기가 한 이렇게 20kg 정도, 15kg 되면

0: 끝까지 모두 수작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 다생이 왔어요. 벌써 다 깠어? 아유, 많이 깠네.
2: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1: 현수들이요. 언니, 이모, 동생.
2: 아, 매번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이요?
1: 네.
0: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건 다슬기를 삶아 일일이 살을 발라내는 일. 이분들 덕에 수고를 좀 덜고 있다는데요. 알맹이만 쏙 뽑아내는 모습이 영락없는 선수들 맞으시네요. 그런데 어째 이분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3: 비닐치 아버지. 사먹는 것보다 이렇게 농사지면 얼마나 좋냐. 어? 야가는 거 무농약으로 먹으니까.
1: 고마워.
3: 우리 집이
4: 이분
3: 그런 경우도 피부 좋아져.
4: 떨어진 놈 다 주워 먹어야요. 아깝잖아.
1: 아까워서
3: 먹어. 일부러 떨어져서 먹는 거 아니지?
4: 맞아.
1: 언니 피부 좋아지려고 먹어 지금가?
2: 다슬기 먹어서 피부가 좋은 거예요?
4: 아, 그러면요.
1: 다슬기를 엄청 좋아해요.
4: 기분이 좋죠. 얼마나 기분이 상해요? 물도 막지.
5: 바다가 하나씩 배고프면 이렇게 하나 씹어먹지.
0: 한번 이 맛에 정들면 계속 생각이 난다죠. 다슬기 맛도 함께 웃으며 떠들던 이 따뜻한 봄날도요. 다음 날. 오늘도 기술 씨는 또 섬진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닌 것 같네요.
6: 날씨가 따뜻해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많이 나온 겁니다.
7: 뭐 여기서 매일 살자. 뭐
6: 네?
7: 여기서 매일 살자.
6: 매일 있으면 다시게 안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반갑게 얼굴을 비춰줘야 애들이 보고 싶어서 나오지.
7: 네가 와서 다시게 때 반갑게 나오니까.
6: 이런 놈은 오늘 나 밥값 했는데.
0: 모처럼 집에 온 아들을 데리고 섬진강에 나온 기술 씨. 아들 덕분일까요? 어제보다 성과가 더 좋습니다.
8: 많이 나왔다.
2: 많이 나왔어요?
8: 많이 나왔어요. 아들 와서 도와주니까 아주 힘이 덜 드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더 끄니까 좀 더 나오는구만요.
7: 아직 안 나가게 잘해요.
6: 잘 안 나가게 잘 해볼게요.
0: 타지에 살다 아버지의 권유로 고향에 돌아온 아들. 몇 년 전부터 아버지의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2: 같이 이렇게 나와서 작업하신 거 얼마 만에 하신 거예요?
6: 작년에 조업 끝날 때 빼고 이제 올해 시즌 시작해서 진짜 오랜만에 하죠.
2: 아버지랑 같이 나와서 작업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6: 저는 안 힘든데 이 작업하는 아버지 보는 게 힘들죠, 저는. 나이 드셔가지고 끝까지 이 일을 놓으려고 안 하시니까.
8: 뭐 이렇게 좀 한 번씩 끌어줘도 되긴 되는데 또 저는 허가가 없다고 네, 그러는데 앞으로 청년어부 만들어야지.
2: 아, 아버님은 아들도 같이 하길 원하세요?
8: 그래야지. 그럼 누군가는 해야 섬진강 다슬기 맛을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해야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들 꼬시고 있어요.
1: 아니 그 잠깐만 잡는다며. 아니 많이 잡았구만. 그만해.
8: 또 가요.
1: 아니 그만해 이제 진짜. 몰래 아들을 부르네. 진짜 금쪽 같은 내 새끼.
8: 배워야지.
1: 뭘 배워? 날 안 가르칠 거요. 다른 거 할 일 많아. 들어가, 빨리 가자.
8: 아이, 그럼 가, 알았어.
1: 빨리 와.
8: 철수 없게 가. 잘 가.
0: 기어코 아들까지 데리고 나온 남편이 못마땅한 아내.
6: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얼마나 기분 좋냐? 기분 좋지?
9: 그럼요.
6: 얼마나 좋아, 다슬기.
0: 기술 씨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9: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뭐 빙어도 수출도 하고 내수면 그 도매업도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
0: 젊은 시절 빙어잡이로 큰 돈을 벌었지만 중국산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커다란 실패를 맛봤다는 기술 씨. 매일 더 깊은 강물로 거슬러 가야 했던 세월이었답니다. 그때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준 것이 다슬기였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이었다.

0: 알았어요.
1: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0: 다슬기 백숙. 애썼으니까 보상을 해줘야지. 아이고, 어서 와, 어서 와. 빨리 와, 어서 와.
2: 안녕하세요.
0: 야, 신발 딱 맞춰서 왔네. 닭, 닭 익었을 때. 이리 앉아.
1: 그래요, 여기.
0: 어, 우리 딸내미고, 우리 사위고. 어. 어, 백년서님.
2: 안녕하세요.
0: 어, 앉아.
2: 아빠.
3: 어. 야. 너 돈 있어?
4: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몸보신 하는 날.
0: 다슬기를 듬뿍 넣어줄게. 우리 사위. 어이.
2: 잘 먹겠습니다.
5: 맛있겠습니다.
4: 닭 백숙에 기술 씨가 잡아온 올해 첫 섬진강의 봄맛 다슬기 곁들이니 이만한 산의 진미도 없습니다.
2: 진짜 맛있어.
3: 응, 맛있지?
2: 응.
4: 그런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따님.
2: 저는 그냥 아빠가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네.
3: 괜찮아. 아, 알아줄게. 옳지. 괜찮아. 아, 괜찮아. 아,
0: 아빠 이제 안 아프잖아. 건강한 게 괜찮아.
3: 아무래도 내가 크게 다쳤었거든. 크게 다쳐가지고 지금 이제 3년째 되는데 조금씩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것들한테는 걱정이 많이 되겠지. 내가
1: 이보여 아버지.
3: 우리 가족들한테 바라는 게 뭐냐면은 노사연 씨의 바램.
6: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4: 삶은 아무도 모르게 매일 생과 사의 한가운데를 넘어지지 않고 지나가는 것.

0: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헤아리는 가족이 있어 참 행복한 봄날입니다.
1: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2: 세계에서 제일 큰 내 자연 소족과
3: 네 마리, 네 마리.
2: 하나의 원동력이죠.
4: 보물창고, 보물창고. 창고가 너무 있네.
2: 지금부터 5월 말까지 제일 맛있어요.
3: 그러지.
5: 산나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딥이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딥이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3: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산나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6: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0: 방송됩니다.
1: 남자아이들이 83배 늘었다고 합니다.
2: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빠른 사춘기 성교식증입니다.
3: 저희 첫째가 가슴에 멍울이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4: 사실 시커먼 누나
5: 시커먼 털 있잖아요.
6: 키는 170, 170
7: 커야 되는데 이게 왜 발달이 빠르지?
1: 성교식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2: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성교식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8: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9: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8: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9: 후원 문의 080-861-9595.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건강과 행복을 드리는 라인댄스 강사 윤은희입니다. 벌써 8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르 파티 곡을 가지고 신나는 라인댄스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음악을 선정을 할 때 수업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 중에 이 곡이 1위를 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브 스텝이라 그래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한 번씩 교차해서 가는 스텝을 위브 스텝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른발이 교차를 할 때는 왼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이 앞으로 먼저 교차를 하고 교차된 발을 옆으로 풀어주세요. 풀어주고 체중을 이동하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뒤로 한번 교차를 해서 체중 이동하고 그래서 체중이 없는 발을 옆으로 살짝 포인하는 동작을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브 스텝이에요. 자, 오른발 살짝 들어주세요. 오른발 앞에 크로스, 왼발 옆으로 풀고 오른발 뒤에 크로스, 이번에 왼발 옆으로 포인.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동작을 할 건데 오른쪽으로 갈 때는 왼발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왼발 크로스하고 체중 이동하고 오른발 옆으로 풀렀다가 다시 왼발 뒤로 크로스해서 오른발 포인하는 동작입니다. 자, 왼쪽 오른쪽을 카운트를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브 스텝 포인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이때 체중은 왼발에 있고 오른발이 가볍게 들려 있어요. 두 번째 섹션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로스하고 포인하는 동작을 앞으로 가면서 네 번을 할 거예요. 오른발이 크로스되고 왼발 포인하고 다시 왼발이 앞으로 살짝 나가면서 크로스하고 오른발 포인하고 또 오른발 앞으로 나가면서 크로스하고 포인 마지막 왼발 크로스하고 포인 총 우리가 앞으로 네 번을 걸어가면서 크로스 포인 동작을 했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이 이렇게 끝났어요. 자, 크로스 포인,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세 번째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락킹 체어 동작과 재즈 박스 동작인데, 우리가 락킹 체어는 흔들거리는 스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옆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락킹 체어 동작. 시작. 앞으로 흔들, 뒤로 흔들. 락킹 체어 동작입니다. 자, 락킹 체어. 정면에서 같이 해볼게요. 오른발부터 시작. 락킹 체어. 그래서 체중을 왼발에 두세요. 우리가 재즈 박스 동작을 할 건데, 재즈 박스 동작을 하면서 우리가 방향을 4분의 1 턴을 할 거예요. 자, 우선 제자리에서 하는 재즈 박스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로 해볼게요. 크로스, 백, 사이드, 모으고. 한 번만 더. 시작. 크로스, 백, 사이드, 모으고. 그러면은 이 재즈 박스 동작을 하면서 어느 때 턴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오른발이 크로스 하세요. 크로스 하고 그대로 백을 하세요. 그 다음 이제 사이드로 놓을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발을 옆으로 놓으면서 3시 방향으로 돌면 돼요. 그 다음에 다리를 모아주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재즈 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스텝을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3, 4. 락킹 체어 동작과 재즈 박스 4분의 1 동작을 천천히 연결해서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살짝 들어주세요.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그래서 3시 방향에서 우리가 3시를 보고 계시면 돼요. 두 발이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섹션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하는 차차차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차차차 동작은 스텝을 빠르게 가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차차차. 차차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옆으로 갈때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왼발 뒤로 흔들 제자리. 이거를 조금만 더 카운트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1 and 2, 3, 4. 오른쪽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3시 방향에서 오른쪽 옆으로 차차차 시작. 차차차, 3, 4. 그 다음에 이제 왼발 가지고 왼쪽으로 가는 바인 스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발 옆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체중을 왼발에 두고 마지막 카운트는 가만히 서 계시면 돼요. 그걸 홀드라고 해요. 멈춰 있는 걸 홀드라고 합니다. 자, 차차차랑 바인 스텝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준비 시작. 1 and 2, 3, 4. 5, 6, 7, hold. 이때 꼭 체중을 왼발에 놓으셔야지 시작을 오른발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1번부터 네 번째 섹션까지 전체 카운트를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살짝 들어주세요. 위브 스텝, 왼쪽으로 위브 스텝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두 번째. 1, 2, 3, 4, 5, 6, 7, 8. 세 번째, 1, 2, 3, 4, 재즈 박스 턴, 5, 6, 7, 8. 네 번째 차차, 1 and 2, 3, 4, 바인 스텝 홀드, 5, 6, 7, 홀드, 체중 왼발. 정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뒤돌아서서 전체 카운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브 스텝. 오른발 살짝 들어주세요. 왼쪽 방향으로 갈 겁니다. 준비, 카운트. 시작. 1, 2, 3, 4, 5, 6, 7, 8. 자, 두 번째 섹션 앞으로 크로스 포인트. 1, 2, 3, 4, 5, 6, 7, 8. 세 번째 섹션, 락킹 체어 재즈 박스 턴. 1, 2,

3, 4. 오른쪽으로 재즈 박스. 크로스, 백, 사이드, 모으고. 오른쪽 차차차. 1 and 2. 3, 4. 바인 스텝. 5, 6, 7, 홀드. 왼쪽에 체중을 두고 오른발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12시, 3시, 6시, 9시, 네 면을 보고 추는 춤을 forward dance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음악이 가다가 네 카운트가 남는 택 부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택 동작을 할 건데, 재즈박스 동작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택 동작이 나오고 중간에 또 리스타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리스타트나 택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택 부분에서는 택 하세요. 리스타트 부분에서는 리스타트입니다라고 크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영상을 잘 보고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댄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오른발을 살짝 들어주세요. 하나. 자, 포인 4번. 락킹 체어. 재즈 박스. 차차차. 바인 스텝. 하나, 둘, 쉬고. 하나, 둘, 셋. 포인.

하나, 둘, 셋, 시작! 자, 포인 네 번. 락킹 체어. 재즈 박스. 차차차. 바인. 홀드, 시작. 위브. 포인. 락킹 체어. 재즈 박스. 차차차. 반셋. 하나, 둘, 쉬고. 포인. 포인 네 번. 락킹 체어. 재즈 박스. 차차차. 하나,

박스 차차차 쉬고 위브 하나 둘 셋 넷 자 처음부터 시작 보잉 락킹 체어

아킹테야. 차차차. 자, 디지박스. 시작. 하나, 둘, 코인. 네 번. 앞으로. 둘. 락킹체어, 재즈박스, 차차차. 하나, 둘, 시작. 위브, 코인,

리그. 코인 4번. 락킹 체어. 선. 차차차. 시작. 하나. 코인 4번. 락킹 체어.

라킹체어. 차차차. 쉬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자, 아모르 파티 즐겁게 댄스 즐기셨나요? 자, 1강부터 8강까지 벌써 다 마쳤는데, 1강부터

8강까지 잘 유심히 보신 분들은 똑같은 동작이 계속 나오네? 아마 아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바인 스텝, 재즈 박스 스텝, 스텝 터치, 락킹 체어 이렇게 스텝마다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텝의 이름이 있는 동작들을 잘 익혀서 배워두시면 어떤 음악에서든지 그 스텝을 이렇게 같이 엮어가지고 음악을 틀고 동작을 하시면 어떤 음악에도 라인 댄스를 즐기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영상을 보실 때 스텝 이름을 잘 보고 계셨다가 열심히 익히셔가지고 다른 음악에도 접목시켜서 라인댄스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EBS 평생학교 라인댄스 강의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부산 강사 박미숙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8강 등산 에티켓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등산 후에 사람 굉장히 많은데요. 함께 걷는 사람들과 간격 유지하기가 좀 필요합니다. 잘못 걷는 사람과 속도를 맞춰서 함께 걸어주고, 또 갈림길에서는 뒷사람이 보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거 신경 안 쓰고 막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일행을 놓쳤죠. 예, 그래서 항상 그룹 산행을 할 때는 뒷사람한테 내 뒤통수를 보여라,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앞사람 꽁무니에 너무 바짝 붙어서 걷는 것도 그 앞에서 걷는 사람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면 자기 속도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으면 걸음이 막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차라리 추월을 하는 것이 좋죠. 제가 SNS를 보니까 뭐 이런 사람 싫어요라고 말하는 게 있던데요. 그룹 산행을 같이 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사진을 찍느라고 일행을 한없이 기다리게 하는 것도 등산 에티켓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이건 너무 진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줄 걷기. 그룹이 같이 산행을 하면 두세 명 혹은 세네 명 일행이 같이 산행을 하면 횡으로 나란히 걸어요. 그래서 등산로를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마주오는 사람들과 교차하기가 불편한 상황도 있고, 뒷사람들이 추월할 수 없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횡으로 이렇게 걸으면 등산로가 많이 넓어집니다. 사실은 그게 등산로를 점점점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우리 산을 좋아하는 우리들이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 걷기. 네. 그리고 좁은 길에서 앞서오는 등산객과 마주친다면 누가 비끼나요? 예, 이 부분 실갱이 해본 적 있으시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본 사람이 비껴주면 되죠. 예, 먼저 빈 사람이 그냥 기다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전제가 있어요. 비켜주는 사람이 내가 안전하게 비켜 설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낭떠러지 쪽에, 산의 사면에 있고 낭떠러지 쪽에 서 있는데 마주오는 사람을 낭떠러지 쪽으로 이렇게 비껴주잖아요. 무사히 지나가면 다행인데 우리는 배낭을 메고 있죠. 마주보는 오는 사람이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를 확 방향 전환을 했을 때 의도치 않게 배낭이 비켜가기를 기다리고 대기하는 사람을 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추락사고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먼저 보는 사람이 내가 안전한 장소에 있을 때, 대기하기 좋은 장소에 있을 때 대기를 해주면, 예, 안전하게 서로 이렇게 비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양보를 하고 비켜준 사람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뭐 안전산행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서로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등산 에티켓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산 스틱을 사용할 때, 이제 구간별로 스틱이 좀 불필요하고 이 스틱이 되게 거추장스럽다라고 생각이 들면 스틱을 이렇게 잡고 스틱 촉이 뒤쪽으로 수평이 되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길 경사면에서 스틱 촉이 바위에 뚱뚱뚱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싫어서 촉을 바닥에 안 놓으려고 이렇게 뒤쪽으로 촉을 향하게 걸으면 뒤에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됩니다. 이렇게 간격을 좀 이렇게 두고 걸으면 좋은데 뒤에서 오시는 분도 이렇게 딱만 보고 힘드니까 막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딱 들었는데 앞사람 스틱이 촉의 눈에 딱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스틱은 항상 바닥을 향하도록 해야 되고요. 스틱이 이제 불필요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급경사를 올라갈 때 산에 이렇게 난간이라고 안전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철봉처럼. 이제 그런 거를 잡고 갈 때는 좀 귀찮아도 아예 스틱을 딱 접어서 배낭 안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 스틱을 휴대할 때도 나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 배낭 안에 집어넣어야지 배낭 밖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달면
내가 걸어가는데 나뭇가지에 스틱이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스틱 사용은 안전수칙을 지킬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파른 경사나 어떤 뭔가에 의지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될때 뒷사람한테 이거 잡고 와 하고 스틱을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그냥 바위를 잡거나 뭔가 나무를 잡고 일어나면 되는데 뭔가 스틱을 위에 허공에서 내려주면 이제 그걸 잡아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당기면서 일어서려고 하면 지면에서 몸을 세워서 이렇게 당깁니다. 근데 스틱은 그 마디마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면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질 수가 있는데 지면에서 떠서 당기기 때문에 몸이 낭떠러지로 아니면 뒤쪽으로 심하게 굴러서 실제 부상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스틱으로 절대 누군가한테 잡고 올라와라고 내미는 거는 하시면 안 되죠. 그룹 간의 대화는 작은 목소리로. 뭐 우리나라는 주로 그룹 산행이 되게 많죠. 뭐 네다섯 명부터 많게는 10명, 뭐 20명이 가는데 이렇게 그룹 산행을 하면 군중 순리가 있어가지고 서로 목소리가 막 커져요. 그룹 산행을 했을 때 특히 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눠주시는 것도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은 많이 줄었는데 그 스피커를 밖으로 대놓고 음악을 듣고 걸으시는 분들이 요즘은 좀 많이 줄기는 했는데 간혹 젊은 분들도 음악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틀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산에서 같이 걷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원치 않는 음악을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에 등산로에서 음악을 소리가 밖으로 나게 듣는 것도 사실은 에티켓에 어긋나고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좀 추월해서 걷고 싶은데 먼저 가겠습니다라는 말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산에 갔는데 산에서 나는 소리 듣고 즐기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문명을 떠나서 자연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산에서는 오로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산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상 인증 사진은 간결하게. 각 산마다 가면 정상 아래 그 인증 사진 찍으려고 정말 길게 늘어섰어요. 100군데 가서 정상 사진 한번 찍으려면 뭐 3, 40분 기다리는 거는 매주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바람 불고 추운데 길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사진을 너무 많이 찍습니다. 세로로 찍고 가로로 찍고 독사진 찍고 야, 너 와, 너 와. 그래서 단체 사진 찍고 그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인증 사진은 정말 줄이 길 때는 최대한 간결하게 스마트하게 찍어서 서로 배려하는 모습도 좀 보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탑 쌓는 거 너무 좋아하죠. 돌 하나 올려놓고 소원 빌는 거에 대한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근데 흔적을 남기지 않는 L&T 수칙에 보면 본 것을 그대로 두라라가 있어요. 그래서 등산로에 있는 돌을 주워서 이렇게 탑을 쌓잖아요. 근데 돌이 없어진 등산로는 그 사람의 발길에 물길에 유실이 되어 심각하게 훼손이 되거든요. 돌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등산로의 지면을 단단하게 다지어주는, 견고하게 유지하는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산로에 있는 잔 돌들을 이렇게 싸서 돌탑을 쌓는 거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누군가 시작을 하잖아요. 이 작은 돌들이요. 한참 있다 산에 가보면 커다란 돌탑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등산로는 그게 흙이 유실되는 그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돌탑 쌓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단단한 지면을 골라두더라.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등산로 훼손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산에 다닌 사람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이 산을 원래 환경 그대로 유지를 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발길이 많아지는 것만큼 등산로가 점점 황폐해지죠. 왜 많이 보시지 않나요? 등산로를 가다 보면 뿌리가 다 드러난 나무들, 그리고 걷다가 뿌리가 드러난 나무들을 길을 걷다 보면 양옆으로 보면 이 지면에서 요렇게 파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의 발길에 의해서 점점 흙이 유실돼서 그런 거거든요. 산을 관리하는 주체가 돌계단을 쌓거나 뭔가 이렇게 등산로 흙이 유실되는 걸 막으려고 방안을 세워놓으면 계단 싫다고 그 옆으로 또 길을 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데크로 길이 엄청 놓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데크 길은 우리 산의 고유성을 너무 잃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심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자연환경에서 울퉁불퉁한 산길도 걷고 거기에서 중심도 잡으려고 하고 긴장도 하고 이 적정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데 지금은 산에 가면 웬만하면 다 데크길이잖아요. 예, 그래서 산의 고유성을 잃어가고 있는 게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산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 단단한 지면을 골라디더라. 이런 의식도 좀 하고, 산에 다니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미숙의 건강 산행교실 어떠셨나요? 네. 이렇게 1강부터 8강까지, 건강한 산행을 즐기기 위해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말씀드렸습니다.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즐겁고 안전한 산행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평생학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전직 항공사 승무원 이윤종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강의가 다가왔네요. 더 많은 얘기를 못해드려서 아쉽기도 하고, 또 덕분에 저 또한 과거 비행 근무할 때의 추억을 되살려보면서 즐거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8강에서는 알아두시면 좋을 항공상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내에서 이런 분들 계세요. 난 잠이 잘 안 오니까 와인을 마시고 맥주를 마시고 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술을 드시는데요. 기내에서 알코올 섭취는 지상에서의 알코올 섭취보다 훨씬 빨리 취합니다. 이건 기압에 의한 영향인데요. 그래서 평소에 나는 술 한 병 겉은 없어 하시는데 마시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취하셔가지고 약간 조금 민폐를 끼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막 힘들어 하시고요. 그래서 알코올 섭취하시는 건 좋은데 약간 자제를 하시면 평소 드시는 것보다 약간 자제하시면서 드시는 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저한테 있으셨는데요. 비상구 좌석에 앉았더니 갑자기 승무원이 다가와서 세이프티 카드를 딱 내밀면서 막 설명을 하더래요. 뭘 도와달라고 하는데 난 도대체 뭘 도와줘야 되는지 너무 빨리 얘기해서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비상구 좌석에 앉으실 때에는 승무원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승무원이 앉아있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지만 비행기가 비상착륙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나서 비행기가 땅에 내렸어요. 그럼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승무원은 도어를 열고 항공기 도어를 열고 그럼 항공기 도어를 열면 슬라이드라고 해서 미끄럼틀 같은 것이 딱 펼쳐집니다. 승무원이 먼저 내려서 승객을 탈출 지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승무원은 비상구 좌석에 앉으신 분한테 먼저 내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비상구 좌석에 계신 분이 먼저 내려요. 내려가서 밑에 딱 도착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거기 서가지고 승객들이 내려갈 때 인도를 해주셔야 돼요. 잘 내리는지 다치는 사람 없는지 그런 분들을 혹시 노약자나 어린이나 도와줄 사람은 없는지라는 역할을 보조 역할을 해주시는 게 비상구 좌석에 앉아 계신 분이 하실 역할입니다. 승무원은 마지막까지 모든 승객이 다 내렸는지 확인하고 화장실이나 혹시 어디에 숨어있는 승객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내릴 수 있어요. 그게 승무원의 마지막 임무입니다. 비상구 좌석에 앉아 계실 때에는 승무원이 요청하는 탈출 지시에 따라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앉아 계시는 겁니다. 동의를 하셔야만 앉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못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면요, 자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구 좌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내 흡연 제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전자담배인데요? 전자담배는 연기도 나지 않고요. 그리고 냄새도 안 나요. 근데 왜 안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는 기내에서 흡연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분들 계세요. 기내에서 안전벨트를 메고 이륙하고 착륙하는 건 알겠는데 왜 방송을 할 때 계속 기내에서는 좌석벨트를 상시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는 방송을 하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유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트기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잘 날아가요. 근데 기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기장님, 제트기류 저희가 에어포켓이라고 하는데 그게 공기 중에 주머니처럼 생긴 게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갑자기 그 지역을 날아갈 때 뚝 떨어진대요. 고도가. 그래서 비행기에서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 했더니 기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류가 안 좋거나 날씨가 안 좋은 거는 레이더에 잡힌대요. 에어팟캣은 안 잡힌답니다. 그래서 기장님들도 모르시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흔들리고 아니면 뚝 떨어지고 이렇게 고도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 안전벨트를 안 매시면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더라도 자리에 앉아 계실 때는 좌석벨트를 매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끔 누워서 그러니까 좌석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내가 앉은 자리가 오늘 너무 기분 좋게 좌석이 싹 네 개가 비었어요. 그러면 이코노미 클래스에 누워 가실 수 있잖아요. 중간에 쉴 때 그때도 이쪽 좌석 벨트와 이쪽 좌석 벨트를 연결해서라도 벨트를 누워 계실 때라도 꼭 매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승객끼리요 약간 다투시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승객 중에 컴플레인을 너무 심하게 하시면서 욕설을 하시는 경우 있는데요. 이거 항공법이 지금 굉장히 강화가 돼서요. 이거 잘못하면 기내 난동 행위로 공항이 도착지에 도착하시면 경찰에 인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승무원이나 승객들한테 폭언, 폭행, 성희롱 발언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기내에서는 뭐 사실 알아요. 굉장히 좁고 긴 시간을 장기간 비행을 하기 때문에 예민해지실 수도 있는데 서로 배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비행기 탈때 이런 궁금증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파리를 가는데요. 서울에서, 인천에서 파리 갈 때는 비행시간이 10시간이었는데, 왜올 때는 비행시간이 더 줄어들지라든가, 뭐, 거꾸로 뉴욕을 갈 때, 갈 때는 10시간인데 돌아올 때는 왜 14시간이지? 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신데요. 같은 노선이라도 저희가 올 때와 갈때 비행시간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편서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서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 왜냐면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계속 그쪽으로 같이 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바람을 앞으로 맞고 가면은 비행기가 늦게 가는 거고요. 바람을 등 뒤에서 받치고 가면은 굉장히 빨리 갈수 있습니다. 이게 장시간을 가면은요, 비행시간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좀더 심하고 여름은 조금 덜합니다. 겨울에 바람이 더 많이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고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고도는 기장님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에도 길이 있어요. 예, 아시겠지만 하늘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관제사가 비행기가 여러 대가 운항을 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사고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한 대는 똑같은 노선인데 위로 뜨게 하고 한 대는 아래로 가게 해서 이렇게 서로 교차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를 또 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높

높게 가면 조금 빨리 가고 고도가 낮게 가면 조금 느리게 갑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예를 들면 소형 비행기냐 대형 비행기냐에 따라서 약간의 또 차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형 비행기가 올라갈 수 있는 고도 제한이 있고요. 대형 비행기는 그보다 좀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도 약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인천공항에서 이륙할 때 이렇게 혹시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뺑글 돌아서 비행기가 가는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희가 북쪽 항로를 쓸수 없기 때문이죠. 슬픈 사연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좋은데 곧장 올라가지 못하고요. 저희는 한 바퀴 삥 돌아서 항로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 그런 인천공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와이파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기내에서 와이파이 사용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외국 항공사도 그렇고 국내 항공사도 그렇고 기내 시설이 좋아지면서 기내에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을 사용하시거나 메신저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영상을 보거나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내 와이파이를 사용하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비용은 지불하셔야 됩니다. 무료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 웹서핑이나 이메일, 비디오, 아니면 음악 스트리밍이 있고요. 메신저 사용하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두개다 합해도 아주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뭐한 4, 5만 원 정도로 금액을 지불하시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비행 시간 동안 즐겁게 즐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업무하시는 분들도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8강을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저의 강의가 평생학교 시청자분들이 해외여행하실 때잘 활용되어서 멋지고 즐거운 해외여행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2: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1: 자랑스러운 국주.
2: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1: 북부 뒤에서 불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3: 안 물려줘요.
4: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자,
1: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0: 와, 이게 동해 문화군요.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1: 네.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한 250억 했고요.
2: 연매출이
3: 13억?
1: 한 50억.
3: 나 10억대 정도 보십니다.
4: 진짜 문어꽃이 활짝 폈잖아요.
1: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 그래서 해물 섞었지.
5: 우와!
6: It's magic.
7: 안돼, 진짜 끝말이 진짜. 먹어보면 평소 가.
1: 오, 잘 먹었다.
0: 맛있지?
8: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0: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1: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2: 평생 살면서 빚은 거반냈어.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1: 돈보다도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0: 사찰 음식은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곁들여진 음식. 그게 이제 보약이 되고
1: 네, 네.
0: 그게 우리들의 건강식이다. 깨달음의 음식이다.

0: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제 팔이 거의 저는 못 쓰게 되는 줄 알았어요.
1: 다리에 약간 염증이 생기면서 폐혈증이 온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2: 림프부전 자체가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3: 평범한 사람, 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0: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 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배입니다. 네, 벌써 7개의 강의가 끝나고 오늘 8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 앞에서는 이론에 대해서 쭉 설명했다면 오늘은 조금 실습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아픈 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살다가 한 번쯤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아프지 않고 관리 잘하는 게곧 나의 몫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관절에 뭐 먹으면 좋아요? 라는 질문과 함께 조금 나은 질문. 무슨 운동하면 좋아요? 라는 질문. 또는 이런 질문하는 건 대환영합니다. 자, 관절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운동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관절 측면에서 좋은 운동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영. 두 번째 아쿠아로빅. 요두 가지는 물에서 하는 운동이죠. 세 번째 자전거. 이게 실내 자전거가 됐던 밖에서 타던 자전거. 네 번째 헬스클럽에 가셔서 하는 하체 운동들. 다섯 번째가 필라테스 같은 건데요. 자, 잘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요 앞에 네 가지. 수영, 아쿠아로빅, 실내 자전거, 헬스클럽. 공통점이 뭘까요? 체중 부하가 별로 안 되는 채로 합니다. 물에 떠서 하니까 부력 때문에 직접적인 스트레스 안 가면서 할수 있고, 자전거 앉아서 하고, 헬스클럽 가서 운동, 하체 운동 앉아서 주로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운동 꼭 찾아서 하시길 권유하고요. 자, 나는 도저히 지금 말한 거 어디 갈 시간도 없고, 난 맨날 아침에 일찍 가 새벽 가서 밤에 들어와. 그때 오면은 연대 없어. 맞아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또, 아, 나는 도저히 뭐, 금전적으로 그럴 여유가 없어. 자, 그렇다면, 그게 또 핑계가 되면 안 되죠. 나는 시간 없으니까, 여유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운동 못 해. 라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 집에서라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핑계를 못 대게 하는,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운동 몇 가지, 딱네 가지만 정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많은 운동이 있지만 오늘은 무릎에 대한 것만. 여러분, 무릎에 대해서 관절염이 한번 진단받아서 아팠건, 한번 아팠다가 주사나 약을 먹고 좋아졌건, 수술을 하고 나서 아팠던 게 좋아졌건, 누구나 해야 할 운동, 평생 앞으로 내가 앞으로 안 아프고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운동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꼭 따라해 주시고, 중요한 거한번 하지 마시고 꾸준히, 매일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세 번, 네 번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수영이나 헬스클럽 등 어디를 가서 하시기 너무 어려우신 분들,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진짜 못한다는 핑계 대실 게 없어요. 어디서든 할수 있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운동이에요. 똑바로 자세를 취하시고 앉으셔서요. 먼저 한 발씩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다리를 쭉 펴시면 돼요. 반대쪽 무릎과 동일한 위치. 더들 필요 없고요. 동일한 위치로 들어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럴 때 발은 조금 더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한 10개, 20개 하시면 근육이 팽팽해지세요. 반복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거를 적어도 10회 내지 20회. 그리고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번갈아 가시면서 하셔도 되고, 10개 하고

그래서 대퇴사두근이 강해질수록 무릎으로 가는 충격은 줄고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보여드릴 동작은 누워서 하는 동작인데요. 누워서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누우시고요. 누운 채로 한쪽 다리를 쭉편 채로 그대로 45도만 들으세요. 그래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럴 때 주의할 점. 무릎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마찬가지로 요 근육을 쓰셔야 쭉 펴집니다. 발도 조금 들으시고요.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굽지 않게. 허리는 고정. 내리고. 다시요. 다리를 편 채로 무릎을 쭉 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반대쪽을 살짝 구부리시고 요 높이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요것도 반복해서 한 10번에서 20번 사이. 한쪽을 마치시면 또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세 번째 동작, 마찬가지로 누워서 하는 동작인데요. 이번에는 무릎 앞쪽의 근육이 아니라 엉덩이 옆쪽 근육을 키우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시고요. 옆으로 누우셔서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로 해서 위쪽 다리는 쭉 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무릎은 쭉 펴면서 45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렸다가 몸이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정딱 옆으로 눕게 유지하시면서 다시 무릎은 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었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찬가지로 10회 내지 20회 해주시고요. 이걸 하시면 여기 부위에 힘이 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엉덩이의 중둔근, 대둔근이라는 근육이 자꾸 자극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엉덩이 근육이 좋으셔야 걸을 때 뒤뚱뒤뚱 걷지 않고 무릎에도 충격이 가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벽에 서서 무릎 펴기 운동인데요. 자, 제가 지금 서 있는 뒤쪽에 벽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무릎 위에 있는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이렇게 돼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이러고 생활하시다 보면은 이대로 굳은 채로 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럼 너무 쉽게 할수 있으니까 집에 벽이 있으시면 뭐 TV를 보다가도 잠깐 뭐 일하시다가 중간에 벽에 가서 이렇게 딱 서세요. 내 무릎이 쭉 펴서 벽에 다 닿는지. 그래서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무릎을 뒤로 쫙 민다고 생각하시고, 자세를, 자, 키가 커진다고 생각하시고, 쭉 펴시면, 잘 느껴보시면, 요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쭉 펴면 여기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시고. 네. 이건 뭐 횟수 관계없이 시간 날 때마다 해주세요. 그러면 자세도 교정이 되고 근육 운동도 되는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방금 같이 운동까지 하셔서 이제 저와 함께 했던 8번의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첫 시간에 저희가 연골이 도대체 뭔지, 연골에 왜 문제가 생기는지, 퇴행성 관절염이란 것이 왜 생기는지 말씀드렸고, 왜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러면 치료한 뒤에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쭉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관절에 대해서 정말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지식은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서 주변 이야기, 정확하지 않고 틀린 이야기, 또 인터넷상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그동안 배웠던 거 정확하게 아셔서 여러분 스스로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변에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자신 있게 설명해 주세요. 네가 뭔데 그래? 그러면 나 EBS 평생학교 수료한 사람이야. 까불지 마.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네,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잘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이번 8강에서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응급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고혈압과 당뇨로 대표되는 이런 내과계의 질환들을 말하죠. 그 외에 만성신부전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이상, 간기형변증 같은 간질환, 그다음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을 추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평소에 약으로 조절하면서 잘 유지가 되다가도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급성 경과를 보이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만성질환의 급성 악화와 관련된 응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약,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복용하고 계시죠? 부모님, 조부모님뿐 아니라 이제 뭐 30, 40대 고혈압 환자도 많이 흔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고혈압을 그대로 방치하면 혈관이 석회화되면서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혈압이 더 올라가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고요. 중국에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고혈압이 왜 생긴 걸까요? 우리 말초에는 혈관이 다 세세하게 가서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혈액이 있는 건데 이 산소를 줘야 될 이 혈액이 제대로 말초까지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말초혈관들, 아주 미세한 말초혈관들이 사라진다, 막힌다. 이렇게 되면 그 조직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몸은 반사적으로 더 강한 압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더 세게 짜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팔뚝에서 재는 혈압은 높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치료를 혈압약이라는 걸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혈압약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그 악화를 막아주는 임시 방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혈압을 여기서 낮춰준다고 이 말초에 있는 혈관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만 낮춰줘서 이 큰 혈관들이 터지는 것만 막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충분한 운동과 채식 위주의 식사, 그리고 흰쌀이나 밀가루 같은 가공 탄수화물을 피하고 통곡물의 하나인 현미식을 생활화하는 것이겠죠. 고혈압과 관련된 응급상황은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에서 설명드린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 고혈압성 뇌병증, 혈압이 계속 올라가면서 심한 두통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동맥 박리, 대혈관이 너무 심한 압력에 의해서 이 찢어지면서 이 대혈관 3층 중에 한 층이 벗겨지면서 혈행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부전, 심장이 계속 세게 짜줘야 되다 보니까 심장의 근육에 무리가 오면서 심장이 퍼져버리면서 혈행이 가는 거를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또 콩팥부전, 콩팥 신장이 망가지면서 발생하는 그런 투석의 상태라든지 이런 무서운 질환들의 서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약만 먹으면서 버텨야 할 질환이 아니라 치료해야 될 질환입니다. 두 번째로 당뇨에 의한 응급상황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일단 저혈당이 되겠죠. 특히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인슐린 변화나 식사의 부족으로도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저혈당의 초기 증상인 식은땀과 어지러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혈당 체크기로 빨리 당을 찍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BST라고 하는데 혈당이 80 이하, 60 이하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사탕이나 설탕물 등을 빠르게 좀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식이 없어진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환자가 음식물을 스스로 삼키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탕이나 설탕물을 입으로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폐색이나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일단 119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와서 고농도 포도당 수액을 맞고 의식부터 일단 깨는 게 우선이죠. 약으로 당뇨를 조절하는 상황에서 저혈당에 너무 자주 빠진다면 이 작용기간이 긴 약의 특성상 조절을 세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약을 건너뛰면 안 되고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약의 농도를 조절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사탕 두 개씩 들고 다니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의식 저하까지 발생했던 경우에는 입원을 통해서 약 조절을 하고 퇴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고혈당에 빠지는 경우에도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혈당이 올라간 고혈당인 경우도 있지만 생명에 위협이 되는 심한 탈수나 케톤산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혼돈, 환각 같은 초기 의식장애에서 경련이나 의식저하까지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 응급실에서 다량의 수액 채취를 받으면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인슐린의 농도를 맞춰줘야 되고요. 요즘 혈당 체크기 중에 혈중 케톤을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 혈당 체크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혈당이 250 이상이면서 케톤이 양성으로 나오면 당뇨성 케톤 산증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와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케톤이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혈당이 500을 넘어가는 또는 확인 불가 이렇게 찍히는 경우에는 응급실의 도움을 빠르게 받으셔야 됩니다. 만성 심부전이라고 하죠. 우리 콩팥부전. 이 원인의 제일 큰게 이제 당뇨인데요. 그 정도에 따라서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장 투석이라고 하는 거죠. 투석 전 단계와 투석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투석 전 단계에서는 갑자기 신기능이 악화되거나 투석 단계에서 투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응급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신장을 통해서 배설해야 될이 요독 성분들, 이런 게 체내에 쌓이면서 인지장애나 기억력 장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심하게는 경련, 혼수까지 갈수 있는 요독성 뇌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부정맥이나 심정지까지 갈수 있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조절이 안 되는 악성 고혈압이라든지 호흡곤란이 동반이 되는 심부전이나 폐부종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심부전을 진단받은 경우 소변이 잘 나오는지, 몸이 갑자기 붓거나 체중이 늘어나지는 않는지 잘 확인하시고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주치의와 바로바로 상의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갑상선 관련 질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 상황이 있습니다. 조절이 잘 되지 않았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중독 발작이라는 상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감염이 온다든지 아니면 수술이나 외상에 의해서 갑자기 갑상선의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발열이나 빈맥, 구토, 구역, 식은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 전공의 시절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구토하는 젊은 여성 환자에서 갑상선 질환 여부를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단순 장염이겠거니 하고 응급 처치를 늦었다가 환자를 잃을 뻔했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즉시 응급실로 내원해서 산소와 수액 치료를 하면서 갑상선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를 하면 갑상선 중독 발작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뇌경색이라든지 저체온증,

감염 이런 걸로 인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적절하게 생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저체온, 호흡 저하, 의식 저하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요즘 갑상선 암이나 종양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수술을 한 뒤에 발생하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응급증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응급실에서 필요한 경우 기관 삽관을 통해서 호흡을 보조하면서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하는 치료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만성 질환과 관련된 응급 상황에 대처해서 중요한 점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본인의 상태 내지는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 약을 뭘 먹고 있는지, 무슨 질환으로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무슨 수술을 받았는지, 이런 과거력을 잘 알고 응급실, 응급의료진들한테 잘 전달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너무 급하다고 119가 왔는데 환자만 실려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타질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환자는 의식이 없고 보호자는 안 왔고, 그다음에 이 병원을 다닌 환자가 아니다. 이러면 저희 의료진이 그 환자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왜 의식장애가 왔는지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응급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응급실을 가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보호자가 같이 동반을 해서 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들려라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응급의료진들이 검사 전에라도 환자한테 적절한 응급처치를 빠르게 시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담배를 오랫동안 태우거나 광산 일을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화학약품을 다루는 일을 하셨던 분들에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폐포와 새 기관지의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들이 계속 진속이 되고 악화되면서 폐의 기능이 떨어져서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치료는 제일 중요한 건 금연이겠죠. 금연. 그리고 기관지 확장제나 스테로이드 흡입제 같은 거를 사용을 하는데 약화된 폐 기능을 살리는 치료는 아니고 더 악화되는 거를 방지하는 효과만 있습니다. 이미 파손된 이 폐포 세포들을 살릴 수는 없는 거죠. 심해지면 집에서 자가산소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양압환기요법이라고 하는 마스크 형태의 기계를 달고 살아야 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응급 상황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그리고 이산화탄소 혈증에 의한 의식 저하가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관삽관이나 기계호흡을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공호흡기로도 혈중 산소 수치를 올리기가 어렵거나 이산화탄소를 못 빼는 경우가 있으면 참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달았는데도 치료가 안 되는 상태, 폐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간혹 폐포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긴장성 기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폐가 한쪽을 밀리면서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흉관이라는 걸 튜브를 넣어가지고 관에서 공기를 빼주고 이렇게 해서 응급처치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더 흔하고 더 위험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 폐질환으로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서서히 의식을 잃는 모습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곁에서 보기에 참 안쓰럽고 가족들도 참 힘들고 안쓰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호흡곤란으로 힘들면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은 정말 너무도 보기 힘들더라고요. 의식은 멀쩡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혹시 담배 태우시나요? 금연 지금 당장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만성질환과 관련된 응급 상황과 처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의 지혜로 물고기를 기르는 강성원입니다. 여러분, 테라리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TV나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물고기 키우는 건 자신 없는데 작은 용기에 이끼와 자연물을 활용해서 정원을 꾸미는 나만의 정원을 갖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취미입니다. 저 역시도 물고기 기르는 어항도 좋아하지만 사실 더 좋아하는 것은 작은 용기에 자연을 담아내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테라리움을 꾸미는 자연 요소들과 이끼 등 여러 재료들을 소개해드리고 함께 테라리움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라리움은 사실 작은 용기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오늘은 여러 재료들도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만들어보는 목적으로 비교적 큰 어항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재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재료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맨 밑에 깔아줄 하이드로볼. 이 하이드로볼은 황토를 800도의 고온에서 활성화 공법으로 만든 재료인데 통기성과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흙입니다. 이 흙은 사실 종류는 크게 상관없어요. 일반 화원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배양토도 좋고 상토도 좋습니다. 수분을 머금어서 나중에 이 위에 이끼를 올려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테라리움을 장식해줄 이끼입니다. 이끼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이끼들인데 여기 있는 이끼가 서리 이끼, 그리고 비단 이끼, 털 깃털 이끼, 깃털 이끼 이렇게 다양한 종류도 있지만 오늘 제가 사용할 이끼는 바로 꼬리 이끼라는 종류입니다. 이끼는 생각보다 기르기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이 꼬리 이끼가 가장 튼튼하고 또 풍성해 보여서 오늘은 이 꼬리 이끼를 중심으로 테라리움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화산석, 꼭 화산석이 아니어도 되고 에그스톤이나 편석 등 다양한 돌들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파란 요소만 있는 테라리움에 좀 포인트를 주려고 화산석을 가져왔어요. 자, 그리고 이 재료는 허스크칩이라는 나무 껍질 같은 것인데 특별한 기능이 있다기보다 장식용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식물을 준비했어요. 이 식물은 아스파라거스 나누스라는 식물인데 백합과에 속하고 운이 좋으면 꽃이나 열매도 볼 수 있는 식물이에요. 줄기는 약간 대나무처럼 생기기도 했고 잎은 솔잎 모양으로 생겨서 테라리움에 엄청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생명력도 강해서 초보분들도 쉽게 기르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분무기와 작은 피규어들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 봤고요. 지금부터 차례차례 만들어 볼게요. 먼저 제가 준비한 용기는 사실 어항인데 가로가 45cm 그리고 폭이 30cm 높이가 30cm의 사이즈입니다. 이것보다 좀 더 작게 하셔도 되고 또 원형 어항으로 준비하셔도 되고 테라리움의 용기는 취향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좀 경사가 있는 다이나믹한 연출하기 위해서 이 사이즈로 준비해 왔어요. 이 용기는 간단히 세척하시고 그 위에 하이드로볼을 깔아줄 겁니다. 이렇게 한 2cm 정도만 깔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하이드로볼은 배수층을 만들기 위해 넣어주는 거예요. 물을 좀 많이 넣어줬을 때 물이 흙 쪽에만 고여있으면 과습으로 인해서 식물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래 하이드로볼 쪽으로 고이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원래 화분에는 물이 빠져나가도록 이제 작은 구멍이 있지만 이 테라리움의 용기에는 구멍이 보통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수층을 만들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깔고 나면 이 위에 바로 흙을 넣어줄 건데요. 오늘 흙은 평평하게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경사진 협곡 같은 느낌을 줄 거기 때문에 뒤쪽을 높게 아래쪽은 아주 낮게 깔아줄 거예요. 깔아주면서 식물도 같이 심어줄 거예요. 저는 이쪽 후면을 언덕으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아서 식재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식물들을 포트에서 뽑아서 포트에 있는 흙을 그대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좀 뭉쳐서 식재해주면 풍성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흙은 보시는 것 같이 경사를 최대한 연출해 줄 거예요. 앞쪽은 용기 하단이 보일 정도로, 뒤쪽은 경사가 심하면 심할수록 멋지게 연출되니까 최대한 가파르게 이렇게. 그리고 식물 주위에는 허스크칩을 좀 뿌려주겠습니다. 이 허스크칩은 이 안에서 공간을 좀 나눠주는 효과도 있고, 또 기능적으로는 수분을 조금 머금어서 흙이 너무 빨리 마르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이끼를 깔아줄 거예요. 이 이끼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마른 상태에서 옵니다. 마른 상태에서는 한달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요. 테라리움을 만들고자 할때 분무를 좀 해줘서 잎을 좀 파릇파릇하게 만들어 놓고 해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세팅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쯤 분무를 해놓은 상태예요. 한번 이끼를 깔아볼게요.

이 익기는 중간에 빈 곳이 없이 바닥면에 쭉 깔아주시면 되는데 그냥 흙 위에 얹어놓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얹어놓으면 나중에 알아서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꼭 뿌리를 내리지 않아도 수분을 흡수하면서 자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약간 지저분한 것들을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고, 이제 분무기로 분무를 해주면 마치 숲속에 비가 온것 같은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테라리움을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 테라리움을 연출하는 방법은 수천 가지이지만 대부분 좌우의 경사와 공간의 분할로 연출하면 꽤 멋진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테라리움을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테라리움에 사용된 생물은 아스파라거스와 이끼, 이두 종류죠. 이두 식물만 죽지 않게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두 식물 모두 필요한 것은 물, 빛, 바람입니다. 하지만 물의 양은 식물과 이끼가 좀 다르죠. 먼저 아스파라거스에게 물을 주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이 식물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한번 줄때 흠뻑 주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한두 포트 정도 심었으니까, 한번줄때한 500ml짜리 생수병을 기준으로 한병 정도 주시면 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테라리움은 화분과 다르게 옆면이 투명하니까 물을 주면 흙이 흠뻑 젖는 것이 보일 거예요. 이 흙을 보면서 흠뻑 젖을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왈칵 부으면 물이 한쪽으로 흘러버릴 수 있으니까 조금씩 여기저기 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끼의 물주기입니다. 이끼는 너무 건조해도 마를 수가 있고 또 너무 과습하게 오래 둬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무기로 잎을 적신다는 정도로만 뿌려주면 좋은데요. 좀 자주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이지만 어렵다면 최소 이틀에 한번 정도는 분무기를 사용해서 잎이 충분히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츠인데 오늘 세팅한 식물은 사실 반음지를 좋아하는 식물로서 강한 자연광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조명을 통해서 광량을 전달해 주면 좋은데 흰색 LED 조명을 기준으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바람, 환기인데요. 이 환기는 식물과 이끼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테라리움은 좀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가 잘 일어나기 어려운데 좋은 방법으로 우리 수경식물 키우듯이 작은 선풍기로 바람을 한 번씩 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크지 않으니까 요즘 손 선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선풍기로 한두 시간 정도 켜주시면 이 식물과 이끼 모두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식물과 이끼의 관리법은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식물에 맞춰 설명을 드렸어요. 네, 테라리움 만들기도 유지하기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 테라리움 하나만 집에 있어줘도 정말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질 정도로 자연적인 인테리어 효과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끼들은 동일 면적에 비해서 500배에 달하는 수분을 흡수했다가 방출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천연 가습 효과도 정말 뛰어나요. 네, 오늘 테라리움 만드는 것까지 해서 지금까지 8강 동안 집안의 자연을 들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2: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1: 자랑스러운 국주.
2: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1: 폭포 뒤에서 불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3: 안 밀려져요.
4: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1: 자,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2: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 됐대요. 너무나 좋은 차를 저희가 찾아왔어요.

0: 이게 동해 문어군요.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1: 네.
2: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1: 한 250억 했고요.
3: 연매출이
4: 13억?
1: 한 50억.
2: 나 10억대 정도 보십니다.
5: 진짜 문어꽃이 활짝 폈잖아요.
1: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 그래서 해물섞었지.
6: 우와!
7: It's magic.
8: 안 돼, 진짜 끝말이 진짜. 먹어보면 뿅뿅 아.
0: 맛있지?

0: 남자아이들이 83배 늘었다고 합니다.
1: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빠른 사춘기 성교식증입니다.
2: 저희 첫째가 가슴에 이제 멍울이 잡힌다 그래가지고
3: 시커먼 털 있잖아요.
4: 키는 180, 170, 170 커야 되는데 이게 왜 발달이 빠르지?
0: 성교식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1: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성교습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0: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1: 저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2: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3: 평생 사는 것도 빚은 거반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2: 돈보다 더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5: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5: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5: 080-961-9595.
6: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 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준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는 수식어가 딱 어울립니다. 지도상으로는 한참 떨어져 있지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같은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거죠. 근데 또 그렇게 가까운데도 솔직히 말해 잘 모르는 구석도 많아서 가까운 척하면서 은근히 낯선 친구 같은 느낌이죠. 미국은 우리를 아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알듯 말듯한 미국, 때론 알면 알수록 신기한 미국,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미국, 그 미국을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여러 각도에서 종횡무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지 미국을 아는 것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를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의 가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미국인들은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믿습니다. 자유는 미국이 독립하면서부터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였죠. 1776년 독립선언서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라는 권리를 선언하며 개인 자유를 지키는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했죠. 독립 후 미합중국을 결성하는 헌법 제정에서도 자유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을 외칠 때 사람들이 말한 자유가 단순한 하나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미국인들이 특히 강조한 자유는 리버티였지만 우리는 리버티와 프리덤을 모두 자유라고 번역하며 뭉뚱거리잖아요. 이 두 단어는 서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차이까지도 포함해서 미국 독립과 건국 초기 미국인들이 어떤 자유를 꿈꿨는지 그 자유가 어떻게 나라의 근간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첫 발을 내디뎠음을 알린 문서였습니다. 단순히 독립했다는 선언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의 기초를 세운 역사적 이정표였죠. 이 선언은 훗날 전 세계 식민지 사람들에게 독립의 희망이자 불씨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죠. 우리나라 역시 미국 독립선언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대한민국의 근대 민주주의 형성과 인권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서가 지닌 정치적, 사상적, 그리고 세계사적 의미를 차근차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보면 독립선언서는 13개 식민지가 영국의 지배에 정면으로 맞서 새 나라가 탄생했다고 선언한 문서입니다. 각 식민지는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서 외교하고 전쟁도 하며 무역을 할 권리를 스스로 갖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는 단순히 영국과 떨어지겠다는 뜻을 넘어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 중심의 식민 통치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독립선언서는 단지 13개 식민지의 탈영국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개념과 주권 개념을 세계에 알린 중요한 정치적 문서로 평가받습니다. 사상적으로 보면 선언서는 자연법과 사회계약, 인권사상을 절묘하게 엮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보편적 자유와 평등 원칙을 분명히 새겼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통해 그 정당성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국민은 그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할 권리가 있다는 혁명적 선언이었죠. 철학적으로 독립선언서는 영국 철학자 존 로크의 사회 계약론을 현실로 구현한 문서로 평가받습니다. 로크 사상의 핵심을 요약하면 정부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오며 억압적 정부에 저항할 권리는 자영권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럽은 오랫동안 절대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이 가장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독립선언서가 내세운 이상과 달리 당시 미국 현실은 달랐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선언문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자유로워야 한다고 했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폭력과 학살에 시달렸고 남부에서는 노예제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실제로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도적, 법적 보호가 부족한 이들은 오랜 세월 억압과 차별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즉, 독립선언서의 리버티와 프리덤이란 말이 모두의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깊은 간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출발점일 뿐 현실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치열한 노력과 갈등,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선언서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이해했을 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길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줘.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버지니아 식민지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자유, 리버티입니다. 그럼 자유라는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17, 18세기 유럽에서는 계몽주의라는 사상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이성, 경험, 합리, 과학을 존중하며 옛 권위와 미신을 거부한 이 사상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존 로크 외에도 몽테스쿠에, 볼테르 같은 철학자들은 생명, 자유, 재산권이라는 자연권을 주장하며 자유의 철학적 토대를 세웠죠.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와, 미국인들은 정말 철학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죠. 정말 당시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유럽 계몽주의 사상에 심취해서 독립을 결심했을까? 이런 의문이죠. 물론 그렇지는 않죠. 미국인들이 독립을 결심한 건 영국 왕과 정부에 대한 구체적 불만과 일상적 억압이 쌓였기 때문이죠. 패트릭 헨리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을 때 그건 단지 멋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억압의 굴레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향한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평화라는 이름 아래 노예 같은 삶을 강요받는다면 차라리 그런 평화를 거부해야 한다는 단호한 선언이었죠. 패트릭 헨리를 비롯해서 독립을 외치는 미국인들이 왜 그런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구호를 외쳤을까요? 우선 그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770년대 미국 식민지 사람들은 자신들을 영국과 동등한 영국인으로 여겼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무리한 세금과 정치적 억압 속에서 재산과 권리가 끊임없이 침해당했죠. 예를 들어 인지세법은 미국 식민지 주민들에게 종이류의 세금을 부과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든 문서에 수입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신문, 각종 계약서, 심지어 대학 졸업장 등에도 이런 인지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인지세법 파동이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길에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 이전엔 영국의 세금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상인들이었는데 이제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이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죠. 이때 미국인들이 내세운 구호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 구호였습니다. 당시 영국 외에는 식민지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보스턴 학살은 긴장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영국 군인들이 시위 중인 보스턴 시민을 향해 발포해서 5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는 대중의 반영국 감정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죠. 그때 자유니 뭐니 철학적 사상을 미국인들이 들먹였겠어요? 그냥 군중들의 분노가 크게 작용한 것이죠. 보스턴 학살은 미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영국의 만행을 기억하는 상징적이자 중대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독립으로 가는 길에 발생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죠. 이는 독립혁명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영국 동인도회사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식민지에 중국산 차를 싼값에 대량 판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정부는 차법을 통해 중국산 차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민지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식민지들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 원칙을 다시 내세우며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1773년 12월 급진적인 독립운동단체인 자유의 아들들이 주도해서 보스턴 항구에 정박한 동인 도회사 소속 배들의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보스턴 차 사건은 영국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영국 정부는 이를 반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제법을 통과시켜 식민지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분노로 들끓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미국인들은 그 법을 억압법 혹은 참을 수 없는 법이라고 부르며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강경 대응을 선택한 영국 정부와 이에 맞서는 미국 식민지인들은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1775년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이렇게 해서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은 단지 항의 행동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 과정의 중대한 변곡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독립혁명이 존 로커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단순한 철학적 이상에 의한 행동이기 이전에 당시 식민지 현실과 정치적 필요에 깊이 뿌리 내린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과 미국 독립혁명가들이 로케 사상을 선택한 배경에는 당시 식민지 주민들의 구체적 현실과 정치적 요구가 깊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자유가 있었죠. 이 자유는 단지 이론적인 이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을 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몽주의가 유럽보다 미국에서 더욱 깊고 널리 꽃피울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는 미국의 사회, 정치, 문화적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도 계몽주의는 자연권, 평등, 자유, 국민주권 같은 개념을 강조했죠. 그렇지만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신분제도와 강력한 귀족 중심 사회 구조 때문에 이런 사상이 사회 전반에 완전히 뿌리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여전히 왕권과 귀족층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 변화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죠. 반면 미국 식민지 사회는 신분제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유럽과 같은 명확한 귀족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영농, 상인, 공예인 등 중산층 시민들이 사회의 주축을 이루었고 이들은 정치 참여와 종교 자유를 적극적으로 추구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비교적 종교적 다양성이 높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개인과 집단의 자율의식이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계몽주의 사상이 미국에서 더 널리 퍼지고 깊게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인쇄술과 신문, 팸플렛 같은 새로운 정보 매개체도 계몽사상의 확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토마스 페인의 상식은 1776년 초 등장하자마자 수만 부가 인쇄되어 거리와 가정 곳곳에 퍼졌습니다. 복잡한 철학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하고 단호한 언어로 영국 왕정과 식민지 통치의 부당함을 폭로했습니다. 페인은 영국 시민이었는데 미국에 이주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자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립하게 되면 자유의 사상에 기초한 특별한 나라가 될 것이기에
독립은 시대의 숙명이라고 부추겼습니다.

상식은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립과 자유, 평등에 대한 열망을 불태웠습니다. 그 불씨는 급속히 번져 상식 출간 반년 만에 미국 독립선언서가 채택된 것입니다. 이 작은 팜플렛 한 권이 자유를 향한 대중의 목소리를 깨운 혁명의 선언문이었죠. 결과적으로 미국은 유럽보다 계몽주의 사상을 더 깊이 받아들여 자유를 제도화했으며, 이는 오늘날 헌법주의와 개인 권리 보호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유럽이 계몽주의라는 씨앗을 뿌렸다면 미국은 그 씨앗을 비옥한 토양에서 키워 자유라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시킨 셈이죠. 이제 미국인들이 독립을 외치면서 내세운 자유의 의미를 찬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깊이 스며든 유럽 계몽주의 사상가 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는 존 로크였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도 로크의 철학에서 큰 영감을 받았기에 독립선언서에서 로크의 사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로크는 17세기 영국의 철학자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는 보편적인 규칙, 즉 자연법을 가졌고, 이를 토대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당시로서는 생명과 자유를 자연권으로 보는 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웠지만, 재산권도 동등한 수준의 권리로 포함한 점은 매우 참신한 개념이었습니다. 특히 내 손으로 땀 흘려 얻은 재산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은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 점차 자본주의와 도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계급이 고정된 사회를 넘어 새로운 시민계급, 즉 부르주아지가 등장했습니다. 부르주아지는 원래 도시 거주자를 뜻하는데, 주로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재산을 축적한 계층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재산권은 단순한 소유 이상의 의미로 생활의 자유와 안정, 사회적 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었죠. 이런 로크의 재산권 사상은 특히 미국 식민지인들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많은 사람은 계급과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아메리칸 드림을 쫓으며 자신의 노동과 재산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죠. 특히 로크의 주장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부가 개인의 자유권을 건드리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저항권을 발휘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로크의 자유권은 생명, 자유, 재산으로 압축됩니다. 한편 17세기 유럽에서 자연권 사상의 중심에는 존 로크뿐 아니라 토마스 홉스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지만 그 권리와 정부 역할에 대한 관점은 크게 달랐습니다. 홉스가 1651년에 쓴 리바이어던은 마치 인간을 본능적으로 나만 최고, 다 내 것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낙인 찍는 저술이었어요. 자연 상태는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표현했죠. 이 표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홉스가 내린 처방전은 단호했죠.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에게 권리를 통째로 바치고 묻지도 따지도 말고 복종하란 거였죠. 로크가 정부가 마음대로 통치하면 국민이 저항할 권리가 있어라며 국민의 반항 정신을 띄웠다면, 홉스는 반항? 그게 바로 혼란의 시작이다 하고 무조건 밟아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홉스의 사상을 절대주의적 사회 계약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17세기

1988년 명예혁명과 시민권 신장의 역사적 배경에서 발전했습니다. 명예혁명은 전제군주의 전횡에 맞서 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법치주의와 개인 권리를 보호하는 정치 체제를 확립한 사건이었습니다.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자연권을 강조하며 정부는 이를 보호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정부가 권리를 침해하면 국민은 저항하고 정당하게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미국 식민지인들이 홉스보다 로크의 사상에 매료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국 정부의 과도한 세금과 정치적 억압에 맞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제한된 정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로크의 자연권과 저항권 이론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기에 미국 독립선언서에 로크 사상이 깊이 반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생명과 자유는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좀 의아하죠.

로크의 사상에서 재산권은 자연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없잖아요. 흥미로운 점은 제퍼슨이 작성한 독립선언서의 초안에는 재산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본에는 그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독립이 부유한 자들의 권리 주장으로 오해받을까 우려해서 재산이라는 단어를 빼고 행복 추구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대체 뜬 것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핵심 가치는 바로 자유, 리버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건국 이념에서 자유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할 때 사실 두 가지 다른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리버티와 프리덤입니다. 우리는 두 단어를 모두 자유라고 번역하고 일상에서는 이 둘을 모두 자유라고 통칭하지만 두 단어의 차이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프리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게 법과 제도로 보장해달라. 이건 리버티입니다. 프리덤은 주로 외부의 간섭이나 제약 없이 개인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즉 행동의 자유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누구에게나 방해받지 않고 원하는 옷을 입거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상황이 프리덤에 해당합니다. 미국 건국 초기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 종교의 자유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즉, 프리덤은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연결된 개념입니다. 반면 리버티는 좀 더 복잡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간섭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사회나 정부 같은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 권리와 선택이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지거나 법 앞에서 평등하게 보호받고 언론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정부가 이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모두 리버티에 포함됩니다. 즉 리버티는 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이 공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자리 잡은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프리덤은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한다는 개인의 행동 자유라면 리버티는 법과 제도가 나를 보호해 내 권리를 보장한다는 공적인 자유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게요.

꿈과 거리에서 큰 소리로 의견을 말하는 것이 프리덤이라면 그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리버티입니다. 만약 정부가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억압한다면 그 사람은 프리덤은 있을지 몰라도 리버티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프리덤은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 가깝고 리버티는 내 권리를 실제로 누리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독립을 외치며 리버티, 즉 자유의 이상을 내건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리덤, 즉 방해받지 않는 자유를 놓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립 이후 제정된 미국 헌법과 권리 장전은 바로 이 프리덤을 구체적이고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언론, 집회의 자유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자유를 명확히 보호합니다. 이 자유들이 바로 프리덤입니다. 또한 건국 이후 노예제 폐지 운동에서 자유를 의미할 때 프리덤이 사용된 것도 좋은 예입니다. 즉 리버티가 혁명의 불꽃을 밝힌 이념적 슬로건이었다면 프리덤은 그 이상을 현실로 옮기는 실제 도구로서 헌법 속에 뿌리내린 셈이죠. 이렇게 리버티와 프리덤은 서로를 보완하며 추상적인 이상에서 구체적인 실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미국의 자유 이야기는 결국 이 두 개념이 만나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인 셈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정치 질서와 근대 인권 사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기념비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독립선언을 넘어서 인간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과 저항권을 명백하게 천명한 최초의 선언이었죠. 이 처음이 가지는 무게와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서 나아간 이 한 걸음이 이 수많은 자유와 권리 쟁취의 토대를 마련했고 오늘날까지도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시민 자유 논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자유와 정의를 향한 투쟁에서 이 선언서가 던진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종, 성별, 신분, 국적을 넘어선 보편적 자유와 평등의 개념은 사회적 약자 권리 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고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는 견고한 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초의 경험으로서 미국 독립선언서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는 그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보여준 자유의 두 얼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후 역사 속에서 그 자유가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0: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1: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0: 자랑스러운 국주.
1: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0: 축구 뒤에서 불 맞아보는 거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2: 안 밀려져요.
3: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자,
0: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0: 와, 이게 동해 문화군요.
1: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2: 네.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3: 한 250억 했고요.
4: 매출이
5: 13억?
6: 한 50억.
7: 그냥 10억대 정도 보시고.
8: 진짜 도로꽃이 활짝 폈잖아요.
9: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고 그래서 해물섞었지.
10: 우와!
11: It's magic.
12: 안돼, 진짜 끝나지 진짜. 먹어보면 뿅뿅 가.
13: 오, 잘 먹는다.
1: 맛있지?

0: 남자아이들이 83배 늘었다고 합니다.
1: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빠른 사춘기 성교식증입니다.
2: 저희 첫째가 가슴에 이제 멍울이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3: 약간 시커먼 털 있잖아요.
4: 키는 180, 170, 170 커야 되는데 이게 왜 발달이 빠르지?
0: 성교식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1: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성조숙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0: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연주곡들을 사람들이 저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내가 아는 언어 중에서 제일 솔직하고 제일 예쁜 단어가 있을까? 그런 말들을 아 우리가 진짜 많이 해줘야겠다.

0: 더 미싱 링크 본방 사수 장면 돌파.
1: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EBS 프로그램과 함께해요. 아빠를 만나러 한국을 찾아온 아이들의 가슴 벅찬 여정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국경을 넘은 특급 사랑 손주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일주일 왔다 내 손주.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마법 같은 솔루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알다가도 모를 고양이의 묘한 행동. 반려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고양이를 부탁해. 가족과 함께 EBS.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서펀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호르지 지진탐정가로 활동중이다. 현지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0: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투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제이와 성 친구들.
1: 제이와 친구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0: 아이고, 하나도 안 잡히네. 곧 잡히겠지. 어? 아, 크다.
2: 축하해, 제이.
0: 너희도 곧 잡을 수 있을 거야. 어? 갈매기잖아. 안녕. 어? 배고파? 자. 잘 가.
3: 겨우 잡은 걸 치면 어떡해.
0: 괜찮아.
3: 좀 아깝다.
0: 또 잡으면 돼.
2: 어? 저기 좀 봐. 뭐 하는 거지?
3: 길을 잃었나?
0: 저쪽으로 가보자.
2: 왜?
0: 갈매기가 뭔가 알려주려는 것 같다.
3: 여기도 안 잡히는데.
0: 잡았다.
2: 나도 잡았어. 여기 물고기가 많은지 어떻게 알았어?
3: 그러게.
0: 갈매기 덕분이야.
3: 정말?
2: 신기하다.
0: 이제 우리 집 갈래?
3: 좋아.
0: 자. 섬 구경시켜줄까?
3: 응.
2: 그래.
0: 숲속에 멋진 폭포가 있거든.
2: 가보자. 와, 코코넛이네.
3: 와, 정말
0: 맛있겠다. 내가 따볼게.
2: 응. 자.
0: 아휴, 어쩔 수 없지.
2: 해리, 괜찮아? 내가 해볼게.
0: 우와, 잘 올라가는데. 힘내.
2: 안 되겠어.
0: 그럼 내가 해볼게.
2: 그걸로 따려고?

0: 원숭아, 코코넛 좀 따줄래?
1: 오케이.
0: 다녀와.
2: 고마워.
0: 잘 가.
3: 와. 제이, 원숭이들 친구야?
0: 응. 노래를 불러주면 부탁을 들어주거든.
3: 그랬구나.
4: 자꾸 같은 곳을 도는 것 같은데.
3: 이 길 맞아?
0: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걱정 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3: 왜? 눕히잖아.
0: 뽀삐, 가만히 있어.
3: 가만히? 왜?
0: 움직이면 더 빠지거든.
3: 그렇구나.
4: 그럼 이제 어떡해?
0: 아!
4: 방법이 있어?
0: 아니, 폭포로 가는 길이 생각났어.
3: 뭐?
4: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바람이다!
0: 왔구나. 오랜만이야. 이번에도 늪에 빠졌어. 좀 도와줄래? 친구들도 부탁해. 고마워.
3: 고마워.
2: 잘 가.
3: 제이는 친구가 많구나.
0: 응, 섬에 사는 애들은 전부 친구야.
4: 와, 멋지다. 제이, 벌들도 친구야? 그럼 꿀 좀 달라고 하자. 친구잖아.
0: 그래, 잠깐만 기다려. 안녕, 꿀 좀 가져가도 될까? 배가 불러.

0: 그럼 조금만 가져갈게. 아, 빨리 먹고 싶다.
1: 나도.
0: 얘들아. 도망쳐. 빨리. 주위 엄청 빠르잖아. 도망쳐. 너희도 친구라면. 착각했나봐. 괜찮아. 아, 저게 내가 말했던 폭포야.
1: 멋지다.
0: 힘들게 온 보람 있네. 그치?
1: 시원해.
0: 정말.
2: 제이와 친구들이 물놀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0: 와, 맛있겠다. 이제 먹을까? 아까 그 갈매기잖아. 너희도 왔구나. 다 같이 먹자.
1: 좋아. 맛있어. 잘 먹었다.
0: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집으로 들어가자.
1: 안녕. 비가 많이 오네.
0: 걱정 마. 금방 그칠 거야.
1: 정말?

0: 우와, 정말 비가 그쳤어.
1: 이제 돌아갈까?
0: 그래, 늦기 전에 가는 게 좋겠어.
1: 아쉽다.
0: 또 놀러 올게. 뭐? 배가 없어.
1: 으악, 정말.
0: 바람에 휩쓸려갔나 봐.
1: 어떡하지. 다른 거 타고 가면 되지.
0: 다른 거?
1: 잠깐만. 뭘 타라는 거지?
0: 그러게.
1: 자, 여기 있어. 그걸 타고 언제 가? 천천히 가면 되지. 나도 같이 갈게.
2: 친구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 뽀롱뽀롱 마을로 향했어요.
1: 아휴, 이러다 밤에 도착하겠네. 저건! 우리 배가! 고래가 찾아줬나 봐.
0: 정말?
1: 응, 고래도 친구거든. 우와, 이제 빨리 갈 수 있겠다. 왜 저러지? 재채기를 하려나 봐.
0: 배가...
1: 고래가 미안한가 봐.
0: 괜찮아.
1: 어쩔 수 없지. 하, 고래야. 뽀롱뽀롱 마을까지 태워다 줄래?
0: 우와. 고마워.
2: 호비와 해리가 제이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네요.

EBS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 양옹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0: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 놀이, 도섬이랑 가게 놀이, 종이 울리면
1: 놀이터로 와.
0: 신난게.

0: 더럽고 끔찍해. 이런 걸 누가 먹어 마셔. 흥, 누가 와서 두고 보면 알겠지. 자, 모두 와서 드세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아무도 안 먹는다고. 흥, 먹고 싶어 할 친구가 있지. 곰말이야. 곰도 안 먹을걸. 아주 먹는다니까.
1: 안 먹을걸.
0: 곰아, 먹을 테니까.

엄마, 내가 뭘 가져?

엄마? 마샤, 여기 좀 봐. 지도야.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 저긴 낚시하는 곳인데. 또 낚시하러 간 게 분명해. 찾으러 가보자.

0: 건 뗏목이야. 무리를 다닐 때 타고 다니는 거래. 그럼 이걸 타고 떠나보자, 지금 당장!
1: 아이, 그건 위험해!
0: 그치만 재밌을 거야!
1: 아무튼 안 돼! 애들끼리만 배를 타면 안 된단 말이야!

0: 멋지긴 뭐가 멋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1: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0: 정말? 어딘데?
1: 우리가 가는 곳은 앞이야.
0: 다시 돌아가야 해.
1: 아,

이제 곧 다샤가 도착할 거야. 다샤는 내가 웅덩이 뛰기를 하는 동안에도 날 지켜줄 거라고.

0: 하지만 난 놀라운 게 아니야. 철새가 이동하는 걸 보러 왔거든.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지.
1: 그래, 가자. 내가 너한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새를 보여줄게. 아마 엄청 놀랄걸.

0: 안녕 친구. 요얍. 야, 자 보이지? 아주 멋진 철새가 우리를 찾아왔다고.
1: 만나서 반가워. 여긴 저런 새가 없는데 정말 철새가 맞는 거야?
0: 그럼 완전 진짜지.
1: 글쎄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
0: 아주 좋아. 그럼 이제

0: 여기? 이걸로 뭐라게?
1: 절새들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돼 있어.
0: 이건 말도 안 돼. 왜? 자.
1: 하지만 철새는 사탕과 과자를 먹지 않는다고.
0: 이 친구는 달라. 사탕도 먹는 걸?
1: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네가 둥지를 짓는 걸 보고 싶은데 여기가 좋겠다. 시작해 줄래?
0: 둘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아, 둥지를 짓고 있구나. 나도 도와줄게. 좋았어.
1: 오, 글쎄, 이건 곧 부서질 것 같은데.
0: 무슨 말도 안 돼. 자, 어때?
1: 절세는 절대로 이런 둥지에선 살지 않는다고.
0: 이 친구는 둥지에 살지 않아.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빠빠 빠빠 빠빠.
1: 이 책에서 철새들은 냉장고에 살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0: 하지만 이 친구는 살거든.
1: 그게 사실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 이번에는 네가 하늘을 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0: 여기들 있었구나. 빨리 웅덩이찍이 놀이하러 가자.
1: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여기로 날아온 거야?
0: 그건 아주 간단하지.

0: 아직 안 끝났어. 깃털 다듬기랑 생체양법은 다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아침 노래는
1: 이제 이 친구 그만 놔줘. 웅덩이 끼기 놀이할 거라고.
0: 곧 밝혀질 테니 두고 보시지.
1: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0: 이렇게 잘 그리는 거지? 마샤, 이 친구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철새가 분명해, 그렇지?
1: 그래, 네 말이 맞아. 작고 귀여운 철새지.
0: 이 모든 걸 학교 친구들한테 말한대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1: 모두 믿을걸?
0: 어?

이주를 하는 펭귄은 아주 특이한 새입니다. 그들은 과자를 먹고 차를 마시고 냉장고에 살죠. 또 비행기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고 심지어 그림도 그릴 수 있답니다.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0: 찾았다.
1: 여기 있었네. 안녕.
0: 우리 지금
1: 숨바꼭질 할 거야.
2: 같이 할래?
3: 당연히 같이 해야지. 너희들이 숨어. 내가 찾을게.
4: 책 보면서 못 찾을 텐데.
3: 내가 못 할까 봐 걱정하지 마. 찾으면 손가락으로 가리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슴 언니 찾는다. 다시 책 봐야지.

0: 내게 숨어? 난 어디에 숨지? 그래, 네 뒤로!
1: 사!
0: 이런... 사!
1: 바디 이름?
0: 바로! 오!
2: 다슴 언니 찾는다! 사 찾았고, 일도 찾았고! 오!
1: 빼기 일은?
0: 바로 사!
1: 봐! 오가 손가락으로 우리 가리켰어!
0: 오가 여기 있었네!
1: 어떻게?
2: 나는요, 섬! 숨바꼭질 달인이지! 더하기 3은?
3: 바로!
2: 오! 다슴 언니 찾는다! 2도 찾았고, 3도 찾았고! 5 빼기 3은?
3: 바로 2! 손가락 표시가 2개 있어!
1: 오가 우리 찾았네! 대체 어떻게?
3: 여기 있었네!
2: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잘한다고 했잖아. 자, 이번엔 내가 숨을게. 예!
1: 2
3: 3
0: 4
3: 다슴 언니 찾는다!
1: 아, 조심!
0: 더긴 사는 바로?
1: 찾았다!
2: 대단한데? 그럼 또 찾아볼래? 오?
0: 빼기 사는
1: 바로 이!
3: 어서!
0: 조심!
3: 더하기 2는 바로!
2: 오!
0: 찾았다!
2: 굉장해! 그럼 또 찾아볼래? 오?
3: 빼기 2는
1: 바로 3! 찾았다!
2: 정말 대단해! 너희 모두가 날 찾았네?
3: 숨바꼭질 잘하는 법 좀 알려줄래?
2: 물론이지. 이렇게 해봐.

0: 번개면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그 벗어.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2: 거기 안 서 있지.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0: 그래, 서포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3: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4: 여행을 떠나볼까?

0: 말이요.
1: 그러니까 그날은 유난히도 파도가 잔잔한 날이었죠.
2: 바다는 정말 아름다워. 내가 이래서 바다 여행을 좋아한다니까.
3: 아니, 저건
1: 고래 아가씨의 점프 훨쩍 너무 멋진 걸. 나 고래 아가씨에게 반해버렸다.
4: 그날 그렇게 사랑에 빠져버린 우리 둘.
2: 그래서 우리 결혼합니다!

0: 얘들아, 얘들아, 너네 연습 많이 했어?
1: 당연하지.
2: 코끼리랑 고래가 우리한테 특별히 축가를 부탁했는데 열심히 연습했지.
3: 둘의 멋진 결혼식을 망칠 순 없잖아.
1: 지아나, 연습 많이 했나 보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맞춰볼까?
3: 좋아.

0: 자, 그럼 이제 슬슬 용군의 시작으로 가볼까?
1: 잠깐! 결혼식에서 피아노 반주할 오순이랑 주례해 주실 문어 박사님도 여기서 우리랑 같이 출발하기로 했어.
2: 얘들아!
3: 오순아 왔구나!
4: 오순아, 피아노 연습 많이 했어?
2: 많이 했는데 나 피아노 못 칠 것 같아.
3: 뭐? 왜?
2: 아니, 결혼식장에서 피아노 칠 생각만 하면 너무 떨려.
5: 신랑 신부 입장.
6: 오, 입장한다.
2: 피아노 치다 다 틀려서 결혼식을 망쳐놓을지도 몰라. 나 결혼식장에서 피아노 못 칠 것 같아. 너네가 고래랑 코끼리한테 미안하다고 대신 좀 전해줘.
3: 가자.
1: 오순아, 네가 지금 긴장되고 떨리는 건 당연한 거야.
0: 그래, 긴장되고 떨려서 피아노 치다가 틀리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2: 그런 거야?
4: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7: 만약 피아노 치다 틀리면 우리가 도와줄게.
2: 너희가? 어떻게? 아, 연습인데도 떨리네.
4: 할 수 있어? 화이팅!
0: 네!
2: 너희들이 이렇게 우와! 하고 소리치면 내가 피아노 틀려도 하나도 안 들리겠다.
0: 바로 그거지.
1: 그럼 오순이 너 우리랑 같이 결혼식장 가는 거지?
2: 응, 가야지.
4: 오, 좋았어. 아, 이제 주례를 맡은 문어 박사님만 오시면 되겠다.
7: 근데 주례가 뭐야?
4: 아, 맞다. 주례라는 말 처음 들어보겠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8: 꼭 풀고 갈 거야! 맞아!
4: 결혼식에서 하는 주례.

0: 그래?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1번 신부가 던진 부케를 받는 걸 주례라고 한다. 2번 축하 노래 부르는 걸 주례라고 한다. 3번 신랑 신부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결혼식을 진행하는 걸 주례라고 한다. 40년 전에. 이 중에서 주례는 뭘까?
1: 정답 3번.
0: 왜 그렇게 생각해?
1: 노래는 우리가 하니까 아니고 문어 박사님이 신랑 신부에게 좋은 얘기를 잘해주실 것 같아서.
0: 오, 딩동댕 정답! 예!
2: 그래, 지아 말대로 내가 주례를 잘 할 것 같아서 나한테 부탁을 했나 본데. 주례 망했어. 망했다고!
3: 아니, 문어 박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4: 응? 아니, 결혼식은 시작도 안 했는데 주례가 망하다뇨?
2: 내가 말이야! 결혼식에서 할 주례사를 밤새도록 적어놨는데 글쎄. 아치. 아, 주례사 써놓은 거 다 지워졌어. 진짜 잘 썼는데.
3: 아니 그럼 주례사 다시 쓰면 되잖아요.
2: 아니 그럴 수 없어. 내가 밤새도록 써놓은 수십 장의 주례사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딩딩아.
0: 어, 예?
2: 네가 나 대신 결혼식 주례 좀 해줘. 네가 나랑 제일 비슷하게 생겼잖아.
0: 네? 아니, 제가 어디가 비슷해요?
3: 자. 어. 문어 박사님, 오히려 잘 됐어요. 주례사는 그렇게 길 필요 없어요.
4: 맞아요. 문어 박사님이 고래랑 코끼리한테 제일 해주고 싶은 말 딱 한마디면 돼요.
2: 제일 해주고 싶은 말이라면 뭐... 좋은 짝 만나서 참 좋겠다 이건데.
5: 오, 좋네요.
2: 어? 그래? 아, 이거면 될까?
5: 그럼요.

0: 그럼 이제 용궁 예식장으로 출발! 하기 전에
1: 재미있는 퀴즈는 풀고 가야지.
2: 동동이
1: 댕댕이가 함께하는 하늘그린 찾기.
2: 우와, 고래와 코끼리의 멋진 결혼사진. 다른 부분을 찾아봐.
1: 이번에도 다른 부분을 찾아봐.

0: 신랑과 신부 다른 부분을 찾아봐.
1: 잘했어 친구들.
2: 자 그럼 다 같이 용궁 예식장으로 출발.
3: 예식장에 있어야지. 왜 여기 있어?
4: 얘들아, 나 이 결혼 취소해야 할 것 같아.
1: 뭐? 아니, 넌 또 왜?
4: 아니, 내가 그 결혼 기념 예물로 오로라 빛깔이 나는 귀한 조개 껍데기를 준비했거든.
1: 설마 길에서 잃어버렸어?
4: 아니, 바다에서 잃어버렸어!
5: 바다에서 잃어버리면 더 찾기가 힘들 텐데.
4: 맞아. 그래서 나 이 결혼 취소해야 할 것 같아.
6: 무슨 소리!
4: 끼리끼리 코끼리 씨!
7: 고래고래 고래씨, 예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이요. 그러니 이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용궁 예식장으로 갑시다. 출발! 우와!
6: 베이비 울지 마요.
4: 나 속상해져요.
5: 고래 아가씨 많이 속상하겠다. 아 맞다, 거북 할머니.
8: 네, 지금부터 육지 멋쟁이 코끼리 신랑과 바다 예쁜이 고래 신부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그럼 주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코끼리 신랑, 고래 신부, 좋은 짝 만나서 참 좋겄다. 부럽다, 부러워.
9: 맞아, 부러워.
8: 앞으로도 우리가 더 부러워할 수 있도록 아주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세요. 주례 끝. 우와!
2: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노래를 준비했어요.
4: 가만 가만.
2: 왜?
4: 지아가 없어.
2: 아니 어디 갔지?
4: 그러게.
1: 이걸 어떻게 어떻게?
2: 자자자자 결혼식을 망칠 순 없으니까 일단 Let's go.
4: Let's go.
10: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5: 잠깐만요. 찾았어요. 오로라 빛깔 조개 껍데기 이거 맞지?
4: 우와 맞아 맞아.
7: 어머. 아니 이걸 어떻게 찾았지?
5: 우리 동물병원에 자주 오시는 거북 할머니한테 얘기했더니 태평양의 모든 거북들한테 얘기해서 찾아주셨어. 우와!

0: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시다.
1: 네.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볼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2: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3: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4: 내 이름은 로이비 통통 세르린 누아.
5: 있어, 외계인 있다고.
6: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7: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8: 알고 싶지 않아.
9: 죽음, 무서운 걸
10: 이제 써내도 한 시간.
11: 뇌를 바꿀
12: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엑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2: 작아진 한글 용사 아이야.
3: 동화책 읽어야지.
4: 으아, 개미다.
3: 에이, 작은 개미가 뭐가 무섭다고.
5: 내려가라, 어서 내려가라.
4: 잠하지 마.
6: 오늘은 어떤 한글을 파괴할지 고민이군.
7: 천지!
6: 아이야?

0: 오늘은 꼭 훈민정음을 되찾고 말겠다.
1: 부모님?

0: 이런, 한 발 늦었어.
1: 하마터면 훈민정음을 뺏길 뻔했어.
2: 큰일 날 뻔했어요. 훈민정음이 작으면 어디 숨기기라도 할 텐데.
1: 그러니까 작게? 그렇다면 작아지다. 훈민정음이 작아지다.
2: 훈민정음엔 마법이 안 통하나 봐요. 아이한테 마법이 잘 통했는데.
1: 아이야한테는 잘 통한다?
3: 어.
1: 오늘은 이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오늘은 바로 이 한글.
5: 쯧!
6: 지읒, 아, 기역, 작, 이응, 아, 아,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1: 작아지다.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아주 재밌겠군.
3: 또 한글이 파괴됐어. 이게 무슨 일이지?
7: 우리가 작아졌어.
8: 한글이 파괴되었는데 아이야는 왜 안 나타났지? 한글 용사 아이야!
0: 대왕별님, 저희 여기 있어요!
9: 대왕별님!
8: 무슨 일이 생긴 건가?
7: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 봐.
0: 어떡하지?
3: 우선 자음이와 모음이에게 가보자.
7: 좋아. 헛.
8: 오늘 파괴된 글자는 이응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를 어서 찾아야 해.
9: 모아!
10: 어디서 아이야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11: 아이야?
10: 안 왔는데?
3: 너무 작아져서 우리가 안 보이나 봐.
7: 어떡하지? 이 동화책을 떨어뜨려서 눈길을 끌어보자.
0: 오, 좋아. 동화책이 이렇게 무거울 줄이야.
3: 더 세게.
10: 동화책이 왜 떨어졌지?
9: 자음아!
12: 어? 아이야? 아이야가 개미처럼 작아지다니 어떡해요? 갑자기 왜 작아진 거예요?
3: 우리도 이유를 모르겠어.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이응과 시옷이 들어간다고 했어.
12: 이응과 시옷이면 혹시
13: 용사?
0: 이럴 수가. 천지가 용사 글자에 작아지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7: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용사 글자를 찾아야 해.
3: 자음아, 모음아, 준비됐지?

0: 아이 어디 있어요?
1: 우리 여기

0: 우리가 너무 작아져서 글자를 찾기도 힘들어.
1: 그래, 한글 마법으로 우리 몸을 다시 커지게 만들어보자.
2: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펼쳐줘.
3: 네. 천지?
4: 너희들도 똑같이 만들어주마. 작아지다. 자음이와 모음이도 작아지다.
3: 우리도 작아졌어.
5: 진짜 작아졌네. 야!
3: 도망가!
1: 자음이 모음이가 위험해.
4: 너희들은 나랑 싸워야지.
1: 뿅망치로 지진 파! 피해! 태극봉 회오리 쥐어차!
4: 태극봉 회오리? 오, 시원한데. 마법도 필요 없겠어.
0: 부메랑! 야! 하! 하!
4: 정말 가소롭군.
5: 어디로 간 거야? 너무 작아서 못 찾겠네. 어? 여기 있나?

0: 말이야!
1: 헐? 오,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들어봐. 어때?
2: 오, 우리 어서 힘을 합치자.
1: 좋아.
3: 좋아.
1: 좋아.
4: 한길 용사 아 이 야.
5: 뭐지?
1: 응?
5: 저리 가! 저리 가! 죽어보자! 얼리야!
6: 천지가 사라졌어!
7: 야호!
8: 아이야!
1: 자음아, 모음아, 어서 마법진을 펼쳐줘!
8: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6: 키읔, 어, 커,
1: 즉, 이, 지!
2: 디귿, 아, 다!
7: 커지다!
8: 우와! 다시 커졌어! 다행이야!
2: 그런데 용사 글자는 어디서 찾지?
8: 어디 있지? 아이야 위에 이응시옷이 있어요.
6: 아, 용사 글자는 우리한테 숨어있나 봐.
1: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헛!
4: 나라라 한길!
2: 요는 내가 쓸게. 구매라! 하! 하! 하! 요!
6: 아는 내가

0: 즐기. 끝.
1: 지엇.
2: 욕망치로.
1: 어.
3: 자음아 모음아. 이제 바르게 읽어줘.
4: 네. 이응 요. 이응 용. 시옷이 알을 만나 사.

0: 개미다.
1: 오, 자미진 개미가 안 무서운가 봐.
0: 네, 오히려 개미한테 우리가 크게 보이잖아요.
1: 맞았어. 작은 동물들은 사람이 엄청 크고 무서워 보여서 오히려 공격을 하기도 한대요.
2: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공격도 안 하겠네요?
1: 그렇지. 그러니까 작은 동물이라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되겠지?
3: 네.
1: 맞았어.

0: 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1: 좋게.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5: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디렉스. 거침없는 액션 스톤의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 트랙스. 구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녹지마 얼음, 울지마 북극곰.

0: 아기 곰이 엄마 곰하고 헤어졌나 봐.
1: 불쌍해.
2: 북극의 얼음이 왜 녹는 거야?
0: 책에서 봤는데 지구가 뜨거워져서 그런 거래.
2: 지구가?
3: 아름다워 보이지만 인간들 때문에 지구는 뜨거워지고 병들고 있지.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지구의 운명도 이제 곧 그치겠군. 니은, 오, 기역, 녹, 지긋, 아, 다, 녹다.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대체 언제 훈민정음을 되찾는단 말인가?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그런데 뭐지? 이 심상치 않은 기운은? 지구가 위험하다. 한글 용사 아이야!

0: 오, 이럴 수가. 북극의 얼음들이 갑자기 녹고 있어.
1: 얼음이 녹은 물 때문에 바닷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중이야.
0: 오, 바닷물이 불어나 육지를 뒤덮고 있어.
1: 어떻게 이제 곧 모든 것이 바닷물에 휩쓸려버릴 거야.
0: 어서 막아야 해. 이번에 천지가 파괴한 한글은 이 글자가 틀림없어. 바로 이응과 이응이 들어간 글자 얼음이야.
2: 네? 천지가 파괴한 글자가 얼음이라고요?
0: 얼음 글자에 녹다 마법을 건 것 같아.
2: 그래서 저렇게.
3: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며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대피해 주십시오.
4: 천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다니.
2: 그럼 북극곰들도 위험해져요?
1: 북극곰, 북극여우, 얼음 위에서 사는 동물은 물론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이 위험해질 거야.
0: 결국은 사람들까지.
2: 어떡해. 빨리요. 우리가 가서 얼음 글자를 찾아야 해요.
0: 그래. 자음아, 모음아, 준비됐지?
5: 네!
6: 자음, 모음, 변신!

0: 얼음 글재가 어디 있는지 어서 찾아보자.
1: 어? 저기 이응이응이 있어요. 아, 저건 우유야. 저기 바닷가 쪽에도 이응이응이 있어요. 얼음 조각이에요.
2: 오, 저기 봐. 바다에도 얼음산이 있어. 저 얼음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인가 봐.
3: 천지, 재명?
4: 이 얼음 조각에서 글자를 찾게 할 수는 없지. 으, 뜨겁다. 남은 얼음도 다 녹여버리겠다.

0: 간다!
1: 천재, 그만둬!

0: 누구도 날 멈추게 할 수는 없다.
1: 천지대장님을 아무도 막을 수 없지, 절대.
0: 다 녹아서 사라져라. 지구까지 뜨거워져라. 뜨겁다!
2: 천지 얼음산이 녹아서 바닷물이 불어나고 있어.
3: 어떡해. 천재, 그만 멈춰요. 얼음 녹으면 북극곰들 못 산단 말이에요.
4: 어? 북극곰?
3: 맞아요. 아기 북극곰도 엄마랑 헤어졌다고요.
4: 엄마랑 헤어져? 그냥 얼음이 녹은 건데 그런 일이 생긴다고? 에? 천지 대장님도 알았어요?
0: 난 한글만 파괴하면 돼.
2: 천지!
4: 어? 무슨 소리지?
3: 저건 누구고?
4: 북극곰이 천지를 공격하려던 게 아니었네?
5: 그러네.
4: 아, 엄마 북극곰이 헤어진 아기 북극곰을 찾아온 거였어.
3: 그렇구나. 만나서 다행이다. 맞아.
4: 녹은 얼음을 다시 얼려야 해. 자은아, 모험아, 마법진을 펼쳐줘.
6: 네.
3: 자은 마법진!
7: 모은 마법진!
4: 쌍기역 오, 이응, 공!
5: 쌍기역 오, 이응, 공!
4: 공! 공! 공. 무리 꽁꽁?
5: 얼다!

0: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1: 어는 내가 쓸게. 헛! 기어! 욕망치로, 어! 은은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으! 헛! 기어!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3: 잉, 어, 릴, 얼. 잉, 으, 밈, 은.
2: 어른!
4: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불어났던 바닷물도 줄어들고 녹았던 얼음도 다시 꽁꽁 얼고 지구가 한숨 돌리게 되었어. 다행이야.

0: 너랑 다시 만나 정말 좋겠다.
1: 맞아. 할아버지, 그런데 지구가 왜 뜨거워지는 거예요?
2: 자동차가 부릉부릉 가려면 뭐가 필요하지?
0: 석유요?
2: 그래. 석유를 많이 사용하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가 많이 나온대요.
1: 아, 그래서 자동차보다 자전거를 타자고 하는 거구나.
2: 그렇지. 그리고 이런 쓰레기를 많이 태우면 지구를 뜨겁게 하는 가스가 많이 나온대.
1: 정말요? 그럼 쓰레기 많이 버리면 안 되겠다.
3: 그러면 난 오늘부터 쓰레기 안 만들기부터 실천할래.
0: 나도.
2: 지구를 사랑하는 모음이 자음이 정말 기특한데.
4: 지구를 사랑하자.
2: 와, 지구를 사랑하자.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5: 어려워.

0: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1: 저는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예요. 얘는 우리 집 막내 갓난아기 이기.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응급환자 발생! 컨즈리빅 지도차 출동!
2: 엑스레이 찍을게요.
1: 상처가 났네요.
2: 진짜 받고 주사도 꽁!
1: 컨즈랭드 주세요. 알약이 짠!
3: 입원이 필요합니다.
1: 주사 싫어!
2: 컨즈리빅 구독자 약국놀이 원영왕!
1: 제일 큰 그림.
4: 카카랑 친구들은 오늘 양 할머니랑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5: 근데요 할머니, 우리 지금 어디 가요?
6: 쇼핑몰에 가는 중이야.
1: 우리 쇼핑하러 가는 거예요?
6: 아니, 오늘은 그림을 그리러 가는 거야.
4: 여기는 미어캣 아저씨가 일하는 쇼핑몰입니다.
7: 안녕하세요. 아주 큰 그림을 그리러 오셨나요?
6: 맞아요.
7: 알겠습니다. 차는 저 주차장에 대시면 돼요.
6: 네네, 감사합니다.
7: 아니요, 주차장은 저쪽인데. 여기 계시네요. 바로 여기가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장소예요.
1: 우와, 엄청 크다.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림을 그리나 봐.
7: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 선 안에서만 그려주실래요? 밖으로는 안 나가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6: 네, 뭐 노력은 해볼게요.
7: 그리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불러주세요.
1: 이렇게 큰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그려요, 할머니?
6: 아니야, 할 수 있어. 이리 와서 종이에 그림을 그려볼래?
1: 난 예쁜 꽃을 그려야지.
8: 난 작은 새를 그려야지.
9: 나는 태양 그려야지.
6: 아주 멋지구나. 이제 이 그림을 큼직하게 그리면 돼.
1: 근데 너무 작은 거 아닌가?
6: 그러니까 크게 만드는 거지.

0: 할머니가 프로젝터로 그림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1: 이제 어디에 칠할지는 알겠지?
2: 근데요, 할머니. 너무 높아서 우리 팔이 안 닿아요.
1: 저 미역캣 아저씨, 애들이 팔이 안 닿는데 받쳐줄 만한 게 있을까요?
3: 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됐어요. 에? 우린 그냥 이 막대 달린 긴 붓을 쓸게요.
3: 앞치마요, 앞치마를 하세요. 이러니까 좀 낫고 계속 하시죠.
0: 몰리랑 에밀리, 파드로가 녹색 풀밭을 칠하고 있어요.
2: 똘똘똘.
1: 미역캣 아저씨, 혹시 던질 수 있는 스펀지도 있을까요?
3: 던질 수 있는 스펀지요?
1: 됐어요, 여기 찾았어. 스펀지를 물감에 푹 담그고.
3: 어떡해.
4: 저러니까 진짜 꽃 같다.
1: 그치?
2: 저희도 물감 묻힌 스펀지 던져도 돼요?
1: 여기서만 던져. 오늘은 특별히 허락했으니까. 내 말 맞죠, 미역캣 아저씨?
3: 네? 알았어요. 대신 오늘만이다. 할머니가 허락하셨으니까. 그럼 밖으로 안 나가게 해줄래?
0: 맨디랑 데니, 수지가 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2: 근데요, 할머니. 풀밭 위는 어떻게 칠해요?
1: 미역캣 아저씨, 쭉쭉 늘어나는 줄은 없을까요? 아이들을 위로 슉 올려줄 건데요.
3: 뭘 하신다고요?
1: 아유, 됐어요. 찾았어.
3: 대체... 헬멧이요. 헬멧을 써야죠.
1: 하하, 좋았어. 이러니까 안전하고 좋네.
2: 이거 너무 좋다!
1: 물감은 여기에 있어.
0: 페퍼랑 제럴드가 하늘을 칠하고 있어요.
1: 아, 몸으로 그리는 그림 좋지.
2: 나 진짜 하늘 난다!
1: 오, 진짜 멋지구나.
5: 이쪽 벽이 훨씬 예뻐졌는데.
2: 저기 한 군데 빠졌는데 어떡해요?
1: 저기는 또 어떻게 해야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나?
5: 페인트 대포는 이럴 때 쓰면 딱일 것 같은데.
3: 대포는 절대 안 돼요.
5: 안 되긴, 이미 달아놓은 걸 어떻게 안 쓰고 그냥 놔둬. 모두 비켜요.
2: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
1: 맞아. 근데 여기 미역캣 아저씨가 없었으면 아마 못 그렸을걸.
3: 네, 덕분에 벽이 아주 환해졌네요.
1: 완벽해.
2: 깨끗 오리 경주.
0: 오늘은 강에서 플라스틱 오리로 경주를 하는 날입니다.
2: 오늘 경주에 오리 빌려줘서 고마워, 이디.
6: 다들 오리 꾸미 오셨죠? 어떤 오리가 누구 건지 알 수 있게요.
7: 네!
2: 저는 이비 오리에 빨간 목도리를 감았어요.
8: 제 오리는 간호사예요.
4: 제 오리는 해적이에요.
8: 공룡!
0: 조지 오리는 진짜 공룡처럼 생겼네요.
3: 내 오리에는 돛을 달았는데.
9: 난 프로펠러를 달았는데.
6: 안 돼요. 도치랑 프로펠러는 반칙이잖아요.
5: 그럼 이건...
6: 로켓 엔진도 안 되고요. 좋아요. 모두 주목. 오리 경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발 다리에서 오리를 뚝 떨어뜨리면 강을 따라 쭉 내려가요. 바위가 있는 데를 지나고 콩나물을 지나서 저 결승 다리 밑을 먼저 지나가는 오리가 이기는 거예요.
7: 만세!
6: 제일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경주할 땐 아무도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오리 아줌마만 빼고요. 자, 그럼 준비하시고 시작! 경주 시작!
2: 빨리 가야 돼! 이쪽이야!
6: 네! 황소 아저씨가 치고 나가서 1등!
5: 잘한다, 우리 오리!
6: 캔디 오리가 다시 앞질렀습니다.
2: 네, 저요!
6: 데니 오리가 바짝 추격하는데요.
4: 기다려, 금방 앞서줄게.
10: 잘한다!
6: 조심히 힘내라!
2: 근데 네 오리는 어디 있어?
8: 내 오리는 이길 생각이 없는지 너무 느려. 뭐해, 간호사 오리야? 빨리 좀 가!
6: 바위로 가면서 페드로가 페퍼 할머니를 제치고 1등이 됐네요.
0: 페드로 오리는 카우보이 오리예요. 예!

0: 해파오리가 빠져나왔군요.
1: 별식선이 보입니다.
2: 오, 빨리 오리야 빨리.
1: 오늘 2등은 해파오리.
3: 만세!
2: 만세! 우리가 이겼다.
1: 잘했어 해파. 해파, 네가 이겼어.
2: 네!
1: 상으로 반짝반짝 황금 트로피를 줄게.
2: 오, 이것 봐 이비, 우리가 이겼어.
3: 만세!
4: 레베카 이모,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5: 계속 가면 바다까지 가요?
1: 아니, 장난감 오리가 바다에 있으면 안 되지. 너희들 욕조에 있어야지.
6: 네, 맞아요. 집에 가져가서 다음 목욕할 때 쓰는 거죠.
7: 잘했어, 아기 오리야.
4: 다음엔 더 열심히 잘하자, 오리야.
6: 오리 경주를 해서 그런가 배가 많이 고프네. 누구 도시락 먹을 친구?
0: 경주가 끝나고 다 함께 먹는 도시락보다 좋은 건 없죠.
2: 아, 어? 오리 아줌마도 왔네?
6: 맞아. 소풍에 오리 아줌마가 빠지면 소풍이 아니지.
1: 오늘 강 쓰게 해줘서 고마워요, 아줌마.
2: 너도 이 상추 하나 먹을래? 너도 네 아기 오리 상추 하나 줄래, 이비? 이비가 그러는데 자기 오리는 배 안 고프대요.
0: 페퍼랑 이비는 오리 경주가 좋았어요. 오리 경주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2: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꼭두리!
1: 꼭대기 별!
2: 장식들!
3: 아하!
4: 메카 빌더 출동 준비!
0: 저기 좀 봐! 엄청 큰 크리스마스 트리야! 메카 일모, 트리에 달린 장식들 진짜 기대돼! 아! 근데 장식은 다 어디 갔지?
3: 우와! 저기 좀 봐!
4: 우와! 정말 예쁘다!
3: 근데 잠깐만!
4: 장식들을 잡아야겠어! 제트기!
3: 스프링 부츠!
0: 놀라장치!
3: 오오오! 아! 오, 안 돼!
4: 좋았어! 잡았다!
3: 어우, 세상에!
5: 미안해.
0: 이거 정말 문제네. 트리에 장식들이 없으면 크리스마스 연휴를 시작할 수 없는데.
3: 아, 난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0: 나도 왜 연휴를 시작할 수 없어요?
6: 왜냐하면 우리 프리티 빅시티에선 연휴를 이 말로 시작하거든. 트리 장식이 다 됐으니까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됐어요.
7: 그런데 저 트리는 지금 장식이 다 안 됐잖아. 장식이 완성 안 되면 연휴도 없어.
4: 그럼 우리가 새로 장식하자. 메카를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계획하고
0: 체험하고
3: 해결한다. 이야!
5: 연휴 구한다.
8: 연휴 구한다. 아하, 아하.
5: 와.
0: 화성인들도 당연히 도울 수 있어. 그런 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니까 착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또.
3: 생강 쿠키자라. 오! 난 생강 쿠키집이 크리스마스 장식 중에 제일 좋더라. 진짜 좋은 이유는 나중에 먹을 수도 있다는 거야.
0: 지금은 간식 시간이 아니야, 메카 쿠키.
5: 아니야.
4: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새로 장식을 만들어서 모두가 연휴를 즐겁게 맞이하게 하는 거야.
3: 아, 알았어. 먼저 문제를 해결한 다음 배를 채워야겠다. 그런데 서둘러야겠어. 보자. 무얼 갖고 트리 장식을 만들어야 할까?
5: 예.
4: 우와! 좋은 생각!

0: 난 별을 만들었어.
1: 우리 셋은 고깃고깃 귀여운 공장식을 만들었어. 가르칠 수 있는 최선이었어.
0: 자, 그럼 이제 만든 장식들을 트리에 걸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트리 장식이 다 됐으니까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됐어요.
1: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 같네. 반짝이는 별, 기분 좋은 캐롤, 그리고 귀여운 공장식들이 바람에 흔들흔들.
2: 바람에 색종이 장식들이 날아가고 있어.
0: 색종이가 너무 가벼웠나 봐.
1: 오, 돌아와, 귀여운 공장식들아.
3: 장식들이 없어졌어. 연휴를 시작 못하겠네.
0: 색종이 장식은 실패했어. 너무 가벼워서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
2: 그렇다면 뭔가 좀 더 무거운 재료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저거야! 메카엘모한테 좋은 생각이 났어.
1: 혹시 생강 쿠키 먹는 것도 포함됐어?
2: 아니, 메카 쿠키 몬스터. 종이 대신 돌멩이를 이용해보는 거야.
1: 아, 배고파.
2: 아니, 이 돌멩이는 엄청 무겁네.
1: 그래, 그럼 날아갈 위험은 절대 없겠다.
0: 아, 근데 크리스마스 느낌이 안 나. 그치만 색을 칠하면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1: 좋아, 칠하자.

0: 이상해.
1: 그러게, 뭐랄까.
2: 기울어졌어.
0: 저거면 됐어. 자, 트리 장식이 다 됐으니까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됐어요.
1: 어떡해, 돌멩이들이 떨어지고 있어. 이번엔 너무 무거운가 봐.
2: 내가 할게. 제일 무거운 게 떨어지기 전에 먼저 빼야겠다. 됐다. 아, 이렇게 될 것도 예상했어야 했는데.
0: 저기 봐, 눈사람이 됐어. 그리고 트리에 별 장식도 찍혔어. 아유.
2: 아, 어떡하지? 별 장식이 망가졌어.
3: 연휴가 없다니.
0: 걱정 마세요. 메카빌더가 문제를 해결할게요.
1: 이번에 장식을 만들 땐 너무 가벼워서도 너무 무거워서도 안 돼.
2: 생각해. 생각, 생각, 생각. 나는 배가 차야 생각이 나겠어. 아, 빌리, 안녕하세요. 혹시 먹을 것 좀, 아니, 생강 쿠키 집 짓기 좀 도와줘요.
4: 괜찮아, 내가 하면 돼.
2: 우와, 진짜 큰 건데. 메카빌더처럼 힘이 센가 봐요.
4: 힘이 세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 생강 쿠키가 가벼운 거지. 봐, 한번 들어볼래?
1: 오, 혹시 너희도 나랑 같은 생각하고 있어?
2: 생강 쿠키를 먹자는 생각? 아.
1: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강 쿠키를 가지고 장식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2: 그래, 그래. 나도 괜히 농담 한번 해본 거야.
1: 확인해보자. 색종이 장식은 너무 가벼워서 바람에 날아가 버렸고, 돌멩이들은 너무 무거워서 나무를 휘게 했어. 그래서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재료가 필요해.
0: 바로 생강 쿠키처럼.
2: 그래, 어서 먹어보자. 아, 미안, 시험해보자. 시험해보자고.
4: 오, 마침 나한테 남은 생강 쿠키가 많이 있어. 근데 나도 같이 만들어도 돼?
5: 오, 나도 도와줄래.
1: 나도. 좋아요. 지금부터 다 같이 생강 쿠키 장식을 만들어봐요.

0: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생강 쿠키로 장식을 만들어서 트리를 꾸몄어. 근데 꼭대기에 별장식이 없잖아. 그럼 완성되지 않은 거야.
1: 완성 아니야.
2: 아니야.
1: 아니야.
3: 우주선으로 만든 별이라니 정말 멋지다. 자, 이번이 제발 마지막이 되길. 트리 장식이 다 됐으니까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됐어요.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메카빌더. 크리스마스를 지켰구나. 대체 어떻게 해결한 거야?
0: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4: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5: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4: 또 누군가가 우릴 부른다.
0: 출동할 시간이야. 왔다.
5: 예.
4: 눈사람

0: 정말 완벽한 선물이 될 것 같아. 바람에 날아가지만 않는다면 제발 바람에 날아가지마. 눈사람 허수아비야.
1: 알았어지. 절대 날아가지 않는다고 약속할게.
0: 이쪽엔 까마귀 없고 이쪽에도 없고 보이는 데는 한 마리도 없군. 잘하고 있어, 눈사람 허수아비. 네가 까마귀들을 쫓아주니까 옥수수들이 안전해. 내가 로켓을 발사해도 절대로 바람에 날아가지 마.

0: 안 돼, 안 돼. 로켓이 지나가면서 일으킨 바람에 눈사람 호수아비가 날아가 버렸잖아. 게다가 까마귀들이 돌아와서 옥수수를 먹고 있어. 아, 이거 문제가 심각하네.
1: 메카빌더 출동 준비.
0: 메카빌더, 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문제가 생겼거든.
2: 안녕하세요. 무슨 문제예요?
0: 바로 오늘이 나의 제일 친한 친구 농부 맥밤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날인데.
3: 어우, 저런, 그거 참 안 됐네요. 잠깐만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게 왜 문제예요?
0: 왜냐하면 맥밤은 지금 선물을 포장하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선물 준비가 안 됐거든.
1: 그래서 우리한테 선물 준비를 도와달란 거예요?
0: 맞아, 따라와봐. 내가 보여줄게. 난 농부 맥밤한테 눈사람 허수아비를 선물로 주려고 해. 그런데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바람에 날아가 버려. 그러고 나면 허수아비가 없으니까 까마귀들이 와서 옥수수를 먹어. 그래서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을 눈사람 허수아비가 필요해.
3: 근데 눈사람이 안 차갑네요. 어떻게 눈사람이 안 차갑죠?
0: 왜냐하면 진짜 눈사람이 아니라 지푸라기로 만든 눈사람 허수아비니까.
2: 맥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아요.
0: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 맥밤이 선물을 갖고 오기 전까지 제대로 만들어야 하거든.
2: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1: 계획하고
2: 치워먹어.
3: 해결한다. 이야!
2: 지가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을 눈사람 허수아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해. 그러면 허수아비가 까마귀들을 쫓아낼 거야.
1: 어서 서둘러야겠다.
3: 아이고, 깃털 때문에 코가 간지러워. 에츠! 미안해, 허수아비야.
2: 메카쿠키 재채기에도 너무 쉽게 날아가 버리네.
1: 너무 가벼워서 그런 것 같아.

0: 그러니까 좀 더 무겁게 만들면 날아가지 않지 않을까?
1: 이야, 내 재채기 덕분에 좋은 생각이 났네.
2: 눈사람 허수아비 속에 훨씬 많은 지푸라기를 채면 어떨까? 그럼 무거워지지 않을까?
0: 시험해보자.
1: 조금 더. 계속 채워넣어. 엄청 많이 들어갔네.
0: 됐다. 이제 눈사람 허수아비가 더 커졌어. 무거워졌고.
3: 혹시 맥밤이 여기 보고 있어? 선물 다 준비되기 전에 미리 보는 거 싫은데.
1: 아니요. 이쪽 안 보고 있어요. 자그마한 상자를 포장하고 있어요. 혹시 저 상자 안에 맛있는 쿠키들이 있는 거 아닐까요?
3: 저건 내 선물일 거야. 시간이 얼마 없어. 이 새로운 눈사람 허수아비를 시험해보자. 빨리.
2: 아까보다 훨씬 무겁네. 또 까마귀들도 잘 쫓아. 안녕 까마귀들.
1: 잘 가라.
0: 자, 이제 날아가지 않는지 보자. 로켓 발사해보세요지.
3: 그럼 발사합니다. 준비하세요. 로켓 지나갑니다. 성공했어?
0: 아니요.
2: 아니요?
1: 아, 실패했어요.
0: 아까보단 덜 날아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무겁게 한 효과는 있어요. 근데 좀 더 무거워야겠어요.
3: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2: 걱정 마요. 계속 해볼 테니까. 지푸라기보다 무거운 게 뭐가 있을까?
1: 지푸라기보다 무거운 거라? 얘들아, 이런 나뭇가지는 어떨까?
0: 오, 그래. 나뭇가지가 지푸라기보다 훨씬 무겁지.
2: 그럼 이번에는 나뭇가지로 눈사람 허수아비를 만들어보자.
1: 우와, 내가 넘어져서 좋은 생각이 났네.

0: 나뭇가지로 만든 눈사람 허수아비 확실히 더 무거워. 우리 계획대로 된 거야.
1: 이제 시험해보자.
0: 농부 맥밤이 지혜 선물을 가져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2: 안녕 씨.
3: 맥밤이다.
4: 맥밤.
2: 어, 안녕 맥카빌다.
4: 메리 크리스마스. 벌써 선물 교환할 시간이 됐나?
2: 그럼 이게 나의 선물이야. 잠깐 리본을 깜빡했네. 우리 할머니가 늘 말씀하시길 선물 포장에 리본이 빠지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금방 다녀올게.
5: 좋아. 농부 맥밤이 돌아오기 전에 허수아비를 완성해야 해.
0: 어서 시험해보자.
4: 예!
1: 여전히 까마귀들은 잘 쪘네.
5: 잘 가라.
0: 안녕.
4: 자, 이제 허수아비가 날아가지 않는지 시험해보자.
5: 아, 나뭇가지로 만든 눈사람 허수아비가 날아갔어. 이번에도 실패야.
0: 아까보다 덜 날아가긴 했는데 좀 더 무거워야 할 것 같아.
4: 안 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1: 우리가 매번 시험할 때마다 꼼짝 안 하는 게 뭔지 알아? 이 금속으로 된 상자.
5: 그래, 엄청 큰 금속 상자를 만들자. 어, 금속 상자가 까마귀들을 쫓을 수는 없나? 이야, 이건 안 되겠네.
0: 그렇다면 금속으로 허수아비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5: 오, 그래, 그럼 될 것 같다.
0: 확인해보자. 강한 바람은 가벼운 것들을 날려보내. 지푸라기나 나무. 하지만 금속은 훨씬 무거워서 바람에 쉽게 날아가지 않아.
1: 알았어. 이제 금속으로 눈사람 허수아비를 만들어보자.
4: 그런데 엄청 빨리 만들 수 있을까?

0: 소개합니다. 금속으로 만든 눈사람 허수아비. 이전 것들보다 훨씬 더 무거워.
1: 잘됐다. 시험해보자. 됐어.
2: 잘 가라.
0: 안녕.
1: 마지막으로 로켓 발사 시험.
2: 성공할까?
0: 제발 그래야 하는데.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금속으로 눈사람 허수아비를 만들었고, 이건 아주 무거워서 로켓이 지나가도 따라가지 않았어.
1: 고마워 메카빌더. 자, 이제 포장 부탁해.
3: 빨리.
0: 됐다!
4: 안녕, 지.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받을 준비 됐어? 내 선물은 준비됐어?
1: 어이, 고마워, 맥밤. 스노우볼이잖아. 안에 꼬마 지와 맥밤이 있네. 진짜 마음에 들어. 정말 고마워. 나의 선물은 이 안에 있어.
4: 나의 친구,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 고마워, 지. 우와, 금속으로 만든 눈사람 허수아비네.
1: 그래, 얘는 로켓이 지나가도 날아가지 않을 거야.
4: 정말 멋져. 이렇게 날 생각해준 선물은 평생 처음이야. 고마워.
1: 메카빌더 덕분에 만들 수 있었어.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해줘.
0: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5: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2: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0: 제가 왜 여기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9,792.458km를 가니까.
0: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2: 영혼 좀 담아줄래? 와,
3: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4: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5: 아닐 수도 있어.
3: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6: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7: 의자가 동글동글해.
1: 어디야? 신기한데?
7: 뭐지? 여기 앉은
8: 것 같다.
1: 여기 앉은 것 같은데?
9: 번개는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0: 암흑 보석이요?
9: 결코 악당 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0: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11: 이거 완전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해마다 2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절대 금지입니다. 또 자전거는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해야 합니다.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이어폰이나 휴대전화 사용은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전거 사고 예방 수칙은 당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킵니다.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0: 지붕에 털복숭이들의 털이 묻었다니까.
1: 네네, 그러시군요 고객님.
0: 오. 이 멋진 녹색 반짝이 엉덩이를 봐. 이런 게 지구에 있을 리 없잖아.
1: 어쨌든 오늘은 지구로 돌아가셔야 해요. 지금 당장.
0: 아니, 여기 모든 그 털복숭이 녀석들 털만 떼어내고 다시 검사하면 된다고. 아, 잠깐만, 바이러스 치고 털복숭이 녀석들이 왜 아직도 저기 있는 거지? 야!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고객님!

0: 바다를 다니든 뭐든 에브리데이 파티 행성으로 간다.
1: 우주 항공시대 4.

고객님, 거기 계셨군요.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당장!

0: 음악은 매일 파티가 열린다는 에브리데이 파티 행성인가 봐.
1: 응? 어? 저들이 왜 여기야?
2: 간만에 정보 다 모였네. 자, 6,500만 년산 도나토리우스야.
1: 이게 왜 연구실? 잠깐만.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폭넓은 지식과 예술의 집합. EBS 교양 프로그램. 진정한 집의 의미와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건축탐구 집. 전 국민의 취미가 과학이 되는 날까지. 취미는 과학. 다양한 뮤지션들의 생동감 있는 라이브. 스페이스 공감.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EBS.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흥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EBS 뉴스입니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게 어제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대책을 쏟아냈지만 이달 초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처럼 일상 속의 위협은 형태를 바꿔가며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까지 확산하면서 여성 정책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네,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숙 원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최근에 여성 대상 범죄를 보면요. 뭐 교제폭력부터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처럼 아주 일상 곳곳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1: 여성 대상 범죄는 최근 새롭게 등장한 현상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여성의 일상과 가까운 관계 안에서 발생해온 폭력입니다. 낯선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단발성 강력 범죄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 교제관계, 가족관계 등 일상적이고 친밀한 관계와 생활 공간 속에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0주기를 맞은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나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경우도 우리 사회가 여성의 일상 안전이 아직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은 어떤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분리돼서 나타나기보다는 좀 더 연속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제폭력이 이별 후에 스토킹으로 이어지거나 여기에 불법 촬영, 허위 영상물 유포 협박, 온라인 괴롭힘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로 결합되기도 하고요. 이후에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중요한 해결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책도 개별 범죄 유형에 따라서 분절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하고 통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피해자가 신고, 보호, 상담이나 이런 지원 등을 각자 찾아다니지 않고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사후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디지털 성범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대학가 폭로로 드러난 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너무나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7명 중 1명이 직접 제작을 해본 정도로 불감증도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대학가의 대응 수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저희가 이제 보기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특히 20대 대학생 연령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학생은 주요 피해 집단인 동시에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작년에 1,5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는데

0: 말씀하신 대로 약 14.5%가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경험했다고 직접 이제 제작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의 제작 목적은 과제물이나 창작물이었지만 개중에는 성적 욕구 충족이나 괴롭힘을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도 굉장히 큰데요.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약 3배 이상의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 수준을 높여가려고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 여전히 이제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고요. 피해를 이제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으로 연결한다든지 피해 삭제를 지원한다든지 수사 연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여전히 좀 미흡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 내 인권센터가 있거든요. 그거나 아니면 성희롱 성폭력 전담 기구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은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잘 맞는 예방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통해서 대학 사회를 좀더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피해자가 심지어 더 어린 경우도 있어요. 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도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0: 네.
1: 어떤 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0: 아시다시피 요즘 아동 청소년은 그 온라인 환경이 본인들의 일상생활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특정 아동 청소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SNS나 메신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낯선 사람들이 접근을 하기도 하고 온라인 그루밍과 같은 형태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나 이제 허위 영상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쉽게 접하게 되는데,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과 복제, 재유포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빠르고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제 피해 영상물은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자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유포가 되고, 저장되고, 공유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한번 작성이 돼서 유포가 되면 완전하게 삭제가 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는 이제 재유포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고통을 지속적으로 이제 호소하고 있고요. 특히 성장기 아동 청소년의 경우는 그게 학업, 그리고 또래 관계, 자기 인식 전반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수행한 실태조사에서도 다수의 아동 청소년이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지만 장난처럼 인식해서 잘못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이들이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피해 조기 발견 체계, 신속한 삭제 지원, 그리고 중요하게는 플랫폼의 어떤 책임성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종합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1: 네, 무엇보다 예방과 또 조기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여성 고용과 노동시장 문제에 연구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경력 단절 문제, 이게 제도는 참 좋아졌지만 실제로 쓰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아직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우리나라는 사실 육아휴직 제도나 일생활 균형 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도는 잘 마련되어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제도 존재 그 자체보다는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그 제도를 원활하게 사용해서 본인들의 일생활 균형을 잘 이제 유지해 나가는 것인지 그 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장에서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평가나 승진에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존재하고 복귀 이후에 기존에 본인들이 하던 업무로 돌아갈 수 있을지 조직 안에서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지 이런 걱정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개인의 의지나 선택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조직 전반의 제도와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경직적인 근로시간 운영이라든지 장시간 근로 관행, 그리고 대체 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인사제도 문제 같은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고

0: 육아휴직 사용을 이제 어렵게 만드는 조직 문화, 특히 남성의 경우에 더욱 그렇죠. 그리고 그런 육아휴직을 누군가가 사용한다는 것이 조직에 부담이 된다, 이런 문화들을 하루빨리 고쳐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제 여성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도를 넘어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 실질적인 대안들이 잘 안착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학교 밖 세상을 읽는 힘을 키우는 교실 밖 생존 교양 시간입니다.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에 빠르게 스며들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기술 덕분에 종전에는 할수 없었던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도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분야가 그런데요. 신체적 제약을 넘어서 맞춤형 학습의 길을 넓히고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심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신상도 초등학교 조민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최근에 인공지능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이 장애인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이른바 배리어프리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네,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물, 글자, 사람을 설명해주는 AI 음성 안내 기술이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실시간 자막 생성과 수어 번역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 언어 장애인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학습해서 선명한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기술도 나왔습니다. 지체 장애인을 위해 눈동자의 움직임이나 뇌파로 기기를 제어하는 기술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이러한 기술들은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물리적, 정보적 장벽을 낮추는 배리어프리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배리어프리란 말 그대로 장벽을 없앤다라는 뜻으로 장애나 신체적 조건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은 줄이고 누구나 편리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공지능은 이러한 배리어프리를 디지털 환경에서 실현하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교육 현장에서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이런 AI 기술을 장애 학생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나요?
1: 네. 인공지능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학습과 일상생활의 장벽을 낮춰주는 든든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 읽기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글자를 음성으로 읽어주고, 말로 표현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그림이나 문장 추천 기능으로 의사소통을 도와줍니다.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실시간 자막과 음성 문자 변환 기능이 도움이 되고요.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사물 설명, 길 안내, 문서 읽기 기능이 큰 힘이 됩니다. 또 학생의 수준과 속도에 맞춰서 문제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반복 연습을 제공해서 맞춤형 학습도 가능합니다. 이런 지원은 모든 학생이 같은 방식으로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각자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배울 수 있게 돕는 유니버셜 디자인의 관점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학생이 못하는 부분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할수 있는 방법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0: 네, 못하는 걸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할수 있는 방법을 넓혀준다. 이게 참 인상적으로 와닿는데요. 이런 평등한 교육 환경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네, 진정한 학습권 보장은 모든 학생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기회에서 시작합니다. 그동안 장애 학생들은 정보 접근의 한계나 물리적인 제약으로 배움과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장벽을 낮추고 장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이는 배리어프리 개념이 교실 안에서 기술로 실현되는 모습입니다. 학생이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여주는 거죠. 또한 인공지능은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설계하는 보편적 학습 설계와도 연결이 됩니다. 결국 인공지능은 장

0: 학생들에게 스스로 해낼 수 있다. 이런 주도성과 자존감을 길러주고 교육의 당당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변화의 도구입니다.
1: 네, 이 눈에 보이는 신체적 장애도 그렇지만 뭐 장애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어도 요즘 교실에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 뭐 예를 들면 ADHD 학생이라든지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게도 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 네, 실제로 교실에서 만나보면 경계선 지능이나 ADHD 학생들은 할수 없는 학생이 아니라 배우는 방식이 좀 다른 학생들과 이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런 학생들에게 교사가 이제 늘 곁에서 1대1로 돕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 과제를 짧은 단계로 나눠서 안내하거나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다시 풀어주고 해야 할 일을 그 체크리스트처럼 정리해 줄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이해와 집중의 어려움이라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낮춰주는 인지적 배리어프리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집중이 흐트러진 학생에게는 즉각적인 피드백과 짧은 성공 경험을 자주 제공해서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에 인공지능은 교사를 대신하는 기술이 아니라 학생 한명한 명의 속도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보조 교사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이 장애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인공지능 수업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0: 네, 구글의 티처블 머신을 활용해서 수어 번역 로봇을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 수업을 추천합니다. 구글의 티처블 머신은 전문적인 코딩 지식이 없어도 카메라나 마이크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면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웹 기반 도구입니다. 학생들은 직접 수어 동작을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이를 번역하는 모델을 제작하며 기술이 소통의 벽을 어떻게 낮추는지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인공지능의 원리를 익히는 동시에 장애 보조 공학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민하며 미래 사회를 위한 따뜻한 기술의 설계자로서 성장하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 네, 그런데 이런 활동률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기기 조작이 조금 서툰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쉽고 직관적인 방법도 있을까요?
0: 네, 맞아요.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기기를 직접 조작하는 활동보다 디지털 기기 없이 그런 활동 중심으로 원리를 배우는 언플러그드 활동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 인공지능 만들기 수업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어서 여러 상황 카드를 살펴보고 차별인지 아닌지 분류해 봅니다.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류하는 원리를 직접 체험해 보는 거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리는 것, 시각 장애인을 장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차별 사례, 또 계단과 경사로를 함께 만드는 것, 교통약자 배려 좌석을 마련하는 것, 이런 차이를 배려하는 사례들을 비교하면서 판단 기준을 세웁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장애 이해 교육의 핵심인 존중과 배려를 배우는 동시에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한 기준과 따뜻한 시선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점을 익히게 됩니다.
1: 네, 이제는 정말로 정말로 아이들 한명한 명을 잘 가르쳐야 하는 시대입니다. 단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기술이 점점 더 많이 교육 현장에도 확산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18일 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3: ...짠!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4: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3: 자랑스러운 국주.
4: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5: 폭포 뒤에서 불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6: 안 믿어져요.
7: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0: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후원 문의 080-861-9595.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5: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5: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1: 080-961-9595.
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6: 이번엔 풍경 맛집 양양입니다.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강이면 강, 어디 하나 빠지지 않죠.

0: 청량의 푸른 바다에선 파도에 춤추듯 자유를 그려가고 연어들의 고향 남대천에 벚꽃이 필 무렵 흐드러진 벚꽃과 함께 봄의 축제가 무르익습니다. 그 한편으로 정겸 풍경이 흐릅니다. 수백 년 전통을 이어온 오일장이 제철을 맞아 풍성하고 여전히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있는 해녀의 물질은 동해 별미를 선사하는데요. 이러니 의기양양할 수밖에요.
1: 이거 먹으러 대구에서 양양까지 왔습니다.
0: 바쁜 일상 속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2: 석양이 질 때쯤이면 아주 바다가 주는 그 힐링이 있죠. 네.
0: 청정 자연이 펼쳐진 양양으로 떠나보는 건 어떠시겠습니까? 설악산이 굽어보고 동해를 품에 안은 고장 양양. 오늘은 양양바다의 매력을 찾아가 봅니다. 작은 폭을 끼고 있는 낙산항. 그런데 이 새벽에 다들 웬일이시단가요?
3: 계산하시고 조수면 이쪽으로 바다로 나가야
4: 되는데요.
0: 출항을 준비하는 것이랍니다.
5: 어디서 오셨어요?
6: 아, 저희는 우리 안산에서 왔는데요. 네. 클럽 찐우리라 그래가지고 한 22명이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조금 안 좋습니다.
0: 바지런히 낚싯배를 타러 온 것인데요.
7: 선생님 안녕하세요.
8: 네.
7: 오늘 어디 나가시나요?
8: 문어낚시 나가 있고요.
7: 몇 명 정도 나가시죠 오늘?
8: 14명인 것 같은데. 아,
7: 멀리 나가시는 건가요 문어낚시는?
8: 아니요, 이 근내에서 할 거예요. 이 앞에서. 멀리는 나가지 않습니다.
0: 어선들이 매일 드나드는 낙산항은 강태공들의 숨은 명소. 손맛 즐기려 많이들 오는데 특히 수온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4월부터는 문어 낚시 시즌이랍니다. 일출과 함께 본격적으로 낚시에 나선 사람들. 문어 낚시는 인공 미끼를 사용해 잡는데요. 반짝반짝 화려한 미끼로 문어를 유인합니다.
9: 문어는 이제 애기를 이제 흔들어주면 얘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네. 문어가 그거 보고 와서 덮친 다음에 물을 나타나는 걸 감지하고 네. 그래서 그걸 채서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0: 또 문어가 주로 바닥에 있다 보니 바닥을 집중 공략하는데요.
10: 잡는 노하우가 또 따로 있어요.
11: 또 바닥에 됐다가 살짝 들어보거든요. 네. 무게가 틀려요. 네, 무게가 물어서.
0: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입질을 기다리는 강태공들. 과연 문어를 잡았을 까용?
10: 몇 마리 잡으셨어요?
12: 지금 한 마리 잡으셨어요.
10: 아이고.
0: 그런데 낚싯대가 심상치 않게 휘어집니다. 드디어 잡힌 걸까요? 와, 아이고, 야야야. 낚싯대가 묵직해서 기대했는데 미 폐기물과 돌이었네요.
13: 이것 때문인 거야,
14: 이거. 2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올 때는 항상 즐거워요. 빵치고 가면 무거웠어.
0: 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 이번에도 심상치 않은 신호 감지.
15: 내가 쳤는데. 아깝습니다.
0: 다시 문어 잡기 도전하는데 네! 바로 그때 드디어 귀한 몸 납시요. 동해의 보물 문어 등장이요.
15: 와.
0: 잡은 문어는 무게를 재서 700g 이하는 놔주는데 요 녀석은 우와 1kg이 넘는답니다.
10: 손맛이 좀 달랐나요?
4: 쫀득한 그런 느낌? 이거는 쫀득한.
0: 오, 여기서도 입질이 왔습니다. 서둘러 줄을 끌어올립니다.
13: 같이 온다.
10: 어? 오, 엄청 큰 거 아니요? 오.
16: 선생님, 이것만 더 떠주세요.
0: 한번 물꼬를 트니 여기저기서 문어가 잡히는데요.
10: 와.
0: 배 위에 올라와서도 끝까지 버티는데, 그야말로 힘이 장사입니다. 오후 1시까지 이어진 문어 낚시. 바다에 나온 지 7시간째지만 문어 낚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쉬우.
10: 손맛이 어때요, 손맛이?
4: 아, 죽입니다, 아주.
10: 와.
0: 이 맛에 배타는 거 아닙니까? 동해 바다가 내어준 몸을 넉넉히 챙겨들고 무트로 향합니다. 항구 인근에는 회센터가 있어서 잡은 물고기들 회를 떠주거나 손질을 해주는데요. 여기 문어숙회 부탁합니다. 특히 문어는 갓 잡은 거라도 꼭 익혀서 먹어야 한답니다.
17: 빨판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목에 걸려서 죽으니까 얘네는 아무리 작아도 데쳐서 먹거든요. 이렇게 데쳐가지고 따끈할 때 드셔도 되고 냉동 보관했다가 썰어가지고 슬라이스 얇게 해서 드셔도 되고 꺼내가지고 찬물에 한번 헹궈야 얘네가 좀 탱글탱글해지, 문어가.
0: 또 빨판에는 기생충도 있어서 문어 수패로 추천할게요.
17: 이?
18: 이쁘네 이거.
19: 이쁘지 않죠?
18: 네.
19: 이 돌문어는 쭈글쭈글하게 말리고 이 피문어는 이렇게 지금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가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날 때.
18: 네.
20: 네, 수고하세요.
18: 네, 수고하세요.
0: 자, 이번엔 양양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한때 군사보호구역으로 폐쇄되었다가 40년 만에 개방돼서 서핑 명소가 된 양양 서핑 비치 로드. 다양한 서핑 포인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파도가 좋아서 전국에서 찾는 서핑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양 하면 서핑이란 말이 절로 나오죠. 이렇게 눈으로 타는 서핑도 스릴 만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죽도 해변은 1년 내내 서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서핑을 처음 하는 초보자부터 중상급자까지 수준별 맞춤 강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서핑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전경 씨. 주말 고정 멤버가 10명 정도 된답니다.
21: 이거는 안에 보시면은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잘 몰라요. 이 겨울에 저기 찬물에 들어가서 저거 미쳤다고 저렇게 하고 있냐고. 저게 되게 힐링되는 운동이에요. 엄청 힐링이 돼요. 스트레스 진짜 많이 풀리고 제대로 많이 났다.
0: 전은경 씨도 양양에 정착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서핑 때문이라죠.
21: 제가 서핑을 처음 한 게 16년 전인데 뭔지도 모르고 일단 배워봤다가 누우면 파도만 보이고 그냥 모든 게 다 이 서핑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여기에 내려와서 그냥 계속 서핑만 한 거예요. 그냥 여기에 계속 그냥 주구장창 살게 된 거죠.
0: 이후 양양 바다의 매력에 빠져 프로 서핑 선수가 된 그녀. 국내외 각종 대회를 휩쓸며 국내 1세대 여성 서퍼로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21: 여기가 지형이 제일 좋아요. 수심도 조금 낮고 바다도 좀 크고 그다음에 방파제나 이런 것들이 바람의 영향을 어느 정도 조금 막아줘서 파도 힘이 좋아요. 되게 많은 해변 중에 파도의 질이 제일 좋아요.
0: 그래서 서핑 입문하기에 좋은 해변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다 부드럽게 부서지는 파도 덕에

0: 경력자들도 즐길 수 있는 곳. 시원한 바다에 몸을 맡기며 지친 일상과 답답한 마음 파도에 깨끗이 씻어내고 나옵니다.
1: 파도 좀 잘 좀 타셨어요? 어땠어요?
2: 아우, 신나게 탔습니다.
1: 신나게요?
2: 네.
1: 오늘 파도는 어땠어요?
2: 아, 오늘 짜는데 네. 나름 재밌게 탔습니다.
1: 아, 그래요?
2: 초보자들이 재밌게 탈 수 있는 파도.
1: 아, 네. 안 힘드세요?
2: 재밌어요.
1: 재밌어요?
2: 네. 어,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해요.
1: 그런데도 하시는 이유가?
2: 주중에 회사 열심히 다니다가 네. 주말에 와서 열심히 서핑하면서 풀고 네. 그럼 또 주중에 가서 열심히 하지.
0: 이렇게 스트레스 풀러 주말마다 이곳 양양에 온다는데요. 이왕 온 곳, 서핑을 한 번만 타면 아시겠죠? 잠시 지상에서 쉬면서 2차전을 준비합니다.
1: 아, 제일 경력 있고. 오늘 어떠셨어요?
3: 아쉽게도 파도가 좀 작아가지고.
1: 지금 선크림 바른 것부터가 퍼스가 남다른데요.
3: 저희 부모님이 최대한 그래도 얼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1: 그러면 여기 양양으로 오는 그 또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도 많을 텐데.
3: 한국에서 양양이 제일 파도가 좋고 뭐 제주도 제외하면은 제일 좋고 일단 힘이 좋아서 양양이 되게 좋고 그리고 여기 죽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인프라도 좋고 이렇게 먹을 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른 해수욕장보다는 좀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0: 서핑에 진심인 사람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틈틈이 자세를 교정하고 수시로 연습을 하는데요. 그래도 좋답니다.
4: 서핑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시고 조금 더 살아가시는 스트레스 없이 다들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서핑으로.
0: 서핑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의 파도도 인생의 파도도 넘게 된다죠. 행복한 시간 양양은 지금 서핑 중입니다. 죽도 해변 북쪽에 있는 수산항. 양양의 포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오잉 해녀가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물질하러 간다는데요.
5: 바다 나가다 갔고요. 네. 날씨가 괜찮으면 섭작업하고 아니면은 해삼, 멍게, 미역 이런 거 위주로 할 거예요.
0: 양양에서 나고 자라 50년 넘게 물질을 했다는 박복신 씨.
6: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우선은 나가봐야 돼요. 바다 상황을 보고 파도 이제 높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작업 장소가 변경이 되니까요. 그치?
0: 그 옆을 10년째 아들이 지키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7: 다녀오겠습니다.
0: 요즘 날씨가 안 좋아서 계속 바다에 못 나가다가 며칠 만에 물질하러 간답니다. 평생을 바다와 동고동락한 베테랑 해녀라도 바다에 나갈 때는 늘 긴장합니다.
1: 여기에는 해녀분이 몇 분 정도 있으세요?
7: 여기 두 명요.
1: 두 명? 예전에는요?
7: 예전에는 다섯 명, 여섯 명씩 있었어요.
1: 다 은퇴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7: 네.
0: 물속에 들어갈 땐 물에 가라앉게 해주는 연철이라는 납 벨트와 수경만 착용하는데요. 산소통도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작업하죠. 복신 씨가 찾는 건 섭이라는 자연산 홍합인데요. 섭은 양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채취합니다. 강원도에서 섭이라고 부르는 토종 홍합은 우리가 평소 홍합으로 부르는 지중해 담치보다 훨씬 크답니다. 능숙한 손길로 섭을 채취해 가는데 언제나 넉넉히 내어주는 바다가 오늘도 고맙습니다. 거친 물살이 오가는 바다 속에 들어가고 나오며 4시간 남짓한 작업.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뜨끈한 말은 수확물을 봤을 때 절로 나옵니다.

0: 특히 베테랑 해녀에게도 쉽지 않은 섭 작업이라 더합니다.
1: 일단 섭이에요, 지금. 아. 독사가 이렇게 강하니까 다이에서 이게 떨어질 수가 있나요? 얼마나 질긴 건데. 그래서 이게 잘 안 떨어져서 애를 먹잖아요. 한 마리씩 달라도.
0: 바다를 갓삼아 삶을 일구는 양양의 해녀 박복신 씨. 푸른 날씨에도 수확이 좋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섭 요리 안 먹으면 섭섭하겠죠? 해녀 박복신 씨가 따온 섭은 그대로 며느리 손으로 넘어가 맛있는 요리가 돼서 나오는데요. 섭 등 각종 해산물에 칼칼한 양념을 더해 완성. 이야, 저 해산물들 싱싱한 거 보이시죠? 우와, 감탄사 자동 발사하시고.
2: 살아있네. 전부 살아있다.
0: 인증샷까지 찍었다면 이제 먹을 차례. 동해바다의 맛과 향을 통째로 옮겨놓은 통섭 전골입니다. 딱딱한 껍데기 속에 감춘 섭은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맛있게 먹으려면 타이밍이 중요하죠. 보글보글 끓기를 기다렸다가 섭이 익었다 싶으면 그때가 바로 타이밍. 탱글탱글한 속살이 입속으로 들어가 어떤 맛을 부릴까요?
3: 어때요?
4: 최고입니다. 이거 먹으러 대구에서 양양까지 왔습니다.
5: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어제 먹은 술이 다 깨네요.
0: 섭과 해산물 건져 먹고 남은 시원한 국물엔 연사리를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나는 술도 안 먹었는데 그 국물은 먹고 싶구먼요. 해녀 어머니 레시피 전수받은 섭 솥밥은 바다 향을 그대로 입은 영양밥입니다.
6: 너무 맛있어. 저거 저거.
0: 바다에서 막 올라온 양양의 해녀 밥상 섭 요리 맛보러 오시겠습니까? 자, 수산항의 또 다른 자랑 요트 마리나입니다. 최대 100여 척의 요트 정박이 가능한 시설이죠. 저도 요트 하나 갖는 게 꿈인데 그 꿈을 실현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답니다. 여기요. 보트를 타려고 김포에 있는 집 정리해서 이곳 양양 수산항에 정박한 박성만 씨.
7: 동해바다가 좋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여기 수산항도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해서 이쪽으로 선택하게 됐죠. 네.
0: 올해로 3년차 요트 선장이 됐는데요. 하지만 바다로 나갈 때는 늘 설렌다고 합니다.
7: 저기 시동 걸어놓고 예. 이거 이제 풀르고 이제 해야죠.
0: 양양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요트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중.
7: 요트는 엔진 기관으로 가기보다는 바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세일을 올려서 여기 이제 메인 세일이라고 하는데 세일을 올려서 바람으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추사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침실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네. 거실 같은 그런 개념으로 여러 명이 앉아서 이제 얘기도 하고 항해 중에 이제 밥도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데고요. 요건 이제 차트 테이블이라 그래가지고 무전 설비라든지 아니면 해도 같은 거를 보면서 이제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건 이제 주방 시설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밥도 해 먹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동력 수상 내적이고 조종 중에서 일반 조종 요트 자격증이.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인명구조원 자격증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제가 해양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늘상 그게 꿈이었죠. 바다에 가서 근처에서 살리라.

0: 가능하면 요즘에 덕업일치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나무 생을 좀 보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예. 어서 오세요. 예. 고생 많으셨네. 예. 올라가시죠. 요배입니다. 여기 올라가셔갖고 딱 이렇게 기념사진 한장 찍고 출발하시거든요. 제가 여기 올라가셔갖고 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예. 찍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드디어 출발. 자, 바다로 산책 나가보실까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함께 천천히 이동하는 요트.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로운 시간입니다.
2: 날씨가 너무 좋은데, 아, 이런 날배 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3: 약간 노을 석양이 질때 가는 거여가지고 또 너무 낭만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1: 이야, 그 낭만 제대로 즐깁니다.
0: 항상 저배 떠나고 그래서 좀 멀리 나가는 기분이죠.
1: 망망대해. 저 넓은 동해 바다를 누비며 탁 트인 전망과 시원한 바람을 만끽합니다. 양양에서 요트 선장으로 있으면서 잊지 못할 순간도 많았다네요.
0: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한 80이 넘으신 할머니세요. 근데 휠체어를 부두에다 두고 앞에서 앉으셨는데 한 십몇 년 만에 처음 이제 바다에 나오신 거래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날따라도 날씨도 엄청 5월달이었는데 좋았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기억이 남아요.
1: 양양 요트 투어의 백미는 바로 이것.
0: 저기가 대청봉이에요. 대청봉에서 끝청봉까지 저렇게 설악산 능선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한 줄로 한 번에 이렇게 동해안 앞바다에서 설악산 능선을 전체를 다 조망할 수 있어요. 저기 요 세일 요트에서 저희가 세일을 좀 펴드릴게요. 예, 요 줄만 안 잡으시면 돼요. 여기가 이렇게 다리 내놓고 좀 딱 사진 찍으시면 좋아요.
1: 요트의 시동을 끄고 이제부터 온전히 바람이 기대어 가는데 이것이 진정한 요트 여행이죠. 그야말로 신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기세. 꼭 외국에 오는 바다를 향하는 듯 이국적이기까지 하네요.
4: 드넓은 바다를 보고 있으면 사실 어떤 근심 걱정 같은 것도 많이 해소가 되고 네.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서 시간 될 때 바다에 와서 이렇게 좀 스트레스 많이 풀고 좀 값지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 맛에 양양에 온답니다.
5: 양양 일단 공기가 너무 좋죠. 네. 공기가 너무 맛있고 네. 음식도 너무 맛있고 그냥 오면은 힐링되는 약간 그런 곳.
1: 바다 한가운데 고즈넉한 풍경 하나가 내려앉습니다.
0: 이렇게 잔잔한 날 특히나 이렇게 석양이 질 때쯤이면 아주 바다가 주는 그 힐링이 있죠. 예.
1: 남들 다 하는 그런 것 말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양양 바다로 와보는 건 어떨까요? 양양의 바다와 함께한 시간이 행복한 쉼표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0: 꿈에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눈 있고 저기 여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예, 한번 빌어보세요. 예.
1: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100만 자영업자 화이팅!
2: 화이팅!

0: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이게 동해 문화군요.
2: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3: 네.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4: 한 250억 했고요.
5: 몇 매출이?
6: 13억?
4: 한 50억?
6: 하나 10억대 정도
7: 보십니다. 문어꽃이 활짝 폈잖아요.
8: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 그래서 해물섞었지.
9: 우와!
10: It's magic.
11: 맛있지?
1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3: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3: 080-961-9595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북극권의 거친 해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는 곳이죠. 그 첫 장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이 열리죠. 심장 약한 물고기는 눈을 감으세요. 알래스카 불곰들은 자연에 맞서 싸웁니다. 자기들끼리도 싸우죠. 그 와중에도 녀석들은 300만 칼로리를 먹고 최대 90kg을 단 150일 만에 찌워야 합니다. 생존 게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죠.

알래스카 불곰들의 빅베어 생존 게임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초여름 1라운드를 통과한 곰들은 챔피언 자리를 위해 쉬지 않고 체중을 불려가고 있죠. 세 녀석부터 만나볼까요? 똑똑한 베테랑 수곰 버니는 경험과 판단력으로 젊음과 패기를 눌렀습니다. 다음은 맹렬한 어미곰 볼드페이스죠. 모성 본능을 제대로 보여주며 세 마리 아기곰을 온갖 위험에서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빅보이. 현재 생존 게임에 선두를 달리고 있죠. 혹독한 야생, 치열한 순위 다툼 속에서 1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빅보이는 이사를 가야 하죠. 열량을 듬뿍 공급해줬던 고래사체는 이제 뼈만 남았습니다. 냉장고가 빈 거죠. 1라운드를 통과했으니 챔피언 욕심도 날 겁니다. 게다가 2라운드는 대자연이 곰들한테 주는 선물로 시작되죠. 연어입니다. 선물을 독차지할 마음은 일찍 접는 게 좋죠. 부전승으로 올라온 경쟁자들이 있으니까요.

브룩스 폭포는 곰들의 낙원이죠. 이곳에서는 힘이 지배합니다. 힘과 힘의 맞대결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죠. 알래스카에서 제일 거친 곰들은 축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타공인 헤비급 챔피언부터 만나볼까요? 데날리입니다. 브룩스 폭포의 지배자죠. 말 그대로 천하무적입니다. 그냥 큰 게 아니죠. 체급이 다릅니다. 녀석은 무슨 일이든 멈칫거리는 법이 없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네요. 브룩스 폭포의 곰들은 무엇보다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낚시 포인트가 성패를 좌우하죠. 몇몇 곰은 폭포 위쪽에 자리를 잡고 튀어오르는 연어를 낚아챕니다. 하지만 이 베테랑은 근력과 지력을 겸비했죠. 데날리는 자쿠지라는 지점을 최적의 낚시 포인트로 점찍었습니다. 거품이 꺼지지 않는 이 자쿠지에서는 연어회도 실컷 먹을 수 있죠. 아시겠지만 화면에 나오는 숫자들은 빅베어 생존 게임 점수입니다. 빅베어 점수는 곰들의 생존 적합도를 세 항목으로 평가하죠. 세 항목 모두 만점이면 100점입니다. 덩치는 50점이 만점, 지능과 배짱은 각각 25점이 만점이죠. 각 라운드가 끝날 때 70점에 미치지 못한 참가 곰들은 게임에서 하차합니다. 보셨죠? 대난리를 보면 다른 곰들은 알아서 자리를 뜹니다. 이 폭포에서는 대난리 말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죠. 거의 아무도라고 해야겠네요. 스카페이스를 소개합니다. 이름처럼 얼굴에 큰 흉터가 있는 수곰이죠. 백전노장 스카페이스는 야망과 끈기의 대명사입니다. 녀석의 야망은 이 폭포를 지배하는 곰이 되는 것이죠. 스카페이스가 고른 낚시 포인트는 컨베이어입니다. 이곳 역시 연어를 잡기에 아주 좋죠. 물고기를 잡기는 좋지만 상류로 헤엄쳐서 올라가고 싶을 땐 불편합니다. 다른 곰들의 공격을 받기 쉽죠. 갑자기 연어에 당기는데 나도 한 마리만 줄래? 아니야. 그냥 해본 말이야. 난 그냥 샐러드 먹을게. 물론 폭포에 수곰만 모이는 건 아닙니다. 리조를 만나보죠. 브룩스 폭포의 베테랑 암곰입니다. 리조가 고른 지점, 리플스는 급류가 흐르는 곳이라는 뜻이죠.

레이저는 길쭉한 코가 특징입니다. 외모 때문에 놀림받은 적은 없죠. 연어를 잡으러 다이빙할 때 큰 도움이 되니까요. 다이빙할 때 물이 많이 튀어서 깊이 대상이 될 때는 있죠.

여왕님한테 너무 붙지 않는 게 좋다니까. 레이저는 욕심쟁이입니다. 낚시 포인트를 두 곳이나 차지했죠. 리플스와 리블로 가며 사냥을 합니다. 연어는 많지만 좋은 자리를 잡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여기선 점프하는 연어를 보고 입만 갖다 대면 됩니다. 많이 먹어. 어? 근데 네 뒤엔 누구야? 오! 귀끝이 황금색인 블론드 이어스도 존재감 있는 암곰입니다. 리조가 여왕이라면 이 녀석은 공주라고 할 수 있겠죠. 리조와 블론드 이어스는 친구이자 적입니다. 늘 붙어 다니면서 경쟁을 하죠. 물론 연어 앞에서 양보란 없습니다. 리조는 지배적인 암컷의 힘을 블론드 이어스 앞에서 과시하죠. 블론드 이어스는 리조의 자리를 노립니다. 빅베어 챔피언에 도전하는 곰들은 제각각 선호하는 지점에 자리를 잡고 폭식의 계절에 돌입했죠. 브룩스 폭포는 분주하지만 해안에는 아직 연어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알래스카의 연어 회기는 동시에 시작되지 않죠. 왜냐고요? 알래스카의 연어는 다섯 종인데 산란 시기가 종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부화한 개울로 돌아오는 일정은 녀석들의 DNA에 새겨져 있죠. 산란 시기와 장소가 다르면 다른 종 연어들과의 경쟁이 줄어듭니다. 산란과 수종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죠. 브룩스 폭포의 연어 회기는 7월 초가 절정입니다. 할로만에서는 8월이 거의 다 돼서야 연어가 보이기 시작하죠. 곰들은 조바심을 냅니다. 근데 짜증낸다고 더 빨리 오는 거 아니잖아? 아, 할로만에 온 김에 이곳 선수들 근황도 한번 볼까요? 오, 반가운 얼굴 볼드페이스네요. 그 옆엔 라쿤하고 또... 아니, 잠깐. 다른 꼬마들은 어디 갔죠? 아, 저런. 내시던 가족의 볼드페이스와 라쿤만 남았습니다. 비극의 자세한 내막은 밝혀지지 않았죠. 하지만 아기 곰의 죽음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카트마이에서는 첫 돌을 맞이하는 곰이 셋 중 하나라는 연구도 있죠. 어린 것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도 다양합니다. 기생충, 사고, 천적도 있죠. 대표적인 천적은 늑대와 다른 곰입니다. 통계가 그렇다고 자식을 잃은 어미의 슬픔이 줄어들진 않죠. 볼드페이스, 우리도 마음이 아프단다.

자식이 셋에서 하나로 줄자 볼드페이스는 새로운 면을 보여줍니다. 1라운드 때는 엄한 엄이었죠. 먹이와 천적 경계하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제 훨씬 다정다감해졌죠. 형제 자매를 잃고 졸지에 외동이 된 라쿤도 충격을 받았는지 달라졌습니다. 더 자주 불안해하고 어미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다행히 라쿤의 어미는 강인하고 똑똑합니다. 새끼 둘을 잃은 건 가슴 아프지만 자식이 하나뿐이니 라쿤을 먹이고 보호하는 일엔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죠.

빅보이는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더글러스 고재선 연어가 산란하지 않죠. 떠돌이 무사 같은 처지가 됐다고 할까요?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더 남쪽으로 가면 이른바 곰들의 고속도로로 들어설 겁니다. 옛날부터 이 부근 곰들이 애용해온 이동로는 거미줄처럼 복잡하죠. 여기가 1차 목적지입니다. 스위셰크만이죠. 더글러스 고재선은 겨우 16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와, 물고기다. 잡아, 빅보이. 아, 큰 곰답게 물고기 잡는 법 같은 제목의 동영상 강의 있으면 빨리 좀 보내주세요. 고래 사체의 지배자였던 빅보이. 차려진 밥상을 봤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사냥하는 법을 잊어버린 걸까요? 생존 게임 챔피언이 되려면 더 노력해야 해. 덩치만 크다고 우승하는 게 아니라고. 강에 물고기가 거의 없긴 하네요. 빅보이는 곰들의 고속도로로 돌아갑니다. 아우터반 버금가게 무시무시한 길이죠. 슬쉐크만에서는 빈손으로 떠나지만 빅보이의 머리에 든 열량 보급 기지는 바닥나지 않았습니다.

더 남쪽의 할로만입니다. 탁 트인 초원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곰들이 안전하게 열량을 섭취하는 중이죠. 어, 그런데 잠깐, 버니가 없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2라운드에 진출한 버니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죠. 금세 선두로 올라서서 차근차근 챔피언을 향해 나아갈 것 같았던 버니. 혹시 끔찍한 참변이라도 당한 걸까요? 더 완벽한 모습으로 왕좌에 도전하려고 잠시 잠적한 걸까요? 두고 보면 알겠죠. 하지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연은 진공을 허락하지 않죠. 할로만엔 새로운 도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쿼드맘을 만나보죠. 초보엄인데 새끼를 하나도 둘도 셋도 아닌 네 마리나 낳았습니다. 인간이라고 해도 네 쌍둥이를 기르는 건 대단한 일이지만 곰들의 세계에서는 거의 기적이죠. 쿼드맘은 쉴 틈이 없습니다. 도나텔로, 레오나르도, 라파엘로, 미켈란젤로가 도통 쉴 틈을 주지 않죠. 어린 것들은 원래 손이 많이 갑니다. 게다가 쿼드맘은 이번이 첫 번째 출산과 양육이죠. 어미는 결국 네 쌍둥이의 눈앞에 비장의 카드를 흔듭니다. 네, 맘마죠. 볼드페이스처럼 쿼드맘도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젖을 먹이면 열량 소모가 크지만 새끼들의 성장과 건강은 중요하니까요.

점심시간 끝. 거드맘은 벌떡 일어나서 자기 배를 채우러 갑니다. 아, 꼬마들은 양껏 먹지 못한 것 같네요. 젖을 더 줄까 싶어서 어미 뒤를 따라가죠. 조개가 양분이 많긴 하지만 거드맘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모래사장을 파헤칩니다. 해안의 사초엔 거의 관심이 없죠. 아, 대회에 출전한 걸 잊어버린 걸까요? 거드맘이 구사하는 전략은 흥미롭습니다. 새끼들을 거의 방치한 채로 조개를 찾아다니죠. 볼드페이스가 최근에 겪은 비극을 생각하면 위험부담이 꽤나 큰 작전입니다. 조개 찾기에 너무 몰입한 건 아닐까요?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너희 뭐하니? 레슬링 연습하는 거야? 미켈란젤로하고 도나텔로처럼 굴찾기라도 따라해봐. 썰물을 따라 한참 나아간

0: 그만 새끼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 누가 찾아왔네요. 쿼드맘은 아직 모릅니다. 새끼들과는 꽤 떨어져 있는 어미곰. 늑대는 민첩합니다. 잘못하면 볼드페이스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요. 늑대가 새끼들 쪽으로 달려옵니다. 쿼드맘도 이제야 알아챘죠. 늑대보다 먼저 새끼들한테 갈 수 있을까요? 어미가 재빨리 새끼들을 불러 모읍니다. 늑대는 입맛만 다시게 됐죠. 늑대 비켜! 넌 오늘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살이는 녹록치 않고 내 쌍둥이 키우기는 더 힘들죠. 동면 전까지는 긴장을 풀 수 없는 어미. 쿼드맘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브룩스 폭포에는 계속 연어가 올라옵니다. 거물들의 소리 없는 전쟁도 이어지죠. 직접 몸을 부딪히는 일은 드뭅니다. 지배력을 과시하고 요지를 선점하는 게 더 중요하죠. 폭포의 터줏대감인 스카페이스한테 낯선 수곰이 다가옵니다. 자기가 맞닥뜨릴 곰이 어떤 녀석인지 모르나 보네요. 폭식의 계절에는 폭포에서 최대한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난 연어만 먹으면 돼! 라고 몸짓으로 말하는 스카페이스. 하지만 더 다가오면 너도 먹어버릴 거야! 라는 뜻도 담겨있죠. 폭포의 또 다른 거물, 대난리도 신경전을 피하지 못합니다. 신나게 먹고 있는데 대난리보다 작은 곰 한 마리가 식탁에 끼어들었죠. 대난리는 현명합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부지런히 배를 채워야 할 때라는 걸 잘 알죠. 연어 회기 때문에 브룩스 폭포는 지략 싸움의 장이 됐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열량을 섭취해 압도적으로 체구를 키우는 녀석이죠. 차가운 물이 쏟아지는 폭포에서 벌어지는 곰들의 냉전입니다. 잠깐, 이번에도 제가 성급했네요. 멀 때 같은 청소년 수검 패치스가 스카페이스를 도발합니다. 아우, 패치스 왜 그래? 하룻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는 격이죠. 예상대로 스카페이스는 그릉 한 번으로 제압해버리네요. 이럴 줄 알았어, 패치스. 넌 거물들 틈에 끼려면 아직 멀었다고. 전통적 강자들이 폭포의 질서를 지켜가는 가운데 곰들은 모두 연어에서 양분이 제일 풍부한 부위인 뇌, 껍질, 알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던져버립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부위들만 먹으며 효과적으로 살을 찌우는 전략이죠. 곰들은 전부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해안 지역인 할로만 곰들의 축제는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죠. 알아, 답답할 거야. 기다릴 때는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가지. 이곳에 없는 건 연어만이 아닙니다. 버니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1: 어, 버니 돌아와. 걱정된다고.
0: 카트마이 국립공원 곰들의 생존 게임 2라운드도 절반가량이 지났습니다. 출전 선수들의 빅베어 점수 현황 잠깐 확인하고 가시죠. 알고 계시겠지만 덩치 점수는 50점이 만점, 지능과 배짱은 각각 25점이 만점입니다. 세 항목 모두 만점이면 100점이죠. 최종 라운드에 진출하려면 2라운드가 끝날 때 70점이 넘어야 합니다. 설명은 이쯤 하고 바로 점수 보시죠. 브룩스 폭포 곰들이 선두권을 형성하리라는 예상은 대부분 하셨을 겁니다. 연어 폭식 덕분이긴 하지만 그 바탕엔 폭포에 대한 세세한 이해가 있죠. 대난리의 명성은 거품이 아니었습니다. 덩치 점수를 쉽게 쌓아 올렸죠. 스카페이스는 배짱 점수 덕분에 막판 역전극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리조는 특유의 성깔과 기술 덕분에 지능 점수를 넉넉히 따냈죠. 블런드 이어스 역시 만족할 만한 점수를 기록합니다. 암곰들은 살아남는 수준을 넘어 선전을 펼치는 중이죠. 빅보이는 떠돌이가 됐습니다. 혼자 살아가죠. 먹잇감을 찾아 떠돌며 지능과 배짱 점수는 후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먹지 못해 덩치 점수는 깎였죠. 빨리 먹잇감을 찾지 못하면 길을 떠난 걸 후회하게 될 겁니다. 초보 어미 쿼드맘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점수를 많이 깎아먹었죠. 탈락 위기입니다. 마지막 선수 볼드페이스도 탈락 위기에 처해 있죠. 자식 둘을 잃으며 지능과 배짱 점수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미곰들 힘내! 할 수 있어! 아, 잠깐만요. 1라운드 최고 인기 곰을 깜빡했습니다. 버니, 빨리 경기장으로 돌아와. 꿈을 거리다가는 늦죠. 이제부터 몇 주는 아주 중요합니다. 해안 지역들에도 연어가 돌아와서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평평해질 테니까요. 만조에 맞춰 육지로 돌아오는 연어 떼를 털복숭이 친구들은 뛰어난 후각으로 감지해내겠죠. 아, 아직은 아니야. 조바심 내면 더 늦어지는 것 같다고 느긋하게 기다려. 옳게 충고를 해줘도 성질 부리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보이시죠? 만조를 타고 연어 떼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강을 거슬러 오르죠. 다들 턱받이 둘렀지? 허리띠 풀어놓고 먹어. 해안에서도 연어 폭식이 시작됩니다. 쿼드맘도 새끼들을 놔두고 일단 물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빈손입니다. 덤벙대지 말고 저쪽 베테랑들처럼 기다렸다가 잡아봐. 미숙한 쿼드맘은 급한 마음에 무작정 달려들어 잡기 방법을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달려들어도 잡지를 못합니다. 아이고, 어머님, 어머님, 진정하세요. 흙탕물이 되면 연어 잡기가 더 힘들어져요. 아, 쿼드맘은 사냥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맙니다. 잡은 건 여전히 없죠. 아, 괜찮아. 아무도 못 봤을... 아니구나. 아, 괜찮아. 애들이라서 네가 뭘 잘 못하는지도 모를 거야. 힘내. 너도 잡을 수 있어. 아, 잡을 수 있겠지? 쿼드맘 때문에 정신이 없는 하루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볼드페이스가 보입니다. 혼자인가요? 아니죠.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목표물을 정한 볼드페이스 돌진합니다. 성공! 그리고는 사냥 연습을 하라고 라쿤 앞에 떨어뜨려주죠. 다정한 어미네요. 저런, 소심한 라쿤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연어가 탈출합니다. 하지만 몸부림치다가 모래뚝으로 올라왔죠.

기나긴 여정을 소화한 떠돌이 무사 빅보이는 지오그래픽 하버에 도착했죠. 곰들한테도 유명한 연어 사냥터입니다. 빅보이, 너희 동네라서 역시 잘하는구나. 남쪽으로 오기로 한 결정이 옳았네요. 덩치와 지능 점수 모두 올라갑니다. 빅보이의 잇단 연어 사냥 성공은 터줏대감의 눈길을 끌었죠. 레드백이라는 곰입니다. 이름처럼 등 쪽의 털이 불그스름하죠. 몸짓으로는 지오그래픽 하버가 자기 구역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레드백은 빅보이가 연어 잡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합니다. 레드백, 너 마음이 넓구나. 빅보이도 분위기를 맞추며 다시 연어를 사냥하죠. 빅보이는 강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레드백이 선택한 열량 섭취 방법은 전혀 다르죠. 다른 곰들이 먹다 버린 걸 주워 먹습니다. 헤엄치는 연어를 손수 잡지는 않죠. 아니, 레드백, 바로 앞에 싱싱한 연어 있잖아. 지오그래픽 하버의 우두머리 수컷이라는데 이상하죠? 빅보이도 그 점을 눈치챘습니다. 더글러스 고지에서 대장 자리를 빼앗아본 빅보이. 두 번 못할 이유가 없죠. 시작하나요? 빅보이가 다시 왕좌 쟁탈전에 돌입합니다.

잠깐, 빅보이, 그런 소리 한 번에 바로 꼬리 내린 거야? 하하, 들어 누워서 배도 막 보여주지 그래? 어이가 없네. 레드벤, 너 대단하다. 폭력도 안 쓰고 왕좌를 지켰어. 훌륭한 녀석이네요. 세력권과 열량 섭취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것만으로도 점수를 줘야겠습니다. 비폭력 운동도 연구한 것 같죠? 하지만 빅보이는 지능과 배짱 점수 양쪽이 깎입니다. 자존심보다 열량을 중시했다고 할까요? 연어 사냥터를 찾은 것만으로도 다행이긴 합니다. 큰 다행이죠.

어? 왠지 익숙한 걸음걸인데요? 네, 번입니다. 잘 들어왔어. 반갑다. 연어 먹으러 온 거지? 연어보다 연어를 좋아하는 암곰이 더 마음에 든 것 같네요. 버터컵은 이제야 발정이 왔죠. 다른 암컷들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버터컵을 보자 버니의 심장엔 불이 붙었죠.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라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버니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늘 암곰보다 먹잇감에 관심이 많았던 녀석이니까요. 나이가 들면 살아남는 것보다 세상에 뭔가를 남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요? 지금 버니한테 그 뭔가는 자식일까요? 젊고 털도 풍성한 수곰 너겟도 사랑을 찾고 있죠. 매력적인 암곰의 짝만 된다면 나이 든 수곰과의 일전도 불살 기세입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알래스카 불곰 생존 다큐였죠? 곰

짝짓기 다큐로 착각하겠어요. 버니는 자만 암곰을 지키기로 했죠. 젊은 수검한테는 자기가 이 구역의 대장이라는 걸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덤벼보라고! 포기해, 젊은 친구. 수컷들의 신경전에 버터컵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우, 저런. 버니도 버터컵한테 퇴짜를 맞은 것 같죠? 기운내 버니, 애초에 너무 어린 여자였어.

2라운드도 거의 끝났습니다. 브룩스 폭포로 오는 연어는 벌써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렇지 친구들, 사라지기 전에 부지런히 먹어야 해. 리조도 여름 뷔페를 최대한 오래 만끽하고 싶죠. 하지만 낚시터가 복잡해져서 사냥이 힘듭니다. 리조는 불청객들한테 짜증이 났죠.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빅베어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곰들도 있습니다. 남의 자리에 밀고 들어왔으면 사냥이라도 제대로 해. 웃지마 스카페이스. 리조 엄청 화났대. 에? 여기는 뭐죠? 영벅이라는 젊은이가 대난리한테 시비를 겁니다. 대난리의 낚시 포인트를 노리는 걸까요?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는 곰들. 우두머리의 몰락일까요? 현실 세계의 벽에 부딪히는 젊은이일까요? 팝콘 당기는 순간이네요. 우두머리는 역시 위험이 다릅니다. 아, 왜 그래 리조? 저 정도면 박수 받을만 하잖아. 영벅의 상처난 자존심에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대난리는 힘도 들이지 않고 연어를 잡았죠. 대장의 연승입니다. 리조는 자리를 옮겼죠. 똑똑한 곰답게 복잡한 폭포 위를 버리고 내려왔습니다. 아, 젊은 친구 이거 왜 이래? 리조도 방해하겠다고? 네, 멍청한 녀석은 그냥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어? 블론드 이어스도 폭포에서 내려왔네요. 이럴 줄 알았죠. 리조를 졸졸 따라다니니까요. 오늘은 리조를 좀 내버려 두는 게 어때? 저런, 리조도 더는 참지 못하고 벌컥 화를 냅니다. 블론드 이어스 미쳤어? 리조 신경이 날카로워졌다고 했잖아. 리조도 드디어 간식거리를 낚아챕니다. 열량을 적지 않게 소모하긴 했지만 다행히 영양 보충도 충분히 했죠. 배짱과 지능 점수도 쌓았습니다. 이번 연어는 더 달콤하겠네요. 지오그래픽 하버입니다. 대장 자리는 빼앗지 못했지만 빅보이는 꾸준히 연어를 먹고 있죠. 더글러스 곳에서 고래 사체를 지배하던 때처럼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기운 차린 모습이 보기 좋네요. 레드백은 여전히 신경 쓰지 않죠. 지난번에 본때를 보여줬으니 그냥 넘어가주는 걸까요? 아, 저런. 알고 보니 사정이 있었습니다. 소화에 문제가 생겼다 정도로만 말해두죠. 상한 물고기를 종종 먹긴 하지만 병이 나는 곰은 드뭅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죠. 아, 그러니까 레드백, 싱싱한 연어를 사냥하라니까. 레드백의 불운이 빅보이한텐 기회입니다. 이제 대장 자리를 차지하는 걸 막을 경쟁자가 없죠. 다른 곰들은 이미 빅보이한테 대장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연어 회기가 끝날 때까지 지방을 축적하는데도 문제가 없겠네요. 좀 전엔 미안해서 빅보이. 때를 기다린 걸 몰라봤네. 지오그래픽 하버의 대장자리에 오르며 빅보이는 지능과 끈기를 보여줬습니다. 빅베어 생존 게임의 우승 후보로 꼽히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죠.
그게 누군가요? 쿼드맘이 어설픈 모습을 떨치고 연어 낚시 전문가가 됐습니다. 연거푸 사냥에 성공해 새끼들을 먹이죠. 새끼들은 쑥쑥 자라는 중입니다. 쿼드맘, 연어 사냥법 특강이라도 들었어? 단기간에 확 달라진 비결 좀 말해봐. 안등에 성공한 어미 덕분에 내 쌍둥이의 미래도 한층 밝아집니다. 연어 낚시 전문가가 된 어미곰은 쿼드맘 혼자가 아니죠. 볼드페이스도 척척 연어를 낚아올립니다. 사냥감을 쫓아가는 모습에 자신감이 넘치네요. 볼드페이스 모자는 이렇게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쿤은 조금 떨어져서 어미의 사냥을 지켜보며 공부를 하죠. 녀석도 잘하면 해야 할 일이니까요. 잘하고 있어, 라쿤. 많이 용감해졌구나. 잠깐. 모자 곁에 자리 잡은 곰이 있네요. 괜찮아, 라쿤. 버니 아저씨는 겁낼 필요 없어. 좋은 분이야. 주머니가 있으면 막대 사탕이라도 넣고 다닐 분이라니까. 제 말이 믿기지 않나 봅니다. 라쿤은 도망쳤고 볼드페이스는 낚시를 중단했죠. 라쿤, 자꾸 칭얼거리면 엄마가 마음껏 사냥을 못한다고. 볼드페이스는 열량사키와 새끼 돌보기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예전보다 덜 불안해하기는 하지만 라쿤은 여전히 어미의 열량 섭취를 방해할 때가 많죠. 볼드페이스의 성적은 어떻게 됐을까요? 2라운드 결과를 알아보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연어가 뜸해지는 무렵, 알래스카 빅베어 생존 게임의 2라운드도 막을 내립니다. 단 30일이었지만 연어 회기 덕분에 곰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고 섭취한 열량도 압도적이었죠. 서론은 이 정도로 해두고 출전 곰들의 성적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더 긴장되네요. 선수들의 순위 공개해주세요. 예상대로 선두권은 브룩스 폭포의 곰들입니다. 대난리가 1등이죠. 세부 항목을 봐도 이 네 마리는 거의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1위 대난리는 하나도 아니고 두 항목에서 거의 만점을 받았죠. 덩치와 지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배짱 점수도 18점으로 나쁘지 않았죠. 명성에 부끄럽지 않은 점수입니다. 1위를 바짝 뒤쫓는 스카페이스. 덩치 점수는 대난리와 같네요. 지능은 19점입니다. 배짱 점수도 똑같이 19점이죠. 경쟁자보다 1점 높습니다. 우승하려면 배짱이 두둑해야죠. 스카페이스의 총점은 82. 대난리는 긴장해야겠네요. 폭포의 암곰들도 대단했습니다. 리조의 총점은 스카페이스와 같은 82점이죠. 배짱 점수가 눈길을 끄네요. 리조의 그림자 블론드 이어스는 덩치 점수가 43점입니다. 지능은 19점이고 배짱도 19점이죠. 스카페이스 리조보다 딱 1점이 모자라네요. 더 먹어서 역전해버려 블론드 이어스. 새끼 4마리를 기르는 초보 어미는 몇 점일까요? 저런. 쿼드맘은 덩치 항목이 겨우 39점, 지능이 14점에 그쳤습니다. 내 쌍둥이 가족이 탈락 위기네요. 배짱도 볼까요? 18점입니다. 기준 점수를 1점 넘겨서 3라운드 진출!

볼. 떠돌이 무사에서 대장이 된 친구죠. 덩치 점수는 예상대로 높습니다. 44점이죠. 지능 항목도 만점에 가까운 20입니다. 판단력이 뛰어났죠. 배짱 점수만 괜찮으면 2라운드 통과겠네요. 오! 14점입니다. 여유 있게 최종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다음은 빅보이 옆에서 물고기를 주워먹던 레드벨. 배탈이 나서 덩치 항목은 37점까지 떨어졌네요. 지능 항목도 12점으로 낮습니다. 식단을 엉망으로 짠 게 최대 문제였죠. 배짱은 나쁘지 않은 16점입니다. 총점은 65. 다음 라운드엔 진출하지 못하게 됐죠. 아쉽네요. 내년을 노려보세요. 아픔을 겪었던 어미곰 볼드페이스 차례입니다. 시작이 좋네요. 덩치 점수가 42점입니다. 지능에서도 나쁘지 않은 15점을 받았죠. 지금까지는 57점. 팬이 많은 선수인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긴장되는 순간. 배짱은 13점. 아, 높지 않네요. 그래도 강인한 어미곰은 70점을 받았죠. 아슬아슬했지만 결선 진출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팬들한테 실망을 남겼던 버니는 어떨까요? 자취를 감췄다가 깜짝 복귀하며 버니는 환호를 받았죠. 하지만 복귀 시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경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점도 아쉬웠죠. 레드벨 그리고 버니, 좋았던 모습만 기억할게. 내년에 만나.

곰들의 생존 게임의 피날레 3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겨울이 다가오죠. 지난 3개월이 힘들었다고요? 남은 60일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쟁도 치열하긴 했죠. 하지만 이번에 알래스카 불곰들이 맞서는 상대는 대자연입니다. 경기장은 생존 투쟁의 장이 되고 싸움은 더 거칠어지죠. 열량을 흡입했던 곰들은 양분 빈약한 먹잇감을 찾아다닙니다. 살찌우는 계절은 막바지에 접어들었죠. 뭐든 먹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생존 경쟁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될 3라운드. 챔피언 자리에는 누가 오를까요? 알래스카 불곰들의 생존 게임 최종 라운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전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0: 따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8: 진단비도요?
0: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2: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3: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14: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15: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16: 평생 살면서 빚은 거반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15: 돈보다 더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17: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8: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17: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 후원 문의 080-861-9599.
19: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0: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1: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9: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엘레나는 에이든이 제일 좋대요. 친구보다. 노래방 가고 춤추고.
1: 우리는
0: MZ 커플입니다.
1: 네.
2: 어때?
0: 가서 이모 잘 부탁해요 얘기하고 와. 그래야 엄마가 청소를 덜 하지. 레나 밥 먹자. 인조해, 인조해. 이거 비밀이야. 할머니한테 이런 거 먹은 거는. 맞지? 좋아? 먹어. 짠.
3: 우리 일곱 가지.

0: 참 어떻게 하냐 이제.
1: 오늘 못 간다니까. 그거 이제 대기인가 봐. 스탠바이.
0: 언제야?
1: 스탠바이 이제 지금 못 가고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야. 오늘 못 간대잖아.
0: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나.
2: 할머니 보여? 할아버지도 안 보이는데. 애들 봐봐. 누구야? 이야!
0: 다리 떴어?
3: 응.
0: 네, 알고
2: 있어. 오, 해줬어!
0: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려요!
4: 이제 들어갑시다!

0: 뭐해? 아빠?
1: 불났어요, 불났어요.
2: 아니, 안 났어.
0: 불났어, 불났어.
2: 그럼 물 새는데.
3: 아니, 안 돼. 다 연결됐어.
0: 아니, 엄마. 아빠는 어딨어?
4: 뭐 하나씩 보나 봐.
0: 뭐해? 아빠?
4: 뭐 고치겠지. 고친다고 하겠지.
2: 그럼 물 새는데. 이거는 좀,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발라?
4: 뭘 바르니?
0: 아니,
4: 그런 약간 시트지 같은 거.
0: 시트지.

0: 모르겠어.
1: 우리는 시트지라 그러잖아.
0: 오실 때마다 뭘 고쳐주고 가셔요. 공대남이에요. 공대남. 그 시절 공대생들은 진짜 다 배웠대요. 그런 거를, 원리를. 그래서 더 이렇게 그 핸디맨인 것 같고.
2: 잘해요. 저는 프로젝트 다 해주고.
0: 아빠가 고쳐주고. 아빠가 오면 집이 깨끗해지고 정리가 돼요. 이게 문이 안으로 쑥 들어가서 안 나왔었어요. 아빠가 이걸 빼주시고 여기 레일을 다시 달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잘 돼. 아빠가 이 문도 고쳐주셨어요.
3: 커튼 잘 붙어 있지? 이쪽은 여기 안 떨어졌나? 침대도 잘 입고. 인형 안 떨어지지?
0: 응, 안 떨어져.
3: 고.
0: 아빠 잠깐만, 또 있어, 할 거.
3: 뭐?
0: 그 연기 날 때 띠디디디디디 하는 거 있잖아.
1: 잠시.
0: 이거 좀 달아줘.
3: 다르라고?
0: 아니, 이거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근데 라이언이 한 번 빼면 잘 다시 안 붙여놔. 그래, 이 소리. 그거 막 누르면 안 된다, 아빠? 누르면 안 돼. 이게 다 연결돼 있어.
4: 아니야, 보안 오지.
5: 오빠한테 또 보안 오와.
0: 아니야, 보안 오진 않아. 근데 어떻게 끄지, 이거? 가요, 가요.
3: 아니, 안 났다.
0: 불났어. 가요. 오빠 일해. 왜 자꾸 올라오는 거야?
3: 맞는데, 이거
0: 그거를 테스트. 누르면 안 돼, 아빠.
3: 테스트야, 이거. 배터리 있나 한번 본 거였어.
0: 가져와줘. 내가 이걸 쏴줄까? 손전등을? 맞아?
3: 안 떨어지면 돼. 그리고 또.
0: 어?
3: 또.
0: 그 화장실이 제일 시급해. 물이 내리면 다시 이렇게 어느 일정까지 차잖아. 이게 원래 차는 거면 한 요 정도만 차는 것 같아.
3: 화장실 한번 볼게.
0: 거기는 아빠 진짜.
3: 거의.
0: 사다 방송물이 우리 변기통 안에까지 찍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이상해.
3: 지금 보면은 이건 이게 왜 빠졌어? 이게 짧네?
0: 어?
3: 호스가 빠져서 그래. 이게 빠져서 그러는 거야.
0: 근데 그게 안 껴져?
3: 이거 호스를.
0: 난 몰라, 아빠, 진짜. 내가 할 줄 알았으면 했지. 안 돼?
3: 이거는 호스만 이쪽으로 끼면 돼. 아니, 이거 방향이 바뀌어야지. 아니, 호스를

0: 뭐 아꼈어.
1: 아 그래? 어? 어 대박.
0: 맞아 됐어.
2: 이제 에이든 방.
0: 에이든 방?
2: 어. 에이든 테이블 산 것도 지금 3주째 라이언이 조립을 안 했어. 그것만 좀 해줘.
0: 그래.
2: 없어도 되잖아.
0: 없어도 되지.
3: 뭐 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그거
2: 아니,
3: 문제야.
2: 아니야. 수리는 못해 오빠.
3: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사실 인생에 제일 큰 스트레스는 이 집이요. 진짜요. 왜냐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2: 안전해.
3: 집 해줘요. 그래서 전화해요. 시켜요.
2: DIY도
3: 해줘요.
2: 안 하잖아.
3: 못해요. 그리고 사실 변호사니까 일 못했고 그냥 공부하고 있었고 그런 거 좀 어려워요.
2: 다 잘하는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빠가 해주는

0: 되는 거지.
1: 너무 감사해요.
0: 그리고 save money 해주는 거잖아요. 미국은요, 뭐 하나 부르잖아요. 고친 것도 아닌데 200불 청구하고 300불 청구해요.
1: 시간 되는 거.
0: 고친 거 없어도. 고치면 이제 거기서 그냥 3, 400, 500불 더 나, 비싸면 1000불 더 나가고.
1: 그래서 너무, 너무 고마워요. 네.
2: 일부러 저 올 때까지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시키려고. 제가 갈 때 딱 해놓은 상태로 1년이 멈춰 있다 보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해줘야죠.
0: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2: 그럼 해.
0: 근데 시간이 없었어.
2: 지독하네, 지독해.
0: 그만큼 바쁘다니까, 아빠.
2: 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야?
0: 맞아. 아니, 라이언도 그걸 안 하더라고. 한 입만 먹을래?
2: 싫은데?

0: 이거 민지가 해도 되겠다.
1: 내가 이거 해볼까?
0: 딱 이게 붙게끔 한 다음에 좀 있는데.
1: 에이. 내가 해볼게. 안 되는데?
0: 줘봐. 엔드에프가.
2: 우리 딸은 이제 야무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떨 때 보면은 또 애기 같아요. 그 엘레나랑 에이든하고 거의 수준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딸이 우리가 와서 1년을 살 수 있는 활력소래요. 살아가는 힘이래요. 근데 부모가 그 말을 들었는데 그거를 안 해준 부모는 없잖아요.
0: 하나밖에 없는 딸이잖아요. 딸 하나라고 하나밖에 없다고.
3: 할아버지 뭐해?
0: 응?
3: 책상 만들고.
0: 애들 책상 만들고 있지? 맛있어 봐. 일단 책상을 절로 놓자. 이렇게? 됐어. 아이고.
2: 부항 뜨제.
0: 에이든 부항 뜰 줄 알아?
2: 응. 잘 뜨지.
0: 응?
3: 저번에 많이 언급했어.
0: 에이든이 부항 한번 부항 할 수 있어?
2: 할아버지
0: 어.
2: 부항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이든 옷.
4: 빨리 누워요. 안경 벗고.
2: 빨리 누워요. 안경 벗고.
3: 다리 밑에 있어.
0: 전체도 내려왔어.
3: 부항 뜨는데. 부항 뜨는.
2: 부항 뜨었어?
0: 어디? 해봐 한번 더. 그 다음에
3: 아니 할아버지 여기 하자고.
0: 왜 너도 하게?
3: 누워.
0: 응? 누워.
3: 누워 할아버지.
2: 누우세요.
0: 어디에 누울까요? 여기. 선생님
3: 여기
0: 누워요. 여기 누워요.
3: 여기
0: 누워요.
3: 네. 잘할 겁니다. 잘해야 돼.
0: 선생님, 여기가 아파요, 요 어깨가.
3: 아니?
0: 여기 어깨요.
3: 알겠어요. 어깨요. 이쪽 어깨. 이쪽 여기?
2: 됐다.
3: 됐어? 여기야 할아버지.
2: 또.
3: 여기야 할아버지. 여기야 할아버지.
0: 거기.
2: 됐어. 됐다. 아우, 잘했네. 됐어. 또 어디 해야 될까, 애들?
3: 할아버지 또 어디? 여기?
2: 응, 만져봐 네가. 여기도.
3: 여기?
2: 응, 거기.
3: 아니 할아버지가
2: 어디냐고 물어봐.
0: 아니 선생님이 찾아주셔야지.
2: 거기야 여기야. 만져봐.

0: 응, 고기.
1: 응, 고기래.
2: 먹는 것 같아.
1: 또.
2: 이것밖에 없네.
3: It's my turn. Oh, it's my turn, Aiden. Aiden, it's my turn.
1: 꾹 눌러.
4: 할머니.
1: 꾹 눌러야지. 아니, 반대로. 그러니까.
4: 왜 거꾸로?
1: 응. 이렇게 놓고 힘으로 거꾸로 딱 맞춰서 꾹꾹꾹 눌러봐. 고기 옳지? 어, 힘이 좋구만. 어우, 이제 땡겨야지. 땡기는 게 틀려?
0: 응.
1: 오, 엘레나 또 해봐. 할아버지가 너무 잘한대.
3: 이거?
1: 어, 꾹 눌러서.
2: 마지막.
1: 마지막이네. 됐다. 오, 잘했네. 없어, 이제 좀 기다려.
2: 기다려야 돼. 다 기다려.
1: 얼마큼 기다려야 돼?
2: 5분.
1: 5분.
3: 이제 빼? 할아버지?
2: 아니야, 더 귀여워요.
5: 엘레나, 이거 봐봐.
3: 이거?
1: 응. 어, 무슨 모양 됐어, 에이드?
2: 나 페퍼로니.
1: 페퍼로니. 와.
2: 아니야. 어, 다 됐다.
1: 엘레나.
3: 빨간색이 됐네.
1: 아우, 잘했네.
3: 빨간색이 됐어.
1: 이쪽으로 와서 또 해봐, 할아버지. 쪼쪼 갖고 와야지.
0: 근데 그건 뭐 자체가 좋으니까요. 그건 뭐 되게 재밌었고 즐거웠었죠. 배려심이 참 커요. 보면은 자꾸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뭐 좋았어요, 아무튼.
5: 됐지?
3: 여기 할아버지?
2: 하나, 둘, 셋!
6: 나 나연이랑 이제 나갔다 올게. 애들 재울 수 있겠어? 애들 8시 전에 무조건 재워야 돼.
1: 자겠지? 졸린데 안 자겠어?
6: 자, 아니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워주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떡할 거지?
0: 전화할게.
6: 어, 오케이. 전화해.
3: 안 돼.
6: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들어올 거야.
3: 안 돼, 안 돼.
2: 안 돼.
0: 미투.
2: 엄마도 문 잠글 거야. 안 들어오게.
6: 너 진짜 엄마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2: 아니야.
6: 그건 아니지? 할머니 할아버지 말 안 듣고. 엄마, 가능하면. 엘레나는 할머니 말 잘 듣고 있고. 오케이? 밥 잘 먹고, 너는 밥만 잘 먹으면 될 것 같아.
7: 사랑해.
1: 우리 엘레라는 순해서 잘했어.
6: 밥 잘 먹고, 우리 진짜 늦게 올 거야. 안녕, 엘레나 갔다 올게. 다녀오겠습니다. 할머니랑 잘 있어. 빠이빠이. 빠빠이.
1: 잘 놀다 오세요. 그래, 빠이.
3: 안 보여.
1: 엘레나. 엘레나, 잠깐만. 뒤에 오빠 드론 날린데 우리 그거 구경하고 같이 놀이터 갈까? 가보자.
0: 우리 드론 날리러 가자.
3: 할아버지, 우리 빵야들 갈 거.
0: 뒤에서?
3: 뒤에.
0: 그래. 어디 에이든 실력을 보자.
1: 오. 오. 오.

0: 오, 그만, 그만.
1: 뭐야? 왜 이렇게 툭 하면 부딪혀?
0: 것 같은데? 잠깐만, 오빠 이거 하는 거 보고.
1: 위로, 위로.
0: 위로, 위로, 위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1: 왜 절로 가, 근데?
0: 오, 오. 왜 자꾸 그쪽으로 가? 오, 오, 그만, 그만.
2: 아이, 뒤져보셨네.
1: 애들 이제 조정을 못해서 그래.
2: 집에 갈래.
3: 운이 떨어졌을 때 기분이 어땠어?
4: 안 했어.
3: 안 그랬어? 그래? 걔, 너 왜 자꾸 떨어뜨려? 이렇게 얘기했을 때.
4: 안 했어.
2: 야, 자.
3: 뒤로 갈래? 너무 화가 났어?
0: 됐다, 이제 놀이터 가자.
2: 난 놀이터 가기 싫어. 난 안에 있을 거야.
0: 그럼 너. 가자.
2: 아니야, 난 집에 있을래.
1: 여기 저
0: 누가 먼저 가서 탈 거야?
1: 에이든 먼저 타.
2: 나도.
1: 엘레나 이리 와. 차차차 엘레나 탈게. 거기.
0: 가자.

0: 누가 빨리 가나? 할아버지가 빨리 가나? 할머니가 빨리 가나?
1: 할머니.
0: 할머니?
1: 할아버지.
0: 할아버지가 빠르네.
2: 우차차. 아, 오늘은 파카가 덥다.
0: 응?
2: 파카가 더워.
0: 가서 볼까? 엘레나, 에이든, 좋아하는 거 집어? 보자, 에이든 좋아하는 거 여기 있네. 보자, 에이든 좋아하는 거 여기 있네.
3: 좋아하는 거가, 어? 그거 바닐라.
0: 어떤 거?
3: 거기 올려가 봐. 넣어줘.
0: 그거? 요거? 바닐라.
3: 그럼 사.
0: 너 이거 먹어?
3: 어, 맛있어.
0: 에이든 어떤 거? 이거 블루베리?
3: 어, 한 그거 하나.
0: 아, 그거 또 어떤 거?
3: 그 딸기 바나나.
0: 이거? 딸기 바나나?
1: 난 블루베리 이거 좋아하고.
0: 엘레나 이것도 좋아하잖아.
1: 응.
2: 엘레나 저 위에도 있어.
1: 아니, 난 하얀색 거. 아니, 그건 시도. 시도. 시도 할머니.
0: 싫어? 그럼 어떤 거? 엘레나 봐봐. 아야래. 이거?
1: 어.
0: 이거?
2: 그래. 이걸로 하고 이거 두 개는 빼.
0: 너는 이거 먹고? 이제 다 샀어?
1: 우티와구 민트요. 레몬도 필요하는데 할머니.
0: 레몬도 이거.
3: 레몬.
1: 내가 위.
2: 애들 그거 먹어.
0: 이거.
1: 내가 좋아하는 과자야.
0: 이제 다 끝났어? 다 샀어?
2: 가자 그러면. 이거 다 먹어. 엄청 힘들었죠. 네.
0: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확고하대요. 그러니까 취향도 좀 확고하시니까 엘레나는 그 민지 우리 민지 어렸을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엘레나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야 똑같아서 야 너도 한번 키워봐라. 무조건 내 거야. 그래갖고 뭐든지 무슨 뭐가 있으면 다 자기 거라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오죽하면 손녀딸한테 빵꾸똥꾸라고 했겠어요.
2: 다행히 쉽게 넘어갔죠. 그가 안 줬으면 운동하기도 힘들고 힘들었어요, 진짜.
1: 아니, 맞은데?
2: 응?
1: 맞아.
2: 아닌데, 이게 흘렁흘렁하면 안 돼.
1: 돼. 아버지. 기대지 않는 거지.
2: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허리 앞으로 굽혀.
1: 그건 아직 못해. 할아버지나 도와줘. 할아버지나 손잡아. 그 다음에 걸어.
2: 그 다음에 걸어? 하나, 둘. 미끄러져서 확 나가.
1: 아니, 할아버지가.
2: 여기서 연습하고 있어?

0: 이리 와. 이쪽으로 오세요.
1: 에이든, 엘레나, 밥 먹자. 미국 와갖고 한식 먹으니까 이상하네.
2: 한식이 응? 뭐야?
1: 한국식.
2: 한국에서 먹는 거?
0: 아우, 잘 먹네. 맛있어?
2: 맛있다.
0: 맛있어?
1: 땡큐.
0: 아, 잘했네. 한 입 딱 넣어야지. 얼마나 맛있어? 이거 먹어. 아까 과자 먹고 그래서 덜 먹어서 근데 배고플 거야. 얼른 먹어야 돼.
1: 소세지.
2: 소세지.
0: 얼마나 맛있어?
2: 네.
1: 소세지가 맛있긴 맛있다. 응?
0: 많이 먹어. 많이 드셔. 엘레나, 얼른 먹어. 소세지만 먹지 말고 그 하얀 밥도 먹고 카레도 먹고.
1: 소세지가 맛있다니까.
0: 소세지 잘못 줬네. 자자, 지금 8시야. 가자, 우리 시체로 가자. 에이든. 아니, 가자.
2: 할아버지 어디 있어?
0: 할아버지, 잠깐, 모르지. 할아버지도 힘들어서. 이제 씻고 잘 거야.
2: 나 방산대인.
0: 밑 썩으면 치과 가서 아프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치 잘해야 돼. 네가 아, 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2: 나, 셋. 아니, 토마토 책 읽고 싶어.
0: 토마토? 여기 있네. 검정색이 있고, 브라운 색깔이 있네. 그치?
2: 어떻게 영어를 잘해, 이거에.
0: 고마워. 고마워. 얘는 망가졌어.
2: 나는 오늘 졸려.
0: 잘까?
2: 응.
0: 애들 다 읽었지? 타이타니?
2: 응.
0: 너, 하루 종일. 이제 코 자자. 오늘도 고생했어. 하루 종일.

0: 이따가 이거 입을 거야? 이따가? 그러니까 라이트 한 거. 아, 안 추워? 우리 온실 가는 거라.
1: 빠진 거 없지?
2: 다 됐어요?
0: 네, 출발.
1: 출발.
0: 야, 너는 좋겠다. 학교도 안 가고. 네, 출발. 어우, 날씨 좋다.

0: 태어나도 할 수 있어. 자, 주디지 새길 거야.
1: 우리 어디 갈게요? 아내가 온실이야. 그래서 더울 수도 있어, 아빠.
2: 응?
1: 더울 수도 있다고. 나비는 처음 오잖아.
3: 폭만 이제.
1: 나비는 딱 3월부터, 3월 중순부터 4월까지만.
0: 네. 나비. 나비 너무 좋아요.
2: 이제 번데기 먹자, 오늘은. 번데기 맛있어.
1: 꺼요? 가자, 마이어 가든으로.
3: 좀 따뜻하게 나비 보러 가요.
4: 재미가 많네.
1: 그치? 가자.
2: 어우, 덥다.
4: 아. 호랑나비다.
3: 와.
1: 이것도 여기.
3: 여기.
1: 와, 예쁘다.
3: 와.
4: 와우. 이쁘네.
1: 이쁘지? 오, 예쁘다.
0: 예쁜 나비인데. 너무 예쁜 나비야.
1: 너무 예쁜 나비야.
3: 우와. Aiden, look at this. He's resting. Come here.
0: Oh, but this is too scared. I even saw it though.
5: Aiden, they're not gonna come to you. Hey?
3: 노란 검정 너무 예쁜데.
1: 호랑나비인가 이게?
3: 와, 예쁜데. 예쁘지 않아?
0: I really like the butterfly, but I'm too scared of the blue.
6: 나비 어떻게 생각해?
7: 무서워.
6: 왜 무서워?
7: 가까이 와서.
1: 에이드 3살 때 거기를 갔었어요. 그 파란 나비가 에이든만 쫓아다니는 거. 영화는 애가 에이든만 쫓아오는 거예요. 애가 그때 포비아 있죠. 그 나비 포비아. 근데 올해는 그래도 이제 1학년이니까 이제 애가 겁도 좀 없어진 것 같고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역시나.
3: 와. You can hug my side.
1: 여기 안에서 태어난 다음에 준비가
2: 나비.
3: 가자.
2: 이거 아니야. 이거.
0: 나비.
2: 나가자.
0: 오.
3: 다 봤어?
1: 이제 밥 먹자.
4: 밥 먹자. 배고프다.
1: 벤치 여기 있던데 아까?
0: 뭐?
1: 이제 펴놓기만 해보자. 오케이.
4: 엘레나 거 여기 있다.
1: 엘레나. 마법봄.
3: 네.
1: 나.
3: 잘 먹겠습니다.
4: 에이든도 좋아하지.
0: 엄마.
4: 뭐?
0: 나 김밥 먹었어.
1: 그러니까 맛있지.
2: 엘레나도 김밥 먹나?
4: 먹지.
1: 엘레나 김밥 좋아하지.
5: 먹어요.
2: 에이든.
1: 엘레나 딸기 전에 김밥 먹고 있어?
5: 응?
1: 오, 먹었어?
5: 응.
1: 오, 멋지. 아유, 어머님 김밥 드디어 먹었는데 어때?
5: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4: 많이 먹어요, 많이.
5: 기대하고 있었어요.
4: 많이 먹어요, 많이.
0: 오. 잘 먹었습니다.
5: 부모님, 잘 먹었습니다.
1: 고마워요.
4: 가자.
1: 엘레나도 그거 줬어, 엘렌?
0: 어.
2: 보리.
0: 몇 살 있어?
2: 보리.
3: 해님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해님. 오랜만이지. 헨케렌도 왔어요.
0: 바짝바짝.
8: 헨케렌, 하이. How are you? Hi, guys.
9: Hi.
8: Good to see you.
9: Hi, Karen.
10: Thanks for coming over.
11: 오늘 오신 분들은 저희 시어머니 스페이스랑 시이모 캐런이에요.
3: Always when Minji's parents are here, we make time for a visit. Usually, you know, having dinner together, maybe dessert.
8: 굿 투 씨 유 어게인. 아이 겟. 아게인. I'm glad you guys got back.

0: chop into the little pieces.
1: And like this.
2: Yep, that's how you do it.
1: Do you
0: want it dice? A cube? Yeah. Oh, yeah.
3: Can you make it even smaller?
1: Oh, yeah.
3: Okay. I can give you a bigger hand.
1: Can I do this? Can I dice it?
3: Yeah. Oh.
0: Oh!
3: Skills.
0: Okay. All right. You just, you know, chop, chop, chop. Just one way.
4: Are they going to be really small like
0: that? Yes.
3: 내가 갈 수 있어. 뭐 할까?
0: Wow, that's perfect.
2: Squish, squish, fast, fast. That's cold.
3: Watch the knife through those noodles. Wait.
4: Yeah.
3: 잘못 샀어?
0: Yeah. 이 영어 읽어봐요.
5: Ground. Turkey? 아침에
4: 먹어. That's right.
1: Turkey.
4: That's right. Turkey.
0: 토끼를 잡아서 질문 좀.
5: 아니, 이거 엄마가 골랐어.
0: 아니, 거기 포크라고 써 있었잖아.
3: 잘 먹었어요.
2: Yeah, I'll put it in the fridge right now.
0: 포크라고 있으니까 그냥 믿은 거지. 생강도 가져왔어. 간장, 소금 필요해? 태희 씨, 소금을 짜게 먹어, 싱겁게. 짜지, 짜게
2: 쪄.
1: I like salt everywhere except not my ice cream.
0: 아, 그럼 더 넣어야지.
2: 간장 넣어?
0: 소금. 넣어. 좀 더. 됐어.
2: 해봐.
3: 근데 만두 만두자, 만두 만두자.
0: 이게 만두? 이렇게. 여기, 이렇게.
3: It's water on the edge.
1: Mm-hmm.
3: That's just going to pinch it together.
1: Ah.
3: Okay, one spoonful.
4: So pretty.
1: Nice. Milk.
3: Water the child.
1: Is it milk?
4: Now you get a little bit of
1: Take
4: water.
1: Out. Yeah. One down.
0: Do this. You can only go. I only want half pack. Stacy, 이거 뭐 김치 할 거예요. 김치.
1: For kimchi?
0: 김치.
1: Oh, so you're making kimchi?
0: 김치.
2: Oh,
0: 김치.
1: Ah, okay.
0: Yeah. Wow.
1: You can tell.
0: Smells really good. 혜수 김치 한번 드셔보세요.
1: That's good.
4: That's good.
1: Good?
4: Mm-hmm. Oh, did you try kimchi?
1: If that's kimchi, yes, it's good.
4: Oh, yeah. No. I'm excited.
1: No, that's good. Of course.
0: 우리 라이언이 겉절이 좋아.
1: Good.
2: 라이언 like.
3: 감사합니다. 와.
0: 잘 먹겠습니다.
1: Thank you.
3: Look at all your hard work.
1: It's beautiful.
3: How's the food?
5: 너무 많아.
1: Oh, of the show.
0: 근데 우리 칠면조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네.
1: I think I need a fork.
3: 어떤 게요? 진짜 맛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보면 뭐 엘레나 보고 민지 보여, 에이든 보고 민지 보여 아니면 좀 믹스요? 어떻게 보여?
0: 사랑받을 줄 알고 애교 많고 고집도 세고 되게 룰 팔로워, 그 FM.

0: 네. 어? 그만 할까? 이제 먹을까? 알았어.
1: 신도 이제 그만 뛰어. 시오빠가 여기 놓고 고기 먹고 하자.
2: 맛있게 드세요.
0: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2: 아우, 먹을 줄 아네, 이제.
3: 시티 보이네요.
0: 아버님, 돼지고기 괜찮아요? 어?
2: 바베큐 괜찮아?
0: 바베큐?
1: 맛있는데?
4: 응.
1: 감자탕 먹는 것 같아.
2: 이 뼈로 살이. 감자탕 끓여, 여기서는.
1: 아니, 살이 감자탕 살하고 비슷해.
2: 응. 비슷한 고기 아니야? 너무 맛있다. 오늘 고기 진짜 잘 먹었어.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갈 거야, 한국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4: 아, 왜?
2: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어딨어?
4: 한국.
2: 응, 여기서 평생 살면 나도 좋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야지.
4: 안 갈 거야, 할머니.
0: 내일은 다음에는 우리 한국 갈까?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4: 나도 갈래.
5: 야, 할아버지가 같이 보여.
2: 아이,
4: 볼.
6: 오, 해줬어. 에이는 꼭 비싼 건데.
2: 엄마는?
4: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2: 짐 싸야지, 얼른, 엄마. 비행기 늦으면 안 되잖아.
7: 엘레나하고 에이든 여기 담아서 갈까?
2: 누워서 따라가려면 누워.
1: 에이든 거기 타고 가게?
4: 응. 그럼 내가 같이 갈 거야.
2: 에이든 나와.

0: 할머니 진짜 늦는다니까. 에이드 할머니 늦는다고 나와. 짐 싸고 할머니 가셔야 돼.
1: 왜?
0: 다 잘 챙겼어? 여권?
2: 여권은 아빠가 갖고 있고.
0: 여권만 잘 챙기면 돼.
3: 아, 에이드 할머니 여권 없으면 못 가.
4: 응? 수야, 제가.
0: 할머니 인사해, 이제.
2: 할머니 인사해. 학교 잘 다니고, 밥 잘 먹고. 알았지?
1: 안녕하세요.
0: 할아버지 잘 가요.
1: 할아버지 잘 가요.
3: 잘 있어.
0: 할아버지
3: 너 한국에 오면 그때 못 가? 가자. 애들 가자. 이제 가자. 에이든 잘 있어? 울지 말고.
5: 에이든, 우리가 할머니 보러 좀 여름에 갈 거잖아, 그치?
0: 할머니 가야 돼. 할아버지도.
3: 울지 말고.
0: 조심히 가, 고생했어. 할아버지는 인사해야 돼, 울면서 보낼 거야? 웃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음에 또 봐요 하면 되잖아.
1: 다음에 또 봐요.
0: 다음에 또 봐요, 할아버지.
4: 아이고. 이렇게 빠이빠이 하자. 빠이빠이 하자. 다음에 봅시다.

0: 우리 가족은 장난꾸러기 가족들이구나.
1: 에이든, 엘레나.
2: 할머니 보이셨어?
1: 여기 엘레나 옷 이쁜 거 많다. 이리 와봐. 에이든 빨래 잘 갠다면서.
3: 할머니 이렇게 해?
2: 그거?
4: Make sure it's in the right aim and then we're finished.
2: 할머니 우리 TV 다
1: 잘했네. 잘했네. 너무 잘했어.
5: 상담만 받아도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무료.
6: 아, 이번 신상 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7: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6: 아, 이래도 되나?
8: 예. AIA 생명
6: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9: 이동하실게요.
6: 네.
8: AIA 생명
6: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0: 다시 들어간다.
8: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1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6: 아, 이번 신상 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7: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6: 아, 이래도 되나?
8: 준비하실게요.
6: 예.
8: AIA 생명
6: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9: 준비하실게요.
6: 예.
8: AIA 생명
6: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0: 다시 들어간다.
8: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수고하셨습니다.
6: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5: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1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13: 남자아이들이 83배 늘었다고 합니다.
14: 단어만 들어도
9: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빠른 사춘기 성교습증입니다.
14: 저희 첫째가 가슴에 이제 멍울이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15: 시커먼 털 있잖아요.
16: 키는 170, 170. 커야 되는데 이게 왜 발달이 빠르지?
17: 성교습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9: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성교습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0: 성기를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1: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2: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3: 평생 살면서 빚은 거반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2: 돈보다 더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4: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메이킨!
1: 먹을 땐 먹고
2: 비울 땐 비워야
3: 하루가 편하다.
1: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2: 부드럽고 빠르게
3: 오늘 밤 메이킨
2: 유쾌
4: 상쾌
3: 통쾌
2: 아침이 달라집니다.
1: 변비 해결 메이킨.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딸, 뭐? 여보, 허리. 매일 듣는 말인데 마음처럼 잘 안 되죠? 이제 세라젬이 나설 차례. 우리 가족 척추관리 의료기기. 세라젬으로 집에서 쉽게. 세라젬.
7: 부산 밀면, 집 밀면. 지니어스. 비벼 먹고 있는데. 지니어스. 시원하게 부어 먹고. 밀면 천지야 이거.
8: 어떻게?
7: 진 밀면
8: 어떻게?
9: 전주현이 멜라토닌 코 찍었다. 색소 침착 약으로 치료해야 제대로 옅어지니까. 이러니 다들 코 찍는 거겠죠? 멜라토닌은 약국에만 있어요.
10: 조과장님 축의금 저한테 보내주세요.
11: 장 대리님께 10만원 보내.
12: 장진호에게 20만원 쏴.
13: 말로 치료를?
14: 저기 웰컴 저축은행이요.
15: 말로 하는 AI 금융기사. 사람을 돕는 기술로 금융을 바꿉니다. 웰컴 저축은행.
14: 말이 되죠?
13: 네!
11: 세시야 너무 좋죠. 서 있는 게 일이라 다리가 늘 힘들었는데 다르더라고요. 관리한 만큼 달라지니까 걱정이 없던데요.
16: 약해진 장맥벽을 탄력 있게.
11: 다리가 편하니까 하루가 정말 편해져요. 저 오늘도 챙겼어요. 센시야.
17: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자랑스러운 국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18: 에서 불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19: 안 밀려져요.
20: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19: 자,
17: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20: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차례 저희가 찾아왔어요.
21: 술병만 봐도 딱 안다는 그 유명한 술.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22: 올솥 나무 뚜껑.
23: 제가 여기 바이네라.
24: 이 바이네요.
23: 점도만.
21: 아홉 번 찌고 여덟 번 발효시켜 일곱 번 내리는 귀하디 귀한 술.
22: 진짜 혀가 녹아요.
21: 술이 익어가는 계절. 깊고 진한 술향기만큼 잊지 못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22: 용족의 전사로 변신을 합니다.
21: 푸짐하게 차려낸 잔치상만큼 마음 씀씀이도 넉넉한 분들이었어요.
22: 아니 술을 나보다 더 마신 것 같은데 나보다 술이 더 세요.
21: 술에 취하고 사람에 취하는 이곳 꾸이저로 떠납니다. 울긋불긋 온 산이 꽃대거리입니다. 나이 들면 꽃이 좋아진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곱디고운 진달래, 중국에서는 두견화, 또쥔화라고 하는데 봄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22: 이곳 이름이 백리두견이에요. 근데 백리면 40km잖아요. 근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이게 장장 50km가 진달래 꽃밭이래요.
21: 축구장 1700배가 넘는 산 전체가 두견화 야생 군락지입니다. 봄이 되면 이 진풍경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요.
25: 对的，自然就刚卡，啊，对，
22: 一个多少钱啊？
26: 十块钱一个。
22: 啊，
0: 이거 2천 원이에요. 중국 돈으로 10원. 这是那个 鲜花 하시는 내가 자화.
4: 네, 鲜花. 상당히自己做的.
0: 니 自己?
4: 네.
0: 한번 10원만 보일 텐데 너무 쑥스러워서. 부러워요. 보지 마시고.
4: 男女都可以带的啊爱美之心人皆有之没事的没事的有我
0: 跟我的太太一起来的时候，我买给我的太太，好不好？好，好啊，好的。
21: 저도 꽃구경 좀 해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진달래와 색깔이 좀 다릅니다.
8: 저는 저 노란 진달래는 처음 봅니다. 분홍색 진달래를 제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 60종류가 넘는 진달래가 심어져 있대요.
21: 알고 보니 색이 다양하고 잎이 먼저 나오는 철쭉 품종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진달래와 철쭉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두견화라고 부른답니다.
13: 마잉对，马蝇。这棵树它至少有两百年的这个历史，至少有两百年。我们这种杜鹃树呢，它叫马蝇杜鹃。马蝇杜鹃它开的花是纯红色的，红色的杜鹃花。
21: 꽃이 피고 지고 또 피고 지고 천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나무도 있습니다.
13: 这里面的杜鹃花是你们自己养的呢，还是那个自然的呢？全是自然的，全是自然，也高山杜鹃。
21: 겨울 빗장이 풀리고 서둘러 봄마 중을 나온 두견화. 이 시기를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들 저마다의 방법으로 추억을 남기는데요. 사생대회에 나온 꼬마 화백님, 분놀림이 예사롭지 않죠?
24: 어, 小孩子吗? 你的女儿呢？那个非常有那个写生的细胞。啊，是是是是是。专练习这个写生嘛。啊，是的，我们是国画专业的，然后这次来这儿写生。这个是我们的老师，他。啊，怎么样？
21: 방금 그리셨대요.
24: 这是我们这老师的作品。你们从哪儿来的？韩国。韩国。所以，呀，为了韩国的朋友，你自己那个试一试好不好？看一下。啊。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2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26: 먹는 즐거움.
25: 이가탄탄. 이가탄.
21: 젊어 보이는데 실력이 대단한 분이랍니다. 먹의 농담만으로 원근감이 살아나요.
8: 일단 진달래를 그려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모양으로 그릴지 좀 아직 상상은 안 되고.
21: 일필 휴지. 막힘없는 필치로 한 폭의 수묵 담채화가 완성됐습니다. 낙관까지 찍어주셨어요.
8: 보세요. 한 폭의 두견화 그림. 와, 이 진달래 꽃이 붓 몇 번에 의해서도 이렇게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4: 한국 김진군 유년.
8: 예, 한국에서 온 저 김진군에게 기념으로 준다는 뜻이고요. 밖에 보이는 살아있는 진달래 꽃보다도 제 눈에는 저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 한 폭의 그림이 너무너무 멋지고 사랑스럽습니다.
21: 꽃향기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다시 서둘러 떠나는 길, 꾸이저 북쪽으로 향합니다. 크고 작은 산이 둘러싸고 강물이 흘러드는 도시 마오타이진.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세계적인 명주 마오타이주의 고향입니다.
8: 이게 바로 마오타이전의 광장인데요. 광장의 이름을 알려드릴까요? 술광장, 지우광장. 그러니까 모든 게 술로 통합니다. 세상에나. 어느 한 도시가 술로 통하는 도시는 제가 세계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21: 광장 한쪽에 눈길을 끄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마치 술병이 깨진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는 글씨가 적혀 있어요.
1: 이게 보니까 술단지거든요. 그 술단지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저 안에다가 마오타이치우가 어떻게 유명해졌는지를 적어놨네요. 파나마에서 이 술 컨테스트를 하는데 일부러 그때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술병을 깨뜨려가지고 그 향으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감동시켜가지고 그때부터 마오타이치우가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쭉 적고 있어요.
2: 1915년 파나마 운하 완공을 기념해 미국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 중국은 차와 비단, 도자기 같은 특산품을 출품했는데 영광스럽게도 마오타이주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주요 외교 무대의 국빈 만찬주로 이름을 떨치면서 중국의 국조로 떠오른 마오타이주. 덕분에 작은 마을이었던 마오타이지는 술의 도시로 유명해졌습니다.
3: 여기는 전부가 술 판매점인데요. 마치 용산 정가상가에 뭐 전자제품 파는 데가 한참 많은 것처럼 여긴 전부 다 술 파는 데예요.
2: 한때 중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가 마오타이주 회사였다고 해요. 온 마을이 술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마오타이주 한 병 사야겠어요.
3: 여기 있네. 오카이 나라이 카한 간바.
2: 하얀 도자기에 담긴 마오타이주.
3: 이게 바로 구이조 마오타이주, 구이주 모태주입니다.
1: 이게 술이 있는데 저기 소리가 아니고 무슨 빈 방울만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5: 你们也没有了没有了我们只能这是非卖品我们可以在金沙城上面拿来卖给你们我是来这儿的游客如果我买那个这个真的茅台酒的话呢怎么办才好啊在那个国际大酒店里面可以买那里面就有前面这里国际大酒店啊对可以买茅台酒저는
1: 마오타이 이 지역에 오면 마오타이 주가 집집마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2: 우리가 아는 그 마오타이 주는 지정된 판매처에서만 구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촬영이 불가능했습니다.
3: 샀어요. 마오타이 주. 와.
1: 여기 이렇게 제가 샀습니다. 이 다섯 글자 중요합니다. 구이조 마오타이지우. 예. 53도. 그리고 비천무 무이 보이죠? 2367 인민폐입니다. 이거 한국 돈으로 50만 원이에요. 마오타이지우 하면 한국에서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마오타이 쩐에 오면 무조건 살 수 있다. 아닙니다. 이 다섯 글자를 정식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정말 정품을 사고 싶다면 이 다섯 글자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2: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품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육안으로는 오성 마크와 비천상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마오타이진 주변에는 양조장만 800여 곳이 넘습니다. 마오타이주와 같은 종류의 장양주. 일명 장주를 만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외모부터 범상치 않은 명인입니다.
1: 이분이 바로 중국 제1의 술 감별사 제조사이신 두춘양

0: 라오스이신 선생님이십니다.
1: 1978년에 문을 연 후 3대째 내려오는 양조장입니다.
2: 听说您这儿有历史悠久的茅台酒。
3: 我有30多年的三种。
2: 30多年的话呢，30多年。
1: 중국의 곡주인 바이주는 향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뉘는데 이 전통 곡주는 장양형 술입니다. 말 그대로 장마처럼 구수한 맛이 나는 술이에요. 오래될수록 그 풍미가 깊어진다고 합니다. 35년이나 된 술이라 그런지 정말 향부터 달랐어요.
3: 이칸
2: 얼원
1: 중국 속담에 주향 표 심리, 술 향기가 심리를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장향형 술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깊은 향을 느끼면서 천천히 마십니다. 입안에 머금고 장향의 풍미가 퍼지도록 음미하는데요.
2: 술이 정말 약하거든요. 근데 톡 속어는 아니면 센스를 마셨을 때 느끼는 거부감이 하나도 없이 지금 여기까지 온기가 쫙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1: 술이 독하지 않고 진합니다.
3: 实际这个就要香。
2: 对对，要顺，是，它叫好酒，是，不香不顺，嗯，呱唧朝就下去了，是，啊，不等于是好酒。
1: 깊은 맛과 향을 내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는 장향주. 60년 가까이 술을 빚어온 두춘향 선생의 인생이 곧 전통주의 역사라고 합니다.
2: 我的次年以前是搞了这个，开心。啊，这个是我。啊，是，
4: 이분이 바로 맨 왼쪽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이 杜老师예요.
5: 1984년的一家人的照片。对。
1: 어린 시절 먹을 게 없어 산에서 약초를 캐다 술을 빚어 팔기 시작하셨대요.
3: 80年代的时候叫官酒厂，我父亲把我年九把酒带到北京去参展。是啊，我坐中火车，是，情况，坐2天2夜，哦，才到北京。1978年
1: 양조장을 차린 후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4: 这是多少公斤？多少公斤？
1: 술독이 3,000개가 넘습니다. 7번 증류한 술을 황금 비율로 배합한 후 오래 묵힌 술과 섞어서 1년 이상 숙성시킵니다. 두춘향 선생의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양조장에 들어와 처음 만든 술입니다.
5: 这个颜色金黄透彻，这个酱香型的酒，它时间一长，它这个酒曲啊，它就慢慢的在变黄，这个黄是自然的老树的。
1: 도수가 높으면 술이 천천히 흘러내린대요.
6: 36년 된 이 마우타이즈를 제가

0: 야, 근데 술 같지가 않은데?
1: 술이 아니라 이분 선생님의 인생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톡 쏘는 맛이나 독한 맛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술이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2: 공배 유향. 마신 후 빈잔에도 향기가 남는다는 장향주. 오직 마오타이진에서 만들어야 특별한 맛과 향이 난다고 해요. 그 비결 중 하나가 물인데요. 미주화, 맛있는 술을 만드는 강입니다.
1: 저기 글자 보이세요?
3: 아름다울 빗자, 술 주자, 강물 하자입니다. 미주화.
1: 중국어 발음으로는 메이지우하우고요. 원래 이 아래 흐르는 강을 보시면 이 강이 바로 적수합니다. 칠수이허인데 마오타이진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마오타이치우일 거예요. 그 마오타이치우를 만드는 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장강의 상류인 적수화. 비가 오면 주변의 붉은 토양이 흘러들어 적수화로 불리지만 예로부터 물이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합니다. 물이 좋으면 술맛도 좋은 법이죠. 마오타이주가 유명해지면서 산비탈에 밭 한뜨기만 있어도 수수를 심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4: 아이, 我是从韩国来的，韩国。
5: 感谢感谢。啊，这都有名字。
1: 아주머니께서 이게 바로 홍잉즈 붉은 홍자에다가 복사꽃 영자를 쓰거든요. 그 씨앗 보여주십니다. 중국의 바이주의 원료가 뭐겠어요? 바로 수수죠. 수수를 중국어로 하면 까오량, 고량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고량주라고 늘 부르던 것은 이 원료 때문에 나온 거야. 고량주예요. 근데 고량도 품종이 여러 가지 있겠죠. 감자의 품종이 여러 가지 있고 고구마의 품종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그중에서도 이렇게 빨간 꽃이 피는 그런 품종이 있어요. 그걸 중국 사람들은 홍잉즈라고 해요.
2: 4월에 씨를 뿌리고 여름을 보내면 9월쯤 들판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마치 옷에 매단 붉은 수술 같다고 이름 붙여진 홍잉즈. 크기가 작고 껍질이 두꺼운 찰수수라서 여러 번 찌고 말려도 알갱이가 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1: 어머니.
5: 다 되다니까. 아니, 어머니, 지금 가.
1: 촬영하시다 뒤로 넘어질까봐 뒤에 절벽 있다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 아주머님의 이 애틋한 사람.
2: 저도 한번 심어보려고요.
1: 이거 어떻게 다 심으라고 저는. 짱 고마.
5: 够了.
1: 够了. 야.
5: 又 多累了.
1: 야. 짱 저기.
5: 응.
1: 짱.
5: 예예对对对对.
1: 니쇼.
5: 对了对了对了.
2: 궁벽한 시골에서 이 붉은 수수 한 알이 삶의 씨앗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겠기에 굳은 일, 험한 일 마다하지 않았죠.
1: 是什么的呢？这是那个动物的呢，还是那个人的呢？我说番，番。
2: 돼지 분뇨에 석회를 섞어 퇴비로 만드셨대요.
1: 외양간 그다음에 돼지 우리에서 다 걷어가지고 그거 비료로 썼잖아요. 근데 화학 비료를 안 쓰네요. 이게 진정 유기농인데요?
2: 가을에 제값을 받으려면 파종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알이 차고 여문 수수는 양조장에서 웃돈을 주고 사간대요. 농민들이 공들여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1: 我真感谢你啊，你给我机会丢种子啦。 야, 我体验啦。
5: 这次你感谢你那个，你搞点好。
1: 好啊, 바이바이, 짜이진, 짜이진.
2: 농부가 씨를 뿌리면 장인이 술을 빚고 노동자의 손길을 거쳐 한 병의 마오타이주가 탄생합니다. 이곳의 계절은 술 빚는 시간을 따라가는데요. 지난 가을부터 양주장에서는 수수를 쪄서 누룩과 섞어 발효시킨 후 다시 또 찌고 삭히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조장 한편에 큰 구덩이가 있는데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얘요. 뭘까요?
1: 황토로 뭔가를 덮어놨는데 이 하얗게

0: 이렇게 뭐가 올라왔네요? 과연 이게 뭘까?
1: 마침 구덩이에서 뭔가를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 다가갔더니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2: 这是什么呢?
3: 这就是糟胚糟胚高粱对高粱糟胚对然后经过四次蒸煮啊네번씩
2: 발효시키고 다시 또 증류하려고 지금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요만한 거. 이거를 중국어로는 야오치라고 하거든요. 이게 항아리인데 항아리 규모가 이렇게 연못처럼 크다 해가지고 야오치라고 부릅니다.
1: 수술을 쪄서 누룩과 섞은 후 커다란 구덩이에서 한 달 동안 발효시키는데 이 과정을 8번이나 반복합니다. 지난 10월 이후 수술을 5번이나 치고 4번 발효시킨 상태예요.
0: 옛날에 우리 집에서 매주 띄우는 것 같은 그런 장냄새가 나는데?
1: 왕겨가 찰진 수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알코올 성분이 잘 퍼지고 떡처럼 뭉치는 걸 막아준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술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3: 이거 한번 보세요.
0: 이 솥이 돌솥이에요, 돌솥.
4: 돌.
0: 예, 돌솥, 나무 뚜껑.
2: 저거 까이즈 건 내가 저거 준 님은 용도 多少年了?
0: 这个有100年了
1: 1년 내내 찌고 발효시키고 술을 내리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보통 정성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술이죠. 알코올 증기를 냉각기로 통과시켜 술을 받아내는데요. 가을에 7번 증류한 술과 오래 묵힌 술을 황금 비율로 섞어 장양주 한 병을 만듭니다. 귀하고 비쌀 수밖에요.
2: 70도 넘었는데.
0: 70도가 넘었어요?
1: 장양주 원액입니다.
0: 이거 마시고 오늘 촬영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혀가 녹아요. 근데 냄새는 참 좋네요. 향이 좋네요.
2: 미라의 장샹바.
5: 可以酒的味道怎么样呢你自己欣赏的话呢味道可以怎么好就是我们烤这个酒这个不管品质什么都什么都好什么都好哦
1: 수술을 경작해가지고 수술알을 따서 여기 와가지고 저기다 씻어서 넣어가지고 발효하고 또 찌고 섞어서 다시 증류한 이런 과정이 손과 발로 다 만들어지는 거 알고 보니까 전 앞으로 바이주 마실 때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마실 것 같아요. 오직 마오타이진에서 만들고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명주. 명품이 흔한 시대 진짜 명품을 맛보고 갑니다. 예로부터 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변방으로 여겨졌던 꾸이저. 명나라 때 왔어야 군사적인 요충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0: 여기가 바로 청암고지네요. 푸를 청자에다가 바위암. 검정색과 파란색의 중간 정도인데요. 이 청암 고진의 진은 원래 군사가 주둔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멀리 청암산이라고 산이 있었어요. 그 푸른 바위산에서 이름을 따서 여기가 청암 고진인데요.
1: 오래된 골목길을 걷다 보면 그곳에 살았던 이들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0: 바로 이거네요. 조이형. 짜오이 중에 장원 급제했던 그 옛날 집이 여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1: 청나라 최고의 학자였던 조혜영의 집이에요. 변방 중의 변방이었던 꾸이조에서 최초로 장원 급제를 했던 인물입니다.
6: 과거 시험을 당시에 얼마만큼 응시했느냐. 제 1차 시험에는 수백만 명이 응시했다고 그래요. 천재는 천재였던 모양이에요. 22살에 급제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장원 급제할 때 정말

0: 정말 즐겨 먹던 뭔가 비법이 있었대요.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1: 그날 북경까지 걸어서 한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체력이 없으면 시험 보러 가기도 힘들었을 텐데요. 수험생의 원기를 북돋아준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2: 요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바로 조이형이라는 사람이 과거에서 장원 급제한 비결입니다. 장원 돼지 젖자죠? 족발 젖자죠? 쫑웬 쪼티. 이게 바로 이 음식의 명칭입니다.
3: 是吗?
2: 그러니까 우리는 찹쌀떡하고 이 합격떡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 동네는 이 족발. 요거 선물로 줍니다. 요거 먹고 수능 1등 하라 이런 얘기죠.
1: 조혜영의 어머니가 아들 문보신을 위해 족발을 고아 먹였다고 하는데 일설에는 조혜영이 밤에 공부하다 출출해 야시장에서 사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0: 와. 오케이 라. 아, 이거 찍어 먹는 장에 넣었네요.
1: 와. 이걸 먹고 전국 1등을 했다는 거죠. 저도 야무지게 한 입 먹어봅니다. 고추와 파, 생강, 식초를 넣은 양념장인데 어성초 뿌리가 들어있어 향이 독특합니다.
4: 한국에서 족발 먹으면 고기를 썰어가지고 먼저 옆으로 주고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렇게 젤라틴이 풍부한 껍질 먹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희한한데요? 고기가 거의 없어요.
0: 고기는 거의 없고 껍질입니다. 젤라틴이 풍부하게 해서 공부할 때 힘이 나게 한 거죠. 이게 알고 그렇게 그 조희영이 어머니가 먹였을까 아니면 전통이었을까는 모르겠지만 예, 정말 촉촉합니다.
1: 오랜 세월 무시와 차별을 받았던 변방의 땅. 청년의 장원급제는 가족뿐만 아니라 온 동네의 자랑이었을 겁니다. 소외된 이들이 서로 기대어 살았던 꾸이죠. 유독 소수민족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묘족이에요. 수공예품을 파는 상점이 있어 들어가 봤습니다.
0: 너무 예쁘지 않아요? 머리 이렇게 딱 말아서 올리고 푸근한 인상. 이게 되게 좀 소수민족 쪽에서 묘족 동상이에요. 기주가 소수민족이 많이 살아요. 사실 그렇게 많이 살았던 이유는 일단 중원에서 멀고 그래서 간섭을 덜 받고 그 다음에 산이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을 막아내기 좋고.
1: 오래전 황하 유역에 살다 전쟁에서 패한 뒤 남쪽의 산악지원까지 내려온 묘족. 아름다운 수공예품으로 유명합니다.
5: 这个就是贵州的蜡染。蜡染，我们是用 蜡烛融化以后，然后在这上面做。
1: 문자가 없는 묘족은 민족의 이주와 고향 산천 조상들의 삶을 화려한 자수와 염색으로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옷을 입는 역사책으로 부른답니다.
5: 福蝶哈，对对对，福气满满，对，福气满满，啊，万事如意，啊，鱼嘛。
0: 요거 보시면 예, 다 복이 올 겁니다. 복을 기원하는 문양입니다, 이건.
6: 우리 바이팡那个 묘족의
1: 삶이 궁금했습니다. 청암 고진에서 4시간 거리의 꺼토우촌. 벼랑 끝의 삼비탈을 깎아 가파른 삶을 이어온 묘족 마을입니다. 울망졸망 언덕 위의 집들이 햇살도 바람도 사이좋게 나눠 가지는 작은 마을인데요. 고향집에 온 것처럼 편하고 정겨웠습니다.
0: 이 자이자가 우리 옛날에 산채 이런 말 쓰지 않았어요?
7: 예.
0: 도시하고 떨어져가지고 소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거주지 이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채점입니다. 짜이예요, 중국어로는.
1: 400년 전 명나라 때부터 한 집 두 집 살기 시작해 지금은 140여 채가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좀 분주해 보였어요.
7: 你们在 준비什么?
1: 긴 탁자를 이어붙인 후 술과 음식을 나눠 먹는 장탁연. 결혼식이나 명절, 손님을 대접할 때 차리는 잔치상입니다. 오늘은 봄맞이 마을 잔치가 열린다고 해요. 이런 날 제일 바쁜 곳이 부엌이죠.
0: 我是从 한국来的.
8: 한국.
1: 유채, 고사리, 어성초, 봄나물을 손질하는 사이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와, 고기에 잡채까지 우리 잔치 음식이랑 비슷해 보이죠? 돼지 수육도 있습니다.
0: 이거 장주년의 제일 장주의 제일 好吃的 차이 니 추천一下 什么呢?
9: 장주년 주요就是两个 이거 煮锅和一个 酸汤牛肉 是我们本地特色.
1: 얼핏 육개장처럼 보이는데 고추와 토마토를 넣고 발효시킨 쏜탕입니다.
0: 라. 我是 한국인, 동의 치 라드.
10: 와,
0: 자. 소고기를 한번 볶아가지고 집어넣은 궁샤오 니우로. 한국에서 육개장을 즐겨 드시던 분들은 이거 꼭 추천합니다.
1: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돼지 수육도 두툼하게 썰어내는데 껍데기 좀 보세요. 털이 숭숭 그대로입니다.
0: 지금 걱정이 뭐냐면 저한테 이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여기 지금 털이 있는데 이거 너 먹을 수 있겠어라고 저를 얘기하는데
1: 이 정도야 뭐
9: 感觉怎么样?
0: 삼겹살이 중국어로 우화로거든요. 다섯 꽃잎이 겹친 듯한 그렇게 이제 생겼다 그러는데 고기부터 쫄깃쫄깃한 맛, 약간 딱딱한 맛, 부드러운 맛, 그 다음에 마지막 껍데기에 아주 뭐죠,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그런 맛 한꺼번에 느낄 수 있어요.
1: 생선을 튀겨 양념을 끼얹은 요리부터 겨우내 부뚜막에서 돼지고기를 훈제해서 만든 샹창과 라로우까지 정성 가득한 잔치 음식입니다. 그 많은 음식을 들고 나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0: 주방에서 여기까지 날아오는 길만 해도 한 200m는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야. 옛날 동네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생신잔치 같은 이렇게 했잖아요. 이야. 근데 저희는 넓게 펴는 여기는 길쭉하게 펴네요.
1: 60인분 잔치상입니다. 지난 겨울 무탈하게 잘 보내고 봄을 맞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예요.
11: 苗圃.
0: 苗圃.
11: 对对你要不要穿一件?
0: 자, 드디어 제가 오늘 묘족의 전사로 변신을 합니다. 와, 이거 이런 귀한 기회를. 와, 이게요, 초안.
11: 아, 네.这个我们的苗家都是这样的，我们周晚辈嘛，我们要孝敬他们老一辈的。
0: 是.
11: 아, 네.
0: 你是 苗族吗?
11: 아, 我是 苗, 我就是当地的.
0: 아, 이곳에 계신 젊은 청년이신데. 지금 어르신들 모시고 왔고 오늘 어르신들에서 잔치를 하고 제가 지금 얻어 걸렸어요.
1: 어르신들보다 연배가 아래지만 저도 잘 차려 입고 잔치를 준비합니다.
11: 아,
0: 그래. 옷을 입은다는 게 그냥 단순히 옷을 입는 게 아니라
7: 이분들의 삶 속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 이 복장 이렇게 잘 어울릴 줄.

0: 이거 안 돼.
1: 야. 어, 어, 뭐야? 까나 퍼붕해. 퍼붕해.
2: 맛있어, 봐. 맛있지, 봐.
0: 이거 먹고 한번 가야겠어, 가서.
2: 맛있지, 봐.
3: 묘족의 장타계어는 원래 집집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들고 나와 함께 나눠 먹는 마을 잔치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묘족의 전통악기 루샹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으는데요. 어느새 북적북적 잔치 분위기 납니다. 잔치상에 술이 빠질 수 없죠. 묘족 사람들은 술 좋아하기로 유명합니다. 남녀노소 술을 즐기고 술잔에 넘치게 따라주는 게 미덕이라고 해요.
2: 할머니들이 불러주시는 건주가를 들으니까 술맛이 절로 나요. 와, 씨에세, 니만도 내가 페이지 육가를 짜라키. 씨에세.
0: 오케이라.
3: 건주가를 불러주셨으니 저도 보답을 해야죠.
2: 꼴라.
3: 저도 한 잔 받았습니다.
0: 꼴라.
2: 어요, 어요. 와.
3: 저도 원샷입니다.
2: 가와. 잘라 이빼이마.
0: 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잔 더 드리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밥을 먹어야겠다고 살짝 빼시는데
2: 신세님
0: 정말 감사합니다.
3: 이 척박한 땅에서 거친 산밭을 일구며 오직 자식들 위해 살아온 분들 옹이진 손끝에 인생이 보입니다. 다들 애쓰셨어요.
0: 아이고 할머니, 어찌되가 짜이 자해봐.
4: 왜 갑자기 손을 잡고?
0: 나랑 같이 자기 집에 가자고 또 뭐 찬입도 짜자고 하는데 아니 술을 나보다 더 마신 것 같은데 나보다 술이 더 세요. 네 헛 불쌍 헛주일러마 허지요.
1: 허지와.
3: 이대로 헤어지긴 아쉬워서 언덕 위에 있는 어르신 댁에 가는 중입니다.
1: 와,
2: 여기 닭도 키우고
3: 1층에는 가축을 키우고 2, 3층에 사람이 사는 전형적인 묘족의 집입니다.
0: 이야, 이분이 또 이렇게 공기 한 근 얻어오셔가지고 집에다 감춰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알뜰하실 수가.
3: 요즘이야 이렇게 냉장고도 있고 휴대전화도 쓰지만
2: 얻어온 고기 냉장고 딱 넣어놓고
3: 발전기로 전기를 쓰던 시절에는 불을 못 켜는 날도 많으셨대요.
1: 우리 마마.
2: 아, 마마. 다시 니던 니얼.
1: 알았어.
2: 쉬어 짱. 엄마 왔다. 엄마.
3: 다락논에서 벼농사를 짓고 찻잎도 따고 사철 할 일이 많아 바쁘시답니다.
2: 미친 날라.
1: 치타라. 와.
3: 집 뒤편에 차밭이 있어요.
2: 와. 오, 따올라. 오, 드디어. 와, 젖지수 차.
3: 와. 이 어린 새순을 골라서 땁니다.
2: 짜양아, 짜양 씨가.
0: 부드러운 잎, 오케일라. 짠, 오케일라.
3: 절기상 청명 전에 따는 차가 제일 맛있다고 해요.
2: 진년, 니 什么时候 开始 짜이?
1: 아, 진년 开始 짜, 아, 진년. 二月份的这茶也有到过我们家最重要的种到过

0: 가난했던 시절, 언젠가는 옛말하며 사는 날이 올 거라 믿으셨대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라 감사하다는 분들, 덕분에 저까지 행복했습니다.
1: 신선한 공기와 그 다음에 유기농으로 다 재배하고 재미나게 따시고 그걸 또 이렇게 시장에 내시고 그래서 이렇게 묘죽에 귀주 맛있는 차입이 생기네요. 와보고서야 알았어요.
2: 오케이.
1: 저를 너무 아끼셔가지고.
0: 예전에는 이곳의 삶이 싫어 연남은 살만 돼도 고향을 떠나는 이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찾아오는 여행자들이 많아지면서 마을에 남는 젊은이들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민박집과 찻집이 많아졌습니다.
3: 하실什么人啊?
0: 엄마와 할머니가 키우고 딸들이 우린 해차. 신선하고 향긋했어요.
1: 어렸을 때 마시던 숭늉 맛이 나요. 맛보다도 직접 차입을, 찻잎을 따고 그 다음에 마시니까 세상 제일 가는 맛입니다.
0: 딸들이 많이 닮았죠?
3: 我看起来他们俩这里面非常像，是吗？哎，是。为什么这样那个一直住在你的家乡呢？因为现在农村发展，我们村发展比较好，然后就回来搞民宿，想自己创业，弄这个民宿做起来，然后可以带动村里面的女人，然后家里面的老人也要一起参与这些活动，他们就带动他们一起参与这些。这样那个年轻人住在自己的老乡，那个抚养。
0: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너나 할 것 없이 행복을 꿈꾸는 곳. 이 산골은 더 이상 오지가 아니라 오지게 좋은 별천지입니다.
1: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4: 폭포 뒤에서 물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5: 참 이게 마음이 편하진 않은데 기분은 좋네요.
6: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7: 남자아이들이 83배 늘었다고 합니다.
8: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빠른 사춘기 성교식증입니다.
9: 저희 첫째가 가슴에 이제 멍울이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10: 시커먼 털 있잖아요.
11: 키는 180, 170, 170 커야 되는데 이게 왜 발달이 빠르지?
7: 성교습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8: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성교습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0: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1: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2: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3: 평생 살면서 빚은 거반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2: 돈보다 더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4: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5: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안녕하세요, 에바.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평범하기 짝이 없는 농촌의 식당인데 문 열리기가 무섭게 실내를 채우는 손님들. 문전성시의 뜻을 곱씹어보게 되네요. 채소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하나같이 입으로 넣는 음식이 쌈채소인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집 살림살이의 규모.
3: 연 매출이 얼마나
4: 돼요? 한 13억?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12분이요.
2: 이게 다 생김새도 희한한 요 곰보 배추 때문이라는데.
4: 이 하나를 먹었을 때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얘하고 다른 거하고 어울리는 거 보면은 다 이렇게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식재료의 맛을 도드라지게 해주는 게 얘가 하는 역할이더라고요. 겸손한 식물 곰보 배추를 더 사랑합니다.
2: 곰보 배추와 사랑에 빠지게 된 사연 들어보시겠어요? 20년 전만 해도 이런 풍경 만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곰보 배추를 일부러 키우는 농부는 없었으니까요.
4: 나오잖아요.
2: 일단 맛이 궁금하네요.
4: 이거 정말 맛있어요. 처음에는 향이 좀 강하고 쓴데 이 티끝이 굉장히 단맛이 나요. 거의 입맛이 없을 때 이거를 먹으면 아니 정말 이거 더 맛있어요.
5: 그래요?
4: 아야 이거 안 좋아하구나. 괜찮다니까요. 아니야 천천히
5: 쓴데?
4: 천천히 음미해봐요.
5: 되게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 그쵸? 되게 오묘한데요.
4: 그렇죠. 얘가 참...

0: 저는 제일로 좋아하게 된 계기가 이걸로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를 먹었을 때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싫어. 근데 어느 순간에 얘하고 다른 거하고 어울리는 거 보면은 진한 향과 지의 성질을 다 이렇게 내려놓더라고요. 다른 부재료, 이제 식재료의 맛을 도드라지게 해주는 게 얘가 하는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한 식물.
1: 저 음식 명칭은 배암 차즈기. 토종풀이지만 이 일부러 찾아먹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이랍니다.
0: 예전에 저희는 이거 손에 묻을까 봐 이렇게 베어가지고 버렸던 풀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잡초죠. 상추 따는 거요?
1: 미운 오리에서 백조가 된 곰보 배추를 함께 키우는 이가 있습니다.
2: 사장님 누구세요? 여기.
0: 요즘 쉽게 말하는 왼손 내 남편, 남의 편.
2: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농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0: 89년부터 같이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농사를 같이 했으니까 37년?
2: 이제는 뭐 호흡이 척척 맞으시겠네요.
0: 아유, 그분은 너 또래잖아.
2: 그게 무슨 뜻이에요?
0: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근데 이거는 잘 맞아.
1: 남들에겐 한없이 좋은 사람이지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에 적응해가며 결혼 이후 그녀는 농부로 살았다죠. 17년 전부터는 마을의 중심 느티나무 옆에다 식당을 차렸습니다. 이게 소위 줄 서는 맛집이 돼버린 거죠. 문이 열리기도 전에 기다리던 손님들이 하나 둘 입장하더니 어느새 꽉 들어차 버립니다. 너도 나도 손에 든 건 쌈채소. 어른 아이 할 것도 없이 참 맛있게도 드시죠? 쪽박과 대박을 가른 건 바로 곰보배추. 보기엔 그저 평범한 풀떼기에 불과한데 농촌의 평범한 식당을 맛집으로 소문나게 만든 1등 공신이랍니다. 이 집에 온 분들 중 열의 아홉은 이걸 시키신대요. 보글보글 끓고 있는 강된장뿐 아니라 먹음직스러운 저 보쌈 삶을 때도 곰보배추가 들어갑니다. 건강 밥상이라 불리는 이유죠. 30년 전까지만 해도 잡초 취급당하던 천덕꾸러기가 웰빙 바람을 타고 금이 환향한 셈입니다.
3: 화학점이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건강하게 최고예요.
2: 드시면서도 그런 느낌?
3: 네, 느껴지죠. 그래서 자주 옵니다.
4: 제가 원래 쌈밥을 잘 안 먹는데 여기는 진짜 맛있고 아이도 잘 먹는 거 보니까 진짜 맛있는 집 같아요. 네.
5: 이런 데 오지 않으면 쉽게 먹을 수 있는 그 야채는 아니라거든요.
1: 비빔밥에도 곰보 배추를 넣어 드시는군요.
5: 아, 맛있다.
1: 제공되는 쌈, 채소는 모두 무한 리필.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밭이 있고 거기서 직접 기르는 이른바 농가 맛집이라 가능한 일이랍니다. 이 밥집의 내실을 키우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유지한 데에는 안주인의 역할이 컸다는데요.
6: 식당에 손이 엄청 많네요.
0: 오늘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식사 많이 오신 것 같네요.
6: 우리 식당이 연 매출이 얼마나 많아요?
0: 식사만?
6: 엄청 많네요.
0: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12분이요.
1: 개업 첫해 매출에 50배가 넘는 성장. 그 비결이 뭘까요? 점심 장사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분주해 보입니다.
2: 뭐만 드시려고요?
0: 곰보배추 가지고 제가 진액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진액에 쓰는데 그 여기에다가 넣고 하면은 떡맛도 괜찮고.
2: 곰보배추 떡이에요, 그러면?
0: 그렇죠.
1: 곰보배추에 같은 양의 설탕을 넣어 만든

0: 진액, 청이라고도 불리죠. 인생 작물 곰보배추를 만난 뒤 차로도 끓여 마시고 메주와도 섞어보고 숙취 음료까지 만들면서 그녀는 정말 많은 도전을 해봤답니다.
1: 이게 체에다가 여러 번 내리잖아요. 짓다가 훨씬 부드러워.
0: 그 중에서도 떡은 필살기. 오늘처럼 고운보배추 진액에 포슬한 웹쌀을 섞어 찌면 시루떡. 찰진 찹쌀로 빚으면 인절미가 되는 거죠. 숱하게 만들어본 떡이지만 평소와 달리 편백찜기를 선택해보았습니다. 음식에서만큼은 지루하지 않도록 늘 새로운 시도를 즐겨합니다.
2: 왜 계속 이렇게 만삭만 시작하세요?
1: 아니, 김이 이쪽이 좀 많이 새는 것 같고.
3: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안 쳐졌으니 날려야지.
0: 떡이 익기를 기다리며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공부가 취미래요. 요즘엔 일주일에 한 번씩 치유 음식을 배우러 다닙니다.
1: 그 배움의 갈망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졸업장이 없는 게 굉장히 저 혼자 유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제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올해 그래도 학사증 받아왔죠.
2: 아, 올해 취득하셨어요?
1: 네네. 올 2월 달에 졸업했습니다. 뭉클하죠. 뜨거운 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아, 나도 했구나.
0: 배움에 대한 열의는 갈증인 동시에 좌절의 시간을 딛고 일어나게 해준 해방구이기도 했습니다.
1: 시설 온해를 하면서 남보다 먼저 양액재배를 했었고 그게 잘못돼가지고 농사가 안 돼가지고 계속 빚더미 올라쓰고 있을 때 이제 그것도 흔히 들었는데 남한테 아픈 소리를 못하는 게 저희 집 식구였고 저랑 같이 사는 분 다른 분이 아, 나 죽겠어 그러면 마음이 약해서 그래 너 해라 그러고 나면 저는 더 힘들고 그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였죠.
0: 남보다 너무 앞서 나갔던 남편. 그 대가는 젊은 부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컸습니다. 오죽하면 가장의 입에서 산으로 들어가겠다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그때 판을 뒤집은 게 곰보배추였습니다. 무너져 내린 마음도 다시 다잡았습니다.
1: 어? 내일 다시 해. 안 익었어.
2: 안 됐어요?
1: 응. 내일 다시 하게.
0: 실패 없는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1: 아, 이건 하지 말고. 아, 뭐야.
0: 떡 만들기 대장도 이런 실수를 하는걸요.
1: 그거 왜 찍어요? 찍지 마. 엄마라 왜 그래?
0: 그래요. 내일 또 다시 만들면 되죠. 처음 식당을 열면서 하루 네 번 버스가 오는 정류장 옆이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꾸준히 있는 데다가 300년도 넘은 느티나무 아래 정자까지 마련돼 있었으니까요.
4: 네, 아침 왔어요. 여기 이제 또 손님들이 와서 앉아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꽃가루가 많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아침마다 청소를 해야 돼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터널에 들어가서 끝이 안 보이는데 그래도 꾸준히 참아주고 또 더없이 그냥 고맙죠. 아니, 그러니까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이제 잘 지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 들어요.
0: 그런 얘기 진짜 평소에도 들려주셨을까요? 남편 마음이 내내 그런

0: 오셨다는데 알고 계셨죠?
1: 오늘 오랜만이다.
0: 좌판을 버려놓은 안악들과는 한마을에서 호형호재하는 사이라죠.
1: 나 떡 장사하면 어쩌고 있는 거 한번 봐봐.
0: 어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인절미군요.
2: 맞나?
1: 맛있어. 인절미가 맞나? 나 이 떡 장사할까?
2: 그래요.
1: 누구한테 팔아? 누구한테 팔아?
2: 전부 다 공부를 준 거면 쑥 안 들어가고.
1: 쑥 안 들어가고.
2: 얘는 많이 넣었을까? 달아도 하나 안 넣었다.
1: 얘 이거 얼마나 한 달에서 넣어야지.
2: 근데
3: 맛만 있네.
1: 뭔 맛? 진짜로?
3: 맛있어.
0: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 앞에서는 직접 가꾼 농산물을 갖고 와서 열성적으로 판매하는 주민들이 늘 계시는데 한쪽 귀퉁이에서 쭈뼛쭈뼛 말 한마디 꺼내지도 못한 채 표고버섯만 만지는 한 청년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4: 이 잘생긴 청년은 누구예요?
5: 아들. 저희 집 안에 있는 아들하고 학교 동기.
4: 이게 이제 참나무인데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종균을 넣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버섯들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좀 많은 양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 판매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친구 집이 좀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거기 앞에서 이제 팔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어머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1: 그 사람 좀 안 줘도 돼. 내가 저번에 하나 가져.
4: 감사합니다.
1: 내가 그냥 갖고 갈게.
4: 감사합니다.
0: 아들 친구를 돕기 위해 괜한 인심을 쓴 건 아니랍니다.
4: 표고는 뭐 하려고 잔뜩 사오셨어요?
1: 쌈장 만들게. 우렁이 강된장. 이게 많이 들어가니까 조미료를 안 써도 맛이 나와요. 자연적으로 표고, 양파, 마늘 이제 그 정도 들어가면은 아주 어우러지는 맛이 괜찮더라고요.
0: 속이 편안한 밥상을 내는 게 이 집의 목표. 그래서 이 부엌에는 인공조미료, 밀가루 그리고 식용유가 없답니다. 잔재주를 부리지 않으면서 깊은 맛을 내려니 원재료의 품질 그리고 신선도가 관건이 됐습니다.
4: 이 콩은 얼마나 끓여두신 거예요?
1: 6시간. 그러니까 출근해서 얘를 먼저 불을 지르죠.
0: 곰보배추가 몸에 좋다고 해서 약을 지어팔 수는 없는 노릇. 처음부터 약이 아닌 음식으로 승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습니다. 이제 곰보배추 진액 넣어 빚은 된장까지 추가하면 이 집만의 강된장이 얼추 만들어진 셈입니다.
1: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간이 맞고요. 그냥 이것만 이렇게 수저로 떠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맛.
0: 여기에 우렁이 깔고 마늘, 고추 올려 끓이면 손님상 앞으로 출동 준비 완료. 지난 17년간 안주인은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왔다죠. 타협하고 싶어질 때면 농사짓다 쫄딱 망하고 처음 문 열었을 때 그 간절함을 떠올렸답니다. 그래서 늘 손님들에겐 진심이라죠.
1: 갓김치가 맛있어요, 그죠?
0: 어려울 때 찾아와준 한 분 한 분이 고마웠기 때문에요.
1: 그냥 농가맛집 정해서 뭐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 거라고 그중에서 제가 탑이면 좋고 아니어도 좋고 다 같이 열심히 하니까. 근데 저는 항상 내가 탑이 돼야지 그 마음으로 하니까 탑이죠.
6: 우와!
4: 와, 이게 동해 문화군요.
6: 자,
7: 우와. 연 매출이 그냥 한 10억 대 정도 보시면.
8: 문어가 사계절 만개해요, 저희 집.
9: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0: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6: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0: 아이고 잘하네.
6: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1: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12: 남자아이들이 83배 늘었다고 합니다.
13: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빠른 사춘기 성교식증입니다.
14: 저희 첫째가 가슴에 이제 멍울이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15: 시커먼 털 있잖아요.
16: 키는 170, 170, 170
17: 커야 되는데 이게 왜 발달이 빠르지?
12: 성교식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13: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성교식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18: 안녕하세요, 에바.
6: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9: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0: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1: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9: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해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천을 돌파했습니다.
1: 4,500선도
2: 4,850선까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3: 코스피 5,000 시대의 개막. 한국 증시는 새로운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4: 올해는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회의이기도 합니다.
5: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는 숫자 그 자체보다 우리 자본시장에 뭔가 이 터닝포인트를 맞고 있구나.
6: Kospi is up like 70% for the year. It was fascinating.
3: 바야흐로 지금 대한민국은 주식의 시대입니다. 개인 투자자 1,500만 시대. 성인 3명 중 1명이 주식 투자를 하는 셈이죠.
7: 실시간으로 이게 움직이잖아요, 차트가. 뭐, 살아있다는 거, 역동감?
8: 돈이 복사가 되는 거죠.
9: 아, 돈을 이렇게 쉽게 벌어도 되나? 수익은 없어요. 마이너스
8: 92%. 이거 다 영혼 되는 거 아닌가?
9: 뭐, 화성에 뭐, 우주 정거장이 지어지면 그때 터지지 않을까요?
10: They're trying to get rich quick, so they're making big bets. And it doesn't end well.
11: It's better, but it's still a loser's game.
3: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 주가는 오르는데 왜 내 수익률만 저조할까? 노벨 경제학상이 밝혀낸 투자 심리의 비밀. 과연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0: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 상장식인데요.
1: 오늘 큐리오시스의 상장은 우리의 꿈에 다가가기 위한 또 다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0: 상장이란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상장이 되면 일반 투자자도 쉽고 안전하게 주식을 매수해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을 바라며 빨간색을 챙겨 입은 직원들. 긴장감 속에 첫 주식 거래가 시작되는데요.
2: 5, 4, 3, 2, 1.
0: 과연?
2: 네, 현재가는 8만 8천 원입니다. 이제 큐리오시스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0: 상장은 기업에 특히 중요한데요. 주식을 발행해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 자금은 저희 연구개발비, 증축비로 쓰면 충분히 더 많은 매출과 우리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투자하시는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회사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0: 자본시장이란 기업이 주식, 채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는 이를 거래해 수익을 얻는 금융시장을 말합니다.
3: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안이 있는데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조달을 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자본시장이 되는 거고, 자본시장이 이제 커지면은 기업들은 자본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니까 윈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주식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17세기 초 유럽 국가들은 값비싼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인도양으로 향했는데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먼 백기를 항해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죠.
4: One of the first countries to create a company or the corporate form was in the Netherlands, so the Dutch East Indies Company. One of the reasons that you want to set up a company is that one individual doesn't have the resources to do it themselves. And so what you want to do is have invite lots of different partners on board or lots of different shareholders on board to invest their capital in the company. So this means that you can have more ships, more voyages.
0: 동인도 무역회사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았고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해 이익을 나눴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금을 마련한 네덜란드는 단번에 유럽 최고의 부국이 됩니다. 1602년 설립된 동인도 무역회사가 바로 주식회사의 시초입니다. 그로부터 400여 년, 주식과 같은 금융자본은 자본주의의 핵심으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4: Financial markets are rightly at the center of modern day capitalism. And without those financial markets, we wouldn't have capitalism.
0: 우리나라에는 대형 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코스피 시장과 중소 벤처 기업 중심의 코스닥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본 시장은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을까요?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부터입니다.
5: 대한증권거래소가 3월 3일 개소식을 보행했습니다.
0: 당시에는 주식보다 국채의 비중이 컸지만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주식의 비중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6: 재무부는 1969년을 자본시장 육성의 해로 정하고 국민의 산업 투자 의욕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안전한 재산 증식의
0: 1970년대에는 정부 차원에서 주식 시장 확대에 나서면서 주식 투자 열풍이 불기도 했죠.
8: 한국 거래소가 설립이 된 이유 자체가 기업이 필요한 투자 자금을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을 만들자 하는 게 그 취지였습니다.
6: 대 대통령께서는 고도에서 쇳물이 쏟아지는 순간
0: 자본시장을 통해 모인 막대한 산업자금은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산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국가경제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9: 주요 국가들이 AI 시대를 맞아서 첨단 전략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 기술 전쟁의 실체는 사실은 투자 전쟁입니다. 기술의 성공도나 사업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감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장기자금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의 중심에는 자본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의 전망이 좌지우지될 정도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0: 한국 증시에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무척 높다는 건데요. 전체 시장의 무려 56%,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오전 9시, 주식장이 열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에 울고 웃습니다.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또 수익률은 어떨까? 모집글을 올리자 일주일 만에 241명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성별, 연령, 투자 경력,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해 최종 25명을 선발했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10: 안녕하세요.
11: 저는 주식 경력 4년차 권우리라고 합니다.
12: 주식 경력 7년차 김대호라고 합니다.
13: 한 20년은?
14: 6년차, 5년차,
15: 2년차,
16: 4년차,
17: 10년,
18: 5년,
19: 4년,
20: 7년,
21: 5년,
22: 6년,
23: 5년,
24: 10년,
25: 15년,
26: 5년,
27: 10년,
28: 20년.
29: 주식 경력 0.5년차?
30: 1년 반 정도 된,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0: 경력 0.5년차부터 20년차까지 투자에 진심인 분들, 그들의 주식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31: 흔히 말하는 벼락거지가 어느새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피땀 흘려서 본 돈만이 진짜 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었는데 오늘 이제 동기들하고 이제 커피 이렇게 마시고 얘기하면 주식 하나로 몇십만 원 벌었으니까 오늘 커피 내가 살게 이러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아, 너무 무직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32: 엄청나게 수익을 보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나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33: 예적금이 너무 그 퍼센트가 낮아가지고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0: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뭐, 나도 해야 되는 건가.
1: 평범한 개인 투자자 이정님. 지금은 잠시 육아휴직 중인데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오전 9시 그의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2: 나 오늘 상장하는 거 한번 봐야겠네.

0: 오전부터 올랐는데 좀 기다려야 되나? 제가 이제 공모주 청약을 하고 있는데 2,000원에 청약을 했는데 현재 한 5,500원 정도 해서 한 180% 정도 지금 오른 상태이고.
1: 더 오를까? 아니 지금 팔아야 하나?
0: 현재값보다 조금 높게 해서 이거를. 바로 체결이 돼버렸네. 갑자기 올라버렸네.
1: 순간의 판단이 아쉽기만 합니다.
2: 오빠 오늘 공모주 팔았어?
3: 난 팔았어.
2: 나 안 팔았는데?
3: 내가 지금 판교국보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나 이거 팔아서 점심값 내가 벌었잖아.
2: 얼마 벌었는데?
3: 한 3만 원 정도?
2: 진짜?
1: 아내도 급히 매도를 합니다.
2: 팔았어.
3: 팔았어? 매도 버튼 눌렀어?
2: 응. 오늘 2만 5천 원.
3: 2만 5천 원? 저녁값 벌었네.
4: 주식은 변동성이 높은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 손실을 입기도 하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권우리, 김대호 부부는 종종 주식 이야기를 나눕니다.
5: 잘 익었네.
6: 막 괜찮으니까. 나 쿠팡 팔아야 돼, 어떡해.
5: 응?
6: 쿠팡.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8% 떨어졌어.
5: 그것 때문에 8% 떨어졌다고?
6: 어.
5: 지금 난리 났겠는데, 커뮤니티?
4: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
6: 아, 좀 고민이야. 이거 또 터지면 이제 내 평당가보다 아래로 내려갈 거거든. 제 평당가가 한 24불 정도 되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
5: 곧이네.
6: 곧이야, 곧.
5: 이게 지금 거래량 보면 만주도 안 되는데 8% 떨궜는데.
6: 아니, 다시 일어설 거야.
5: 다이빙 나오게 생겼구만, 이거.
6: 다시 일어설 거야. 너무 아쉽네.
7: 주식 위험하지요. 손해볼 위험이 항상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만큼 위험한 거고. 근데 주식은 위험한 대신에 수익률이 더 높아요.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 내가 이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저 정도 수익률을 쫓아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은 투자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4: 2025년 세계 증시 상승률입니다. 한국 코스피는 75.6%로 세계 1위를 기록했는데요. 과연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어떨까요?
5: 31,009%입니다.
8: 마이너스 6.58%입니다. 만족 못하죠.
5: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로는 주변에 휩쓸려서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결국엔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마이너스 0.4% 아니면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9: 2.5% 10% 정도입니다.
10: 플러스 21.4%라고 나와 있습니다.
4: 25명 참가자 대부분 수익률이 시장 상승률보다 훨씬 낮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벨 경제학상이 밝혀낸 실험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바로 투자 심리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투자 심리는 실제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1: 첫 번째, 상금 실험입니다.
12: 상금? 오.
4: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받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상금을 100% 확률로 3천만 원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80% 확률로 4천만 원을 받거나 20% 확률로 0 원을 받는 것입니다. 확실한 상금이냐? 위험한 모험이냐?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죠.
13: 80%에 20%에 0원.
4: 상금 실험에는 총 20명

0: 참가했는데요. 확실한 상금을 선택한 분도 있고
1: 100% 3천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그 3천만 원을 잃었다라는 그 쓰라림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2: 48이 32, 3,200만 원의 기대값.
0: 다른 선택을 한 분도 계십니다.
3: 80% 확률로 4천만 원 받는 걸 선택했습니다. 4천만 원의 80%니까 기대값은 3,200이고 저쪽은 100%로 3천만 원. 사실 기대값이 여기가 조금 200만 원 높긴 한데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를 따르라. 저도 그 방식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0: 과연 다른 분들은 어떨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확실한 이익과 불확실한 모험의 경계.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와, 놀라운데요? 100% 확률로 3천만 원을 받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4: 말 그대로 100%라는 건 확실하다는 말이니까 무조건 100% 3천만 원 상금으로 선택했습니다.
5: 이거 보자마자 그냥 100%니까 사실 상금이 300만 원이어도 여기로 왔을 것 같아요. 그냥 확실한 걸로.
6: 저는 투자 성향이 안정적인데요.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리스크가 제로.
0: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보겠습니다.
7: 다 같이 뒤를 돌아볼까요? 두 번째 벌금 실험입니다.
8: 이게 뭐야?
0: 이번에는 반대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벌금을 내는 방법 역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00% 확률로 3천만 원의 벌금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80% 확률로 4천만 원을 내거나 20% 확률로 0원, 즉 벌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3: 아까보다 훨씬 어려운데요. 이쪽은 이득이고 이쪽은 손실이라서 느껴지는 감이 완전히 달라요.
9: 천만 원 차이라.
0: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 참가자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상금과 달리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마지막까지 선택을 바꿉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상 바뀝니다. 20% 확률로 벌금을 내지 않는 불확실한 선택이 더 많았습니다.
4: 왜 끌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상금 실험에서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너무 마이너스로 와닿으니까 지금 제 그냥 마음으로는 이 20%의 불확실성 0원에 희망을 걸고 싶어요.
10: 여기서는 이제 얻는 게 아니고 내 거를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내 거를 지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뭔가 거기에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6: 그거는 플러스 게임이고 이건 마이너스 게임이잖아요. 전 이거를 두 개의 금융 상품으로 봤어요. 80% 4천만 원 손해이지만은 이 옵션이 20%예요. 안정성 옵션이 20%라고 하면은 해보면 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
0: 상금이냐 벌금이냐에 따라 참가자들의 선택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상금, 즉 이익일 때는 위험이 전혀 없는 확실한 쪽을 선택했지만 벌금, 즉 손실일 때는 위험이 있는 불확실한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11: So this pattern they call dual risk attitudes because the attitude towards risk is different in the gain domain from in the loss domain. So I can make $100 or I can make $200. Then people are risk averse. But the surprising part is that if the gamble is in the loss domain instead, where I can either lose $100 or I can lose $200, then people actually like risk and show that people make systematic mistakes in making decisions under risk.
0: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은 최초로 심리학자인 대니얼 커너먼 교수가 수상했는데요. 그가 연구한 전망이론의 공로를 인정한 것이죠. 전망이론의 핵심은 전망이 좋은 이익의 상황에서는 위험을 회피하지만 전망이 나쁜 손실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험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손실일 때 위험을 선호하는 걸까요? 100만 원을 벌 때의 기쁨보다

0: 100만 원을 잃을 때의 고통이 2배 이상 크기 때문입니다. 즉, 이익보다 손실을 훨씬 크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에서도 손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1: People sell their winners at a much higher rate than their losers. Very strong, you know, psychological drive that when you sell for a loss, you feel bad. When you hang on to it, you can tell yourself, I haven't lost yet. That was the thing, is that people, they frame narrowly and they care about gains and losses. And it's a much more emotional story too.
0: 손실 회피 편향은 실제 투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금융투자 전반에 대한 연구정책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 이곳에서 국내 최초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2: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가 이렇게 오르는데 왜 내 수익률은 이런가. 실제 개인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이용해서 분석한 논문이나 보고서는 저희 보고서가 최초입니다.
0: 2020년 코로나 시기, 개인 투자자 20만 4천여 명의 주식 거래 내역을 이용해 투자 행태와 투자 성과를 분석했는데요.
3: 제일 놀라웠던 결과는 당시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빠르게 반등하고 상승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2: 개인 투자자의 42%가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신규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60%가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0: 2020년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금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초강세장이었기 때문이죠. 코스피가 무려 980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개인 투자자의 거래 회전율은 6.8%,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무려 5배나 높았고 주식 보유 기간도 매우 짧았는데요.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단기 매매가 전체 거래의 50% 이상이었습니다.
2: 개인들이 수익률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지나치게 많은 거래를 한다는 거죠. 주식 거래할 때 거래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탁 매매 수수료라고 해서 증권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세라고 이제 나라에 내는 세금 비슷한 게 있는데요. 근데 그 금액, 그 비율 자체는 크진 않아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거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률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0: 당시 개인 투자자 전체의 평균 수익률은 18%. 하지만 거래 비용을 제외하자 14%로 줄어듭니다. 특히 신규 투자자의 경우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오히려 손실을 봤습니다. 결국 과도한 거래가 저조한 수익률의 원인이었습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도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 가장 많이 매도했을까요? 바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지나 0%가 되는 순간, 즉 원금을 회복할 때였습니다. 반면 손실 주식은 오래 보유했죠.
2: 처분 효과라는 건데요. 수익이 난 주식은 빨리 처분하고 손실이 난 주식은 오래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그래서 상승장에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이익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익이 난 종목을 서둘러 매도하고 손실이 난 종목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처분 효과도 충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0: 마이너스였던 주식이 원금을 회복하는 순간 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4: 3년 정도 버티다가 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3년 만에 2% 먹고 예, 매도를 했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손해는 안 봤다. 요거 오기 전에 주식창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시 2020년 수준 올라왔더라고요. 들고 있었으면

0: 바로 매도한 것이죠. 하지만 주가는 16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1: 진짜 한 20만 원인가 밖에 수익 못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려있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게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냥 기억에서 지우고 싶어서 그냥 팔았어요.
0: 처분 효과는 수익률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2: 계좌가 있는데
0: 한 직장 동료들의 점심시간. 다들 주식 계좌를 보느라 여념이 없네요.
2: 하고 나서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제 진짜 최고점이었거든요, 이거?
3: 96%예요.
4: 와. 오,
5: 상대가 안 되네요.
3: 아, 그래도 25%는 그래도 성의가 나셨네.
0: 동료들의 수익률에 소희님은 부러운 눈치입니다.
6: 저는 그냥 계속 그 갖고 있는 주식이 있어요. 그게 넷마블인데.
7: 넷마블이 아직도 있어요?
6: 요즘 아직 그래도 살아있는데 못 팔겠어요. 마이너스가 너무 세서.
3: 36%라고?
0: 20만 원에 매수한 주식은 4만 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8: 제가 넷마블을 최초에 산 게 여기 20년도 말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바로 급격한 그 약간 폭락을 맛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물타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9: 여기서 내가 한 200주만 더 구매하면 그러면 27% 아니야 더 넣어 500주 사버려 20%가 된단 말이에요.
0: 물타기를 하는 건 원금을 회복하고 싶어서입니다.
8: 대부분 빨갛게 양전이 된 걸 보면 바로 다 매도를 해버려서 쭉정이들만 남아있는 느낌?
0: 손실이 난 주식은 오래 보유할수록 오히려 수익률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쉽게 처분하지 못할까요?
10: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매수, 매도 시점이잖아요. 이익이 난 종목을 너무 빨리 팔아버리고 손해가 난 종목은 너무 오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이 처분 효과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손실 회피 성향이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거 실현을 하면 이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언젠가를 오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보유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겠죠.
0: 이번에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어렵다는 주식 매도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여기 수익이 다른 4개의 주식이 있습니다. 플러스 2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까지.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 반드시 한 가지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매도하시겠습니까?
11: 전체를 판다.
12: 반반은 못하는 거죠.
13: 경력이 짧다 보니까 매도 경험이 없어서 난생 처음이에요.
0: 익절이냐, 손절이냐.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익이 난 주식을 파는 것이 익절, 손실 주식을 파는 것이 손절입니다.
14: 사실 제가 지금 주식 5년 차인데 매도를 정말 못해요.
0: 고민 끝에 매도할 주식을 골랐는데요.
15: 저는 20% 수익이 난 종목을 팔겠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함인데 제일 먼저 제 목표를 달성한 종목을 매도하겠습니다.
16: 수익 10% 된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마이너스인 종목들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약간 정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정을 빼야 되나?
17: 저는 마이너스 10%인 주식을 팔기로 결정을 했고 마이너스 5%에서 10% 오히려 그 하락폭이 조금 더 컸던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서
0: 각자의 투자 경험을 기반으로 매도할 주식을 선택합니다.
3: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 정도 일단 손실이 나오면 그 손절하는 대상에 넣고 검토를 해요. 그래서 개선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손절을 하는 편입니다.
0: 주식 매도 실험에는 총 23명이 참가했는데요. 모두 신중하게 선택을 마쳤습니다. 수익이 난 주식을 팔 것이냐, 손실이 난 주식을 팔 것이냐. 집단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떨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18: 두 번째 실험, 주식 매도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19: 저는 주식 투자 2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0: 베테랑 주식 투자자의 선택은?
1: 벌써 20% 확정적인 수익이 난 상태잖아요. 똑같은 기대치에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얘가 이미 더 많은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1순위가 될 것 같아요.
0: 한 분 한 분 매도할 주식을 선택하고
2: 여기 있고 싶어요.
0: 23명 모든 참가자들의 선택이 끝났습니다.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20% 수익이 난 주식을 매도한다 12명, 10% 수익 주식을 매도한다 3명, 10% 손실 매도는 1명, 20%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한다 7명입니다. 익절과 손절로 나눠보면 수익이 난 주식을 매도하겠다 15명, 손실 주식을 매도하겠다가 8명. 즉 15명은 손실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건데요. 손실이 난 주식을 팔지 못하는 이유, 바로 손실 회피와 처분 효과 때문입니다.
3: It is very hard to beat the market. It turns out that investors lose money because of the disposition effect. Professional investors or sophisticated investors often use a stop-loss rule, which says that if the stock price goes down beyond a certain point, I will automatically sell. Then just setting up in advance a rule that says if the stock price goes down more than 10%, I'm going to sell, that could be a very convenient way to get around the bias. There can also be a rule about taking gains on the upside and saying, well, if the stock goes up by more than 10%, then I'm going to just hold on to it, that I don't have to take the gain.
0: 다시 상금 벌금 실험으로 돌아가 볼까요? 대부분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상금 때는 확실한 쪽을, 벌금 때는 위험을 선택했죠. 여기 다른 선택을 한 분이 계십니다. 신정철님은 상금 실험에서 기대값이 높은 쪽을 선택했고,
4: 사실은 100% 3천만 원이 상당히 마음이 끌렸어요. 훨씬 안정적이고 하니까. 근데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를 따르라.
0: 벌금일 때는 기대값이 낮은 쪽을 선택했습니다.
4: 저도 저 20%가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되게 절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로만 보자.
0: 주식 매도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수익 주식이 아닌 손실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4: 손절매는 없다라는 식으로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런 결과 6년 정도 가지고 있었더니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0: 손실 회피 성향도 처분 효과도 보이지 않은 건데요.
4: 작년 5월에 퇴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업으로만 하고 있는 거는 이제 1년 반 정도 됐죠.
5: 에티컬 AI 봅시다. 넌 왜 그렇게 흔들리냐.
0: 오늘도 신정철님은 손절매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4: 이거는 팔아야지라고 아침에 주식창을 엽니다. 근데 실제로 매도를 하려고 보면 이걸 내가 지금 이게 누른 순간 손실로 확장이 되니까 정말 뭐 팔 하나 잘라내는, 손 하나 끊어내는 그런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사실상 손절이 너무 어렵습니다.
0: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4: 적당한 선에서 매도를 진행해 볼게요.
0: 1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했지만 원칙을 정하고 손절매를 시작한 것은 불과 1년 전부터입니다.
6: 매도주문 접수 완료.
4: 10% 이상 떨어지고 이 종목이 한 2, 3년 내에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안 보이면 차라리 손실을 줄이려는 쪽으로 해서 손절을 진행합니다.
0: 손절매도 분할 방식으로 진행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그 후 수익률 또한 점차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7: 어떤 종목은요. 2%, 1% 이렇게 떨어져요. 크게 빠질 때. 어떤 건 10%씩 빠져요. 그럼 막 마음이 쓰리거든요. 그럼 그 순간 저는 절을 할 수 있어요.

0: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어려운 말로 리스크 토너런스라고 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인지 그거는 선험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직접 겪어보면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이게 그래서 투자 대상도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궁합이 맞는 게 있어요. 내 성향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런 애들은 제외를 하고 새로운 후보군을 끼우는 거죠. 그럼 이런 경험치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긴 호흡으로 여러 개의 자산을 가져간다는 게 어떤 힘을 주는지 이런 것들은 실전을 통해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 불리는 미국 월스트리트. 수많은 금융회사와 뉴욕 증권거래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한 글로벌 투자자산 운용사에서 한국 개인 투자자에 대한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오징어 게임 주식시장이라는 충격적 제목.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 엄청나게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개인 투자자의 투자 행태에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그 주인공을 직접 만났습니다.
2: Hi, I'm Owen Lamont. I'm a senior vice president at Acadian Asset Management. Crazy things have been happening in Korea since at least 2007. I think the Squid Games shows the social impetus behind some of the stock market investing. So what happens in Squid Games? You have ordinary people who are trying to get rich quick, and so they're taking big bets, big risky bets, and it doesn't end well, which is on average they lose money. So I think that the motive for the characters in Squid Games is they're poor and they're just trying to change their life. I think Korean retail investors are just like retail investors everywhere. They're just more aggressive.
1: 미국 증시에서 한국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0.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배, 3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비율은 30에서 40%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가 왜 공격적이고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ETF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여러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ETF 앞에 레버리지가 붙는 순간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 됩니다. 두 배, 세 배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두 배, 세 배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2: So in finance, we like return and we don't like risks. High return and low risk. And that's the principle of modern finance. And what retail investors, including Korean retail investors, do is they've got the opposite. They are buying risky stocks and risky levered ETFs that are very volatile. Sometimes the stocks are small cap stocks. There's not that many stocks in the US that are involved in quantum computing, but the Korean retail investors love them. And for some stocks, they own 40% of those stocks. And so I would say that that phenomena, especially being concentrated in young people, is a troubling signal that we're in a speculative period.
1: 두 배, 세배 레버리지 ETF 투자는 남성들, 특히 20, 30대 젊은 청년들에 집중돼 있는데요. 20대 직장인 정현암 님도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3: 24년도쯤부터인가 이제 새로 2배 레버리지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그때 5배가 있었으면 제가 5배를 투자했을 것 같기도 해요. 가장 큰 목표가 고수익률을 가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고수익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이 뭘까?
4: 이게 메타를 두 배로 추정하고 있는 레버리지인데요. 사실 고점 대비 거의 40% 하락이 나와서 어떤 분은 되게 위험하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신규 진입을 좀 해보려고 하고.
1: 효남님은 현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면서 상승장에서는 고수익에 기뻤죠. 하지만 하락장에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3: 하락장 때 거의 죽음이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동원해서 또 매수를 했었는데, 예금 있었는데 없애고, 적금 든거 취소하고,

0: 카드값 못 내기 전까지 제가 돈을 다 끌어다가 썼었습니다.
1: 그 전까지 엔비디아 2배 레버지를 들고 있었는데 수익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뭣도 모르고 샀는데 사실 수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상 제가 XOXL이라고 반도체 3배 레버리지를 들어갔는데 아, 진짜 그 최고점 양봉의 피뢰침 거의 10만원대에 딱 사가지고 거의 한60% 손해보고 한 800만원 넘게 잃었던 기억이
2: IONQ랑 리게티에 두 배씩 했었고요. 이렇게 레버리지 땡기는 게 너무 쉬웠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벌었으니까. 근데 벌으면 결국 다시 잃더라고요.
3: 유난히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지금 하는 이유는요, 결혼 자금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고, 사실상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이 돈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주식시장밖에 없어요.
0: 20대는 과연 서울에 아파트를 살수 있을까에 좀 꽂혔던 것 같아요. 평생 벌고 돈을 안 써야지 서울 아파트를 살수 있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집을 못살 거다라는 공포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아무래도 20, 30대한테 주식 투자는 새로운 세상의 생존 방식이 아닐까요?
3: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에 대한 새로운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4: 3배 이상 고배율 레버리지나 인버스 비중이 2020년에 압도적으로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 해외 ETF 투자자는 평균 25% 이상 수익을 낸 반면, 레버리지 ETF 투자자는 평균 33%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4: 저희 결과에 따르면 레버리지와 인버스 투자를 했을 때그 투자 상품에서의 수익률이 30% 손실이 나타났거든요. 지수가 오를 때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해서 인버스에 투자하고, 떨어질 때는 오를 거를 기대해서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는데, 사실 이거를 뭐한번 정도 맞추는 거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시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3: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6년, 코스피는 5천이 넘었고, 주식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내리고, 월급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0: 저한테 주식 투자는 약간 노후 대비입니다. 제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20년 넘게 했고, 은퇴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많이 좀그 여유가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걸 보충하는 수단으로 주식을 지금 선택을 한 거고요.
5: 이 주식이라는 게 나중에 한 20, 30년 뒤에 저는 이제 제 노후에 와이프랑 행복하게 살라고 꾸준히 모으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제 용돈을 줄 주체로 주식을 믿고 있습니다.
6: 이제 이자율이 꽤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꽤 오래 살았죠. 예전에 이제 이자율이 충분히 높았을 때는 은행에다 적금을 붓는다든가 해가지고 충분히 부의 증식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죠. 부동산이 가장 좋을 때는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 예금이 좋을 때는 예금으로 가는 거고, 주식이 좋을 때는 주식으로 가는 거죠. 요즘은 주식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을 감수한 만큼 수익률로 보상이 돼야 하는데 수십 년간 한국 증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2000에 18년, 다시 3000에 14년 동안 갇혀 있었죠. 가장 큰 이유는 기업 거버넌스 때문입니다. 기업은 핵심 부서를 빼내서 쪼개기 상장을 하고 수많은 오너 리스크에 비일비재한 주가 조작 사건까지 그때마다 주가는 하락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7: 그 CG워치라는 보고서가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국가별 기업 거버넌스 평가 보고서인데요. 12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8등을 한 겁니다. 충격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회사들은 그 총수 중심의 기업 거버넌스를 갖고 있고 주주 중심의 기업 거버넌스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8: 16년 동안 437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배임 횡령이라든지 뭐 탈세라든지 이런 이유로 이 회사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죠. 장기 보유했을 때.
3: 지난해 3월,
9: 저는 오늘 이 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염원하는 1,500만 주식 투자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서 중복 상장하고 핵심 계열사를 총수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인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자본시장의 밸류업이 가능하겠습니까?
10: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적 보호장치가 2025년에야 마련됐습니다.
4: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자 그리고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크던 작던 자본의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위험하고 불안정한 단타 중심의 시장으로 남겨둔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주식 투자하세요. 해외 주식 투자하지 말고 국내 주식 투자하세요. 백날 얘기해봤자 그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겠죠.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것이 국회나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다.
11: 주식시장은 무엇보다 신뢰가 핵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시장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경제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식이라는 것들이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또 뒷받침해주는 그런 중요한 원천인데요. 저희들이 일반주주 보호를 더 톡톡하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 그다음에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재고 노력, 또 쪼개기 상장 같은 거 할 때 모회사의 주주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우리가 이제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한 발 더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개인 투자자의 주식에 대한 관점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은 단기적 이익만 쫓는 투기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기업의 가치와 성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12: If you're investing and it's fun and exciting, you are doing it wrong. Investing should be boring and mechanical. It should be like brushing your teeth. It should not be like going to the casino.
13: 투자할 때 답은 하나예요.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냐 아니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투자를 하고 있냐.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 있냐. 투자의 정답이라고 하면 그거 하나예요. 감당할 수 있는 위험만 짓죠.
11: 주요국가들이 AI 시대를 맞아서 글로벌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사실은 투자 전쟁입니다.
14: During bubbles, there are dominant narratives. All the news cycles are about the AI bubble, and you get all of these people talking about it.
15: They're just saying, AI, it's changing everything. There's an outcome that benefits society, but a lot of people lose money.
16: 미래의 희소한 가능성에 베팅하면서 확률에 대한 착시까지 벌어지게 되는 좋은 싸움.

0: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1: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2: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3: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4: 평생 사는 거 빚은 그만 냈어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5: 돈보다 더 좋은 회사 하는 게 좋잖아요.

0: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연주곡들을 사람들이 저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내가 아는 언어 중에서 제일 솔직하고 제일 예쁜 단어가 있을까? 그런 말들을 아 우리가 진짜 많이 해줘야겠다.

0: 더 미싱 링크 본번 사수 정면돌파.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성교육.
0: 오늘의 무슨 교육?
1: 성교육.
0: 또 한 주 기다렸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스튜디오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어주실 우리 원더걸스에서 원더맘으로 돌아온 우리 혜림씨 나와주셨습니다. 두아이 엄마로서 지난주 너무 활약을 잘 해주셨거든요. 기대해도 좋죠?
2: 그럼요. 예전에는 네. 제가 Be My Baby를 외쳤다면 이번에는 Be My Guide를 외치면서 우리 아이들 올바르게 이끄는 부모가 되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라임이 너무 기가 막히네요. 예, 역시 원더맘입니다. 자,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두 아들을 키우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는 우리 쌤씨. 쌤씨랑 또 개그맨에서 이제는 딸바보 아빠로 거듭난 이정기씨도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자, 두 분은 어떠세요? 한 주간 별일 없으셨나요?
3: 네, 뭐 저 네. 잠깐 그 자리 피운 사이에 네. 다른 사람 잠깐 왔잖아요.
0: 아, 맞아요.
3: 예, 네, 제가 좀 조사했거든요. 네. 이 자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네. 흡족했어요? 네. 제가 볼 땐 작가진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3: 네. 무슨 소리세요?
0: 따로 얘기 나누시고 하시는
3: 예, 네? 아니 식구끼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0: 표정 정신 나왔어. 네,
4: 좀 아까 표정 떨고 있더라고 살짝. 네,
3: 제 편 없어요 여기?
0: 아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부모 성교육 전문가시죠. 배정원 교수님과 또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의사 선생님 우리 조승우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빠른 사춘기 성교습증입니다.
1: 185에 80kg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 그러면 한 175에 53kg 정도 돼도 좋은 것 같아요.
3: 가슴이 살짝 아파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4: 팔이 너무 어머. 짧아.
5: 어머, 이것도 팔이 짧네.
0: 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성조습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대답해 주시죠.
6: 무섭습니다.
0: 우리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조숙증.
7: 저는 이제 그 사춘기가 좀 빨리 오는 게 성조숙증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저도 이제 조금 고민이 생긴 게 요즘에 이제 그 저희 첫째가 가슴에 이제 멍울이 잡힌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벌써 이런 때가 왔나? 하면서 또 이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 내가 너무 잘 먹여서 또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0: 그럴 수 있죠. 예.
8: 뭐 저는 남자 아이 둘이 있다 보니까 뭐 크게 관심 없었다가 요즘 보니까 윌리엄 다리에 털 나기 시작했거든요.
0: 털은 다 있는 거잖아요. 털은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닌가요?
8: 그렇게 말하면 좀 뭐 틀린 얘기 아니지만 이거 약간 수세미처럼 이렇게 좀 굵게 나오는
0: 두껍게.
8: 털 있잖아요. 사실 시꺼먼 털 있잖아요.
0: 솜털 말고. 네.
8: 이 약간 또래 애들은 피하면 조금 빨리 온 느낌?
7: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쌤이 형이 이렇게 또 털이 굉장히 좋아요.
0: 털이 남달라요. 털이 남달라요.
7: 털 텐션이 좋단 말이에요. 아니 굳이 또 거기까지는.
0: 하지 말고.
7: 네. 교육방송이니까.
0: 아 근데 혜림 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그 성조숙증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아직 좀 어려서.
9: 네, 일단 지금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주변에 육아 선배 엄마 아빠들 보면 많이 걱정을 또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성조숙증이 많이 있다고 들어서.
0: 어릴 땐 어땠어요? 어릴 때.
9: 좀 빨리 크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0: 오히려.
9: 네, 마음이 급해서 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가슴이 아직 없으면서도 브라를 사러 가자.
0: 진짜?
9: 그리고 생리를 하지 않았지만 나는 생리를 하지 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0: 완전이요. 예.
8: 남자들도 비슷해. 저도 그랬는데 면도 빨리 하고 싶던 거예요. 털이 면도. 없는데도 면도 엄마한테 면도기 사달라고.
0: 오히려 성조숙증보다 느릴까봐 걱정했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7: 저는 털이 지금도 안 나요.
0: 아,
7: 얌생이 털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제가 조금 그 드라마 들어간 것 때문에 털을 좀 길렀었는데 여기 30개, 여기 30개 나더라고요.
0: 아, 부족하게.
7: 셀 수가 있죠.
0: 그럼 성조숙증하고 반대인 경우가 여기는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저도 생각해보면 좀 늦게 좀 2차 성징이 늦게 나타난 편인 것 같은데 키가 좀 늦게까지 컸던 것 같아요. 키가 천천히. 그래서 뭐 사실은 성조숙증을 걱정하는 이유가 나중에 키 성장에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엄마들이 좀 고민을 하는데 성조숙증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 네, 성조숙증이라는 게 사춘기 신체 변화가 다른 친구들보다 이른 나이에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 성적 발달의 변화가 여아들은 시작 이제 유방 발달, 그다음에 뭐 음모나 액모, 초경 이렇게 가고 남자 아이들도 고환이나 음경이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변성기고 몽종오고 뭐 키도 크고 근육도 발달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성적 발달이 여아들은 만 8세 이전부터 시작, 남아는 만 9세 이전부터 시작이 되는 걸 성조숙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0: 네. 네.
7: 제가 사실 이제 두 딸을 키워서 아무래도 관심이 좀 더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남아들보다는 좀 여아들에게서 좀 많이 일어난 일로 이렇게 맞아요. 발견되는 것 같아서.
11: 생물학적으로 여아들의 호르몬 체계가 외부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아들은 이제 가슴이 이렇게 봉긋하게 나오고 그러는 신체 변화가 겉으로도 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빨리 발견하는 측면도 있죠.
0: 네.
11: 그런데 최근에는 남아들의 그 성조숙증 발생률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무서운 속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별하고 관계없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0: 네.
11: 네.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소아 청소년과 연구팀이 이제 12년간 연구를 한 거예요.
0: 네.
11: 그런데 그 12년 동안 그 성조숙증이 보이는

0: 남자아이들이 83배
1: 오,
0: 늘었다고
1: 83배?
0: 합니다.
1: 너무 많이
0: 예,
1: 늘었다.
0: 많이 늘었어요.
2: 아들이라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닌 것 같네요.
0: 네네네.
2: 왜 그런 게 생기는 건지 좀 궁금해요.
3: 성조숙증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뇌 안에 이제 성장 스위치, 성숙을 이제 돕는 스위치가 굉장히 좀 빨리 켜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원인을 잘 모릅니다. 특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 원인은 뭔가.
3: 두 번째로는 성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이 굉장히 좀 빨리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성호르몬을 만드는 곳은 대부분 지방세포거든요.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분해하면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건데 여기에 주는 이제 환경적인 영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건 영양이에요. 그러니까 즉 비만, 그리고 환경 호르몬, 수면이나 혹은 이제 운동 같은 신체 활동, 뭐 스마트폰, 스트레스, 심리적인 영향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들이 미쳐서 요즘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보건 당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원인이 뭐 진짜 단순하게 하나면 해결을 하면
3: 네.
1: 되는데 뭐 이렇게 다양하면 찾기도 어려울 것
4: 진짜.
1: 같아요.
4: 네. 네. 다양한데도 귀가 확 들어오는 게 비만.
5: 비만.
4: 아니 맛있는 거 먹으면 영 칼로리 아닌가요?
5: 아니 굳이
4: 비만이요? 아니 아니 뭐 애들도 애들이지만 저도 요즘 빨리 좀 늙은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소초숙증 아닌가요? 여기 다 원인 다 여기 모여 있어요.
1: 아니 근데 진짜 잘 먹으면 옛날에는 장군간다 이렇게
4: 맞아요.
1: 했는데 지금 시대는 진짜 성조숙증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먼저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성조숙증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6: 키가 얼마나 크고 싶을까?
7: 저는 한 175에
1: 175까지? 모델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7: 170 정도를 원하고요.
8: 170 정도 키가 됐으면 좋겠고,
9: 185에 한 70kg인가 80kg 정도 됐을 것 같은데.
10: 키는 180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신발 키로 했으면
1: 팔찌가 이 정도야.
8: 단성기,
11: 사춘기,
9: 중2병. 그들의 여기 부분 좀 나고 이마에도 살짝 나고. 요즘에 친한 친구들이랑요, 너는 지금 털 나? 여드름 나?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털이 어디에 나는지는 얘기 안 할게.
1: 어머, 아니 우리 얘기 안 해도 몰라요. 우리 얘기하지 말아요.
6: 모르지, 우리 모르지.
8: 여기가 가슴이 살짝 아파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1: 가슴이 조금씩 커지면서 스치기만 해도 아픈 그런 시기가 있죠. 몽우리지면.
2: 맞아, 맞아. 정말 아팠던 기억이 나네요.
1: 아, 병원을 찾았었군요, 우리 사랑이네는.
8: 제가 성조숙증이라서 병원에서 맨날 듣거든요.
1: 목욕을 시키는데 가슴을 이렇게 목욕을 거품을 하는데 아야 이렇게 아프다고 해가지고 가슴이 아파? 그리고 어느 순간 팬티도 뭔가 분비물이 묻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 우리 한번 그러면 병원 가서 한번 검사해보자.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좀 속상했어요. 아.
0: 그렇군요.
12: 아이 씻기다가 가슴 쪽을 손이 살짝만 닿았는데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병원을 다녀왔었죠. 그랬더니 수치가 확실히 높더라고요.
13: 제일 첫 번째로 걱정했던 게 키가 안 클까 봐.
14: 키가 계속 크고 싶어요. 제가 좀 가벼워가지고 좀 스트레스예요.
1: 그렇죠. 성조숙증이 되면서 키가 빨리 맞추니까.
15: 어느 날 아이를 보니까 이제 고환의 변화가 갑자기 커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2년 동안 난이 아이를 키를 키우기 위해서 돈도 들이고 나의 노력도 들여갖고 매일 주 6회를 주사를 놔줬거든요. 아직 제가 보기에는 성장이 그렇게 다른 친구들처럼 눈에 띄게 큰 편은 아닌데 너무 걱정이 되죠.
2: 키가 정말 주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정말 큰 이슈더라고요.
1: 맞아요.
4: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16: 요즘은 관심 분야가 제일 먼저가 그거니까요. 네. 통장에 관련이 돼 있으니까.
1: 맞아요.
17: 이게 인터넷 보면 없죠.

0: 그러니까 잘 부드럽고 잘 먹어라.
1: 잘 자라.
0: 작아도 잘 먹이면 뚱뚱해도 큰다, 키도 다 큰다 이랬는데.
2: 성조숙증이어도 어떻게 챙겨줄 생각을 못했지.
3: 성조숙증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4: 그렇죠, 알지도 못했죠.
1: 다른 애들은 주사 끊고 나서 6개월 내로 생리가 터져요. 그 말 들으니까 또 아직 키가 너무 작은데 생리 터지면 키도 안 크고 어떡하지. 또 엄마 아빠 작다 보니까.
0: 일단 애기들은 재물을 하러 간다고.
3: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진해지기 시작하면 아예 애기 때부터 재물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5: 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을 위해서 이것까지 해주셨다 뭐 이런 게 있을까?
6: 콜라 이런 거는 이제 일절 안 먹고 피자도 이제 웬만하면 잘 안 먹고 정말 집밥 위주로 먹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과일도 적고 과자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3: 인스턴트 맞아요. 인스턴트는 진짜 뭐 여기저기도 다 좋지는 않으니까. 성조숙 뿐만 아니라 10시 안에 재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엄마 나는 막 숙제하고 학원 갔다 와서 숙제하고 나면은 놀 시간도 없어. 맨날 애기가 투덜거리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래서 키가 큰다면야 부모님한테 절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키 요즘은 진짜 기본에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 남자는 180부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을 하다 못해서 이제 평균은 만들어주고 싶은데
4: 기준이 너무
7: 우리 어쩜 좋아.
4: 기준이 너무 높아.
3: 전 너무 신기한 게 아이들이 여자애들은 170 기준, 남자애들은 180, 180 기준. 이 어떤 기준으로 이거 그 목표값을 정했는지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2: 연예인들이겠죠. 네.
7: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노출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길고 쭉쭉 뻗어 있으니까. 네. 뭐 누나도 그렇잖아요.
3: 저요? 키를 항상 키를 많이 의지를 하기도 하고. 예. 근데 우리 때는 사실 뭐 성조숙증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8: 맞아요.
3: 성조숙증이 생겼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9: 일단 신장 키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성장판이 일찍 닫혀서 최종 키가 작아질 거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시고 보통은 4에서 10cm 정도인데 남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일찍 나타나면 20cm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청소년기에 우울, 불안 이런 것도 수치가 좀 더 높고 식이장애나 이른 나이에 성적 활동을 하게 되거나 성인이 됐을 때도 자기 신체에 불만족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0: 네. 뭐 저 같은 경우 성초숙충 검사 아니지만 초반에 William 운동하다가 그 무릎 조금 부상당했더니 거기 가서 성장 검사를 했거든요. 네. 그때 미래의 예상키 173 잡혔더라고요.
3: 173.
10: 솔직히 그거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저는 180이고 와이프는 167인데.
3: 키가 크구나.
10: 그래서 다른 전문 병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하는 거 어떨까. 와이프하고 서로 얘기하다가 그냥 결과 지져버리고 그냥 자신감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하고.
3: 맞아요.
10: 몰랐으면 아무렇지 않은데 그거 아는 순간부터
3: 신경 쓰이죠.
10: 이 약간 죄책감도 느끼고.
3: 또 생각해보면 173이면 작은 키는 아니거든요.
7: 맞죠.
3: 근데 기대가 조금 더 이제 컸을 수 있으니까.
10: 야, 아마 그거 그 부모들은 대부분 아들이면 아빠보다 키 좀 컸으면 하는.
3: 맞아요.
10: 부모들은 대부분인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진짜 큰 키를 요구하는 문화가 좀 있는 듯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조숙증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은 것 같고요.
2: 네. 네. 하지만 이제 전문가로서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아이들의 정서발달 속도가 이제 그대로인데 몸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괴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주는 심리적인 압박이 좀 크고요. 그리고 여아인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아직 너무 애긴데 초경하게 되면 이제 생리대도 뭐 잘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하고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보면 월경을 했어도 키가 아주 안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너무 걱정을 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9: 이게 이제 키뿐만은 아니고 이제 여아 같은 경우가 더더욱 그런데 초경이 빨라지면 여성 호르몬 노출 시간이 늘어나서 유방암, 자궁내방암, 난소암 이런 게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거든요. 초경이 1년 빠를 때마다 유방암이 5%, 자궁내막암이 10% 정도씩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3: 근데 질병까지 실제로 유발한다라는 건 처음 알았어요.
9: 네.
11: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초등학생 때 조금 발육이 빠른 친구들한테 좀 힘쓰는 일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3: 힘쓰 자, 52번 나와서 이거 좀 짐 좀 들고. 키 큰 애들은 꼭 뒷번호야.
7: 와, 근데 52번이라고 하니까.
3: 네, 60번 때까지
10: 있었어요. 52번까지 모르겠지만 그거 자꾸

0: 내 얘기 같아요. 그거 제가 어렸을 때 키가 조금 있고 등치 좀 있다 보니까 선생님 맨날 불러서 야 쌤 너 힘 세잖아. 너 여기 그 체육 창고에서 매트 10개 베고 들고 와.
1: 맞아.
0: 근데 솔직히 나도 어린인데 아유 그 관절도 소중하잖아. 그래서 지금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2: 형은 근데 이제 몸이 좀 어른 같았잖아요. 저는 또 얼굴이 어른 같았어서.
1: 성숙했어. 예. 성숙했어.
2: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인사만 해도 이제 여자들 그냥 도망가고.
1: 아 오히려. 네.
2: 그런 좀 웃픈 일이 있었다.
0: 아이들이 이렇게 신체적인 자별이나 이렇게 놀림당했을 때 부모님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3: 보면 우리가 똑같이 씨앗을 이렇게 흙에다 심어도 어떤 애는 빨리 올라오고 어떤 애는 늦게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성장의 속도가 다른 애들보다 좀 빠른 거지 이상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2: 지금 저는 이제 그 딸들한테 이 사춘기가 온다는 거를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
1: 발육하고 나면 사춘기 오거든요.
2: 네. 않네요.
1: 벌써 또 울컥해요. 네. 또 아, 딸바오라서
2: 아이들 신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파악하기가 또 아빠로서는 좀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해요.
4: 맞아요. 이게 이성 부모가 또 자녀를 이렇게 신체를 체크하기 참 어려워요. 특히 남아들 같은 경우에는 고환 크기를 봐야 되는데 뭐 엄마가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맞아요. 보기 좀 그렇잖아요. 여아들도
1: 아빠도 보여주지도 않을 거예요.
4: 네, 맞아요. 네,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용적으로는 아이의 성장 그래프를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청소년기 전에 1년에 4에서 6cm 정도 성장을 하거든요. 청소년기로 되면 쉽게 말하면 7에서 12cm, 10cm 정도 큰다고 1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아이가 성장 곡선이 확 올라가는 때가 보인다고 하면 조금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 곡선 올라가요.
4: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주관적인 사인들이 아이의 체취, 머리 냄새 나는 거, 겨드랑이 냄새 나는 거, 또 이제 피부에 여드름 같은 것들 나는 거, 또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 이제 가슴 몽우리가 지면 헐렁한 옷을 입으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이제 위축되는 그런 태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사인들이 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사춘기 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씩 더 예민해지고 약간 틱틱거리고 짜증도 많아지고 공격성이 약간씩 생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과 얘가 좀 빨리 쑥쑥 자라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 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0: 근데 지금 걔 공격성 네. 예민하다 짜증 이런 거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만 있으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4: 네.
0: 아, 엄청 공격성도 심하고 짜증 나고 예민한데.
4: 맞아요.
0: 근데 지금 신체 봤을 때 네. 다른 거 아예 없어요.
4: 그런 이제 태도 변화만 가지고만 얘기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성장이나 아이 여러 가지 뭐 냄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래요.
0: 차라리 아빠 그 잔소리 때문에 그냥
1: 안 그런 거야. 쌤씨 때문에 조금 네. 짜증이 늘었을 뿐이에요.
4: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3: 윌리엄은 지금 성조숙증 때문에 걱정할 나이는 아니고요.
4: 맞아요.
3: 네. 9살 이전에 애가 왜 사춘기 소년처럼 문을 네. 탁탁 닫고 들어가고 네. 화내고 예민하고 가슴 나오고 이런 걸 보시라는 거죠.
1: 아, 그 연령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4: 네, 그 연령이 굉장히 네. 중요한 겁니다.
0: 아니,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도 이렇게 성조숙증 유발한다고 하셨잖아요.
1: 스마트폰.
0: 네. 네. 그럼 요즘 다들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위기의식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4: 스마트폰이 다이렉트하게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단 스마트폰으로 인해 운동 부족, 비만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더라.
1: 아까 그 전자파 이런 게 아니라.
4: 예, 그런 거에 훨씬 더 가깝고.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운동을 많이 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땐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조숙증에 영향이 받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1: 운동을 시켜야
4: 네, 거기에다가 스마트폰으로 인해 수면 부족. 또 문제가 되죠. 수면 부족은 멜라토닌 분비를 저하시키게 만드는데 이 멜라토닌이 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그걸 적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성조숙증하고 연결이 간접적으로 된다. 이런 이제 연구들이 있습니다.
3: 네.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이런 성적 영상물이 이 시상하고 있는 부분을 자극시켜서 균형을 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영상물 노출로 인해서 성조숙증이 올 때 또 아이들은 죄책감 같은 걸 좀 더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그것은 아이들한테 좀 왜곡된 성의식도 주고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0: 많이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즘 정말 문제는 스마트폰 우리 너무 어려서부터 주잖아요.
1: 네.
0: 이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2: 네. 맞아요.
1: 요즘 또 어른들이 농담처럼 야한 생각하면 머리카락 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과학적 근거가 있네요.
2: 진짜.
0: 그게 테스토스테론하고 연관이 있죠. 성호르몬하고.
3: 네. 아니, 그럼 털이 빠진 우리마고 벤틀리 또 대체 뭐 보는 거예요, 평상에?
4: 좀 검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5: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문제가 샘씨도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 샘씨부터 맨날 뭘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저 이 사람.
5: 너무 많이 나가지고. 허리 막 난리 났어요.
3: 저 이 사람아. 무슨 말씀이에요?
5: 너무나 맨날 자라고, 맨날 자라고, 다음 주 보면 자라있고.
0: 저도 머리가 되게 빨리 자라는 편.
5: 어, 그래요, 교수님?
1: 근데 스마트폰은 저희가 그냥 뺏으면 되지만 그 환경 호르몬은 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 뭘 주문해도 배달 용기로 많이 오고
2: 맞죠.
1: 그렇죠. 뭐 새 옷을 사줘도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니까.
5: 근데 진짜 아이들 키울 때 저도 혜림 씨처럼 100% 공감하는 게 뭐 학용품 같은 거 보면 또 장난감 이런 게 죄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아, 걱정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일상이 얼마나 많은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우리 정규 씨네 집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4: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숙제를 해요.
5: 어, 좋은 습관이다.
3: 집 구조 되게 잘 돼 있어요.
4: 그죠?
3: 여기 앞에 TV 없어서 정말
4: 수학하고 있었어?
6: 응.
4: 자연이었어. 지금 자유가 한 너네 반에서 지금 몇 등이야?
6: 키가? 1등.
3: 진짜?
5: 1등이야? 저희가?
0: 어, 키가 1등이래.
5: 키가 제일 좋구나.
4: 네.
3: 몇 학년이었죠?
4: 2학년. 아, 왜 이걸 물어봤냐면은 너네 혹시 그 성조숙증이라고 해서 들어봤어? 성장의 시기가 있는데 그게 조금 앞서서 가는 그런 거를 성조숙증이라고 해. 근데 그런 거에 영향을 주는 게 있대. 뭘까?
6: 채소.
4: 채소?
6: 네.
4: 채소?
6: 네.
0: 채소면 좋겠어요.
4: 아빠가 보기를 줄게. 1번 햇빛, 2번 물, 3번 환경 호르몬, 4번 아빠.
6: 아빠.
4: 들리는?
6: 성장, 아니, 환경 호르몬.
4: 정답!
6: 아!
4: 그러면은 환경 호르몬이 뭔지 알고 있어?
6: 환경에서 받는 영향? 호르몬이 근데 뭐야?
5: 그쵸, 아직은 어렵죠, 단어가.
4: 근데 저도 어렵더라고, 이렇게 설명해주니까.
5: 네, 맞아요.
4: 한번 찾아볼까? 자, 아빠 한번 찾아볼게.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
7: 쉽게 말하면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인데 자연에 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야.
4: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디에 좀 있을 것 같아?
6: 어디? 공장에서 나온 거.
4: 공장에서 나온 거.
6: 발명실에서 나온 거.
4: 발명실에서 나온 거.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집에 환경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한번 찾아보자. 알았지? 야, 이 화장실에 있는 게 지금 다. 와, 이거 다 플라스틱인데?
5: 피부부터 시작해서 치약,
1: 그 취약
5: 칫솔 다 플라스틱.
4: 제가 쓰고 있던 게 다 환경 호르몬인가 봐요, 여러분. 뭔 일이야. 다영이야, 찾았어? 어떤 거 찾았어?
6: 슬라임 3개.
4: 슬라임이랑. 아, 이거.
6: 바퀴.
4: 보컬이나 플라스틱. 다른 건 없는 것 같아, 이제?
6: 레고.
4: 와. 근데 이거 블럭도 사실 다 플라스틱이잖아. 진리야, 진리는 어떤 거 찾았어?
6: 사인펜 이거. 펜도.
4: 펜. 또.
6: 필통. 플라스틱 필통.
4: 플라스틱 필통. 너는 대부분 이 학용품이나 뭐 이렇게 완구류가 좀 많네? 오케이. 자유도 가자. 주방에는. 아.
6: 라면.
4: 라면. 자, 라면. 어떻게 생각해?
6: 없을 것 같아.
5: 없었으면 좋겠다.
4: 아빠는 있을 것 같아.
6: 옆이 자연인데.
5: 자연.
4: 자연이라고 써 있어서? 응. 아니, 근데 아빠는 있을 것 같아. 이거 아빠.
6: 공간이.
4: 설마? 응.
6: 나 접시? 같아.
3: 아, 이거 되게 마음이 걸려요. 애들은 쓰는 식기.
1: 맞아. 애들 식기. 저도 플라스틱 쓰고 있는데.
6: 너무 많이 쓰러지.
3: 우리가 지금 사실.
5: 엄청나네요. 야.
4: 사실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서 아빠가 지금 아빠도 지금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뭐가 진짜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건지. 도와주세요!
6: 도와주세요!
2: 호르몬 리스트를 준비했어요.
4: 자, 생활 속 주의 물질 체크표야.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봐봐.
6: 플라스틱.
4: 주의 물질 있는 거는 너희들 쪽에서 이쪽에다 놔주고, 알았지? 반찬통, 배달 용기, 일회용 제품, 컵, 빨대 가져왔지, 아까. 캔음료, 통조림. 와, 진짜 다네. 컵 놨지? 자, 그리고. 봐봐, 우리 지금 애들아. 우리가 가져온 것 중에 이게 다 사실은 우리 주의 물질인 거고 이 정도가 아닌 거야. 어때?
6: 이렇게 안 좋은 물건이 우리 집에 있다는 걸 실망했어.
8: 안 쓰고 싶은데 사야 되잖아. 그래서 좀 슬프고.
3: 다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
8: 그냥 전화가 아예 안 사면 되잖아.
3: 아, 그래? 아,
6: 땡큐. 그럴 순 없을 것 같아.
3: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안 쓰는 걸로 한번 노력해보자, 알았지? 하나, 둘, 셋, 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5: 참 이게 큰 문제인데, 이 환경 호르몬 얼마나 성조숙증에 영향을 미치는지 전 사실 듣기 전부터 무섭긴 해요. 제일 많은 영향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9: 환경 호르몬 증가도 성조숙증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플라스틱, 화장품, 향수, 가공식품, 포장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에스트로겐이랑 비슷한 구조를 갖거나 혹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달라붙어가지고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하기는 합니다.
0: 페트병에 든 물 먹을 때도 좀 이 날짜 보고 좀 사주시는 게 좋고 요즘에 보면 성장 호르몬이 안 들어간 음식들이 없어요. 계란도 그렇고 그 사료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생활 방식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5: 맞아요. 사실 인지하고 있지만 매 순간 뭐 계란 살 때, 채소 살 때, 뭐 살 때마다 다 체크하면 사실 먹을 게 없어요.
0: 맞아요.
5: 그리고 한번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가까이 환경 호르몬 의심 물질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주방 음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화장실에도 있고 거실 생활용품, 장난감, 학용품, 식습관, 의류랑 생활 환경 요걸 좀 체크해 보면 좋은데 근데 이게 없는 거를 고르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좀 보세요.
1: 휴지, 유효제 매일 쓰는 건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네. 옷도 안 입을 수 없고.
5: 옷도 뭐 그렇죠. 쓰는 거잖아요. 네. 샴푸, 바디워시, 로션에도 들어가 있다. 이것도 네. 충격인 것 같고.
4: 사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배달로 해서 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1: 너무 잘 오잖아요. 네,
0: 배달을 하면 죄책감이 생길 정도로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와요.
5: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가끔 시키기가 두려워요. 저희 시대 때는 생각해보면 음식을 배달하러 갈 때 그러니까 집에서 냄비를 가지고 가죠.
4: 맞아요.
5: 감자탕이 먹고 싶으면 냄비를 가지고 감자탕집 가서 맞아. 거기다가 이제 포장에만 더 담아주시고 네. 일회용 용기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
1: 중국집도 시키면 짜장면 예전에 그 용기를 가지러 왔었죠.
5: 맞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집 앞에 내놓으면
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걱정 많은데 결론은 방법이 있어요.
4: 뭐요?
3: 원시 시대로 다시 들어가면 돼요. 옷은 안 입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5: 돌도끼 만들고 돌도끼 만들고 집 짓고 직접.
4: 진짜 그러면은 괜찮긴 하겠네요. 환경 호르몬이 뭐 가까이 없겠어. 네,
5: 환경 호르몬 없는데 일찍 감량할 수도 있어. 너무 힘을 많이 써. 뭐 다 해야 되니까 직접.
1: 그럼 성조숙증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되나요?
0: 네.
9: 네, 맞습니다. 우선 소아청소년과 의원 혹은 병원에 방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목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서 뼈 나이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하고요. 실제보다 뼈 나이가 더 많다고 하면 호르몬 수치가

0: 근데 저희가 이제 성조숙증의 진단과 또 치료 과정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성조숙증이 아닐까 고민하고 있는 사례자의 진단 과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머리숱이 엄청 많네요. 또난 이런 걸또 보게 되더라고. 예비차.
2: 더워져서 아예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거 한번 입어볼까?
3: 너무 작다.
2: 어? 어때? 봐봐. 어깨도 너무 타이트한데?
3: 응. 팔이 너무
2: 어머.
3: 짧아.
0: 아이고,
2: 너무
0: 컸나 봐.
2: 이것도
0: 옷이
2: 팔이
0: 많이
2: 쪘네?
0: 컸나 봐요. 옷도 조금 작다.
2: 많이 컸나 봐. 거의 한 2cm 가까이 큰것 같은데?
4: 어머니 혹시 성조숙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2: 이게 키가 또래에 비해서 좀 팍팍 자라는 경우에는 성조숙증으로 진단받는 경우들이 주위에서 제가 본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 환경, 예,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비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혹시 성조숙증 검사를 받아야 되나 이제 지켜보고는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야겠다. 앉아.
1: 엄마 아파트 솔직히 무섭잖아요.
5: 맞아.
0: 특히 치과. 엄청 무서워한다.
6: 예민님,
2: 네.
6: 부탁드릴게요.
1: 뭔가 신중하셔 지금 어머니가.
0: 엄마의 기록을 먼저 적어내는
7: 그딸 초병이 엄마 초병하고 비슷할 때가
1: 아,
7: 많거든요.
1: 그렇구나.
7: 유전적으로.

0: 안녕하세요.
1: 네네.
2: AB씨는 이전에 뭐 가슴 멍울이 잡히거나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1: 요 근래 조금 뭐 이쪽 가슴이 뭐 약간 부딪히거나 그러면 약간 아프다고.
0: 네.
2: 여자애들은 보통 사춘기 때 이제 가슴 멍울이 잡히면서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급성장이 보통 사춘기 시작하면 여자애들은 바로 와요. 그래서 얘는 지금 뼈 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한 1년 정도 빨라요. 네. 아마 최근에 좀 많이 컸을 거예요. 그게 급성장이 와서 그렇고요. 딱 봐도 굳이 얘를 지금 진찰을 이렇게 뭐 보통 뼈 나이가 많이 빠르고 사춘기가 빨리 시작하면 그거를 성조숙증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성장판인데 이런 뼈들이 이제 조금씩 커지면서 붙어가면서 이제 사춘기가 진행을 하고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건데 자기 나이에 비해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춘기 발달로 보고 있어요. 얘는 성조숙증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1: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우려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으신가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2: 지금 진찰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1: 그렇죠. 성조숙증.
2: 아니에요. 전혀. 그렇죠. 전혀 아니고요. 이제 성조숙증에 대해서.
3: 이제 웃으신다.
4: 걱정을 하셨구나. 네. 엄마들은 다 걱정이 되죠. 조금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또 혹시.
2: 예비 씨 같은 경우에 그냥 하루에 9시간 정도 잘 재우시고요.
1: 예.
2: 우유는 하루에 한 3,400 정도 먹는 게 좋아요. 이제 탄산, 인스턴트, 짠 음식, 단 음식 이런 거는 최대한 네. 줄이는 게 좋고요.
1: 네.
2: 영양제로 뭔가를 보충한다고 키가 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0: 그래.
2: 그래서 이런 거나 주의하시면 되고
1: 일단은 성조숙증에 대한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이에요. 네, 속이 후련해요.
5: 치료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2: 보통 억제 주사라고 많이 불리는 호르몬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춘기를 진행시키는 황체 형성 호르몬을

0: 차단을 해서 사춘기를 억제하는 거고요. 그래서 억제 주사는 뭐 30년 이상, 40년 이상 전 세계에서 사용된 뭐 굉장히 안전한 치료고요. 치료를 해보면은 큰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 근데 진짜 저도 몰입해서 진지하게 봤습니다. 네. 좀 뭐 남의 일 같지 않죠.
2: 아니, 우리가 네. 이렇게 VCR 보면서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3: 정말
2: 너무 이제 내 이야기 같으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예비치 어머님의 표정이 저였더라도 똑같았겠다. 예.
1: 아까 선생님께서 30년에서 40년 정도를 뭐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 왔다, 네.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뭐 안전성 같은 경우는 보장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OX 퀴즈로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조숙증은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하나, 둘, 셋.
2: 우와, 우리 다 X다.
1: 처음으로 우리가 다 지금 X로 다 같은 한 마음이 됐는데
4: 네, 원래 이제 문제 반드시라고 들어가면 X가 맞다고 생각해요.
1: 반드시는 되겠죠? 무조건 X다. 이것도 팁이다. 네. 네.
4: 이것도 이제 뼈 나이랑 예상 키, 이제 지금 현재 어떤 호르몬 이런 진행 속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네. 성조숙증이라고 무조건 치료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1: 아니 아까 영상 보니까 네. 1년 정도 빠른데 그냥 괜찮다고 맞아요, 해주시는 맞아요. 거 보니까 그래도 X를 들어도 되겠다 저는 네. 유추를 했거든요. 네. 어쨌든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다 네. 맞았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나중에 임신이 어렵다. 하나, 둘, 셋. 뭐 이번에도 또
5: 이 주사가 호르몬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잠깐 쉬게 하는 거예요. 잠깐 멈춤.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면 마치 피임약 먹다가 피임약 끊으면 임신되는 것처럼 이것도 다시 된다는 거죠.
4: 그래서 그 치료제가 사실 성조숙증에만 쓰는 치료제는 아니에요. 부인과 질환이나 다른 곳에서 썼던 그런 치료제들을 이제 역으로 이용을 해서 성조숙증에도 쓰게 된 것들이어서 성호르몬을 좀 둔감하게 수용체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이어서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된다인 것 같아요.
1: 네, 계속 다 100점이에요. 두 번 다 문제를 맞추셨는데.
2: 아주 우수생들입니다, 저희가.
1: 그러게요. 아니, 뭐 여기다가 상품 하나 걸까요? 뭐 이렇게 잘 맞추면 뭐 하나 걸고 뭐 선물 줘야 되나.
2: 커피쿠폰이라도 놔야 돼요, 지금.
1: 네, 그러게요. 네,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성조숙증 치료를 받으면 키가 크나요? 하나, 둘, 셋.
2: 엑스요?
1: 네. 자, 지금 갈라졌어요. 아, 자, 드디어 갈라졌습니다. 자, 5가 정규 씨랑 저랑 네. 5를 들었고 나머지 분들은 다 X를 드셨는데
4: 성조숙증 치료제가 사춘기 이전에 키가 크는 기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대체로 키를 늘려주게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효과를 보는 건 아니에요.
1: 맞을 뻔했네.
4: 이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억제가 되거나 혹은 성장이 회복이 되지는 않는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X라고 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키 성장을 늘려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성조숙증 치료제 자체가 그 당장은 키 성장을 조금 줄여요. 아이의 키 성장의 속도를 봤을 때 너무 안 자란다 싶으면 성장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키를 키우기는 하지만 성조숙증 치료제 자체로 키가 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1: 이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혹시 있을까요?
4: 네, 너무 죄책감 갖거나 막 그 원인을 막 이게 뭔가 원인이지 너무 찾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단 직후에 아이한테 막 울거나 뭐 죄책감 갖거나 이러면 아이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죄책감 갖고 이렇게 되거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막 탓을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저는 걱정인데 네가 자꾸 인스턴트 식품 먹어가지고 그렇다. 너 말 안 듣고 늦게 자더니 그렇다. 스마트폰 뭐 너무 많이 한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잔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도 자기 치료가 필요한 아이 입장에선 되게 방어적이 되기 쉽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친척이나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이의 동의 없이 이렇게 약간 우리 애는 너무 유난스러워 내가 이런 것까지 한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 네. 우스갯거리 우스 어떤 소재거리로 사용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그거 알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거든요.
1: 네. 엄마들이 참 아직도 할 게 많네요. 눈치를 어디까지 봐야 돼. 어디까지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건가?
5: 아니 근데 그런 얘기는 네, 내 얘기도 다른 사람이 하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프라이버시의 문제고.
1: 자, 그렇다면 병원 치료도 치료인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조숙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5: 네, 무엇보다도 식단 조절 좀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너무 탄수화물 많이 먹고 지방 섭취하는 거 좀 줄이고 그리고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것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플라스틱

0: 용기 같은 걸 좀 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적절한 운동,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 이제 뭐 줄넘기 같은 거, 계속 운동, 유산소 운동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요즘은 충분한 수면 좀 부탁하고 싶은데 요즘 아이들이 너무 학원으로 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10시 전에 자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예전에 호주 갔을 때는 아이를 8시, 9시는 재워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연스럽게.
1: 제가 어렸을 때 7시, 7시 반.
2: 네. 진짜요?
0: 네.
3: 밤에 할 것도 없어요, 호주에. 문, 네. 가게 문 다 일찍 닫고, 뭐. 네. 뭐 그냥 예, 어렸을 때부터 못나게 일찍 재웠어요. 네.
0: 어쨌든 아이가 충분히 좀 그 누려야 할 어린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히 사춘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죠.
4: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성조숙증이라는 거, 요 치료에 있어서는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데요.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0: 이 성조숙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좀 빠른 봄. 그래서 겨울에 무거운 옷 집어넣고 좀 가벼운 옷 입고 꽃구경도 하고 이렇게 왜 우리가 그냥 순조롭게 지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좀 담담하고 다정하게 아이 옆에 있는다라는 것만 알려주셔도 아이가 편안하게 그 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자존감은 의학이 지켜주는 것은 아니죠. 그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완벽한 환경이라기보다는 아이의 몸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좀 잘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든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부모의 열린 태도입니다. 그래서 빨리 크는 건 그냥 아이의 발달 타이밍이니까 그때 옆에 같이 있어주고 아이가 자신의 몸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주시는 게 평생의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모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4: 네. 조금 더 빠르거나 조금 다르다고 해서 불안하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속도를 이해하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배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아이의 변화를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성교육해요. 안녕.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오늘의 주제는요, 예뻐야만 사랑받나요?
6: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7: 무쌍인 게 좀
8: 재미있는데
7: 그냥 못생겨서.
4: 아이들이 이렇게 벌써 고민을 하고 있네요.
9: 살찌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0: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정말 생존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1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1: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12: 한 푼도 안 아까웠어요.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13: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14: 평생 살면서 빚은 거반냈어.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13: 돈보다 더 좋게 사는 게 좋잖아요.
10: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EBS 프로그램과 함께해요. 아빠를 만나러 한국을 찾아온 아이들의 가슴 벅찬 여정. 글로벌 아빠 찾아 3만리. 국경을 넘은 특급 사랑. 손주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일주일. 왔다, 내 손주.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마법 같은 솔루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알다가도 모를 고양이의 묘한 행동. 반려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고양이를 부탁해. 가족과 함께 EBS.

0: 사찰 음식은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곁들여진 음식. 그게 이제 보약이 되고
1: 네, 네.
0: 그게 우리들의 건강식이다. 깨달음의 음식이다.

0: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제 팔이 거의 저는 못 쓰게 되는 줄 알았어요.
1: 다리에 약간 염증이 생기면서 폐혈증이 온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2: 림프부전 자체가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3: 평범한 사람, 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주계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미시지, 밴드 더 미싱 링크, 본방사수, 장면돌파.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지금 떠나고 싶다면 EBS 여행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현지인의 삶으로 뛰어드는 지구 한 바퀴 진짜 세계여행 세계 테마기행 전국 방방곡곡 다채로운 여정으로 만나는 우리 땅 우리 마을 이야기 한국기행 몰랐던 우리 마을의 매력 발견 한 지역의 삶과 문화를 통째로 파고든다 고향민국 여행도 역시 EBS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5: You need some hot water?
6: Oh, yes.
4: 어린 학생들이
5: This one.
4: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8: 앉으세요.
4: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 사학자 김봉중입니다.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패권 국가로 떠오른 건 사실 19세기 말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공장도 우죽순 생기고 기계화 설비도 늘어나고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몰리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죠. 미국은 조용히 제국의 꿈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결국 국제사회 중심에 우뚝 서게 되죠. 2차 세계대전 막바지 1944년 브레튼 우주 체제가 등장하는데 이게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미국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되면서 경제 판도가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덕분에 미국은 글로벌 금융을 휘어잡았습니다.

이번엔 Made in USA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자동차, 전자, 항공 등 산업 전반에서 혁신과 대량 생산이 폭발하면서 미국 제조업이 전성기를 맞았던 거죠. 이번 강의에서는 이 흥미진진한 미국 패권의 여정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은 마치 거대한 산업혁명 파도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놀라운 산업 발전을 했죠.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가 쉬지 않고 나오고 생산량은 하늘을 찢는 듯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 내 시장만으로는 이 엄청난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밖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연스럽게 해외 시장 개척에 뛰어들게 됩니다. 경제가 커지는 만큼 군사력도 덩달아 덩치가 커지면서 미국 사회에는 팽창주의 정서가 팽배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도 벌고 힘도 키우는 두 마리 토끼 잡기 모드로 들어간 것이죠. 특히 철강, 석탄, 기계공업 같은 중공업 분야가 눈에 띄게 발전했는데 그 배경엔 헨리 베서머가 만든 강철 제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은 샘물 안에 불순물을 쉽게 제거해서 훨씬 빠르고 싸게 고품질의 강철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AI나 반도체처럼 패러다임 완전히 바꾸는 기술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덕분에 건축, 교량, 철도, 해군 함성 등 다양한 산업의 강철이 폭넓게 사용되면서 산업혁명의 원동력 역할을 톡톡히 했죠. 그리고 기계화 덕분에 생산성이 확 뛰었어요. 조립 라인과 규격화된 부품 생산 방식으로 군수품 제조도 엄청 효율적으로 변해서 전쟁 때 무기 보급이 빨라지고 전투력 유지가 쉬워졌습니다. 게다가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자원과 병력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생겼고 군대 움직임과 병참 지원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 통신 기술 발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전신과 전화가 등장하면서 전쟁터와 지휘부 사이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전신과 철도망이 협력하면서 동시다발 작전 조율이 가능해졌죠. 이 모든 기술 발전이 미국의 군사력 강화를 뒷받침하면서 근대적 군사 강국으로 대외 영향력을 넓히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즉, 기술 혁신이 군사력 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이게 해외 팽창으로 이어지는 이 공식이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때 미국 정치인들 중에는 엘버트 베브러지 상원 같은 사람들이 국내 소비만으로는 과잉 생산된 상품과 자본을 흡수할 수 없다며 해외 신시장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베브러지 상원은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국내 시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외 시장과 투자처, 일자리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또한 해군 전략가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 제독은 이걸 군사력 강화, 특히 해군력 강화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는 공해라 부르는 대양을 장악하는 게 미국 번영의 열쇠라고 보면서 강력한 상선 함대와 전함 함대, 해군 기지 네트워크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해상 권력론은 당시 세어로 루스벨트 같은 정치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 미국 정책에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세어로 루스벨트는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의 영웅이 되었고 2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경제가 곧바로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1890년대 경제가 갑자기 얼어붙더니 1893년

공황이 찾아와 미국 경제가 휘청거렸죠.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던 시대가 끝났구나 하고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서부 개척 시대도 거의 마감되는 중이었고 미국은 새로운 개척지가 간절히 필요해졌죠.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인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계기가 1898년 찾아옵니다. 바로 스페인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미국 스페인 전쟁은 모든 미국의 제국주의 꿈이 현실로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카리브해와 태평양에 전략적 해군기지를 확보하고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 같은 해외 영토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신영토들은 만제독이 그린 군사 인프라로서 이제 미국도 제국으로 기지개를 펴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결국 19세기 말 미국은 산업혁명에서 쌓은 경제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군사력까지 키워 해외시장과 군사적 팽창을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신흥 강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미국은 또 다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을 결정한 것이에요. 말 그대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전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미국은 우리끼리 조용히 지내자 하는 고립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그런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1917년에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선언하는 바람에 상황이 확 바뀌었죠. 중립국 소속인 미국 배를 가리지 않고 때리겠다는 거니까 거의 군사 도발인 셈이었죠. 그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걸 전 인류에 대한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과 의회에 참전밖에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1917년 4월 세계 질서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런 멋진 명분까지 얹어서 미국은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참전 이유가 군사적 도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이미 연합국에 엄청난 금융 지원을 해왔고 그 덕에 경제가 전쟁 덕분에 호황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금융권과 산업계가 이득을 보면서 전쟁 지지 여론도 같이 자라났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전쟁 참여는 꽤 복합적인 셈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완전 딴 나라가 됐습니다. 전쟁 전까지 해외 빚만 잔뜩 지고 있던 나라가 끝난 뒤엔 세계에 돈 빌려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뉴욕은 금융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의 위상이 단숨에 바뀌죠.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금융 패권은 어느 나라가 금을 많이 소유하냐에 달려 있었는데 전후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금이 많은 나라가 된 것이죠. 곧 이때부터 미국은 실질적으로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고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 1번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사람들 머릿속엔 복잡한 기분이 자리 잡았습니다. 전쟁이 너무 끔찍했고 그 바람에 미국이 먼 유럽 싸움터까지 나서야 했나 하는 의문 같은 게 커졌죠. 더구나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기대했던 평화의 기초인 베르사유 조약이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감이 컸어요.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한테 엄청 징계를 가하는 내용이었는데 미국인들은 이게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무엇보다도 평화협정의 결과로 영국과 프랑스 등의 승전국이 독일 식민지 전부를 나눠 가진 것을 보고 서유럽 열강이 그들의 제국주의 야욕을 챙기는 이 전쟁에서

미국은 들러리만 샀다는 좌절감이 팽배하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들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내세웠던 고립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게 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유럽 구세계와는 상종하지 말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미국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는 데 필수라는 생각이 다시 강렬하게 부활한 것이죠. 이런 정서가 1920년대, 30년대 미국 정부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1930년대에는 중립법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건 전쟁 중인 나라들한테 무기 팔거나 돈 빌려주는 거 막자는 법이었어요. 예를 들어 무기 수출은 완전 금지, 전쟁 당사국과의 금융 거래도 제한했죠. 혹시라도 전쟁에 휘말려서 다시 큰 희생 치른 일 없도록 철벽 수비를 한 거죠. 1939년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국제정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의 중립 의지는 확고했지만 한편에서는 영국과 프랑스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기존의 중립법을 교묘하게 변형시켰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 군수물자를 주는 대신 현금 및 운반 정책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미국은 군수물자나 현금을 직접 지원하지 않을 테니 너네들이 필요하면 직접 너네 배를 가지고 와서 돈과 물자를 가져가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1941년에는 무기 대여법을 통과시켜서 민주주의의 무기고 역할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직접 참전은 안 하지만 우리가 세계 경제, 군수 생산의 심장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유럽의 상황이 위급해지자 미국은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무기와 군수품을 돈 없이 또는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근데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전쟁 반대 목소리가 컸습니다. 1940년에 만들어진 미국 우선주의 위원회 같은 단체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우리는 유럽 전쟁에 끼어들지 말자고 우겨쳤거든요. 이러한 국민 여론 때문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마음대로 전쟁에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무섭게 군사 팽창을 하면서 상황이 더 꼬였습니다. 1936년 이후 일본은 중국 본토를 침략하면서 힘을 키웠고 미국은 일본을 막으려고 경제 제재와 무기 수출 금지 같은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 마음속엔 여전히 고립주의가 커서 일본에 대해 강한 군사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미국이 완전 예상 못한 기습이었죠. 또 미국 해군에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여론이 한순간에 뒤집히죠. 그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치욕의 날이라고 선언하며 의회에 선전포고를 요청했고 의회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던 독일과 이탈리아에도 선전포고를 하면서 미국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전쟁 참전은 미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대공황도 끝나고 엄청난 경제 호황과 거의 실업률 제로에 가까운 상태까지 갔습니다. 정부는 전쟁 채권 발행에 소득세 확대까지 해서 전쟁 비용을 충당했고 산업 생산도 미친 듯이 늘어났죠. 미국은 민주주의 무기고라 불리며 세계 생산의 절반 넘는 걸 만들었고 덕분에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단순한 강대국 하나가 아니라 자유세계의 리더로 거듭났습니다. 냉전 시대를 시작하며 소련과의 양강 구도를 만들고 핵무기로 세계 군사 균형까지 바꿨죠. 또 전쟁 덕분에 미국 사회도 크게 변했습니다.

실업률은 사상 최저로 떨어지고 GI 법안 덕분에 전쟁 참전 용사들이 교육과 주택 혜택을 받으면서 중산층이 확 늘었습니다. 정부 역할도 커지고 전후 소비 사회가 활짝 꽃피웠죠. 이 모든 변화를 가져왔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었으니 일본이 사실상 미국이 지금의 패권 국가로 우뚝 서게 만들어준 셈이죠.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으로 완전 쑥대밭이 돼서 경제도 엉망이었잖아요. 다들 이걸 어떻게 다시 살려야 하지? 하면서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되시죠? 그 복구 비용이 어느 정도였을지. 그래서 1944년에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엄청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44개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전쟁으로 망가진 세계 경제를 다시 세우고 무역도 활발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며 머리를 맞댔죠. 이 회의에서 나온 가장 큰 성과가 국제통화기구 IMF 그리고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즉 지금의 세계은행을 만든 것입니다. IMF는 나라들 간의 환율을 안정시키고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가 올 때 빌려주는 응급대출 서비스 같은 역할을 하게 됐고 세계은행은 전쟁으로 초토화된 나라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랑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힘을 보탰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이것은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금과 연동의 환율을 딱 고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달러가 금 1온스에 35달러에 고정됐고 다른 나라도 자기 돈 가치를 이 달러에 맞추는 거였습니다. 이 덕에 미국 달러가 세계 무역과 금융을 주도하는 핵심 화폐가 됐습니다. 그때까지 국제 결제통화에 대한 영국 파운드가 밀려나고 미국의 달러가 새로운 기축통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드디어 미국 패권의 핵심 스위치가 켜진 것입니다. 재밌는 건 이 체제를 만들 때 미국과 영국 간에 살짝 신경전도 있었다는 거죠.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스 케인스는 결제연합이라는 거대한 국제은행을 세우고 방코르라고 하는 새 국제화폐를 제안했어요. 영국의 파운드화도 아니고 미국의 달러도 아닌 새로운 화폐였습니다. 좀 더 융통성 있고 평등한 환율 조정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당시 가장 금을 많이 갖고 있었던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표자들은 안정적인 미국 달러가 있는데 굳이 새로운 화폐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며 달러 중심의 안정적인 근 한본위제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협상 결과는 미국 쪽 손을 들어줘서 각국이 자국 화폐를 달러나 금에 고정하는 체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IMF는 각국 환율을 감시하고 위기에 빠진 나라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임시대출기관이 됐고 자본이동도 어느 정도 제한을 했습니다. 이 체제 덕분에 저는 국제경제가 안정이 됐고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 질서를 장악한 미국이 그냥 목에 힘만 주고 있으면서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 지도권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미국은 전쟁으로 망가진 유럽에 손을 내밀어서 유럽이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셜 플랜입니다. 마셜 플랜은 미국이 막강한 달러의 힘으로 전쟁 때문에 완전 황폐해 있었던 서유럽을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집 다 부서졌죠. 공장 다 망가졌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미국이 나서서 거대한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먹고 살라고 돈 좀 주자.

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미국은 이걸 냉전 초기에 공산주의 확장을 막는 전략 무기로 썼습니다. 당시 소련이 서유럽 쪽으로 공산주의 세력을 밀고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만약 서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사람들이 자본주의보다는 공산주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돈을 퍼부어서 서유럽을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붙잡아 놓고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념의 방패였던 셈이죠. 마샬플랜은 진짜 엄청난 구원군 같은 존재였습니다. 식량, 연료, 기계, 공장 재건 자금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덕분에 서유럽 나라들 경제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고 경제가 안정되니까 정치적 안정도 찾아오기 시작했죠. 공동의 경제 재건 목표가 생기면서 서유럽 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긴밀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고 이게 훗날 유럽 통합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마샬플랜을 통해 서유럽의 경제 백신을 주입한 셈이었습니다. 그 결과 공산주의라는 악성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서구 자유 진영을 굳건히 지켜냈죠. 그래서 이 계획은 단순한 경제 지원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가 뒤섞인 냉전 시대의 필승 카드였다고 볼 수 있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랑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 덕분에 미국은 전쟁 이후 혼란스러운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중심축 같은 역할을 했죠. 덕분에 미국은 신도도 키우고 팍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와 질서의 시도를 열게 됩니다. 근데 1970년대 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달러는 금하고 1온스에 35달러로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쯤 미국 경제가 살짝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서 미국 보유 금고에 있는 금보다 달러가 훨씬 더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배경은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내전에 개입하면서 막대한 재정 지출과 함께 미국 경제 내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및 무역 적자가 커졌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복지 지출로 정부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기 위한 미국의 금 보유량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국가들이 더 늦기 전에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했고 미국의 금 보유량 부족으로 인해 금 태환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야, 이제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라고 선언을 했죠. 이걸 닉슨 쇼크라고 하는데 사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달러는 금과 연결이 끊긴 법정 화폐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보증금 없는 달러가 된 것이죠. 전 세계가 달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긴장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부터 브레튼 우즈 체제도 사실상 끝난 거고 세계는 자유변동 환율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닉슨 쇼크가 국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지만 그래도 달러는 여전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달러의 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74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페트로달러 체제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사우디가 자국 석유를 미국 달러로만 거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 덕분에 달러에 대한 국제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석유라는 필수 자원이 달러로 거래됨으로써 전 세계 각국은 달러를 계속 보유해야 했고 이 시스템이 닉슨 쇼크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아닌 미국 경제와 달러의 힘이 글로벌 통화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20세기 중반 미국 제조업은 말 그대로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른 나라는 쑥대밭인데 미국은 무너지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미국 본토는 전쟁 피해 거의 안 입어서 공장, 기계, 기술 다 살려놓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전쟁 중에 엄청난 생산 능력까지 키웠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 힘이 쭉 이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전후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뿌리가 됐던 것이죠. 60년대쯤엔 자동차, 가전제품, 비행기 같은 물건들은 미국의 제조업 황금기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미국인의 심장이랄까? 대량 생산 덕분에 가격은 뚝 떨어지고 중산층 소비도 막 늘었고 해외 수출도 쑥쑥 늘었습니다. 에어컨, 자동 변속기, 파워 스티어링 같은 신기술도 척척 나오면서 자동차 경쟁력이 엄청 강해졌죠. 철강 산업은 이 산업들을 촘촘히 연결해주는 든든한 뼈대 역할을 했고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이 대중화되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근로자들도 중요합니다. 노조가 힘을 얻어 임금도 오르고 생산성도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 결과 튼튼한 중산층이 형성되고 중산층이 쓰는 돈이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흐름이 만들어졌고 교육받은 인력은 첨단 기술 개발과 제품 혁신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960년대 이후로 미국 제조업 굴뚝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차나 냉장고 같은 물건을 사느라 돈 쓰던 시절이 조금씩 바뀐 거예요. 대신 교육받죠. 여행 다니죠. 건강도 자주 챙기고 이런 데 돈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문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미국식 라이프스타일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유럽, 특히 일본의 제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차들은 처음엔 저렴한 대신 품질이 좀 별로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이 워낙 꼼꼼하게 만들고 기술도 빨리 배우면서 어느새 일본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쫙 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미국 제조업체들은 긴장하기 시작하죠. 일본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도 내려야 하고 품질도 올려야 하고 허덕이기 시작합니다. 국내 사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니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환경 규제라는 것도 금방 생겨나서 공장 돌리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공장 운영 비용이 뛸 수밖에 없던 거죠. 이 시기에 미국 제조업은 일본의 강력한 추격을 떨쳐내지 못하고 점차 일본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흐름이 완전 바뀌게 되었죠. 결국 미국 제조업은 세계 시장에서 점점 비중이 줄어들었고 53년엔 수출 점유율이 29%였는데 76년엔 13%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완전 제왕의 몰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제왕의 몰락이 한순간에 다가오지는 않았죠. 물론 일부 제조업 등에서는 일본의 추격을 뿌리치지 못했지만 미국 경제는 탄탄했고 이에 도전하는 미국의 주적, 소련은 경제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곧바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내세우면서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유무역이나 다자주의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지구촌의 이론으로 함께 돕고 살자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똑같은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미국 중심의 우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보는 글로벌 경제의 기본판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전통적인 제조 분야에서는 일본 같은 경쟁자들에게 한동안 밀려 고전했지만 90년대부터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적이 본격적으로 터지면서 미국은 다시금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정보 기술, IT 분야였습니다. 새로운 세계 경제의 중심에는 IT 산업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분야에 온 힘을 쏟았죠.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혁신 기술을 앞세워 세계 산업 구조를 순식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죠. 그래서 세계는 다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체계 위에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이 기술을 팔았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이 만든 새로운 산업 생태계와 플랫폼 위에서 전 세계가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제조업에서의 잠시 밀림을 기술적으로 만회하며 경제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단단히 굳혔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단순한 산업혁명을 넘어 글로벌 권력구조까지 재편하는 역할을 했고 미국이 21세기 정보시대의 진정한 보스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중국이 쑥쑥 커오면서 이 미국 패권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긴 하죠. 최근에는 미중 갈등을 신냉전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 새로운 냉전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지금으로선 확실치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군사, 경제, 기술, 그리고 체제 안정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미국의 패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아무튼 중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를 만난 미국이 1990년대 IT 혁명으로 한 차원 높은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해서 패권을 유지했듯이 이 위기를 기회로 또 다른 차원의 패권국으로 부활할지 아니면 그 패권이 결정적으로 흔들리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폭넓은 지식과 예술의 지파 EBS 교양 프로그램 진정한 집의 의미와 그 집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 건축탐구 집 전국민의 취미가 과학이 되는 날까지 취미는 과학 다양한 뮤지션들의 생동감 있는 라이브 스페이스 공감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EBS
1: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이용해 악성 코드 설치 후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것으로 날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미싱 예방법과 대처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드립니다. 만약 주소를 클릭했다면 최근 다운로드한 앱을 검색해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을 삭제합니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 공동인증서는 폐기하고 비밀번호는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을 때는 112에 신고해 더 큰 2차 피해를 막도록 합니다. 스미싱 사고 예방법을 기억해 피해를 차단하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김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슬라브 나라들 중 체코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같은 서슬라브 문화권에 속하는 폴란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폴란드 하면 대부분 동유럽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럽 지도에서 보면 중부유럽에 가깝습니다. 유럽의 평원이란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폴란드는 사방으로 열려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오랜 세월 주위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18세기 말에는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분할 통치하면서 123년간 지도상에서 사라지기도 했었죠. 그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냉전 시기 내내 소련의 간섭을 받으며 폴란드는 참으로 박복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의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을 꾸준히 배출해냈죠. 특히 과학과 예술에서의 성과가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노벨문학상 수상자만 5을 보유한 문학 강국입니다.

이 다섯 명 외에도 폴란드의 민족 시인이라 추앙받는 아담 미츠키에비치, 폴란드 국민이 사랑하는 풍자 작가 무로제크, 모더니즘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비톨트 곰브로비치, 폴란드의 카프카라 불리는 브루노 슐츠, 유럽 SF 문학의 선구자인 스타니스와프 렘 등도 모두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들입니다. 또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위대한 과학자 마리 퀴리, 피아노의 시인 쇼팽 등 걸출한 과학자와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수도는 바르샤바입니다. 바르샤바는 쇼팽의 도시이자 피아니스트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일단 전 세계 피아니스트들의 꿈의 무대인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열리는 도시죠. 바르샤바에서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이 대회는 오로지 피아노 분야에서 쇼팽의 곡으로만 치러진다는 점에서 다른 콩쿠르와는 차별되는 고유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데다 때로 1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만큼 수상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동안 마르타 아르헤리치, 마우리치오 폴리니, 당 타이손 등 세계적인 거장과 스타 연주자들이 이 콩쿠르를 통해 배출됐고요. 2015년에는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당당히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바르샤바를 영화 피아니스트의 도시로 기억하는데요.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내내 바르샤바라는 한 도시가 겪었던 파란만장한 비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특히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충격적인 폐허 장면은 실제로 나치군이 도시의 85% 이상을 파괴해버린 잔혹한 사건을 화면 속에 담아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습니다. 작은 마을도 아니고 한 나라의 수도였던 바르샤바가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된 데에는 바르샤바 봉기의 여파가 컸습니다. 1944년 여름, 바르샤바는 종전의 조짐을 감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나치 독일의 패배는 시간 문제였죠. 조금만 기다리면 그토록 열망하던 자유를 얻으리라 생각해 바르샤바 시민들은 은밀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을 내쫓은 뒤에는 소련군이 바르샤바를 지배할 거란 우울한 전망도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련군보다 먼저 나치를 치고 폴란드인의 손으로 독립을 일으켜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당시 런던에 있던 폴란드 망명 정부는 바르샤바의 레지스탕스들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저항군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영화 바르샤바 1944는 바로 이 바르샤바 봉기에 참가한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리고 패배를 참신한 감각으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영화에서도 그리고 있듯이 바르샤바 봉기는 철저한 준비 끝에 시작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조국 해방의 뜨거운 의지로 똘똘 뭉친 저항군들이 기세 좋게 독일군에게 한 방을 먹이기도 했으나 곧 전열을 가다듬은 독일군에게는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봉기가 시작되면 힘을 보태주리라 믿었던 소련군 역시 비스와강 저편에서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죠. 이렇게 아무런 외부의 도움 없이 폴란드 시민은 두 달간 철저하게 고립된 채 투쟁을 이어나갔고 장렬하게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저항군과 시민들이 죽어나갔고 도시의 주요 시설과 건물의 피해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이 도시를 완전히 쓸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군은 전차와 다이너마이트, 화염 방사기까지 총동원해 이미 무너진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린 바르샤바를 두고 폴란드 국민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옛 수도인 크라쿠프로 수도를 옮길 것인가, 아니면 망가진 바르샤바를 복구할 것인가. 폴란드 국민들은 후자를 선택했고 예전의 사진과 기록들을 참고해 벽돌 한 장, 창틀 하나까지 모두 전쟁종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졌던 바르샤바는 시민들의 끈기와 의지 그리고 애정으로 다시 예전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되찾았고 1980년에는 바르샤바 역사지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바르샤바란 도시는 다른 유럽의 수도들처럼 몇백 년을 이어온 유구한 전통과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르샤바의 도시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으면서 건물 설명이나 표지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도시의 벽돌 하나, 간판 하나에도 아픈 역사의 흔적과 기억이 서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를 딛고 일어선 시민들의 강인한 의지와 생명력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 서남쪽에 위치한 브로츠와프는 난쟁이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브로츠와프 시내 어디를 가든 귀여운 난쟁이 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는 난쟁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난쟁이, 핸드폰으로 통화 중인 난쟁이 등 하나하나의 개성과 매력이 뚜렷하다 보니 사람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구석구석 숨어있는 난쟁이를 찾아다니곤 합니다. 이 도시의 마스코트가 된 난쟁이들은 폴란드가 공산주의 지배하에 있던 1980년대에 지하에서 활동하던 저항조직의 낙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도시 곳곳에 붙여진 공산당의 공고문과 사회주의 표어 위에 난쟁이 그림을 덧붙임으로써 공개적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뒤 폴란드 정부는 그들의 저항을 기념하기 위해 도시 한쪽에 상징적인 난쟁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뜨겁자 아예 본격적으로 시내 곳곳에 난쟁이 동상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이미 수백 개가 넘는 난쟁이들이 도시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조금씩 그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브로츠와프를 난쟁이의 도시로 기억하지만 사실 이곳은 거인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현대 연극의 엄청난 족적을

남긴 연극계의 거인 예르지 그로토프스키가 전설적인 연극 활동을 펼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로토프스키는 현대 연극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이자 연출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20세기 들어 사진과 영화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연극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교한 기술력과 화려한 스펙터클로 무장한 사진과 영화 앞에서 연극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화두가 떠올랐고 수많은 연출가, 배우, 작가들이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연극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화두는 결국 연극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로토프스키가 이곳 브로츠와프에서 진행했던 수많은 실험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로토프스키가 이 질문의 답을 새롭게 찾아내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연극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고,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이 남는지를 확인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 그로토프스키는 의상, 무대 장치, 음악, 조명 등이 다 없어도 연극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배우와 관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는 이두 가지야말로 연극의 본질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것이 그로토프스키의 유명한 이론인 가난한 연극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는 본질만 남은 순수한 연극을 가난한 연극이라 이름 붙였고, 이를 실제 작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로토프스키와 단원들이 치열하게 탐구하고 실험했던 현장이 바로 이곳 브로츠와프에 위치한 연극 실험실입니다. 연극 실험실이라는 명칭만 봐도 이곳이 일반적인 극장이나 연습실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실험의 초점은 주로 배우와 연기술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의상, 분장, 조명을 최소화한 그의 연극에서는 무엇보다 배우의 몸과 움직임,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그래서 연극 실험실 배우들은 이곳에서 매우 엄격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1984년 연극 실험실이 해체된 후이 공간은 여러 변화를 거쳐 현재는 그로토프스키 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연극 실험의 현장이었던 이곳은 현재 연구소 산하의 소규모 극장과 아카이브, 열람실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로토프스키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가 많아서 연극 전공자에게는 가슴 뛰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로토프스키의 전설이 남아있는 곳이라 그런지 브로츠와프는 유난히 극장이 많습니다. 기차역에서 구도심까지 걸어가는 짧은 길에서만 10개가 넘는 극장 건물을 볼수 있고요. 이 도시 출신의 명배우 저택을 개조한 극장 박물관도 운영하고 있으며, 광장을 비롯해 도심 곳곳에 붙어 있는 색색의 연극 포스터가 시선을 끕니다. 또 시내 중심부에는 땅속으로 꺼져 들어갔다가 다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매우 연극적인 청동 군상도 있습니다. 귀엽고 장난스런 난쟁이 동상과는 달리 매우 어둡고 슬픈 표정의 이 군상은 익명의 행인 기념비란 이름의 조각작품입니다. 1980년대 폴란드 계엄령 기간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시민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땅으로 꺼져가는 사람들은 군에 체포되거나 한밤중에 실종되어 찾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다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사람들은 자유를 찾은 시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도시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귀여운 난쟁이들과 그로토프스키의 치열한 흔적 및 그의 후예들이 활약하는 극장들, 그리고 이렇게 연극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거리 예술에 이르기까지 브로츠와프는 확실히 거인의 도시이자 연극의 도시라 할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영화 강국이기도 한데요. 1948년 설립된 우츠 영화학교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학교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중반까지 안제이 바이다를 필두로 폴란드 영화학파가 출연했고, 정치적 해빙기 속에서 전쟁이나 사회 문제를 담은 다큐멘터리, 극영화, 민족의식을 담은 영화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뒤를 이어 크지시토프 키에슬롭스키, 안제이 줄랍스키 등 폴란드를 넘어 전 세계의 이름을 날린 명감독들이 등장했고요. 이들의 힘입어 폴란드 영화가 명성을 떨치면서 많은 영화학도들이 우츠 영화학교로 유학을 오기도 했습니다. 키에슬롭스키의 10개,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그리고 세 가지 색, 블루, 화이트, 레드 연작이 대표적이고요. 제2강에서 소개했던 미스터 존스의 감독 아그네츠카 홀란드 역시 이들의 후배 세대로 강인하고 단단한 폴란드 영화의 계보를 이어온 인물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파벨 파블리콥스키의 이다와 콜드워 등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폴란드 영화의 맥을 잇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중 폴란드 영화사의 거장 안제이 바이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26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바이다는 자유노조의 결성 과정을 그린 철의 사나이를 비롯 수십 편의 영화를 통해 폴란드의 역사와 정치, 사회에 대해 발언해왔으며 영화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도 헌신한 폴란드 영화의 대부입니다. 그는 14살 때 카틴수 학살로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훗날 바이다는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던 학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카틴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당시 폴란드를 침략한 나치의 소행이라 생각했고 소련은 공식적으로 이 학살은 독일군이 저질렀으며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카틴숲 학살 사건은 소련의 엔카베데, 스탈린의 비밀경찰 부대가 저지른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 학살은 스탈린이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카틴숲 학살 70주년을 맞은 2010년 폴란드의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이 정부 관리들과 함께 카틴숲 추모 행사에 가는 길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폴란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큰 슬픔을 안겨주게 됩니다. 안제이 바이다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당한 카틴숲의 비극을 그리면서도 감정에 젖어들기보다는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매우 담담하면서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려냈는데요. 그 절제된 시선이 오히려 더 묵직한 슬픔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폴란드의 문학, 음악, 연극, 영화 등 수많은 예술 작품들은 이처럼 슬픈 역사로부터 탄생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곧 저항이라는 믿음, 그것이 폴란드 예술을 오늘까지 살아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슬라브권의 나라인 폴란드의 역사와 예술에 대해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화와 종교의 모자이크, 남슬라브로 이동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핸드더 미싱 링크 본번 사수 장면돌파.
1: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EBS 프로그램과 함께해요. 아빠를 만나러 한국을 찾아온 아이들의 가슴 벅찬 여정 글로벌 아빠 찾아 3만리. 국경을 넘은 특급 사랑 손주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일주일 왔다 내 손주.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마법 같은 솔루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알다가도 모를 고양이의 묘한 행동 반려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고양이를 부탁해. 가족과 함께 EBS

0: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제 팔이 거의 저는 못 쓰게 되는 줄 알았어요.
1: 다리에 약간 염증이 생기면서 폐혈증이 온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2: 림프부전 자체가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3: 평범한 사람, 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이번 일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2: 덕분에 살았다, 야.
1: 밥 한 번 사.

0: 비닐 제조 공장은 아예 멈춰섰고 석유화학 제품 가격은 급등했는데요.
1: 동양제 봉투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란 전쟁으로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0: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털 한 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

0: 바로 신고하세요 199. 잠풀이 번쩍 간다. 바람이 불어가니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일상 영어.
1: 네.
0: 생활 밀착형 표현들 많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제목이 평상 피곤한 건 이유.

0: 이유가 있답니다.
1: 아, 슬기 씨 보면 막 피곤이 그냥 몰려올 때 이게
2: 있어요.
1: 아, 필요하다, 필요하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2: 그렇죠. 아마 우리 왕초보 영어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는 좀 알아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유독 피곤한 날이 있어요.
1: 그게 잠을 제대로 못 자서
2: 맞아요.
1: 그래요.
2: 중간중간 뭐 이제 제가 또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가 좀 아파서 밤에 막깰 때나 아니면 제가
1: 날이지,
2: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촬영을 준비하는 날들이 많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면 또막 대본 보느냐고 또.
1: 하,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피곤할 때는 더 자는 것보다 운동을 오히려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2: 제가
1: 들었어요.
2: 깜짝 놀란 게 오히려 마요쌤하고 저희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토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잠 깨더라고요.
1: 화이팅이 넘어.
2: 확실히 토크는 약이다.
1: 여러분
2: 나에게.
1: 너무너무 피곤하시면 왕초보 영어 보시면서 이명작 하시면
2: 아, 그러면
1: 되겠습니다.
2: 됩니다.
1: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2: 공개!
1: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난왜 항상 피곤하지?
1: 내가 잘하는 말 이제 영어로 해야겠다.
0: 그렇죠. 네, 촬영할 때마다 이렇게 항상 피곤하죠
1: 너무 피곤해. 말씀만 보면 피곤한 것 같기도 해요.
0: 저 때문인 거예요? 알라이트,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나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1: 아, 이게 뭐 운동을 제안을 했는데
0: That's
1: 숨
0: right.
1: 쉬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0: 그런 거 위트 있게 만든
1: 그쵸, 뭔가
0: 문장이겠죠.
1: 방어하는 느낌.
0: 네, 영어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 하러 가보도록 할까요?
1: 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나 왜 이렇게 항상 피곤하지?
2: Are you okay? Are you tired?
1: Yes, yes. Always tired.
2: Uh-huh.
1: I don't know why I am tired every day.
2: Oh, you don't,
1: yeah, yeah,
2: you don't
1: yeah,
2: know
1: yeah.
2: why?
1: Mm-hmm.
2: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1: Never exercise?
2: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That's why you're tired.
1: 어떻게 알았지? 아, 그래도 나 그 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2: Sorry?
1: 그
2: yoga.
1: I'm good at 그 breathing.
2: Oh, breathing?
1: Yeah, yes. This is exercise too.
2: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30 minutes?
2: Yeah, walking.
1: Walking?
2: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너무 힘들 것 같은데. 30분. 어떻게 걸어?
0: 피곤함에 대한 대화를 네. 보니까 저도 피곤해지더라고요.
1: 맞아요. 갑자기 졸렵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누구나 다 피곤하기도 하고
1: 맞아요.
0: 그랬을 때 상대방한테 뭐 잠을 푹 자라든가 아니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라든가 아니면 운동을 해라든가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들을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right. 말은 진짜 누구든지 꼭 한 번도 피곤할 때 하는 말이기 때문에
0: 그럼요.
1: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와 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 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y am I always tired?
4: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3: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4: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Mm-hmm.
0: 자, 첫 문장은 굉장히 간단한 편입니다. 난 왜 항상 피곤하지?
1: 진짜.
0: 네.
1: 마치 이게 제 대사를 여기다 인용한 것 같은 느낌이.
0: 이거는 이제 거의 암기하셔도 돼요.
1: 그쵸. 저는 꼭 외워야겠습니다. Why am I tired? 왜 나는 피곤하지? 근데 항상이 빠졌으니까.
0: 그러면 여기서 예. 지금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안 넣는다고 치면 문장 되나요?
1: 되지 않아요?
0: Why am I
1: tired?
0: 일단 말 돼요. Why am I tired?
1: 나 왜 피곤하지?
0: 그런데
1: 항상 피곤해야 되니까
0: right.
1: so 항상을 뜻하는 always를 넣어보겠습니다.
0: Okay.
1: Yeah.
0: A-L-W-A-Y-S. Okay. 보겠습니다. Why am I always tired? Perfect.
1: Yes.
0: There you go. 항상 이거 전에도 발음 연습을 해봤지만요. always가 아니라 always. 입모양을 앞부분에서는 AL 부분에서는 벌리셔야 됩니다. AL 혹은 ALL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lways 아니라 always.

0: Always.
1: Always.
0: There
1: Always.
0: you go. 자, 피곤하다, 지친다 라고 하는 거 형용사로 하려면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격식 표현에서부터 비격식까지 다양한데요.
1: 네.
0: 그 중에서 몇 개를 제가 앞으로 몇 이제 더 나올 거예요. 사실 tired나 이런 것들 비슷한 거 많이 나올 텐데 오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1: 아.
0: 오늘부터, right? So tired 한 거,
1: 예.
0: exhausted. 얘는 피곤한, 얘는 거의 지친 수준이에요.
1: 있어요.
0: exhausted.
1: 예.
0: 스펠링이 어려워 보여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냥 회화로 쓰는 단순한 단어이기 때문에
1: 네.
0: exhausted 이렇게 되고요. 이거 말고 조금 비격식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1: 그래요?
0: 자, 전에 한번 살짝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요.
1: 아.
0: 완전히 내 몸이 달아버린 거예요.
1: 아.
0: 힌트.
1: 달았어요.
0: Where. Where가 입는 것도 얘기를 하지만, 입은
1: 네.
0: 상태도 얘기하지만, 그거가 달게 하다라는 뜻도 될 수가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Right. Where의 PP 형태가 뭘까요?
1: Were.
0: Worn.
1: Worn.
0: Worn.
1: Worn.
0: 자, 일단 써주세요.
1: 아.
0: 자, 그리고,
1: 예.
0: out이라고 써주세요. out.
1: 아, worn out.
0: 자. 맞습니다.
1: 오.
0: worn out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예요. 형용사로 내가 완전 달아서 사라져버렸다.
1: 우와.
0: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1: 우와.
0: 비격식입니다.
1: 네.
0: Alright?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한번 한다고 암기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얼마 있으면 잊어버릴 텐데
1: 네.
0: 제가 계속 이 변형 형태를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걸 한번 더 소개한다든가 이게 나올 때 이걸 소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계속 흡수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왜 이렇게 tired 하지? 라고 얘기를 썼고요. 의문사 오늘 못 썼어요.
1: 의문사 why?
0: Why? Right? Why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1: 왜?
0: 왜?
1: 네.
0: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사 뒤에는 뭐가 붙죠? 어순이?
1: 질문 어순.
0: 평소문 아니에요. 그래서 am I always tired? 이거는 하면 구조는 맞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1: 나 피곤하니?
0: 나는 항상 피곤하니? 이상하잖아요. 왜 내가 항상 피곤하지? 이게 자연스럽죠.
1: 네.
0: 자, 그래서 뒤에 의문사, 그러니까 질문, 어순만 맞춰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친구 중에 꼭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항상 화가 나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너는 왜 항상 화가 있니? 항상 angry 해 있어.
1: Yeah.
0: 그러면 why를 빼고 너는 항상 화가 나 있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Are you always angry?
0: 그렇죠. 그러면 너는 왜 항상 화가 나 있는데?
1: Why are you always angry?
0: Why are you always angry?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인생이 왜 이렇게 혹은 왜 그렇게 힘들지? 왜 이런 말 다 영어 대사에서도
1: 그쵸,
0: 그렇고요.
1: 그쵸.
0: 자, 인생이 so 힘들어?
1: 예.
0: 이것만 해주세요. Why 빼고 일단. 인생이 힘드니?
1: Is life.
0: Is life.
1: Is life so hard?
0: 그죠. Is life so hard? 자, 그러면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드니?
1: Why is life so hard?
0: 그렇죠. 대사에서도 쓸 수가 있겠죠.
1: 그러네요.
0: Why is life so hard? 그러면,
1: yeah.
0: hey man, come on, let's go. 막 이러면서 뭔가, you know.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Why are you always angry?
1: Why are you always angry?
0: Oh, why is life so hard?
1: Oh, why is life so hard?
0: Right. 자, 이번에는요. Why am I always tired?
1: Why am I always tired?
0: Right. yeah, right. right. 자, 리얼합니다. 두 번째는 그걸 듣고 나서 절대 운동 안 하잖아.
1: 아.
0: 그래서 그렇지라고 합니다.
1: 맞아요. 운동을 하면 오히려 체력 보충이 돼가지고
0: 그렇대요.
1: 피곤한 감이 덜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You never, that's why. 그게 이유이다. 결코 운동을 하지 않는 거니까 you never work out. Work out 해볼까요?
0: 오케이.
1: 예.
0: Work out.
1: 왠지
0: 왕초보 영어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1: 네.
0: So, you never work out이잖아. That's why지. 이렇게 했네요. 자, 정답은요. 요것도 되는데
1: 아!
0: 더 단순하게 exercise 가져왔습니다. 아마 처음 들었을 때 work out을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So, exercise는 운동하다고요. 그것과 완전히 똑같다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있었죠. 방금 그거 다시 써주세요.
1: 네.
0: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Work out.
0: 네, 이거를 뭐 사전이나 기타 등등 찾아보면 둘 다 운동하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얘가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 exercise 같은 경우에는 뭐 stretch를 하거나 걸으면서 조금

0: 막 힘차게 뭐 출근을 할때 걷는다던가 다양한 운동이 될 수가 있는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흔히 그 헬스장이라고 하죠. The gym에
1: 네.
0: 가서 이렇게 세트를 맞춰서 규칙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들을 특히나 그중에서도 워크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둘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보면 you don't exercise 해도 되는데
1: 그러게요.
0: you 뭐라고 해요?
1: Never.
0: Never. Never가 무슨 뜻이죠? Never?
1: 결코 몸 하지 않다.
0: 아, 그렇죠.
1: 네.
0: 부정부정인데 강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결코 뭐 절대 뭐뭐 하지 않는다 해서 동사와 함께 쓰면 쉽게 문장을
1: 네.
0: 만들 수 있는데, 이 never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사 원형이라고 안 하고 그냥 동사라고 했죠. 그 이유는 현재형도 가능하고 과거 동사도 쓸수 있고 할수
1: 아,
0: 있어요.
1: 그래요?
0: Right? So you 뭐 예를 들어서 뭐 you never apologized to me. 그럼 넌 절대 나한테 사과 안 했잖아.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1: 예.
0: Never는 단순하게 부사일 뿐입니다. Okay, so never 동사.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볼게요. 난 절대 울지 않아. 난 절대로 울지 않지.
1: I never cry.
0: I never cry. I never cry. 자, 우리 아빠는 절대 웃지를 않으셔. 하하하 웃는 게 뭐죠? 하하하.
1: 하하, laugh.
0: Laugh, right? 근데 우리 아빠는 항상 무표정이야. 그러면서 우리 아빠는 절대 웃지 않아.
1: My dad never laugh.
0: 그렇죠. Never laughs예요.
1: laughs.
0: 자, 지금 슬기
1: 왜요?
0: 씨가 한 실수가 아주 흔한
1: 아,
0: 실수입니다.
1: 데드.
0: 3인칭
1: 아,
0: 단수죠. 그러면
1: 아빠니까.
0: 많은 분들이 부정하는 거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써야지 이 생각하시거든요.
1: 네.
0: 그거는 don't의 경우네 그런 거죠. Don't, doesn't, right? 하지만 never는 주어 동사 매치하는 거에 아무 영향 주지 않아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my dad never 부정했다고 해서 이거 갑자기 원형으로 만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1: 그냥 S 붙여줘야 돼요.
0: 대부분 실수예요. 그래서
1: 예.
0: 그대로 그냥 이건 있든 없든 my dad는 3인칭 단수니까
1: 네. Laps.
0: laughs가 맞아요. Got it, right?
1: Yep.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never cry.
1: I never cry.
0: My dad never laughs.
1: My dad never laughs.
0: Okay, 본문 읽어볼게요.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1: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am I always tired? Why am I always tired?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미션인데요. 나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네.
1: Oh, I am good at 숨 쉬는 거. Does it count? 아, 그것도 새나? 이거네요?
0: 새나? 그러죠.
1: 새나?
0: I'm
1: I'm good
0: good
1: at
0: at 뭐 하는 거를 잘한대요?
1: 숨 쉬는 거.
0: 숨 쉬는
1: 숨 쉬는
0: 거.
1: 거니까 breathe. 아,
0: Okay.
1: breath인가? 예, breath.
0: 제일 헷갈리죠?
1: 네, breath.
0: Right.
1: 예, I'm
0: 근데
1: good at breath.
0: breath.
1: Does it count?
0: Does it count? Ooh. Okay. Very close. Very close. But let me show you. 정답은 breathing.
1: 아, 그래요?
0: 자,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breathe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1: 예.
0: breathe. 걔는 숨을 쉬다라는 동사고요.
1: 네.
0: 그리고 방금 breath라고 했는데 걔는 숨, 호흡이라는 명사입니다. 일단 그
1: 아.
0: 개념부터 알아야 돼요. 요건 잠깐 버리세요. 잠깐
1: 에?
0: 잊어버리시고.
1: 에?
0: Alright, so breathe는 거기다 한번 써주실래요?
1: breathe.
0: B
1: B
0: R
1: R
0: E
1: E
0: A
1: A
0: T
1: T
0: H E까지.
1: H까지.
0: 얘는
1: breathe.
0: breathe 숨 쉬다라는
1: 네.
0: 동사고요. 자, 숨 호흡이라는 명사는 breath예요.
1: Breath.
0: 아하. 그리고 거기까지 멈춰야 돼요.
1: 네.
0: Okay? Let me show you. 이렇게. 아까 이가 있었는데 얘는 없어졌죠?
1: 없어요.
0: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도 숨 쉬다는 breathe. 그리고 숨 호흡은 breath. re. 이렇게 발음이 되죠. breath.
1: 네.
0: 그래서 두개 자체가 일단은 달라요. 걔를 일단 알아야 이 패턴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1: 네.
0: ing를 쓰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는 breathe, 숨 쉬다라는 동사에 ing를 건 것뿐이에요.
1: 네.
0: So breathing으로 바꾼 건데, ing를 쓰는 이유는 이 덩어리 표현 때문에 그래요. Okay. 나뭐 잘해라고 얘기를 할 때, I'm good. Are you good? Oh, she is good. Right? 거기까지만 쓰면 잘한다라는 뜻인데, 도대체 뭐를 잘하는데? 라고 하면, at 뒤에 명사가 나와도 되고요.
1: 네.
0: ing형이 나와도 돼요.
1: 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 이건 그냥 명사잖아요.
1: 네.
0: Math, right? So I'm good at math.

0: have 이렇게 써도 되지만
1: 네.
0: ing 쓰는 거, 동사를 ing 바꾸는 거. 예를
1: 예.
0: 들어서 eating,
1: eating,
0: right? running,
1: running,
0: okay? 뭐 singing,
1: doing.
0: right?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을 잘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right? So for example, 나 요리 잘해. 나 요리하는 거 잘해.
1: I'm good at cooking.
0: 그렇죠. I'm good at cooking. How about this? 너 운전 잘한다. 너 운전 잘해.
1: Oh, you are good at driving.
0: Driving. 그렇죠?
1: Yes.
0: ing를 건 거죠. So 여기서는 cook 동사에다 ing 형태로 바꿨고 drive라는 동사에 ing 형태로 바꾼 겁니다.
1: 근데 이 쿡은 명사로 쿡도 되잖아요, 요리.
0: 가능하죠.
1: 그러면 I'm good at
0: 근데 그거는
1: cook도 돼요?
0: 요리라는 뜻이 아니라 쿡은
1: 요리사죠.
0: 요리사.
1: 아,
0: 어색해지죠. 그렇죠?
1: 그렇구나.
0: Right.
1: 예.
0: 자, 읽어볼게요. I am good at cooking.
1: I'm good at cooking.
0: You're good at driving.
1: You are good at driving.
0: 질문형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우리 그리는 거 뭐라고 해요? 그리는 거?
1: Draw.
0: Draw, right? 근데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자,
1: 네?
0: 너 그림 잘 그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걸 잘하니?
1: Are you good at drawing?
0: 그렇죠.
1: 오.
0: 주어, 비동사, 위치만 바꿔서 Are you good? 여기까지도 가능해요.
1: 너 좋아?
0: 잘하니,
1: 잘해?
0: 잘하니. 근데 뭘 잘하니? At drawing.
1: Drawing.
0: 이렇게 추가를 한 것뿐입니다. You got it?
1: 네.
0: 오케이.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So I'm good at 장난으로 한 거예요.
1: 네.
0: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라고 했는데 이 count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다.
1: 네.
0: 중요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다. 이게 의역이 되면서 쳐주다.
1: 오?
0: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1: 그래요?
0: Yes.
1: 저는 아까 이것도 새해 줘 이렇게
0: 맞아요.
1: 해석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저는 되던데?
0: 가능해요. 보세요. 카운트는 세는 거죠.
1: 네.
0: 셈을 당하거나 이런
1: 네.
0: 걸로 카운트 한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것은 셀 수가 없겠죠.
1: 아,
0: 셀 수가
1: 그렇죠.
0: 없어요. 안 보이는데. Right?
1: 네.
0: 뭔가 이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이렇게 세줄 수가
1: 아,
0: 있는 거예요.
1: 그렇게
0: 오케이.
1: 해석을 또 하시는
0: 그렇죠. 이게
1: 거군요.
0: 굉장히 좀뭐 의역 버전으로 넘어가고 하는 건데
1: 네.
0: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줘요. 그것도 인정해줘요. 쳐줘요. 그거를 이렇게 세주나요? 그래서, 아, 요건 나안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력서 같은 거에 이것저것 experience를 다 썼는데,
1: 네.
0: 그, 지금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직업이랑 상관없는 경험들이 있을 때가 있겠죠.
1: 그쵸.
0: 그럴 때는 거기서, 아, 저는 이거 세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는 안 쳐줘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아하.
0: Understand?
1: Yeah.
0: Alright, so count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does it count라는 것을 아예 뭉쳐서 연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Does it count? 그것도 쳐줘요.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 아, 그거 안 쳐줘요. 그러면은 it doesn't count. It doesn't count.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1: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아예 상대방 말 무시합니다. 그냥 매일 30분간 산책해. 그냥 그렇게 해라.
1: 지금 뭐
0: 말도 안 된다?
1: 서로 따로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네. Just take a 30-minute walk. 아, 매일이 빠졌네요.
0: 그렇죠?
1: 매일을 뜻하는 every day를 붙였을까, 띄었을까? 붙여 써볼게요.
0: 오케이.
1: Every day.
0: 이게 가장 항상 고민되죠. 아,
1: 너무 헷갈려요.
0: 들어봤지만 또 헷갈리고, 그렇죠?
1: 맞아요.
0: Alright. 자, 50%의 확률.
1: 어?
0: 틀렸습니다. 이럴 때 있어요. 네.
1: 맞아요.
0: 자, everyday는 띄었어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사로서의 매일매일. 나 매일 거기 가. 나 매일 그 사람 만나. 나 매일 무슨 커피를 마셔.
1: 네.
0: 흔히 그렇게 말할 때는 every하고 day를 띄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원어민도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붙여서 잘못 쓰죠. everyday가 붙으면요. 그거는 일상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네? So 예를 들어서 everyday job. 뭐 해주고 내가 매일 하는 일상적인 뭐
1: 일.
0: 일 이렇게 명사 앞에서 붙는 그냥 형용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확률상으로는 회화체에서 보통 이걸 더 많이 쓰겠죠. 그렇죠?
1: 그쵸.
0: 자, 30분간 뭔가 워크를 하라고 했는데 덩어리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 30분을 잠깐 뺄게요.
1: 네.
0: 이거는 조금 더 꾸며주려고 한 것뿐이고요. 기본적으로 산책하다라는 덩어리 동사는
1: Take a walk.
0: take a walk. take a walk가 되겠습니다.
1: 네.
0: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몇분 동안 산책한다. 그러면 사실 take a walk하고 for 얼마 동안 이렇게 써도 돼요.
1: 오,
0: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거
1: 네.
0: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그 얼마의 기간인지를 중간에 넣어도 돼요.

0: take a 몇 분짜리
1: 30
0: walk.
1: minutes.
0: 이런 식으로. 대신에 얘는 walk를 꾸며주니까, minutes가 아니라
1: 네.
0: 단수로 minute.
1: 30 minutes.
0: 무조건 끊어주시면 돼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하자, 이거 뭐죠? 야, 하자!
1: Let's.
0: Let's. 그러면 산책하자.
1: Let's take a walk.
0: 그죠? Let's take a walk. 어, 방금 먹었는데 너무, 뭐,
1: 더부룩해.
0: 더부룩해. Let's take a walk, right? 자, how about this? 명령어로 10분간 산책해. 그러면 예처럼 만들면 돼요. 그냥?
1: Take a 10-minute walk.
0: 그렇죠. Hey, take a 10-minute walk. 아니면 take a walk for 10 minutes. 이것도
1: 오케이.
0: 가능하죠.
1: 아하.
0: Just like so.
1: 요게 조금 더 익숙한 게, 저 for 10 minutes가 뭔가
0: 알라잇.
1: 좀더
0: 익숙해요?
1: 익숙해요.
0: 어, 그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1: 네.
0: 정해진 표현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뭐, 미국에선 실제로 그런 거 많이 쓰진 않아요. 이런 걸 듣잖아요.
1: 네.
0: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1: 그거
0: 어,
1: 어떻게
0: 그거 안
1: 안
0: 쓴대,
1: 써?
0: 그거 안
1: 맞아.
0: 쓴대, 이렇게 되는데, 아닙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놔주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1: 맞아,
0: 그렇게
1: 맞아.
0: 하면 나중에 다른 것도 시도해 볼수 있는데, 아, 이건 안 써요. 이건 진짜 뭐, 본토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안 나와요. 그런
1: 네네네.
0: 거는 노이즈입니다.
1: 네.
0: Okay? 자, 읽어보세요. Let's take a walk.
1: Let's take a walk.
0: Take a 10-minute walk.
1: Take a 10-minute walk.
0: 자,
1: A
0: 그리고
1: walk.
0: a walk. 이거
1: 예.
0: 주의하셔야 돼요.
1: 예, 맞아요.
0: 아, 요거는 묵음이에요.
1: Uh-huh.
0: walk입니다.
1: 네.
0: 자, 참고로, 혹시, take a walk 대신에 쓸수 있는 거, 여기서 take 대신에 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
1: 테이크 되시네요.
0: 네. 자, 보여드릴까요?
1: 네.
0: 오케이. 이거는 처음 봤을 수 있어요. go
1: 아,
0: for.
1: 들어는 봤어요.
0: 네. 이게
1: 예.
0: 뭔가를 사실은 추구하다, 선택하다라는 의미도
1: 아.
0: 가지고 있거든요. So, walk 쪽으로 간다?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o,
1: 네.
0: go for a walk. 이것도 괜찮아요. 의미는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1: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Very good.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0: 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1: 네.
0: 번째는 나는 왜 항상 피곤하지?
1: Why am I always tired?
0: 두 번째, 나숨 쉬는 건 잘하는데 그것도 쳐주나?
1: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0: Does it count?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y am I always tired? Why am I always tired?
2: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3: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2: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네,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질문 어순 앞에다가 이제 why를 붙이는
1: 네.
0: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Guys,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같이 갈게요. 난왜 항상 피곤하지? 왜 나는 항상 피곤하지?
1: Why am I always tired?
0: 그렇죠. Why am I always tired? 이렇게요.
1: 네.
0: 자, 넌왜 항상 화가 나 있니? Angry로 한번 해볼게요.
1: Why are you always angry?
0: Always angry, right? 자, 세 번째는 좀, 살짝, 뭐라 그럴까?
1: 영화 대사.
0: 에,
1: 네.
0: so를 넣어서요.
1: 오케이.
0: 인생은 왜 이리 힘들까?
1: Why is life so hard?
0: Why is life so hard? 너 매일 잠만 자잖아. 막 이러면서.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y am I always tired? Why are you always angry?

0: 운전 잘하잖아. 너 운전하는 거 잘하잖아.
1: Oh, you're good at driving.
0: 그렇죠. You are good at driving, right?
1: Yes.
0: 같이 읽어볼게요. I'm good at breathing. I am good at cooking. You are good at driving. 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1: 그쵸.
0: Be good at ing 혹은 그냥 명사 쓰는 것을 스터디 같이 하는 스터디 메이트끼리 문장을 바꿔가면서 또 만들어 보면서 연습 많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1: 우린 또 칭찬의 민족이니까, 야,
0: 네.
1: 너 잘한다, 너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하다 보면은
0: 네.
1: 아주 순식간에 이 문장이 내 몸에 딱 배어 있을 것 같아요.
0: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y am I always tired?
3: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2: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3: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4: why am I always tired?
5: You never exercise. That's why.
4: I'm good at breathing. Does it count?
5: Just take a 30-minute walk every day.
4: Yeah.
5: Okay,
4: 30 minutes.
5: Just 30 minutes.
4: Oh, it's too hard for me.
0: 와, 잠이 다
1: 달아났어요.
0: 다 깨네요.
1: 네.
0: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우리 이제부터 친구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friends from now on.
0: 그쵸? We are friends from now on. Or from now on. 그 다음에 comma.
1: We are friends.
0: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이죠. 네. 중요합니다. Be good at doing something.
1: 오.
0: Right? Be good at ing. 넣으셔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난 먹는 걸 잘해. 난 먹는 걸 잘한다고 용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본인 얘기를 예문으로 또 만드시면
0: 그럼요.
1: 더 기억에 오래가요.
0: 아니, 그게 제 얘기라는 걸 어떻게 맞췄습니까?
1: 예.
0: 네, 맞아요. 뭐 영어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문장으로 만들어보시고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2: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3: 병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1: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저 아래 남슬라브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슬라브는 예로부터 민족과 종교, 언어의 전시장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칸은 지리적 개념으로 발칸반도에 속한 나라들을 지칭합니다. 발칸의 많은 나라들이 남슬라브에 속하지만 이중 그리스와 알바니아, 루마니아는 슬라브족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남슬라브는 민족적 개념으로 슬라브족이자 슬라브어를 쓰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가 여기에 속하고요. 종종 불가리아도 남슬라브족으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유고슬라비아는 정치적 개념으로 20세기 말에 존재했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에 속한 나라들을 지칭하는데요. 위에 언급한 남슬라브 나라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지만 불가리아는 제외됩니다. 유고슬라비아라는 명칭 자체가 남쪽을 뜻하는 슬라브어 유구와 슬라비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이자 기독교와 이슬람교 문화권이 충돌하는 발칸반도에 위치하다 보니 유달리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혼재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 튀르크인이나 알바니아인, 그리스인 등 여러 민족들과 오랜 세월 부대끼면서 다채로운 인종적 특징도 지니고 있죠. 특히 종교가 아주 복잡한데요. 정교와 가톨릭, 이슬람 교도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남슬라브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면서 동시에 이 지역에서 끊임없는 분쟁을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발칸반도는 오랫동안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거기에는 늘 남슬라브 민족이 얽혀 있었습니다. 전 유럽을 초토화시킨 제1차 세계대전과 유고 연방의 붕괴 과정에서 일어난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분쟁에 이르기까지 20세기 내내 이곳에서는 심각한 유혈 사태가 이어졌죠. 하지만 이런 중에도 위대한 문학과 예술이 나왔는데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이보 안드리치의 드리나강의 다리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진녹색의 드리나강이 굽이치며 흐르는 보스니아 동부, 세르비아 국경과 가까운 이곳에 비시에그라드란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보기 위해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오스만 튀르크 시절 이 마을 출신의 대재상이 건설한 이 다리에는 그의 이름을 딴 메흐메드 파샤 소콜로비치 다리라는 길고 화려한 이름이 있지만 이보 안드리치가 쓴 동명의 소설 덕분에 드리나강의 다리로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이 다리를 둘러싼 여러 인물과 사건을 통해 발칸반도 400년 역사를 그린 장대한 연대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보스니아에서 태어나 크로아티아에서 공부하고 세르비아에서 집필 활동을 했던 이보 안드리치는 세 나라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마지막까지 유고슬라비아의 시민으로 죽은 진정한 유고슬라비아의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작품에 관해서만큼은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보스니아의 작은 마을 비시에그라드가 절대적인 영감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그의 창문에서는 드리나강의 다리가 보였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창문을 통해 바라보고 어른들로부터 다리에 얽힌 전설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리나강의 다리는 안드리치의 기억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한편 어릴 적부터 유창한 외국어 능력과 지성을 인정받았던 안드리치는 대학 졸업 후 외교관으로도 많은 활동을 펼쳤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베오그라드에 은둔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이때 쓴 작품이 바로 드리나강의 다리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치의 폭격이 쏟아지던 베오그라드에서 안드리치는 한편으로는 그 옛날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드리나강의 다리에 새겨진 슬픔의 역사를 새삼 되새겼을 것입니다. 196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유고슬라비아의 역사와 문학성을 세계에 알린 안드리치는 1975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가로서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작품을 남기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유고슬라비아의 분열과 내전을 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으니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리나강의 다리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시대와 인물과 사건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보니 술술 읽히는 편은 아니지만 모든 에피소드와 문장들이 돌처럼 단단하게 박힌 채 탄탄한 서사를 쌓아가고 있어서 다 읽고 나면 묵직한 감동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작품 전체가 작가의 말과 언어로 지은 단단한 다리 같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첫 에피소드는 이 마을 출신으로 오스만 튀르크의 고위 관리가 된 메흐메드 파샤가 자신의 고향에 다리를 짓기로 마음먹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설은 우여곡절 끝에 다리가 건설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서술한 뒤에 다리를 경계로 마주한 정교와 무슬림 마을이 어떻게 교류하고 대립하며 살아왔는지 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랫동안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의 교차로 역할을 했던 비셰그라드에서 정교인과 무슬림은 이웃이자 친구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축일에 음식을 나눠 먹으며 곧잘 어울려 놀았고, 때로는 사랑에 빠져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다리는 두 마을을 오가는 통로이자 양쪽의 문화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리 위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 결혼식과 장례식 행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번갈아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다리의 반질반질한 돌바닥은 핏자국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오스만 제국이 튀르크에 저항하는 세르비아인들을 다리 위에서 처형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가 시작되면서는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갈등 끝에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드리나강의 다리 역시 폭격으로 일부가 무너지면서 이 장대한 서사시는 막을 내립니다.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이자 주제는 바로 다리입니다. 극중 다리는 주요 사건들의 배경이자 현장이고, 이 모든 비극을 목격한 역사적 증인입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셀수 없이 많은 인물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가운데 끊임없이 변하는 인간사와 대비되어 변함없는 모습으로 묵묵히 서 있는 드리나강의 다리야말로 진정한 이 소설의 주인공인 것이죠. 또한 의미적으로도 서로 갈라지거나 흩어진 것을 이어주는 다리는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몇년전 서울 국제 공연 예술제 개막작으로 세르비아 국립극장의 연극 드리나강의 다리가 초청되어 대학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극 드리나강의 다리는 방대한 원작을 2시간 반의 압축적인 상징과 은유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다리는 수십 개의 의자로 배우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촘촘히 의자를 이어붙여 완성한 다리는 무대의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면서 시대와 역사를 가로지르는 다리의 의미를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로 완성했습니다. 1인 다역을 맡은 배우들 역시 끊임없이 역할을 바꾸면서 수백 년의 세월을 이어온 갈등과 분쟁, 사랑과 아픔을 온몸으로 표현해냈습니다. 또한 구슬픈 노래와 춤, 합창 등이 라이브 음악과 함께 펼쳐지면서 한층 풍성한 무대를 만들어냈죠. 막이 오르면 오스만 튀르크가 징집한 3명의 소년이 등장해 어머니의 절규를 뒤로한 채 바구니에 실려갑니다. 소년들은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군복을 입고 나와 장난감 총을 난사합니다. 이는 원작에는 없는 장면이지만 나토 표식이 수놓은 군복을 통해 보스니아 내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과 400년째 이어진 폭력의 역사가 강렬한 대비와 슬픈 여운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원작 드리나강의 다리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끝나기 때문에 이후의 비극들은 모두 연출가의 해석으로 덧붙여진 장면들입니다. 실제로 보스니아 내전 기간에 이곳 비셰그라드에서는 수많은 살상이 일어났으며 마을의 무슬림에 대한 집단 학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출은 이러한 장면을 통해 이야기는 끝나도 현실은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이 끝없는 비극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관객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역사는 흐른다라고 말하며 역사를 강물에 비유합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사람들의 기쁨도 슬픔도 그저 흘려보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도도한 흐름 위에 세워진 드리나강의 다리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모든 피와 눈물의 역사를 목격하고 관찰하고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드리나강의 다리는 자기 자리

묵묵히 서서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예술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 유고 혹은 유고슬라비아라고 불린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남쪽에 슬라브족이 모여 만든 연방이었습니다. 국가명의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데서 얼핏 냉전시대의 한 축이었나 싶지만 유고연방의 최고 지도자 티토는 동서진영 모두를 거부한 채 독자 노선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 유고슬라비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삶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는 사회주의 국가치고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였습니다. 스탈린 치하에서 숨죽이고 살아가던 소련 인민들과는 달리 유고슬라비아 국민은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있었고 해외여행도 비교적 자유로웠죠. 또 자본주의 진영과 교류한 덕에 다양한 문화와 상품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로 인해 상당히 세련된 생활 수준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슬라브 6개 공화국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유고슬라비아는 다문화 국가의 표본이었습니다. 형제애와 단결이라는 강력한 구호 아래 가톨릭, 정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종교와 국적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이웃과 친구로, 연인과 가족으로 어우러져 살아갔습니다. 이런 유고 연방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연방을 이끈 지도자 티토가 1980년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였습니다. 리더가 사라지자 연방의 세력권을 두고 각 공화국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시작됐고 때마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마저 해체되면서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사회주의 이념도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하고 이어 보스니아도 독립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고 참혹한 전쟁 끝에 유고슬라비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연방은 각각의 독립적인 공화국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두샨 코바체비치의 소설 옛날 옛적에 한 나라가 있었지는 2차 세계대전부터 보스니아 내전까지 유고슬라비아가 겪은 거칠고 험난한 역사를 은유적인 상상력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치르니와 마르코라는 절친한 친구,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사랑했던 여인 나탈리아, 이 세 인물의 애증과 배신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나치에 대항해 함께 싸운 치르니와 마르코는 형제보다 가까운 동지였지만 마르코는 나탈리아를 독차지하기 위해 친구를 배신합니다. 작품의 핵심 배경인 지하세계는 마르코가 자기 동료들을 속이기 위해 만든 세계입니다. 마르코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지하실에 가둔 뒤 나치가 패망하고 유고 연방이 수립된 뒤에도 여전히 바깥은 공습 중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무기를 만들도록 시키죠. 지상에서는 유고슬라비아의 영웅으로 칭송받으면서 뒤로는 지하에서 만든 무기를 팔아 뒷돈을 챙기고 지하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온갖 거짓을 연기하는 마르코의 모습은 기가 찰 정도입니다. 한편 오랜 시간 지하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점차 그 생활에 적응하고 나름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자전거 페달로 전기를 만들고 취미와 종교 생활도 이어가며 지하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의 결혼식까지 성대하게 치릅니다. 하지만 우연한 사건으로 지하의 사람들이 갑작스레 밖으로 나오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현실과 마주하면서 이야기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극중 지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진짜라고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소설의 제목에서 한 나라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 유고슬라비아를 의미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극중 지하 세계는 격변하는 세상을 감지하지 못한 채 있다가 급작스레 무너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두가 죽고 죽이는 잔혹한 역사에 기초한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소설은 이를 무겁고 진지한 시선보다는 과장되고 유쾌한 상상력으로 펼쳐냅니다. 참혹한 현실을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세계와 엮어내 마술적 리얼리즘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의 영화 언더그라운드로도 널리 알려졌는데요. 이 작품은 제48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영화가 제작된 시점이 아직 보스니아 내전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었던 만큼 사라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이 작품은 전쟁으로 시작해 전쟁

전쟁으로 끝나는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이야기 내내 떠들썩한 축제가 끊이지 않고 사람들은 쉬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작품뿐만 아니라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영화 중에는 이처럼 폐허 속의 축제, 전장에서의 사람과 같이 역설적인 흥과 생명력을 보여주는 작품이 많습니다. 매우 비극적인 역사를 지닌 땅이지만 남슬라브 민족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흥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묻는 전쟁과 참혹한 내전, 죽음이 산보다도 더 가까웠던 시대에서도 이들은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예술을 끊임없이 만들어냈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노래와 춤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는 작품뿐만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에도 녹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세르비아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갔을 때에도 하루 종일 금빛 브라스밴드의 연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슬프면서도 흥겹고 신나면서도 구슬픈 그 소리는 이곳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영화에서 나왔던 선율과 어딘지 모르게 비슷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축제에서나 절망의 한복판에서나 노래를 놓지 않았던 사람들. 어쩌면 그들의 진짜 삶과 역사는 책장이 아니라 그 선율 위에 쓰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남슬라브 문화권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와 이곳의 역사를 담은 예술작품 드리나강의 다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보스니아 내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BN이 방송됩니다.
1: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2: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3: 병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난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1: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다리 보이나 봐봐.
1: 잘 보여.
0: 셔플 댄스라고 요즘에 50, 60대가 춤추는. 예, 기분도 좋고 나랄 것 같다니까요. 땀도 많이 나요.
2: 혼자 추어도 재미있고 함께 추면 더 신난답니다.
3: 50대 후반 평균.
4: 제일 어린 사람이 70.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5: 셔플이 정말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근력 운동, 근 체력 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되는 운동이라.
2: 바람난 어른들의 즐겁고 건강한 딴짓. 셔플 댄스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겠습니까? 전남 신안의 아름다운 섬 임자도로 갑니다. 3천여 명 주민이 살아가는 제법 큰 섬이죠. 이곳에 섬과 육지를 잇는 물류 정거장, 택배 영업소를 찾았습니다.
6: 어제 물건 엄청
7: 올랐던가?
6: 어제 물건 엄청
7: 올랐던가? 거의 저울로 채울 건데.
6: 20kg?
7: 응.
6: 오늘 뭘 많아?
7: 이거
6: 뭐예요 이게?
7: 두 개는 대파고 이거 대단해. 두루기다 이거.
6: 두루? 대파 하나?
7: 네. 그래서 두루 조금만 한 바퀴 있어.
6: 조금만 거 있어? 20년 된 것 같은데요? 한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만?
2: 이른 아침부터 육지로 보낼 택배 접수로 분주한데요.
1: 아, 택배도 택시로 배달해버려?
2: 택시 기사님 편으로 택배만 실어서 보내왔답니다.
6: 아주머니, 이건 누울 거예요?
8: 예, 어르신들이 지금 바쁜 철이어가지고, 예, 직접 못 나오시니까.
2: 접수도 알아서 척척. 긴 세월 서로 속속들이 알고 지내온 덕이죠.
7: 여기 분들 뭐 이렇게 직접 가져오세요?
8: 요즘에는 대파. 여기는 대파산지여가지고 대파를 많이 보내요.
7: 대파 이거 직접 다 농사 지으신 거예요?
1: 네, 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택배로 해서 전국으로 보내고 있네요. 요새 서툴 그때 축제장에서 추고 요즘은 잘 되고 있어요?
8: 아, 잘 나가고 있어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1: 축제 끝나기 전에 그러면 한 번
8: 네, 한 번 더
1: 세종장에서 해줘야 될 텐데.
7: 사장님, 네. 사장님이 뭐 하세요?
1: 예, 네, 요즘 셔플에 미치셔가지고 날마다 그것으로 다니시라고 지금 택배를 잘 보낸가 모르겠네. 그 돈은 저기 와이프한테 받으세요.
8: 네.
7: 아니, 어머니 어떻게 셔플대에서 손님들도 아세요?
8: 예, 네, 많이 알아요. 제가 카톡에다 많이 올려놔서 어르신들이 주소를 카톡으로 보내기 때문에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알아요. 축제 때 우리 친구들하고 저희가 영상을 이렇게 지금 카톡에 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보고 한번 보라고.
2: 임자도 주민들에게 셔플 댄스를 알리고 싶어 튤립 축제 현장에서 직접 공연도 선보이고 연습 영상은 물론 여행지에서도 기념사진 대신 셔플 영상을 찍어 부지런히 전파하는 중이라죠.
7: 택배하느라 바쁘신 거 아니세요?
8: 되게 많이 바쁘죠. 많이 바빠요.
7: 바쁜데 언제 여기 배우신 거예요?
8: 3년 전에 무엇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몸치 탈출을 할 수 있는 이 셔플 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다니면서 1시간 거리에 학원을 쫓아다니면서 배웠습니다.
9: 하나야!
10: 어, 언니!
9: 아, 엄마 저번에 너 저기 전장통 가서 저 셔플 했더라.
8: 여기저기 다니면서 미쳤어.
9: 아이고, 잘하더라, 야.
2: 임자도 공식 1호 셔플 댄서이자 전도사.
10: 언니, 이거를 중심을 잡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9: 이렇게 좀 많이 올려.
10: 어, 왜냐면 이게 기역자로 해야.
9: 기역자로.
10: 내가 몸을 살살 놓으면, 앞에다 딱 놓으면서 쭉.
9: 다리를 뒤로 쫙 빼는 거야?
10: 쫙 빼야 돼. 아. 어, 그리고 다리를 앞에 머리 땅에서 땡겨.
9: 땡겨.
10: 쭉. 땡기고. 앞으로 나가 땡기고. 놓고. 쭉! 땡기고! 오! 쭉! 언니 잘한다.
9: 아, 연습했다니까. 너 보고 올린 거 보고.
11: 무료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너 원래 난 거 켜고 한 번씩 따라 해본다니까.
7: 오늘 방금 따라 했잖아요.
0: 네, 힘들어요. 보기보다 힘들어.
10: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그 다음 단계 하기가 힘들어요.
9: 우리는 웃는 것만 들어도 최고야. 웃는 것만 들어도 최고야.
0: 보여서
9: 즐긴다는 거야.
0: 아이고, 너무, 너무 좋아.
9: 하다 보면
0: 살도 빠질 거 아니냐. 무릎도 이렇게 막 크게 뭐 이렇게 물이 안 가는 것 같고.
10: 아니, 이게 갱년기에 진짜 좋은 운동인 것 같아. 내가 언니, 빨리빨리
9: 선화 때문에 아주 젊어지겠네.
10: 젊어지겠네.
9: 진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2: 이왕 시작한 거 지도자 자격증까지 도전해보자 싶어

0: 거울까지 챙겨들고 매일 연습 중이라죠.
1: 아, 발, 저의 발 스텝을 보려고요. 둘, 셋, 넷. 한다,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2: 여기 동작이 넘치기 좀 있어요?
1: 예, 이게 런닝맨이라는 게 있고.
2: 어떤 게 런닝맨?
1: 이게 런닝맨. 런닝맨이 있고, 티스텝. 찍고, 찍고. 살짝 찍고, 터치. 내리고. 차스턴, 차스턴. 차스턴, 트위스트 힐. 쓰리, 투, 쓰리, 포.
0: 기본 발동작만 익혀도 누구나 춤꾼이 될 수 있답니다.
1: 맨날 앉아서 의자에서 앉아서 일만 하니까 올라와서 다리도 부러지고 생각보다 몸을 움직이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더 생성이 되는 것 같아요. 힘을 뺀 만큼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0: 사실 택배 일이라는 게 녹록치만은 않죠.
3: 또 한 통을 하고 몇 개야?
2: 확인해봐야 돼.
3: 저희 신랑.
4: 네, 안녕하세요.
2: 아, 그 두 분이 같이 하시는데요?
3: 네, 네.
2: 지금 어디 있다고 오시나요?
4: 지금 무안에서 물건, 배달 물건 싣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3: 이거는 오늘 배달 물량이에요.
0: 매일 30건 정도 된답니다.
3: 갔다 올게.
4: 응?
3: 갔다 올게. 오늘은 많지 않다, 이쪽은.
4: 응?
3: 가요?
2: 배달을 직접 가시는 거예요?
3: 일정 부분은 제가 하고 나머지는 또 애기 아빠가 하고.
0: 임자도는 남편의 고향. 인천에 살다 20년 전 섬으로 들어왔죠.
2: 두 분은 어떻게 여기 와서 택배 하시게 된 거예요?
3: 애기 아빠가 직장 다니다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내려와가지고 시장 조사를 하니까 우체국 택배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섬은 배를 타고 다니니까 택배가 아예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이 택배를 시작한 거예요.
0: 딱 3년만 살자 한 게 벌써 20년.
3: 안녕하세요.
2: 예.
3: 이거 고마워요.
2: 뭔데요?
3: 세제 같은데요?
2: 예?
3: 세제 같은데? 안에 문이 또 있네.
2: 아니, 뭔 돈 되는 거라고 식구들이 문명 시키노.
3: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고맙습니다.
3: 네.
0: 낯설고 고립된 섬 생활. 그간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3: 많이 힘들었죠. 탈모가 오니까 예, 맨날 모자를 벗어본 적이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삶이 더 희망적이고 그전보다도 훨씬 활기롭다고 해야 되나? 더 즐거워요. 많이 즐거워요. 그래서 얼른 일하고 또 춤추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열심히 배달을 열심히 해요.
0: 몇 년 전 육지를 잇는 다리가 생기고 자유롭게 셔플을 배우러 도시를 오가며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왔답니다.
3: 잘 찍히네. 꽃이 이쁘니까. 아무데나 꽃이 이쁘니까 아무데나 찍어도 되지 않을까?
4: 잘 나올 것 같은데.
5: 두 분 꽃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3: 꽃 보러 왔어요. 꽃도 보고 셔플도 하고.
0: 백만 송이 튤립이 수놓은 아름다운 임자도의 풍경 앞에 서면 춤바람도 더욱 신바람 난다죠.
3: 여보, 저쪽에서 내가 춤을 추고 여기서 찍어주면 어떨까?
4: 괜찮을 것 같은데?
3: 여기서 찍어주면
4: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2: 남편분은 저희랑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3: 네, 많이 잘 도와주세요.
0: 덕분에 데이트하는 시간도 많아졌답니다.
3: 자리 봐줘.
4: 앞쪽으로 좀만 와, 앞쪽으로. 가운데, 됐어.

0: 전에는 사무실에만 있다 좀 우울한 생활을 하다가 쇼플 배우고 나서 성격이 많이 활발해지고 많이 밝아졌죠.
1: 활발해지니까 남편분도 좋으시겠어요?

0: 기분이 겁나 좋죠.
1: 그래서 이 좋은 걸 혼자 하기 아쉽더랍니다. 유산소 운동도 되니 3년 새 몸무게도 10kg이나 빠졌다죠.
2: 우리 나이 때는 많이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춤을 추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셔플 댄스를 많이 좋아요. 많이 신나요. 네. 춤. 춤고.
1: 춤. 재미있고 운동 효과까지 있으니 그 춤바람이 잠잠할 리가요. 이미 전국적으로 뜨거운 돌풍을 일으키며 요즘 5, 60대 사이에서 가장 핫한 취미 중 하나랍니다.
3: 아마 제가 제일 연장자 같아요. 저는 66년생이요. 한갑이에요, 한갑.
1: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년의 셔플 댄서들. 오늘 셔플 축제가 있답니다.
4: 너무 힘들어. 너무 빨라졌어.
5: 옆에서 못 따라가시는데요?
4: 아니 너무 빨. 너무 빨라져가지고
6: 저는 67세에 시작했어요.
5: 네.
6: 힘들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7: 제가 피아노 레슨할 때 목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운동을 하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너무너무 즐거워요.
8: 김천에서 수제돈가스를 운영하면서 취미로 셔플 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9: 식당 일은 힘들잖아요.
8: 식당 일은 주방 제가 음식 다 하거든요. 오늘은 샀다가 내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너무 즐거워서.
1: 동호회나 수업을 통해 만난 이들이 팀을 이뤄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
10: 네, 일부러 오늘 공연을 위해서 맞춰 입었어요.
11: 저희 오늘 발표곡이 그리스 뮤지컬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입은 거예요.
12: 그리고 컨셉이 있어요? 컨셉?
11: 아이돌 노래예요. 에스파. 베스트 레벨.
5: 소화가 되세요?
11: 에스파 레벨. 나이가 들던 남자처럼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13: 남자분들이 이제 셔플하세요.
14: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15: 아이, 운동도 되고 끝내줍니다.
14: TV에서 한번 봤는데요. 굉장히 매력을 느껴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냥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 그런 거죠. 안 해봤던 거에 대한 도전.
1: 셔플을 출 때만큼은 모두가 28청춘.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주인공.
16: 예전에 사람 많은 무대에 서본 적 있으세요?
6: 전혀. 네. 춤이라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기 사실 상담 심리 했거든요. 네. 맨날 앉아서 일하다가 이렇게 몸을 쓰니까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힘들어도 재밌는 거예요. 이 셔플이라는 게.
1: 함께 호흡 맞춰 곡 하나를 완성해가는 재미.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해냈다는 만족감이 주는 그 벅찬 감동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죠.
6: 너무 확실하게 틀려서 괜찮아. 너무 떨렸어요. 저도 떨렸는데 재밌었어요.
11: 너무 행복했어요.
1: 오롯이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함께 셔플 추실래요?
17: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는 계속 만들 거예요.
6: 아, 경이롭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 같아.
18: 제가 정성을 기울이는 것만큼 그 이상의 기쁨을 안겨주니까요.

0: 사용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1: 아, 이번 신상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안녕하세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가.
3: AIA 생명.
6: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7: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8: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9: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0: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11: 걱정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9: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메이킹!
1: 먹을 땐 먹고
2: 비울 땐 비워야
1: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2: 부드럽고 빠르게
1: 오늘 밤 메이킹 유쾌
3: 상쾌
2: 통쾌
1: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킹.
4: 아 진짜 설국이네 설국.
1: 다시 만난 일본.
4: 너무 귀여워.
1: 더욱 다채롭게.
5: 오우 느낌 있어.
1: 사계절 자연의 정취를 느끼고.
4: 와 물 색깔. 야 이게 실화예요? 와 여기 현실감이 없다 진짜. 와
1: 더욱 열정적으로 두드려본.
5: 일본 사람 아니고는 잘 안 되는 자세입니다.
1: 미식의 세계.
4: 우와 신받다.
5: 우와 여기까지 꽉 차 있어요 된장이.
1: 진정한 일본의 소도시를 맛보는 시간이죠. 그냥...

0: 피자가 아닙니다. 소스가 미소입니다.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1: 다시 보니 반갑죠? 모두 준비됐나요? 이제 같이 떠나볼까요?
2: 우와!
1: 무섭게 몰아치는
2: 우와! 어머, 나 목소리도 떨려.
1: 알싸한 맛을 찾아 떠나는 길.
2: 고래데시오네.
3: 오!
2: 우와, 현실감이 없다, 진짜.
1: 현지인 강력 추천 맛집까지.
2: 생선 가린 가루를?
3: 옷이.
2: 만들어진 놀이동산 같은 데를 들어간 기분이, 우와!
1: 지금 이즈반도의 매력이 시작됩니다. 소설 설국으로 일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 그를 세상에 알린 건 이즈의 무희라는 작품이죠. 그 배경이 된 곳이 이즈반도입니다. 일본 현지인들에겐 주말 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제 여정은 이토시를 거쳐 이즈로 향합니다. 도쿄의 남서쪽 시즈오카현에 자리한 이즈반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 덕에 반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죠. 그중 이즈반도 동부에 있는 해안도시 이토는 예로부터 문인과 예술가들이 많이 머물렀던 휴양지인데요. 볼거리 많다는 이토에서 제일 먼저 저의 발길이 향한 곳이 있습니다.
0: 조가사키 유네스코 세계 지오파크. 네, 지금 와 있습니다.
1: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의 핵심 명소라는데.
0: 바다가 보인다!
2: 우와! 우와, 웅장하다! 세상에!
1: 태평양의 파도가 정말 정말 거세게 몰아칩니다. 제가 날 참 잘 잡고 왔죠? 비에 바람까지 더해지니 파도 치는 모습이 아주 장관인데요.
2: 오, 여기 더 멋있네요!
1: 바로 이즈 최고의 절경이라는 조가사키 해안입니다.
2: 우와! 우와!
1: 죽을 듯 달려들어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아, 뭔가 장엄합니다.
2: 우와! 너무 멋있네요! 세상에! 아니, 거기 위에 계시면 저 밑에가 안 보일 텐데. 우와!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오!
0: 이러기야! 와, 안 돼! 다시 이렇게 하면 펴지지 않을까?
2: 오, 그렇지.
0: 안 돼, 안 돼!
1: 날씨가 아주 끝내줍니다. 덕분에 해안 절벽과 파도가 빚어낸 걸작을 진하게 감상하네요. 이 풍경을 좀 더 아찔하게 느끼고 싶다면 또 방법이 있지요. 와,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합니다. 이건 뭐 구름 위 산책이 아니라 거의 바다 위 고개 수준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최대 100명까지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 지금 괜찮은군.
1: 아, 지금 봐도 살 떨립니다.
2: 스고이 데스네.
0: 고아이. 고아이 데스요네. 아저씨 다케잖아요네. 나만 무서운 거 아니죠? 아저씨도 무서우시네.
2: 우와! 우와! 어머, 나 목소리도 떨려.
1: 막상 발 아래 태평양의 거친 파도를 두니 정말 공포스러운데요. 이 파도가 저를 막 덮칠 것 같습니다.
2: 말이 안 나와요. 이래서 지구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 이런 데가 있다니. 으아!
1: 우와. 조가사키의 해안 절벽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0: 하자면 절벽에서 인생 사진 찍어보기. 바로 절벽 아래로 파도가 무섭게 달려들고 있지만 요 사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요즘 불멍, 물멍이라고 멍하니 풍경 보는 거 인기죠?
1: 우와! 멋있다, 너무 멋있다.
0: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어느새 무겁던 걱정들이 사라지는데 자, 지금 파도멍 한번 해보실래요?

0: 이즈 반도의 중앙산지에 자리 잡은 도시 이즈. 아마기 산맥이 지나는 이곳엔 겹겹이 이어진 울창한 산과 맑은 계곡이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계곡물이 사시사철 수량도 많고 깨끗한데요. 깊은 산속 물맑은 계곡 사이에 이즈의 보물이 숨겨져 있답니다. 바로 고추냉이입니다. 이곳은 일본의 최상급 고추냉이가 생산되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혹시 고추냉이 실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다 고추냉이랍니다.
1: 고추냉이죠. 이거를 먹으면서 이렇게 갈으면서 갈아놓은 걸 많이 봤지. 거의 통은 사진으로? 근데 이렇게 키우는 모습은 진짜 처음 보거든요. 아니 근데 이 와사비가 우리한테 주는 그 턱 쏘는 그 매력에 비해서 와, 잎이랑 꽃이 너무 예뻐요. 그냥 뭐랄까 단아한 그 성격은 턱 쏘는 아가씨인데 약간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단아한 뭔가 그런 매력이 있는. 와, 이 꽃도 약간 이렇게 눈꽃송이 같고 잎이 딱 쌈밥 해 먹으면 좋을 정도의 작은 연잎 같은 그런 느낌? 와.
0: 고추냉이는 보통 밭에서 흙으로 키우는데 이곳에서는 물로 키웁니다. 다다미이시라고 불리는 돌 위에 물을 흘려보내며 고추냉이를 재배하는 거거든요. 밭에서 키우는 것보다 재배 조건이 까다롭고 관리가 힘들어 많은 양을 생산하지는 못한답니다. 하지만 뿌리가 훨씬 굵고 실해서 값비싼 고급 식재료로 대접받는다고 하네요. 이 수경재배의 핵심은 바로 계속해서 공급되는 차갑고 깨끗한 물. 특히 고추냉이는 물의 온도와 수질에 민감해서 수온을 연중 13도에서 15도로 유지해줘야 하지요.
1: 돌을 이제 차곡차곡 쌓는 건데 밑에 제일 큰 돌, 그 다음 큰 돌, 그 다음 큰 돌, 그 다음 큰 돌 해서 흙은 조금 한 다음에 그 위에는 계속 물이 이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 빠짐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깨끗한 물만 이 고추냉이는 계속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이렇게 산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고랭지처럼 서늘한, 제가 그래서 좀 두꺼운 옷을 입었거든요. 서늘한 온도도 유지가 되면서 아주 예민한 이 고추냉이가 자라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그런 동네라고 합니다.
0: 고추냉이 농가가 모여있는 마을. 이곳에선 고추냉이 수확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니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5대째 가업을 잇고 있다는 농장을 찾았습니다. 옛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데 그 재배 현장으로 가볼까요?
2: 주인은?
1: 네, 고주인과?
2: 오늘은 아이들과 야구를 보러
1: え? 野球?
2: 野球?
1: 아!
2: 甲子園を見に 行きました. 大阪に行って
1: ちょっと! <笑>旦那様は何してんの?
2: いや、行ってみてって言って、すごい野球が
1: 娘、息子さんが?
2: 好きなので。息子
1: 1人ですか?
2: 2人います。
1: 2人や! 3人で 行きました。
0: 그런데 갑자기 웬 등산이냐고요? 고추냉이 밭이 산 속에 있으니까요. 산길을 조금 오르니 초록색 다리가 방문객을 반깁니다.
1: 야, 고래모 와사비노 이로데. 와사와사.
2: 와사와사.
1: 와사비 색깔 다리를.

0: 고추라니.
1: 직접 수확한 고추냉이. 이번 생은 처음이라 저한테는 한 50년 된 산삼 같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도 쉬운 일이 없네요. 재배에서 수확까지 모두 사람의 손으로 작업합니다. 이 수고로움이 고추냉이의 깊은 향과 맛을 완성하는 거겠죠? 고추냉이를 수확했다면 이제 농가 체험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0: 안녕하세요. 하이.
1: 바로 고추냉이를 맛볼 시간인데요. 오늘 딴 신선한 고추냉이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0: 고코카라 쓰는 자라 그때 고코카라 고야 때.
2: 너가 細胞가 古い.
0: 아.
2: 나온데.
0: 하이.
2: 苦味が 辛味が 強いんですけど. 고추の方が フレッシュ.
0: 하이.
2: 하이.
1: 색이 참 곱습니다.
0: 소ですね. 약간 물기가 있어요.
1: 왜 예능 프로그램에서 벌칙으로 고추냉이 많이 먹잖아요.
0: 전부.
2: 아야.
1: 오해 마세요. 지금 저는 벌칙을 받는 게 아니라 시식하는 겁니다.
0: 어, 이제 온다. 매운맛이 와요. 먹어보겠습니다.
1: 아, 옵니다. 왔어. 왔네.
0: 아, 이거 진짜 신선해요. 그러니까 막 팍 때리는 게 아니라 때리는데 팍 오는데 우와 때 간지잖아. 그때 카오리노 요니 후와또 키마스케도 찡와스루. 코가 찡해요.
1: 2년 산 고추냉이는 고급 요리에 주로 사용하는데 수분이 많고 물은 1년 산보다 확실히 물기가 적고 약간 찰기가 있습니다. 향도 더 진하고요.
0: 소ですね. 이게 훨씬 향이 우와 하고 와요. 아, 고르지.
1: 아주 시원하게 코가 뻥 뚫립니다. 확실히 2년 산 고추냉이가 향도 맛도 더 깊고 풍부하네요.
0: 응. 오. 완전히 違いますね. 와, 고래 強い. 네모, 와, 카오리 스고이 됐으네.
2: 카오리가 스고이.
3: 1년짜리는 우와 하고 와서 귀가 웅웅 천천히 이렇게 와요. 근데 2년짜리는 바로 딱 먹으니까 팍 쏘면서 코에서 샥! 그래서
2: 아마자카는 아시가 하야이노데 오순에 つけたりして 나가고 持たせるようにしましたけど 抗菌作用として 와사비っていうのが薬味として 乗せたっていうのが一番最初のスタートになりますね.
1: 이곳에서 고추냉이는 잎부터 뿌리까지 버릴 것이 없답니다. 특히 줄기 부분은 이곳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 아삭한 식감과 고추냉이 특유의 알싸함을 살려서 절임 요리를 만들죠. 하나는 짭조름한 맛을 살린 간장절임. 이건 새콤하고 깔끔한 맛의 식초절임.
0: 맛있어요.
1: 자꾸 먹게 되니 밥을 부르는 맛입니다.
3: 아삭아삭하고 상큼하고 입 안이
0: 뭔가 하미가키 시테루 みたいな 나 후아っていう 민토みたいに 여기서 츠케모노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절여놔도 그 매운 톡 쏘는 게 안 죽었어요. 그대로 있어요.
1: 다음은 간장절임. 그런데 먹다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3: 비르까 고항까.
2: 고항ですね.
0: 아,
2: 고항가네. 맛있습니다.
3: 아버지 여기 계시던 아버님.
1: 저는 그냥 밥에도 먹고 술에도 먹을래요. 한편에선 고추냉이를 다듬고 있는데요. 단순해 보이지만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집에 어르신이 직접 작업을 하신답니다.
0: 너가 처음으로 수확한 건데 잠깐만 있어봐. 내가 좀 다듬어줄게 하시더니 이걸 다

0: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 안 돼. 왔다. 그래도 이래야 고추냉이지. 다시 먹고 싶은 맛. 코를 뻥 뚫어주는 알싸함과 그 뒤에 남는 달콤한 여운이 자꾸 생각납니다. 이지의 생명수 조램폭포. 아마기 산맥이 품은 물이 주상절리 절벽을 타고 내려와 폭포의 비경을 이루고 그 맑은 물줄기가 계곡 아래 초록빛 생명을 키우는 근원이 됩니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된 이즈반도. 이곳에 상징적인 경관이 있다고 해요. 이즈반도 여행에서 꼭 가야 하는 필수 코스. 그런데
1: 줄이 지금 몇 시지? 아침 일찍 나왔는데 10시 반밖에 안 됐는데
0: 산 입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줄이 장난이 아니게 기네요. 저 오늘 안에 산에는 오를 수 있겠죠?
1: 나만 궁금한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오늘 날이 좋죠? 저도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게다가 꽃 피는 계절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 지오파크거든요. 왜 사람이 없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저만 오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줄 서면 되는 거죠. 빨리 저 애기는 뛰어요. 나도 뛰어야 되나? 아!
0: 나름 서둘러서 뛰어가 봤는데 아이고야,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1: 날씨가 좋으니까 광합성 하는 걸로.
0: 그때 내 마음 알아주는 귀염둥이 발견.
1: 그렇지. 어머, 아우 귀여워.
0: 너도 혹시 줄이 길어서 놀랬니? 귀염둥이야, 우리 위에서 보자.
1: 우와, 저 위에 올라... 아!
0: 와, 오므로산 멋지네요. 특히 초록 융단을 두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해발 580m의 오므로산은 약 4000년 전 화산 활동으로 생겨났습니다. 거의 민둥산처럼 큰 나무 없이 잔디로 뒤덮인 산. 마치 밥공기를 엎어놓듯 매끈하게 떨어지는 곡선이 오므로산만의 독보적인 자태를 뽐냅니다. 어느새 제 뒤로도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죠. 여기까지 한 시간 걸렸으니 한 시간만 더 가면 되겠네요. 아, 부럽다 저 사람들. 결국 두 시간 만에 오므로산 리프트 승차장에 입성했습니다. 저렇게
1: 여기도 한 대보름쯤 해가지고 한번 우리 쥐불놀이 하듯이 불을 한번 싹 올리는데 그걸 야마야끼라 그러거든요. 산을 야끼 굽는다. 쫙 올려서 해충 제거하고 또 이제 필요 없는 것들 다 태운 다음에 새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것 장관이라고 합니다. 2월 정도에 한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 대보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나고 저는 이제 봄이 되는 때에 온 거죠.
0: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 아, 드디어 탔습니다. 우와, 올라간다.
0: 오로지 리프트만 타고 오를 수 있는 오므로산. 산 보호를 위해 도보 등산은 금지한대요.
1: 여기가 이제 초록물이 쫙 올라와서 더 초록색이 되면 말차 케이크 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근데 굉장히 가파르네요.
0: 정상까지는 한 5, 6분 정도 걸리는데
1: 왜?
0: 리프트가 중간에 멈췄어요.
1: 고맙구나이 데스까? 초토 다케 아타시와 스고쿠 고와이케도. 바이바이.
0: 마치 공중 산책하듯 천천히 오르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합니다.

0: 하니까 금방이네요.
1: 야, 거의 정상에 다 왔습니다.
0: 두 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단 6분 만에 오모로 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사진도 한 장 남겼습니다.
1: 무서워하는 이지연. 와, 사람들이 한 바퀴 쫙 진짜 돌고 있네요. 지금 분화구 주변을 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0: 걸으며 분화구 안쪽 풍경과 우와. 분화구 밖, 이즈반도의 전경을 동시에 볼 수 있죠. 4000년 전 뜨거운 마그마가 솟구쳤던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지금은 한없이 평화롭기만 한데요. 거대한 분화구는 이제 깊은 침묵 속에 잠겨 대자연의 경이로운 비경만을 품고 있습니다. 분화구 둘레길을 걷다 보면 방향에 따라 다른 풍경이 담기는데요.
1: 우와, 여기 지금 해안선이 모양이 다 보여요. 그리고 저거 구름은 바다에 떠 있는 건지 하늘에 떠 있는 건지가 구별이 안 돼요, 지금. 와, 너무 신기하다. 이건 눈에 밖에 못 담아요. 사진으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이야.
0: 시시각각 걸음걸음 변하는 풍경 덕에 지루할 틈 없는 둘레길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바깥 풍경을 보다 길 위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홀린 듯 제 시선이 향한 곳은 비석에 새겨진 일본 단시 하이쿠였는데요.
1: 연대 이따다케 마스카 이즈와 히노
2: 시타타루
1: 시타타루 타루
2: 코코로
1: 도코로
2: 코코로
1: 코코로 하이 코코로 코레와 하나
0: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2: 미캉 오렌지
1: 무스카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하나 미캉
0: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보지만 역시 잘 안 되네요.
2: 難しいですよね.
1: 굉장히 레벨이 높은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제가 재미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해보지만 굉장히 다섯 글자, 일곱 글자, 다섯 글자에 딱 그 틀에 맞춰진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의 짧은 시거든요. 그래서 하도 함축을 하고 의미를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공부를 하다 하다가 에이 이거 말놀이 아닌가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내용이 아주 농축돼서 들어간 짧은 식구입니다. 해도 좋고 그쵸? 그 햇살 밑에 만들어진 마을이고 거기에는 꽃과 귤이 익는 동네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번역은 번역가에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0: 시 한 수에 다 담지 못한 이즈반도의 풍경. 그 너머 아득한 시간을 간직한 고요 속에서 비로소 이즈의 새봄을 만났습니다.

0: 이지의 눈부신 풍경을 담고 떠나는 길. 저는 다시 특별한 맛을 찾아 시즈오카로 향합니다. 일본의 중심부, 도쿄와 나고야 사이에 자리한 도시 시즈오카. 북쪽으로는 일본의 상징 후지산을, 남쪽으로는 드넓은 태평양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즈오카는 어디를 가든 후지산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잔뜩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안 따라주니 도리가 없지요. 구름이 후지산을 꽁꽁 숨겼습니다.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현지인이 추천하는 시즈오카 별미를 맛볼 예정. 해질녘 직장인들이 퇴근하면 즐겨 찾는 곳이 있답니다.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1: 여기가 바로 아오바 요코초인데요. 시즈오카에서 오뎅, 어묵 맛있다는 집이 한 20가게가 모여있는 곳.

0: 벌써 시끌시끌한데요?
1: 사람들의 말소리가 흘러나오는 골목 안은 완전 딴 세상입니다.
2: 우와, 이 작은 골목에 오뎅집이 좋아.
1: 와. 골목엔 10명 내외만 앉을 수 있는 작은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다들 이미 만석. 한참 골목을 배회하다가 드디어 자리를 찾았습니다.
2: 자, 이 집에 자리가 있어 보이니까 들어가 볼게요. 근데 여기 너무 이 말장난도 재밌는 게 시즈오카 오뎅이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쓴 거냐면 시즈오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시조카라고 썼어요. 세 글자로.
1: 사실 시즈오카는 일본 내에서 어묵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현지인들에게는 퇴근길 하루의 피로를 푸는 곳이고 여행자에게는 낯선 도시의 온기를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2: 아, 시즈오카 차 오네가시마스. 하이 하이 하이. 하이.
3: 감사합니다.
1: 녹차 생산지인 시즈오카에서는 말차에 소주를 타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묵과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어묵을 먹는 방법도 독특합니다.
4: 시즈오카 오뎅은 피쉬 파우더를 かけて 食べます.
2: そうですか?
1: 무슨 마법 가루 같죠? 주로 고등어나 가다랑어를 곱게 가는데 가게마다 비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2: 주로 일본에서는 어묵집을 가면 겨자 요만큼 주시고 국물 조금 있게 해서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생선가루라고 하셨는데 거의 멸치가루 냄새가 나요. 제가 집에서 쓰는. 사실은 이게 멸치가 가루를 내면 굉장히 진한 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묵에 더 세게 생선향을 입혀서 생선 갈은 가루를 얹어서 먹는다. 저도 이거 처음이거든요.
1: 생선가루를 뿌린 어묵. 과연 맛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2: 오시. 오시 ですね. 아지가 코이.
4: 아지 코이.
2: 하이.
4: 고추류가 네. 막크로なんですよ.
2: 예? 밑에 이ですか? 와, すごい. 오쇼유みたい.
4: 우치네. 하이. 오쇼유가 이렇게 말이잖아.
2: 간장은 정말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이야, 야, 얼마나 끓였을까요, 이 국물을.
1: 검은 국물은 시즈오카 어묵의 특징 중 하나. 소힘줄을 아주 오랫동안 우려낸 것이죠.
5: 어묵 특유의 단맛 있잖아요. 고소한 어묵인데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이 생선가루를 뿌리니까 맛이 훨씬 진해요, 어묵 향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뭐죠? 겨자 같은 거나 간장 찍지 않아도 그냥 이대로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1: 생선가루가 어묵의 감칠맛을 한층 더 얹어주는데 시즈오카 어묵의 진정한 활용점정은 이 말차입니다.
2: 사실 이런 데 오면 맥주도 한잔하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진한 말차를 시원하게 만들어주셨는데 너무 어울려요. 이 진하고 묵직한 그 어묵 맛과 아주 입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진한 말차의 맛. 게다가 시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최고의 조합입니다. 처음 알았네요. 맥주 없이 오뎅을 이렇게 먹어본 건 거의 인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우 매우 맛있고 즐겁습니다.
1: 우연히 메뉴를 보다 먹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2: 우와. 그래서 먹어보면 맛이 아까 제가 먹어본 거랑 완전 달라진대요. 에, 공그라인데 이 대쇼카네. 아, 저도 이. 오케이. 아, 소ですか? 하이. 이런 데 계시는 사장님은 여기에도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튀기고 계시는데.

0: 거를 보시고 젓가락 써도 돼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눈이 있는 것 같아. 네,
1: 정말 튀기니까 또 다른 맛이에요.
0: 고래와 부타니크.
2: 피쉬 케이크.
0: 노 아지가스루. 돈가스 미타이. 오이시이데스네.
2: 아지 후라이 미타이.
0: 네, 아지 후라이 미타이. 타르타르 소스 作ったら もっと 아지 후라이의 ように なるかもしれませんね. 돈가스 안에 돼지고기 안심이 들어갔다고 해도 믿을만한? 굉장히 맛있어요.
1: 모양도 돈가스. 소리도 돈가스. 맛은 더 돈가스입니다. 처음 온 낯선 여행자도 단골로 만들어버리는 소박하고 정겨운 어묵가게. 시즈오카의 밤. 좁은 골목에서 진짜 일본의 맛을 느끼고 갑니다. 시즈오카 현에서 석양 맛집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의 석양 백선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이즈반도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안 명소 도가시마인데요. 도가시마에 도착하면 유람선 투어는 필수. 참고로 이곳에서 유람선은 20분 간격으로 수시 운항합니다. 도가시마 앞바다를 따라 작은 섬들과 해식동굴 등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자연 침식으로 만들어진 기암괴석들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죠.
3: 와, 너무 신기하다. 아, 너무 멋있다. 우와!
1: 하얀 응애암 지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3: 아, 이게 또 우리가 그 사회 시간에 배운 거예요. 지금 지층, 그 단층이 제가 이게 배를 타고 가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쵸? 쭉이 같은 시대에 쌓인 단층인 거지. 이런 걸 애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면서 가르쳐줘야지 재미를 붙이는데.
1: 살아있는 지구과학 교과서를 감상하면서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로 향합니다.
3: 우와! 이렇게 좁은 데로 간다고요? 엄청 좁은데?
1: 깎아지른 듯한 바위벽 사이, 배 한 척이 겨우 지나갈 법한 좁은 수로를 통과하는데요. 긴장감이 맴돕니다.
3: 어, 이제 들어갑니다. 아까 멀리서 약간 성처럼 보였던 그 구멍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우와!
1: 우와! 마침내 들어온 신비로운 동굴의 세계. 천장에 열린 창으로 햇빛이 쏟아지면 동굴 속 바다는 푸른 보석처럼 빛납니다.
3: 구멍이 뚫렸어. 아, 너무 예뻐. 어떻게 이렇게 됐지?
1: 위로부터 자연광이 비치는 독특한 동굴.
3: 바로 동네로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뚫리고 위로 뚫리고 다시 바다 쪽으로 나가고. 와, 여기는 너무 멋있어요. 파란 물 좀 보세요. 와.
1: 근데 참 제 모양이 말이 아닙니다.
3: 저 머리 너무 웃기죠. 저 20년 넘게 방송하면서 머리 이렇게 하고 방송한 적이 없네요.
1: 와. 짧지만 강렬했던 이즈반도에서의 시간들. 여행의 마지막을 축복하듯 도가시마의 석양이 조용히 물들고 있습니다. 하루의 여운이 이즈의 추억과 함께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0: 야, 이게 실화예요? 우와, 무서워. 우와, 차밭이 쫙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우와,
1: 이 집에는 메뉴가 이게 다예요.
0: 이 메뉴 하나로 승부 봅니다.
1: 일본 사람 아니고는

0: 잘 안 되는 자세입니다.
1: 상담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완료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완료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4: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5: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17: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루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템바.

0: 저런, 크롱이 감기에 걸렸나 봐요.
1: 크롱.
2: 크롱.
1: 안녕. 우리 왔어.
2: 크롱.
3: 크롱, 괜찮아?
2: 크롱. 이거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4: 크롱.
2: 얼른 나와서 갖고 놀아.
4: 크롱, 크롱.
5: 버튼도 눌러봐.
4: 크롱.
6: 크롱이 최고야.
4: 크롱, 크롱.
1: 나도 선물이야.
4: 크롱. 크롱, 크롱.
1: 크롱.
4: 크롱, 크롱.
1: 자, 감기에 좋은 스프야.
4: 크롱, 크롱.
1: 뭐 더 달라고? 많이 먹으면 배탈 나.
4: 크롱.
3: 크롱, 우리도 준비한 게 있어.

0: 어때?
1: 크롱을 위해 만든 조리야. 크롱, 이제 자자. 잘 자, 푹 쉬어.
2: 크롱.
3: 다음 날이 됐어요.
4: 크롱이 걱정돼서 여기서 잤어.
1: 크롱,
5: 다 나은 거야?
1: 크롱,
5: 다행이다.
0: 걱정했어.
5: 크롱도 다 나았으니까 다 같이 놀러 갈까?
6: 좋아.
5: 숨바꼭질 할까?
0: 그래.
1: 크롱.
5: 할 게 있다고? 무슨 일인데?
3: 크롱, 뭘 그린 거예요?
1: 재밌었다.
4: 크롱.

0: 일이야?
1: 크롱 힘내.
0: 크롱. 녹음기 만들고 싶다고? 어려울 텐데. 크롱. 내가 만들어줄까?
2: 크롱.
0: 크롱 드라이버.
2: 크롱.
0: 됐다. 한번 해볼까?
2: 크롱.
1: 애들은 천재야.
0: 이게 왜 이러지? 바로 고쳐줄게. 자,
2: 크랑크랑.
0: 괜찮을 거야.
3: 그건 어디에 있을 거야?
2: 크랑크랑.
0: 왜 저러지?
3: 몰라.
4: 크롱이 이번엔 패티 집을 찾아갔어요.
2: 크랑크랑.
5: 자, 여기 있어.
0: 크랑크랑.
5: 그 색깔밖에 없는데.
0: 크랑.
5: 뭘 만들려고?
0: 크랑크랑.
5: 잘 가.
0: 크랑.
4: 크롱은 물건들을 잔뜩 빌려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6: 잘 자, 크롱.
5: 잠꼬대인가?
0: 무슨 소리지?
5: 크롱.
0: 크롱. 크롱.
5: 뭐하고 있었어?
0: 크롱.
5: 응가? 근데 노래는 왜 불러? 뭐? 응가 잘 나오는 노래?
0: 응가 크랑크랑. 응가 크랑크랑.
5: 크롱? 아침부터 어딜 가는 거지?
0: 크롱은 녹음기만 챙겨서 가버렸어.
7: 정말? 나한텐 케이크 재료를 빌려갔는데.
8: 난 털씨. 우리 악기도 빌려갔어.
0: 뭐 하려는 거지?
9: 얘들아!
0: 크롱!
5: 왜 그래?
8: 이것 봐, 크롱이 그린 거야.
0: 그게 뭐야?
7: 파티하는 그림 같은데.
8: 그치? 크롱이 파티를 열고 싶나 봐.
7: 근데 왜 혼자 준비하지?
8: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나 봐.
5: 우리도 원래 준비하고 있다가 놀라게 해줄까?
10: 그래!

0: 하는 거지? 초대장이네. 준비가 다 됐구나.
1: 보자고!
0: 얘들아, 너희도 초대장 받았어?
2: 응.
0: 어서 가자.
3: 크렁이 기다리겠어.
0: 재밌겠다. 아우, 추워.
3: 바람이 너무 세.

0: 괜찮아?
1: 파티, 그렇구나.
2: 정말 엉망이 됐네.
1: 그렇구나.
2: 선물 상자도 날아가 버렸다고?
3: 저건. 그롱, 여기 찾았어. 이거야.
1: 그렁그렁.
4: 누구 선물인데?
1: 그랑. 그랑. 그랑.
2: 이건.
4: 우와.
2: 귀엽다. 정말.
1: 그랑.
5: 그롱이 만든 거야?
1: 그랑.
2: 나랑 똑같이 생겼네.
5: 근데 색이 다른데?
2: 털실이 이것밖에 없었거든.
1: 크랑.
0: 그랬구나.
2: 그래도 멋져.
4: 고마워, 크랑.
5: 근데 녹음기는 어디에 쓴 거야?
1: 크랑. 어,
5: 여기 있다고?
1: 크랑.
5: 이게 왜 이러지? 괜찮다고 했지.
1: 크랑. 아니, 크랑.
4: 걱정 마, 크롱.
2: 으쨔.
4: 우리도 파티를 준비했거든.
6: 맞아.
4: 크롱, 이것도 찾았어.
2: 크롱, 노래하게.
1: 크랑.
5: 크랑크랑 뽀여야 크랑크랑 루비 패티 크랑크랑 에디 로디 크랑크랑 보비 해리 크랑크랑
0: 멋지다.
2: 제법인걸.
1: 친구들
2: 멋진 선물도 받았잖아.
5: 맞아.
7: 크롱과 친구들 모두 좋은 친구예요.
1: 크랑.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라.

0: 졸려? 그럼 운동해야지. 뭔가?
1: 퀸치 하우스에서 퀸치 돌봐주세요.
0: 자니?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0: 이지의 추락.
1: 태호.
2: 테디, 어떻게 된 거니?
1: 헬기는 무사히 구조했는데 이카루스가 추락했어요. 어?
2: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이카루스는 튼튼하니까.
3: 지금은 구조 헬기를 인근 소방대에 인계하는 게 우선이다. 너희들은 지금 바로 태호의 수색을 돕도록 해라.
4: 네!

0: 미안하다, 태호야. 하지만 네가 어엿한 파이어 로봇 대원이라면 내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지!
1: 마리 팀장님, 이런 통신기가. 근데 여기가 어디지? GPS 가동. 아, GPS까지. 비행도 불가능하고 큰일이네.
2: 도와주세요.
1: 무슨 소리지?

0: 뭐죠? 오, 이런 기회가 다 있나?
1: 역시 사람이 있었잖아.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으세요?
2: 다리를 다쳐서 안 되겠어요.
1: 제가 내려갈게요. 119에 신고하셨어요?
2: 그게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질 않아서.
1: 등산로를 한참 벗어나서 그래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죠. 자, 업히세요.
2: 산을 내려가나요?
1: 아니요. 일단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요청할 거예요. 길을 모르면 움직이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낫거든요. 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온을 유지해야 하니 잠시 몸을 웅크리고 계세요. 또 체온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나무나 바위가 비바람을 막아주는 곳이 좋아요. 추가로 옷이나 비닐이 있으면 덮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요.
2: 네, 고마워요.
1: 그러면 이제 구조 요청을 할게요.
3: 테디, 구조 헬기는 인계했니?
4: 네, 인계하고 케어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5: 어? 어? 구조 요청 신호가? 역시 무사했구나!
1: 여기야!
4: 괜찮지, 태어? 어서 타!
1: 아니야! 부상당한 등산객을 먼저 태워야 해!
4: 부상당한 등산객? 어? 혼자 있던 게 아니었어?
1: 이분도 눈보라에 피해를 입으셨나 봐. 그것보다 구조 헬기는 괜찮아?
4: 그럼 무사히 구조했지. 이 녀석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더 이상 코찔찔이 꼬맹이가 아니야.
1: 뭘 꾸물거리고 있어? 빨리 내려와.
4: 그래, 내려간다.
6: 잠깐만요. 그렇게 둘 순 없지요.

0: 뭐야? 이번에 다리가 오늘의 특별 무대 시작합니다.
1: 안돼! 이야! 에어로젯 액션! 형! 일단 이카로스부터 수비하자.
2: 이런 게 있었어?
1: 난 최신형이잖아. 넌 소리나 하고 있어.
2: 훌륭한데?
1: 형!
3: 허큘리스 X!

0: 여기 있었구나.
1: 괜찮은 거야?
2: 일단은 그런데 부상당한 등산객이 있어. 너희가 구조해줘. 나는 수리가 끝나는 대로 형을 도울게.
0: 알았어. 이번엔 조심해.
2: 응.
0: 자,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발 방해 좀 하지 말아요. 제 목표는 따로 있으니까요. 이런.
3: 수리 완료.
2: 고마워.
0: 좋았어. 자, 동료를 위한 희생이라. 눈물겹군요. 끝입니다. 어디? 뭐가 끝이라는 거야?

0: 직접 당해보니 어떠냐?
1: 둘 다 부숴버리겠어요!
2: 어디 해보든가!
0: 그런 것 좀 못 쓰게 만들면 그만이지! 어?
1: 에? 이거 왜 이래? 발사! 발사!
2: 에어로! 우메랑!
1: 안 돼!
0: 악당이라도 추락은 막아야 해! 좋아! 이제 거의 따라잡았어!
3: 갑자기 웬 세월의 바람이!
0: 사라졌어. 그래도 뭐 무사한 것 같으니 다행이야.
2: 그래, 다음에 또 혼내주면 되지. 이젠 이 형님도 계시잖아. 아우, 내 동생 언제 이렇게 컸어? 이젠 꼬맹이가 아니라 동료로서 존중해줄게.
0: 수상한데?
2: 수상하긴. 한번 알아보자. 기특한 내 동생.
0: 으아, 저리 가! 닭살 돋는다고! 저리 가라니까!
2: 아, 이리 와! 어?
0: 아, 싫어!
2: 한번 알아보자!
0: 싫다고!
4: 오늘의 안전교육!
5: 오늘은 산에서 조난을 당한 이카루스가 다친 등산객을 구조했지?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대처 요령을 알아볼까?

0: 왔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돌아갈 수 있지만
1: 그렇지 않다면 움직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해요.
2: 또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옷을 입고 몸을 웅크린 채 기다려요.
3: 그리고 구조대원이 찾기 쉽도록 가급적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을 입는 게 좋아요.
4: 그래, 산행은 즐겁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겠지? 그러니 오늘 배운 상황들을 잘 기억했다가 혹시라도 조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출동 슈퍼 강아지 해피.
2: 어? 어? 신호가 왜 저러지? 으쌰! 대체 무슨 일이야?
3: 시간 없어. 나 빨리 가야 한다고.
4: 걱정 마세요, 여러분. 봉반장이 왔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자, 순서대로 갑시다. 이쪽 차들부터 출발. 정지, 반대편 차들 가세요.
2: 아, 이런, 이러다 늦겠는데.

0: 더는 못 기다리겠어.
1: 아, 가도 되는 건가? 좌 출발.
2: 어, 안 가. 조심하세요. 이거 큰일이네.
3: 동반자. 어? 우리가 도와줄게.
2: 와, 리얼 해피.
3: 준비됐지, 해피? 여러분, 해피의 안내에 따라 움직여주세요.
2: 교통이 다시 잘 풀리기 시작했어. 해피, 최고야.
4: 저 로봇 강아지 꽤 쓸모 있어 보이는데?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말이야. 어? 쟨 여기 왜 있는 거야? 아, 저 녀석 콜칫거린데.
3: 우와, 멋지게 잘 나왔는데?
4: 아하!
2: 둘 다 정말 잘했어. 나 혼자서 못했을 거야.
3: 도움이 돼서 기뻐. 그렇지, 해피?
2: 둘이 최고의 파트너구나. 그나저나 지금 싱가포르 곳곳이 혼란스러워.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3: 그럼.
0: 여기 좀 도와줘. 어? 아, 이게 무슨 일이지?
2: 보트가 뒤집히려고 하잖아.
0: 나는 못 버티겠어.
2: 호수가 파도라니 말도 안 돼.
3: 저기 봐. 물이 엄청 세게 뿜어져 나오고 있어.
2: 내가 물 나오는 곳을 막아볼게. 물살이 너무 세서 버티기가 힘들어. 소용이 없네.
3: 해피, 그럼 우리가 해보자. 해피 풍선 모드. 어서 가, 해피.
2: 좋은 생각이야.
0: 큰일 날 뻔했네. 고마워.
2: 천만에.
3: 잘했어, 해피.
5: 동반장.
6: 안녕, 동반장. 안녕, 리엔. 안녕, 해피.
7: 늦어서 미안. 일찍 오려고 했는데 철새들이 지나가는 걸 기다려주느라 발이 묶였어.
3: 미안해.
2: 그럴 거 없어. 훌륭한 파트너들이 날 도와줬거든.
7: 잠깐! 저 풍선 좀 봐! 곧 터지겠어!
0: 도와줘!
7: 어서 가서 구해줘야 해!
3: 구중 루프 발사!
0: 잠깐만! 나 높은 곳이 정말 무서워! 내려줘!
3: 조금만 참아!
2: 움직이지 마! 안 그럼 더 흔들려!
0: 안 돼!
3: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5: 어딘가에 분수를 잠글 밸브가 분명히 있을 거야! 가자!

0: 귀엽기도 하지. 걱정하지 마. 네 안에 숨겨진 힘을 깨워주려는 거니까.
1: 됐어. 이제 분수가 멈출 거야. 물이 안 나. 어, 잠깐. 어? 해피가 어딨지? 해피! 해피! 어? 얘들아, 혹시 해피 못 봤어? 해피가 아무데도 안 보여.
2: 어?
1: 해피! 걱정했잖아, 해피. 어? 모두 어서 피해!
0: 이 녀석 이름은 퓨리야. 내 비밀 무기로 다시 태어났다고.
1: 안돼.
0: 준비됐지, 퓨리? 연습한 대로 해봐. 네 숨겨진 능력을 뽐내는 거야.
1: 안돼, 이거 나.
3: 난 놀이기가 아니라고.
4: 골드보이, 보트를 내려놔.
0: 그래, 그럼. 하이야.
3: 도와줘.
5: 안돼.
4: 모션캔 발사. 이 상태로는 오래 못 버텨!
0: 보트를 되찾고 싶다면 먼저 퓨리와 싸워 이겨야 할 거야.
5: 거기! 방법을 생각해봐!
4: 섀도우 스피드! 잡았자! 해피! 돌아왔구나!
5: 야호!
1: 좋았어!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3: 다시 떨어지고 있잖아!
1: 거기! 해피의 구조기능 버튼을 눌러!
4: 어? 해피! 부탁해!
3: 이제 살았다! 고마워, 얘들아!
5: 하, 정말 대단했어, 해피!
4: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뿐이야!
0: 쳇! 귀찮게 됐네! 오늘은 내가 봐준다!
4: 리인과 해피인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맥스, 어? 준비됐어?
6: 그럼 물론이지.

0: 스냅, 도와줘서 고마워.
1: 별 말씀을. 싱가포르의 멋진 풍경도 찍고 아주 즐거웠어. 알았어. 네 사진도 찍어줄게.

0: 다시 돌아왔어.
1: 자연아.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다이어 살려.
1: 좋.
2: 다이어,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다이어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어?
0: 그래, 작품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3: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4: 오늘은 홍지레빗
5: 키즈펜션 가는 날.
2: 나도 탈래.
5: 조심 조심.
0: 내가 먼저야.
4: 차례차례 배가 있는
5: 홍지레빗 키즈펜션.
2: 나이트 먹자.
4: 홍지레빗
5: 키즈캠핑. 와, 재밌었다.
4: 홍지레빗 행복한 오리지 원앤원.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옥스퍼드 상.
2: 해보고.
7: 주유소 상 발사. 혁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9: 엄청 심하신 것 같은데 어떡하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10: 네? 울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11: 그게 거역에 물려서.
12: 오늘의 환자 박지. 악어에게 공격당했어요.
9: 드레싱 중입니다, 선생님.
13: 이거 어떡해, 어떡해.
9: 아, 저런. 아, 악어 이빨에 날개가 찢어져서 무려 20바늘이나 꿰맸습니다.
13: 또 목뼈에 금이 가고 출혈이 심해 위독한 상태입니다. 깨어날 수 있을지 확신을 할 수가.
9: 어떡해.
11: 박돌씨. 박돌씨.
9: 아, 저 근데 아니 어떡하시다가 악어에게 공격을 당하셨어요?
11: 그게 물을 마시려다가요.
13: 물이요?
8: 박돌 씨가 사는 호주는 여름이면 기온이 42도까지 올라 건조해지죠.
14: 아, 덥고 너무 목말라.
15: 못 살겠다.
14: 물 마시러 가자.
15: 가자.
13: 가자.
8: 박쥐들은 물을 직접 마실 수 없어서 이렇게 물을 묻혀서 핥아먹거든요. 이때 물속에서 박쥐를 노리는 녀석들이 있어요. 바로 악어죠. 매년 수많은 박쥐들이 물을 마시려다 악어에게 잡아먹히고 말죠. 우리 박돌씨도 물 마시려다.
13: 물도 목숨 걸고 마셔야 하다니.
9: 아, 너무 딱하다.
11: 박돌씨 힘내요. 박돌씨는 할 수 있어요.
13: 그런데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박돌씨의 아내 되시는 분이신가요?
11: 전 박순이라고 해요. 박돌씨의 여자친구요.
9: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아니, 여자친구가 이렇게 정성스레 병가로까지?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13: 아니, 그런데 박돌 씨는 밝은 피부에 커다란 눈, 박순 씨는 검은 피부에 작은 눈. 두 분이 많이 달라 보이시는데?
11: 전 관박쥐고요. 우리 박돌 씨는 작은 붉은 날려우 박쥐, 과일 박쥐 중 하나죠.
15: 관박쥐와 과일 박쥐?
8: 관박쥐는 깜깜한 동굴에서 사는 박쥐예요. 낮에는 동굴에서 자고 주로 밤에 나와 활동을 하죠. 박돌 씨는 과일 박쥐로 나무에 매달려 살고 낮에 활동하죠. 주로 따뜻한 나라에서 살아요.
13: 두 분의 활동 시간이 완전히 다르네요.
11: 다른 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3: 응?
8: 관박쥐는 밤에 활동해서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와 입으로 초음파를 쏘고 돌아오는 소리를 분석해 날아다니는 곤충들을 찾아 사냥을 하죠.
13: 박돌 씨 같은 과일박쥐는 곤충이 아니라 과일이나 꽃꿀, 꽃가루를 먹죠. 낮에 잘 익은 과일이나 꽃을 찾아야 하니까 시력이 좋고 냄새도 엄청 잘 맡고요. 맞죠?
11: 네, 맞아요.
16: 어머, 두 분이 정말 다르시다.
13: 달라서 더 잘 어울린다는 말도 있잖아.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11: 첫 만남요? 그건 제가 저녁이 되기 전 좀 일찍 일어난 어느 날이었어요.
10: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아직 좀 밝네.

0: 묵직하게 큰 날개, 부리부리한 눈. 전 박돌 씨에게 첫눈에 반했죠.
1: 여기가 어디지?
2: 자네 과일인 줄 알았는데 자꾸 귀여운 관박지였네요.
1: 뭐예요?
2: 자꾸 귀여워.

0: 제가 먼저 박돌 씨를 따라다녔어요.
1: 저기, 그렇게 숨어서 나 관찰하지 말고 나와서 사과 한 입 할래요?
0: 지켰다. 네. 근데 사과가 어디...
1: 읍스, 이를 어쩌지? 그건 사과가 아니고 내 왼손인걸. 내 왼손인데.
0: 그렇게 우린 사귀게 되었죠. 아.
1: 하나, 둘, 셋.
2: 정말 예쁜 박쥐 커플이었네요.
0: 그런데 지금 우리 박돌 씨가
2: 어머, 박돌 씨, 정신이 드세요?
1: 여기가 어디죠?
0: 박돌 씨, 여기 병원이에요. 깨어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2: 다행이에요.
1: 그냥 악어한테 물려서 다치게 내버려두지. 병원에 왜 데리고 왔어?
0: 박돌 씨, 무슨 소리예요?
1: 너랑 나랑 인연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2: 저기, 예쁜 커플은 아니었나 봐. 그럴게.
0: 박돌 씨, 우리 잘해보기로 했잖아. 왜 또 그래?
1: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린 안 맞아.
0: 박돌 씨.
2: 아니 뭐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아니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른 박쥐끼리 만나서 서로 맞춰가는 거죠 뭐. 어떻게 나랑 똑같은 박쥐만 만나겠어요.
3: 맞아요. 찾아보면 비슷한 점도 많지. 조금 뭐 있지 않을까요?
2: 그래, 비슷한 점. 그래. 아, 두 분 다 거꾸로 매달려서 생활하시잖아요.
0: 맞다. 아, 그럼 우리 분위기도 좀 풀 겸 문제라도 풀어볼까요?
3: 문제요?
2: 문제! 문제!
0: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서 하지 않는 것은? 1번 먹기, 2번 자기, 3번 새끼 낳기, 4번 오줌똥 누기.
3: 먹고 자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2: 그치. 근데 아기를 거꾸로 매달려서 낳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지? 정답은 3번 새끼 낳기.
0: 그럼 정답 확인. 아, 박돌 씨 스마일 확인. 먹이는 거꾸로 매달려 먹는다. 박쥐는 잠도 거꾸로 매달려 잔다.
2: 그렇다면 새끼 낳기는?
0: 새끼도 거꾸로 매달려 낳는다.
2: 정말? 우와, 신기해!
0: 아기가 떨어지지 않게 날개로 잘 받아서 따뜻하게 감싸고 거꾸로 매달린 채 아기에게 젖을 먹이죠.
3: 그럼 거꾸로 매달려 하지 않는 건?
0: 맞아요. 정답은 똥오줌 누기. 거꾸로 매달려서 누다 입에 똥이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1: 고작 그거 하나 갖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0: 문제는 무슨 문제? 우리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잖아.
1: 문제가 없었다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0: 짠! 내가 자기 위해 도시락 싸왔다. 자자자, 무엇을 쌌을까요? 하나, 둘, 셋, 짠! 아이 왜? 하나 먹어봐, 자, 아. 아. 아! 아, 맞다! 아, 자긴 곤충 말고 과일만 먹지.
1: 너의 곤충 도시락도 싫었고.
0: 아, 미안해.
2: 하나, 둘, 셋. 어?
1: 낮에 데이트하면 내내 졸기만 하는 너.

0: 과일 카페에 갔을 때도 몰래 곤충 먹는 거. 깜깜한 밤에 데이트하는 것도 너무 싫었어.
1: 아, 잘 시간에 데이트하니까 너무 졸리다. 아우, 정신 차려야지.
2: 박도씨, 아니야! 박도씨! 박도씨! 박도씨!
1: 넌 초음파로 밤에도 앞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지만 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알기나 해?
2: 미안해. 자기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1: 거봐!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난 과일 박쥐고 넌 관박쥐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그게 서로를 위해서 더 좋겠어.
2: 박도 씨!
3: 어떻게?
2: 이제 내가
3: 어떻게
2: 너한테 다 맞출게. 동굴에서 나와 너랑 같이 나무에서 살고 곤충 대신 과일만 먹고 데이트도 낮에만 할게. 그리고 내가 맛있는 과일 많이 찾아줄게. 응?
1: 네가 과일을 무슨 수로?
2: 처음 바로?
1: 넌 시력도 엉망진창이잖아. 아니, 게다가 냄새도 못 맡는데 무슨 과일을 찾겠다는 거야?
2: 뭐? 너 말 다 했어?
1: 아니, 과일을 먹겠다고? 어? 그 과일조차 나중에 내가 다 찾아줘야 할 텐데 나 이러면서 너랑 못 만나겠다?
2: 너 원래 이런 박쥐였니? 난 모든 걸 포기하고 너한테 다 맞추려고 했는데 넌 남의 약점을 가지고 상처나 주는 그런 몹쓸 박쥐였어.
1: 박쥐야? 그걸 이제 알았어? 나 원래 이런 박쥐야.
2: 그래, 우리 헤어지자. 그게 좋겠네.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1: 박수씨!
4: 아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5: 맞아요. 이 정도도 감당 못할 거면서 애초에 관박진을 왜 만나신 건데요?
4: 그리고 헤어질 거면 좋게 헤어지지. 왜 상처를 줘요?
1: 이렇게 안 하면 박순 씨를 영영 못 보낼 것 같아서요.
4: 네?
1: 박순 씨는 저랑 있으면 불행해져요.
4: 왜요?
1: 박순 씨는 동굴에서 나와 저랑 살 수 있다는데, 아니 악어 때문에 물도 목숨 걸고 마셔야 하는데 그곳에서 박순 씨를 살게 할 순 없어요. 그녀에겐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0: 우리 헤어지자.
1: 박수씨!
2: 좋아하는 곤충도 못 먹고 낮에 잠도 못 자고 저 때문에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요.
3: 과일박쥐와 관박쥐 함께하기 힘들죠.
2: 아, 헤어져서 시원하다.
3: 박수씨, 울지 마세요. 어떡해.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4: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5: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6: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5: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사품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0: 최고 영웅 헌개맨.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넣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풍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또로 스마트 패드 터치! 터치해 터치해. 그리면 움직여. 말로 해 말로 해. 애플 자.

0: 하나도 안 반짝이네? 반짝여야 초능력이 나오는데. 반지야, 내 말 들려? 힘을 좀 내봐! 빛나, 걱정이 태산이구먼.
1: 그러니까.
0: 왜 다시 안 나오는 거지? 내 생각엔 초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1: 그럼?
0: 우리가 모르는 비밀 법칙이 있어.
1: 무슨 법칙?
0: 그건 말이야. 나도 몰라. 에이, 이 통이 나한테 들어갔네.
2: 어, 마침 말 나온 김에 너네는 무슨 초능력을 얻고 싶어?
3: 난 엄청 멋진 불꽃슛을 할래.
4: 내 슛이 지구 한 바퀴를 돌면

0: 이강인 선수도 깜짝 놀라겠지?
1: 난 순간이동을 하고 싶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잖아.
2: 천둥맨이 간다! 나는 번개맨 같은 영웅.
3: 나는 엄청 커질 거야. 하늘의 달만큼. 이야!
4: 너무 질렀나 봐.
5: 존, 저러다 초능력을 깨우치는 거겠죠?
6: 그렇기를 바라야죠. 잘 될 거예요.
5: 그래요. 아이들을 믿는 수밖에.
7: 이렇게 분장하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8: 당연하지. 번개맨도 강쪽같이 속을 거라고.
7: 좋았어. 오늘 우린 반드시
8: 아이들의 번개보석을
9: 훔치는 거야. 예.
10: 벌써 소독할 때가 됐나?
11: 차렷! 경례!
12: 소독!
11: 해충을 박멸하러 왔습니다!
10: 우리 유치원은 지난주에 소독 했는데요?
11: 요즘 유행하는 벌레를 잡으러 왔습니다.
10: 그게 뭐죠?
11: 뭐더라?
8: 아! 티라노사우루스!
11: 따가벌레요!
10: 따가?
11: 따가벌레요! 엄청 따갑대요! 물리면은! 따갑지?
10: 따가벌레 처음 듣는데?
11: 야, 그런데?
10: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11: 그럴리가요! 수만입니다만.
10: 그쵸? 아,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11: 넵! 소! 독!
13: 자, 벌써 바깥 놀이 시간이네. 자, 친구들, 화장실 갔다가 10분 후에 밖에서 만나요.
14: 네!
4: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속이 꾸물거리네.
15: 잠시 불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목걸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4: 네? 누구세요? 저 급해요. 비켜주세요.
7: 화장실 가고 싶지? 그럼 그 목걸이 주고 가면 돼.
15: 그래, 목걸이만 보여주면 대장이 시원해질 거야.
14: 네, 나
4: 싫어요.
7: 참아. 거기서 이제 어딜 도망가려고. 목걸이 이리네.
4: 신나니까요.
7: 이리 내 어? 이리 떼! 그게 이리 떼라니까! 이리 떼!
4: 떼라니까요!
7: 이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 엄청난 응가 냄새다. 좋은 인생이었다.
15: 너 대체 뭘 먹은 거야? 목걸이 내놔!
4: 그래요! 저리 가세요!
15: 목걸이 줘, 빨리! 목걸이 줘!
11: 이 목소리는 최가?
15: 목걸이 줘, 빨리!
4: 심해요!
15: 목걸이 내놔!
4: 빨리 놔줘요!
15: 두 번은 안 통하지.
16: 목걸이 내놔.

0: 이 보석도 따가왕님께 가져가면 정말 기뻐하시겠어.
1: 절대 못 줘요.
0: 저기 어? 이강인 선수다. 어? 우와, 번개 보석이 두 개나.
1: 돌려줘요.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2: 아저씨랑 안 어울려.
0: 뭐? 아저씨? 아저씨? 너 지금 아저씨라 했어?
1: 돌려준다고.
3: 얘들아.
0: 쟤는
1: 힘나요.
3: 저리 가.
4: 최상야. 아야, 나. 우리 아이도, 우리 애들을 지켜.
5: 한복이 쌤.
0: 빛나의 초능력.
1: 얘들아, 괜찮아? 고마워, 빛나야. 덕분에 괜찮아.
2: 나도.
0: 얘들 괜찮아? 다친 애들 없니?
1: 저흰 괜찮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강의 목걸이랑 우주 머리핀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0: 아차, 아차차. 너희들이 또.
6: 내가 요새 근육 좀 키우거든. 거기서.

0: 것 같아요.
1: 어?
0: 갑자기 엄청 빨리 달릴 수 있었어요.
2: 우와!
0: 맞아, 맞아!
2: 우와! 초능력으로 강의를 구했다고? 우와! 진짜 멋있다!
3: 브라보!
0: 대단해! 우와!
1: 빛나 친구, 우주 친구, 드디어 해냈구나!
0: 뭘요?
3: 왜, 빛나, 무슨 문제라도 있어?
0: 알았어! 우리의 초능력이 비밀! 얘들아, 초능력은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만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친구를 구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
2: 뜨거운 마음?
0: 강의를 놔줘! 저리 가!
4: 정말 그렇잖아. 드디어 비밀 법칙이 풀렸네.
1: 괜찮아, 강희 친구. 오늘은 좋은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야.
0: 아, 어떡해.
2: 어떡해, 선생님.
5: 야가, 내게 다 잡은 번개 보석을 놓치다니.
6: 저희는 진짜 억울합니다.
7: 아이들이 초능력만 쓰지 않았더라도 번개 보석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5: 뜨그 뭐라? 뜨그 아이들이 초능력을 썼다고?
6: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 친구가 저리 가! 소리를 지르니까 음파가 뿌악! 제가 그걸 맞고 저기까지 날아갔다니까요. 그치?
7: 맞아, 맞아. 그리고 다른 아이는 방구 냄새가 얼마나 독하던지. 나 기절할 뻔.
6: 그거 초능력일지도 몰라.
7: 그런가?
6: 너 진짜 기절했었어. 몰랐지?
7: 나 몰랐지?
6: 죄송합니다.
5: 뜨그따가 보통 괴물로는 안 되겠어. 가시거울을 대령하라.
8: 네, 부르셨나요? 고.

0: 겨울 누가 제일 강한 괴물이냐?
1: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0: 왕 제일 강한 괴물이 누구냐고.
1: 네, 데이식스의 괴물 틀어드릴게요.
0: 장난이야.
1: 잠깐만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후보, 번댕이. 번개학교의 귀여운 강아지였지만 변해라 딱지로 무서운 강아지가 되었죠.
2: 우와, 귀여워.
1: 두 번째 후보, 충치괴물 쌍둥이. 이빨을 모두 썩게 만드는 무서운 녀석들이죠.
0: 자가 본가 약해.
1: 마지막 후보, 블랙 대마왕. 어두운 미래에서 온 아주 무서운 괴물이죠. 블랙 대마왕이 있는 곳에 밝은 내일은 없습니다.
3: 가시벨, 끝판왕 괴물이잖아.
0: 그래, 이거야. 이 녀석으로 알지.
4: 최고!
1: 와,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4: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괴물아, 나와라!
0: 이놈의 불안하냐, 꼬마야.
4: 나와라, 초능력!
5: 전도

0: 최고령 헌개맨.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이 된 카본 스카이프리오. 듬직한 수증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2: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3: 키키키키
4: 하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자, 맛있게 먹어.
1: 잘 먹겠습니다.
2: 있잖아, 얘들아. 내가 초능력이 나오는 또 다른 공식을 발견했어.
3: 뭐? 또 다른 공식?
4: 그게 뭔데?
2: 들어봐. 우주는 달리기를 잘하는데 엄청 빨리 달릴 수 있게 됐어. 난 노래를 잘하는데 소리로 괴물을 날려보냈고.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4: 듣고 보니 그러네.
2: 게다가 항상 초능력은 괴물이 나오면 나오더라고.
4: 헐, 그것도 맞아. 가만있어봐. 잘하는 게 초능력이 된다면 난 초천재가 되려나?
5: 맞네. 난 코판 걸 제일 잘하는데.

0: 난 그건 역시 첫 눈매? 나도 이제 초능력을 깨울 때가 됐지.
1: 좋아. 내 초능력은 내가 직접 깨워주겠어. 괴물아, 나와라! 이 첫 눈매니 무찌려주마!
2: 무찌려주마!
1: 아, 빨리 나오라고! 괴물이 나와야 친구들도 구하고 내 초능력도 나오는 건데. 아, 들리냐고! 나와, 이 못된 괴물아! 진짜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어.
3: 아니,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꼬마야? 혹시 졸기라도 한 거냐?
1: 나와라, 초능력! 불쌍은 왜 안 반짝이는 거야?
3: 이 가시면 블랙 게마왕님이 너의 쓸모없는 보석을 친히 모셔가지마.
1: 오지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리 가! 가버리라고!
4: 대신!

0: 반전! 블랙 대마와 아이들에게서 떨어져!
1: 아, 소문으로 만들던 번개 메뉴군. 장비야! 제법이야. 여간 절대 감당 못할 것.

0: 엄청난 힘이야. 친구들의 힘을 모아 번개 충전. 그거야 번개 파워.
1: 번개맨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0: 휴, 괴물이 너무 강력해서 하마터면 질 뻔했지 뭐야.
1: 그래도 이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0: 맞아, 이게 다 친구들이 서로 힘을 모아 도와줬기 때문이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자, 그럼 또 보자.
2: 안녕.
3: 이 방어막 덕분에 우리가 안 다쳤어.
1: 맞아, 진짜 너무 멋있더라. 방어
4: 나도 영웅이 되고 싶다.
5: 이제야 보게 되는군, 땅땅벨 대장장이 전.
6: 처음 뵙겠습니다, 번개 대장. 땅땅!
5: 그래, 번개맨과 힘을 합쳐 아이들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더군.
6: 당연히 도와야죠.
5: 아주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아 기쁘군. 자, 그럼 번개맨,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하라.
0: 네. 빛나 친구뿐만 아니라 우주 친구, 도영 친구까지 초능력을 쓰게 됐습니다.
5: 이제 두 명의 아이들만이 남았군.
6: 맞아요. 정준 친구랑 강희 친구요.
5: 번개 보석검이 힘을 되찾을 날도 머지않았군. 하지만 절대로 방심해선 안 되네. 나가왕의 계략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야.
0: 물론입니다.
5: 앞으로 아이들이 초능력을 제대로 다루려면 분명 둘의 도움이 꼭 필요할 거야.
0: 네, 알겠습니다.
1: 얘들아, 초스피드로 내가 해결할게.
3: 내가 도와줄게. 방어마야!
1: 나한테 맡겨. 저리!
0: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6: 괴물이라도 왔다 갔나 봐요. 땅땅.
1: 그게 아니라 갑자기 벌이 들어와서 애들이 우리 지켜주려다 그렇게 됐어요.
6: 윙 날아다니는 벌?
1: 네.
7: 초능력 쓰다가 꽈랑 부딪힌 거예요.
6: 어떡하죠? 애들이 초능력 쓰는데 힘 조절 못하고 있어요.
0: 알아서 잘 쓸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네요.
6: 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0: 친구들에게 수업을 해야겠어요.

0: 자, 친구들. 오늘은 좋은 선생님과 이 한번개 선생님이 영웅 수업을 할 거예요. 여기 예쁜 꽃이 보이죠?
1: 네!
0: 이 꽃 친구의 이름은 희망이에요. 희망이는 이틀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대요. 영웅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빨리 희망이한테 물을 줘야죠.
0: 그렇죠. 그러면 물을 얼마나 주는 게 좋을까요?
2: 무조건 많이요. 목이 엄청 마르니까요.
0: 그럼 이걸 가지고 이만큼 주면 될까요?
3: 저거 너무 많지 않아?
4: 맞아. 희망이 목이 풀어질지도 몰라.
2: 맞아. 식물한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다고.
3: 맞아.
0: 그럼 이 양동이보다는 이 물뿌리기로 물을 주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여기서 희망이를 구해줄 영웅 여기 있나요?
5: 저요.
6: 그럼 우주가 도와줄래?
5: 네.
0: 자.
5: 어때 희망아?
6: 우와, 너무 시원해. 딱 내가 원하는 만큼이야. 구해줘서 고마워.
0: 잘했어요, 우주 친구. 자, 친구들. 오늘 수업에서 뭘 배운 것 같아요?
2: 희망이한테 물을 줄 때는 적당히 줘야 돼요.
1: 맞아.
0: 그렇죠. 힘을 가진 영웅이라면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떻게 도울지 먼저 생각해보고 힘을 적절히 사용해야 해요. 모두들 잘 알았죠?
1: 예, 쏠, 칫솔, 도레미, 파솔!
7: 난 언제쯤 초능력이 생기는 걸까?
8: 전동맨, 걱정 마. 언젠가는 생길 거야.
9: 최가, 응? 너 방금 내 속마음을 읽은 거야?
2: 어? 어? 난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 아까 괴물이랑 싸울 때 생겨버렸나 봐.
10: 왜 죽여버리가 피해? 공격해주지 번개맨.
2: 번개맨 어느 정도 피해요?
9: 뭐? 너까지 초능력이 생겨버렸다고?
5: 뭐? 강희도 초능력이 생기겠다고? 축하해!
0: 축하해, 강희야.
9: 그럼 나만 초능력이 없는 거야? 초능력 있고 가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0: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11: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9: 번개보석 팔찌를 저 팔찌로 바꾸면
11: 초능력

0: 제가 왜 여기 쭉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만 9792.48km를 가니까.
0: 야, 그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2: 영혼 좀 담아줄래? 와, 감옥까지 터트리지 않을까?
1: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3: 아닐 수도 있어.
2: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4: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5: 의자가 둥글둥글해.
1: 이거 신기한데?
5: 뭐지? 여기 앉으면.
6: 야, 나.
1: 여기 앉은 것 같은데?
7: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사품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2: 진정한 내 모습으로 나갈 시간이다.

0: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간트렉스. 당신 덕분에 제 몸을 되찾게 되었네. 저 모습은 플레임 노바?
1: 뭐야, 아는 사이야?
0: 저게 녀석의...
1: 진짜 모습?
2: 테르르를 돌려줘!
0: 이 아이 말인가, 데려가고 싶다면 힘으로 뺏어가 보시지.
1: 야!
3: 너, 레드블리츠! 안 돼! 그 상처는 오버해야 돼!
2: 자, 레드블리츠! 쌤!
3: 다들 피해! 죽입니다!
0: 루크로 씨, 친구들을 부탁해!
4: 아직 싸울 힘이 남았다. 제오스 마티나가 당신에게 스펠란자우를 맡긴 이유를 알겠군.
0: 하지만 그만 물러나줘야겠다.

0: 되는 거야?
1: 저기나 아마도 편집장님!
2: 죄송해요.
3: 준이 있는 항구가 여기가 맞을까?
2: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서둘러.
1: 여보, 저기!
4: 어찌 보면 은인인데 이렇게 대해서 유감이군, 기간트릭스. 그래도 덕분에 깊은 바닷속에서 스펠란자호와 함께 잠들어 있는 20억 멘탈 가르봇 군대도 내 손 안에 들어오게 됐다!
2: 20억?
5: 저기!
0: 어쩔 셈이 씨!
4: 뻔한 질문을 하는군. 이 지구에 널린 인간을 정리한 다음 우리 메탈 카드봇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다!
2: 뭐?
6: 메탈 카드봇?
0: 왕국? 뭐?
2: 헛소리 좀 적당히 하시지! 그런 지구정복 같은 소리 이미 다 들어봤거든! 우리가 있는 한!
0: 네 마음대로 하긴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5: 죽다 겨우 살아난 주제?
7: 배짱 안 한 조건.
4: 너희는 어쩔 테냐?
5: 널 따라가겠어. 난 강한 녀석이 좋거든.
7: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도 지금 네 손 안에 있으니까.
8: 나도 가겠다.
4: 네가 함께 해준다니 든든하군.
8: 그대가 이 일을 어떻게 끝맺을지 지켜보고 싶을 뿐이야.
4: 그럼 우린 이만.
2: 기다려!
9: 아, 완전 엉망진창이네. 장치는 너덜너덜하고 회전축도 뒤틀려 있잖아.
10: 고칠 수 있을까요?
9: 당연하지.
11: 선택받은 자 외엔 메탈 브레스를 다룰 수 없어. 설마 인간과 메탈 브레스를 한꺼번에 탈취해갈 줄이야.
12: 페루루는 괜찮을까?

0: 했지? 대체 누구야?
1: 나 몰라.
2: 우리 배에 탔던 녀석은 아니야.
3: 스카이글러가 그 형제랑 한패 아니야?
4: 플레임 노바는 마키나 행성에서 내 상관이었어.
3: 뭐?
5: 그렇다면 녀석도 스타 가디언이라는 건가?
4: 마키나 십자 훈장을 세 번이나 받은 용맹스러운 메탈 카드봇이었어.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데우스 마키나에게 반기를 들었지. 마키나 행성의 성역에 들어가 데우스 마키나의 메모리 코어를 훔치려고 한 거야.
6: 성역 주인은 크라크 중재입니다. 따라서 몸을 부리면 다시는 합체할 수 없도록 동의하겠습니다.
1: 봉인된 데다 몸까지 분리당했다고?
2: 그 정도로 녀석이 저지른 죄가 무겁단 뜻이겠지.
4: 그 후 마키나 행성이 붕괴될 때 죽은 줄 알았는데.
5: 그런 중재인이 살아남아 이 행성까지 와서 우리 배를 탈취하려 하더니 스펠란저 외엔 우리 20억의 동지들이 메탈카드 상태로 잠들어 있다. 만약 그게 블레임 노바 손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7: 지구가 점령당하는 것도 시간 문제야.
8: 뭔가 막을 방법 없을까?
9: 잠시 전
5: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
0: 정말?
4: 알려줘 기간트렉스.
5: 녀석들이 스펠란자호를 띄우기 전에 탈환하는 거지.
1: 오버나이저도 녀석들에게 빼앗겨버렸다고.
3: 걱정 마. 난 포르카카 마을까지 단숨에 날아갈 수 있다고.
8: 지혜로, 우린 너처럼 하늘을 날 수 없잖아. 아,
1: 어. 넌 성미가 급해서 탈이야.
2: 그게 네가 할 말이냐?
10: 저에게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11: 좋은 방법?
0: 이건
12: 여기에 모두 태워서 가면 되는구나.
8: 맞아. 이 차량 운반용 컨테이너를 연결시켜서 포르카카까지 다 함께 날아가는 거지.
0: 이런 건 또 어디서 구했대?
13: 다 방법이 있지. 오래돼서 안 쓰는 컨테이너를 매입한 거야.
0: 아저씨, 요즘 지갑은 괜찮은 거예요?
14: 크레스트님이 구입해 주셨습니다.
15: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서 기뻐.
1: 정말 이걸로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거야?
10: 걱정 마십시오. 저의 초차원 레일은 어디든 달려갈 수 있다고요.
1: 확실한 거지?
10: 그럼요.
5: 믿음직스러운 녀석이고. 그럼 당장 출발하자고.
8: 난 맨 앞자리.
1: 야, 넌 날아와.
8: 나 하늘을 나는 건 처음이야.
5: 바다랑 비슷할 것 같은데.
13: 자자, 덩치들이 많으니 좋구만. 시작하자. 이걸 어디로 옮기느냐면. 야야야, 마지막 덩치 너도 빨리빨리 도와.
5: 덩치? 널 말하는 건가?
0: 얘들아, 잠깐만. 어? 난 지금 메탈 브레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너희가 내 말을 듣거나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5: 너답지 않은 소리를 하는군.
0: 기건트렉스,
3: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준?
8: 지금까지 함께 싸웠는데 뒤에서 구경이나 하는 건 싫어.
5: 이 녀석 멋진데. 스펠란자호는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며. 그럼 내 힘이 필요하잖아. 우린 스펠란자호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무엇보다 페루를 구해야지.
1: 안 그럼 루카라도 우릴 용서하지 않을걸?
15: 우리도 너와 함께 할게.
12: 응, 다 같이 페루를 구하러 가자.
13: 집 떠난 우리 애들도 데려와야지.
4: 응? 메탈 브랜스가 없다고 해도 너와 난 우정의 끈으로 연결돼 있어.
0: 응? 가자 얘들아, 플레임 노바의 야망을 깨부숴주는 거야.
16: 가자!
1: 블루카, 기세가 너무 좋은가?
5: 자, 지나해.
12: 아빠?
4: 이게 기간트렉스 일행이 타고 온 스펠란자호로.
1: 뭐야, 별거 없네. 곰팡이 냄새만 엄청나고.
17: 4천년이나 방치되어 있었으니 할 수 없지.
4: 엔진룸부터 찾아야 해. 배에 전력을 공급하는 게 우선이야.
18: 페루로, 페루로, 눈 좀 떠봐.
8: 여기는
18: 스펠란자호 아니야? 정확히는 소방차 녀석의 몸속이지만.
8: 글로바? 넌 언제 여기에?
18: 허리가 좀 아파서 신세 좀 지고 있지. 그건 그렇고 여기 계속 있다가 큰일 나. 어서 도망쳐야 해.
8: 어떡해, 여긴 녀석의 몸속이라며.
18: 그걸 역이용하는 거지.
1: 여기가 엔진룸이야?
4: 이만한 순도의 마키나슘을 통째로 동력으로 사용하다니 무식하기 그지없군.
17: 전원이 나갔어. 회로를 확인해봐야.
8: 글로바, 대답!
1: 뭐지? 꼬마가 메탈 브레스를 사용한 거야!
17: 아가씨를 꺼내! 어서!
5: 생쥐 같은 녀석! 카토비!
8: 메탈 브레스가!
1: 지금은 일단 피하자고! 놓칠 줄 알고!
4: 잠깐! 저 꼬마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19: 최근 이 도시에서